0: 입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 적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이 송유관은 최근 이라크에서 날아온 드론의 공격을 받은 직후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 사우디 당국자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기준금리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6일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린 데 대해 미국의 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나라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아침은 선선하고 낮에는 살짝 뜨겁고 요즘 날씨가 마치 우리 남자들 같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고요? 우리 남자들이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을 동시에 가졌다는 면에서 그렇지 말입니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다고요. 아, 그래도 일반적으로다가 우리 남자들이 좀 멋있다는 뜻인데 형수님과 재수 씨들 동의해 주실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이 시대에 부자 남자는 과연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1: 이건 너무 폭넓은 질문 같은데요.
0: 네.
1: 글쎄, 뭐 마음이 부자면 부자겠죠.
0: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
1: 네. 예.

0: 그리고 가격표 상관없이 그냥 상품을 집는다든지.
1: 어우, 부자다. 네.
0: 또는 뭐 번쩍이는 시계를 찾다든지.
1: 물질적으로.
0: 네, 물질적으로는. 그리고 네. 어딘가에 후원금을 팍팍 낸다든지.
1: 어, 이것도 진짜 멋있네요.
0: 또 뭐가 있으려나요?
1: 그런데요, 오늘 남성시대에서는 진정한 부자로 달걀 한 판을 삶아서 노른자는 외면한 채 흰자만 먹는 남자를 꼽고 싶습니다.
0: 와, 달걀 흰자만.
1: 예.
0: 요즘 달걀 값이 싸질 않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더 커져서 달걀 값은 더 오른다던데 흰자만 먹는다니 참 부자는 부자군요. 근육 키운다고 몸짱 되겠다고 삶은 달걀 흰자만 드신다던 남성시대 가족 편지도 생각납니다.
1: 네, 운동 좀 한다는 남자는 달걀 흰자를 사랑하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물가가 아우, 추석 앞두고 장만할 것도 많은데 달걀을 비롯해서 모든 장바구니 물가를 한탄하고 염려하며 남성시대는 모든 알뜰 주부께 존경하는 마음 바칩니다. 여기서 주부는요. 남성, 여성 다 포함입니다. 아시죠?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네,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휴원수 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 당진시청,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우리 ENL 하루틴, 성원에드피아, 음주우엔 티맵대리, 금호타이어, IBK 기업은행,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브람쌈마의자, 도드람 한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4: 으라 차차차.
5: 네.
4: 양손 하늘 높이 만세 만세.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는 기분으로 몸을 길게 길게 늘려주시고요. 상체는 위로 쭉 빼서 세워주세요. 목 길게 허리도 곧게 세우고, 네, 하체는 또 발끝까지 쭉쭉 뻗어주십시오.
3: 네.
4: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엉덩이 기억 상실증. 이거 진짜 안 좋은 거 아시죠? 엉덩이에 힘을 줬다 풀었다, 허벅지까지 조여주는 근육 운동 자주 많이 하셔야 합니다.
3: 연근보다 근육이다.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라니까요.
4: 아, 네.
3: 저도 오늘 남성시대에 엉덩이랑 허벅지에 수시로 힘 줬다 풀었다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리는 내지 말아야지.

0: 자, 여러분도 문자 미니 주실 때 손목 한 번씩 풀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다윤님이 미니로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이 출국했더라고요. 선수단도 아니지만 저도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국가대표 선수단 파이팅!
0: 파이팅! 네. 네. 자, 어디로든 가고 싶다. 우리 정다윤님, 그러면 운동장으로 가십시오.
1: 자, 그래서 네. 걷든지 뛰든지.
0: 내가 국가대표 선수단이다. 네.
1: 또는 맨손 체조를 하시든지. 아, 그 도움이 됩니다.
0: 아니면 가까운 뭐 동산, 뒷동산이라도.
1: 아, 좋죠.
0: 가십시오.
1: 그럼요.
0: 날씨가 좋잖아요.
1: 네.
0: 네네.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정다윤님. 4448님. 어제 대한민국 3-0 홍콩, 아, 홍콩을 상대로 3-0 여자 배구가 첫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낮 1시에는 대한민국 대 카타르 여자 배구 2차전 경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대 대한민국의 여자 축구 2차전이 있는 날이고요. 우리 대표팀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1: 어허.
0: 하셨습니다.
1: 네.
0: 아, 그러니까 오늘 여자 배구 2차전에 아, 여자 축구 2차전이
1: 네,
0: 있는
1: 그렇군요.
0: 날이군요.
1: 네. 자, 이렇게 문자 소개된 분들께 든든한 고구마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목요일 남성시대 오늘은 편지 아니고 쪽지 김명철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계획을 세우거나 미리 준비하지 않거든요. 제 마음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귀찮기도 했어요. 제 아내는 외출하기 전날에 미리 옷도 다 골라놓고 외출날에 동선까지 미리 생각을 해놔서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요새는 이해가 갑니다. 건강검진 이후에 의사선생님이 강력하게 야식을 끊어야 한다고 해서 야식 끊기 한 달 차인데요. 야식을 안 먹으니까 다음 날 뭘 먹을까를 생각하고 계획 세우는 게 너무 기쁘고 재밌더라고요. 목요일 아침은 두부를 잔뜩 넣은 청국장과 오징어 볶음을, 점심에는 시원한 물냉면과 왕만두를, 저녁에는 보쌈과 매운 족발을 먹을 겁니다.
1: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아침엔 네. 두부를 잔뜩 넣은 청국장과 오징어 볶음.
0: 와.
1: 점심은 물냉면에 왕만두.
0: 네.
1: 저녁에는 보쌈과 매운 족발을 먹을 거라 그러셨네.
0: 아니 뭐 야식 끄는 거는 너무 훌륭한데 야 세 끼를 진짜 만나게 드시네요.
1: 아, 진짜 든든하게 드시네요.
0: 예, 예. 야, 그야말로 황제처럼 드시는 세 끼.
1: 예, 그러네요. 네.
0: 아, 세 끼를 황제처럼 드신다고요?
1: 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네.
0: 아, 근데 물냉면도 이제 슬슬 예, 인사를 좀 나눠야 하는 메뉴 중에
1: 그렇죠?
0: 하나가 아닐까.
1: 아니면 따끈한 칼국수가 더 땡기는 거 아닌가 하는
0: 그러니까
1: 생각이 듭니다만.
0: 그쪽으로 네. 가니까. 아, 근데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야식의 유혹이 하루 이틀 참다가도 하, 그 시간만 되면 배가 꼬르륵 꼬르륵.
1: 그래요. 하, 맞아.
0: 먹고 싶은 거. 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게 다 야식에 먹어도 맛있는 것들이에요.
1: 그렇죠.
0: 오징어 네. 볶음, 왕만두, 보쌈, 매운 족발. 와. 근데 잘 버티고 계시는군요.
1: 네. 그러시네. 네. 이 쪽지를 남겨주신 김명철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보내드려요.
0: 네. 자, 이제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당이님이십니다. 저는 40대 후반으로 중2, 중1 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마 저랑 동년배신 것 같아요.
1: 네.
0: 아내는 저보다 4살 어린 예쁘고 착한 사람이고요. 아내 직업은 1인 가게를 운영하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매일 왕복 2시간씩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죠.
1: 와우. 아하. 왕복 2시간씩?
0: 네.
1: 되다.
0: 아내는 어릴 적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조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2: 아침부터 어미 참새로 보이는 새가 가게 처마 밑에 와서 짹짹짹짹 너무 서럽게 계속 울어. 아무래도 전광판 안에 뭐가 있는가 봐.
0: 아내는 조류를 무척이나 무서워해서 두 번이나 전화를 해왔습니다. 퇴근 후에 제가 가게로 가서 확인해보니 가게 광고 전광판과 유리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기 참새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참새가 계속 찾아와 짹짹거렸던 겁니다. 아기 참새가 날개를 퍼덕이는데 틈이 너무 좁아서 스스로 날아서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철사로 된

0: 목걸이를 일자로 펴서 끝부분을 그 T자로 만들어가서 좁은 틈 사이로 밀어 넣었으나 아기 참새는 옆으로 도망가고 또 나오도록 시도하면 또 옆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씨름을 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그 좁은 곳에서 눈을 뜨고 퍼덕이는 새를 보니 도저히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들이 반대쪽에서 살펴보면서 도왔습니다.
1: 아빠, 안쪽에 참새가 진짜 보여요. 아빠, 왼쪽으로. 아니, 조금 더 위로. 예, 그렇게 또. 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밑으로 빠졌어요. 아빠,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 나올 것 같아요.
0: 아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2인 1조로 협동하며 시도한 결과 못 나올 것 같던 아기 참새가 그 좁은 틈 사이를 벗어나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참새를 보며 저랑 아들 녀석은 기뻐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야, 아우 드디어 살아나왔네. 어우 기분 좋다. 1시간 반 동안 노력한 결과 참새 구하기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가게 앞 잔디마당에 아기 참새가 날아와 앉아있다고요. 오, 신기하기도 하고 세상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만 원의 행복을 위해 추첨 복권을 확인하는데 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거 2, 5, 4, 5, 이 진짜야 맞아? 그렇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야 진짜 대박이다.
1: 야, 진짜
0: 2등 무려 2등 5,200만 원에 당첨이 되었어요.
1: 웬일이야?
0: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니 아내는 뻥치지 말고 장난치지 말라고 믿지 않더군요. 그래서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주니까 놀라워했습니다. 둘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2: 있지. 아무래도 우리 가게 그 참새가 구해줘서 고맙다고 보답한 것 같아.
0: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아내는 울먹였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신기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 기운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진도 몇 장 첨부할게요. 하셨는데 야 2등 당첨이라뇨.
1: 아니 거래 내역 확인증을 들고 찍으셔서 보내주셔서.
0: 아 그렇구나.
1: 이게 웬일이래?
0: 저기네 NH가 가지고
1: NH
0: 저 본사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2등도 가나? 아닌가 2등은 안 가나요? 어머 5,200.
1: 아니 5,200에서 예. 지방소득세 빼고 뭐 빼니까
0: 그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1: 4,113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이게 웬 떡이오.
0: 아 그러니까
1: 아이, 그럼 아니 4,100원도 힘들어.
0: 그렇지.
1: 4,113만 원이라니. 아유
0: 왜 근데 참새 어디 있니? 우리는 요새 참새가
1: 참새만 보이는. 보면 또 이제 죄 구해주는 거야. 제비나 참새나 오기만 와봐.
0: 진짜
1: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어려운 거 찍찍찍 울면서 하소연해봐.
0: 아니 진짜 얼마 전에
1: 얼마 전에 있었죠? 있었지.
0: 그죠?
1: 그렇죠. 이분도 사연 들으시고 그 사연 들으시고 사연 주셨대 이분도.
0: 네.
1: 왜냐하면 먼저 사연 주신 그분도 왜 새 구해주고 복권 샀다가 부부가 다 나란히 5만 원씩 당첨됐잖아요.
0: 그렇죠, 맞아. 나란히 당첨됐었죠.
1: 맞아.
0: 그때는.
1: 제비였지 제비.
0: 웬일이니? 웬일이야?
1: 아니 진짜 이게. 아니 그리고 사진까지. 아내 1인 미용실 고 전광판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셔서
0: 이거 엄청
1: 지금 전광판에 불을 끄고 이제
0: 예. 예.
1: 아유 아기가 골로 들어갈 건 또 뭐야?
0: 그러게 이게 저는 전광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입간판처럼
1: 뭐
0: 그런데
1: 네.
0: 안에서 아이고 저 지붕 쪽에
1: 그러네 힘드셨겠다
0: 천장 쪽에
1: 사다리 갔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됐겠어.
0: 아 그렇게 노력을
1: 근데 이렇게 참 새가
0: 저는 그 아기 참새가 다시 그 앞마당 그에 와 날라왔다는 것도 참 신기해.
1: 똑같은 참새일까요?
0: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1: 그건 모르겠죠. 네. 어쨌든 난 어미 참새가 더 신기해.
0: 그쵸.
1: 어떻게 인간들이 도와줄 줄 믿고
0: 야.
1: 그렇게 짹짹짹짹 심각하게 울면서 뭔가를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0: 아이고 내 새끼.
1: 도움을 바라며.
0: 아이고 내 새끼 저기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걸 이제 계속 짹짹짹짹짹짹짹.
1: 그렇지. 어제는 우리 뭐 코다리 먹다가 이가
0: 예.
1: 그냥 뿌리까지 두동강 나서 뽑아낸 2만 원짜리 점심에 100만 원 깨졌다. 이 때문에 치과에서.

0: 예. 그런 분 사연 나가고 내가 겪은 날벼락 사연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1: 맞아요.
0: 누룽지 씹다가 뭐 이가 깨졌다.
1: 체리
0: 뭐.
1: 먹다가도 이 나갔다고 네. 뭐 그러셨는데 자 오늘은 반대로 내가 했던 착한 일 또 복이 굴러들어온 일 자랑 좀 한번 해볼까요?
0: 아, 좋죠. 노래 듣고 올 동안 알려주세요. 문자는 네. 샵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어, 복권 2등 세다. 이거 진짜 번호 하나 틀린 거예요.
0: 아우 세금이 세다. 불로소득이라 그런가? 야 진짜 세네 세금.
1: 노래 듣겠습니다. 육각수의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야 흥보야. 이거 저 노래
0: 흥보야 제목. 흥보.
1: 흥보 맞죠? 예. 흥보가 기가 막혀.

0: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1: 그랬죠. 진짜 네. 기가 막혔어요.
0: 네. 아, 2974님이요. 사연 듣다가 일중 씨가 처음으로 하는 순간 터널에 진입했네요. 그래서 몇 등에 당첨됐나요?
1: 2등에 당첨됐답니다.
0: 아, 이분 못 들으셨어. 터널에 들어가가지고.
1: 아유, 그러게 말이야.
0: 처음으로.
1: 네.
0: 예, 2등 5,200만 원에 있다. 그 뒤에였거든요.
1: 네. 아,
0: 얼마나 궁금하셨을까 그래. 네. 2등이었대요. 2등.
1: 얼마나 궁금하셨을까. 네. 9389님 오늘부터 새만 구하러 다닐게요.
0: 그래 같이 다니자고요 우리.
1: 예. 같이 또 왜 거기다 숟가락으로.
0: 같이 다니. 우리 아유, 새 참. 구출 특공대. 특공대. 아. 네.
1: 자 여러분 최근에 했던 착한 일. 그래서일까 어쨌든 그 후로 뜻밖의 횡재한 경험 있으십니까?
0: 와, 있으시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962님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만두 맛집에 항시 줄이 서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분께 자리를 양보해드렸더니 글쎄 가게 사장님이 그걸 보시고는 만두 서비스를 주셨어요.
1: 이것도 정말 작은 일이지만

0: 하지만 네. 우리한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1: 그러게요.
0: 그러게. 아유, 또 그걸 보고 서비스를 주신 가게 사장님도 참 후하시다.
1: 그러니까 말이죠. 뭐 바라고 한 게 아닌데
0: 그래,
1: 서비스까지
0: 오니까. 그러게.
1: 서로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0: 1248님 여기는 수원 광교. 저는 작년에 박남정 가수 공연 와서 남편과 구경하며 흥겹게 즐기고 있는데 사회자가 응원 열심히 한다고 복권 한 장을 줬는데 그게 5만 원 당첨돼서 기분 엄청 좋았어요.
1: 야, 이런 일도 있으시구나.
0: 그러네.
1: 네, 그렇죠. 공연 와서 응원 열심히 하는 것도
0: 참 그거 흥도 끄는 네. 기분 좋은 일이죠. 가수한테도 좋고
1: 나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0: 네, 객석에도 좋고
1: 야, 5만 원 당첨 진짜 기분 좋으셨겠다. 4936님이요. 저는 미처 버스비를 못 챙긴 어르신 한 분과 청소년 버스비 대신 카드로 찍어준 적이 있어요. 저 착한 일 한 거 맞죠? 하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잘하셨네요.
0: 잘하셨어요.
1: 네네. 네. 저기 나중에 복권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사보시기 바라고.
0: 9184님 저는 3년 전과 아파트 단지에서 길 잃은 4살짜리 엄마 찾아주었고 2년 전에는 2살짜리 퇴근 후 맨발로 밖에 나와 헤매는 아이 경비실 어르신하고 엄마를 찾아 품에 안겨드렸어요.
1: 광고로 보답할게요.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당당이님들 문자를 보다 보면요, 우리 형수님과 재수 씨 중에 라인 댄스 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좀 뽐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 라인 댄스라는 거 솔직히 그거 우리 남자들 춤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아유 진짜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카우보이들이 카우보이 모자 쓰고 웨스턴 부츠 신고 술집에서 한잔 하다가 흥이 나면 음악에 맞춰서 파트너 없이 줄지어 추던 춤이 라인 댄스라니까요. 이렇게 줄지어 추다가 방향 바꿔서 다시 줄지어 추고, 그래서 라인 댄스예요. 줄 댄스, 줄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춤을 여성들 영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남자들이 또 한춤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남자들이 추는 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자, 뭐, 응?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 통칭해서 코사크 춤이라고 하던가요? 그쪽 남자들이 둥글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발을 번갈아 앞으로 계속 차는 춤. 그거 있잖아요. 저 왜 테트리스 게임하다 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
동작하는 춤 아시죠?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춤을 추자면 아, 하체 근육이 그냥 긴장이 팍 되죠. 그리스나 루마니아, 헝가리 남자춤도 유명합니다. 서로 어깨 잡고 줄지어 춤추고 발차기가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대요. 막대기나 칼을 들고 추기도 해서 영웅을 꿈꾸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스페인의 플라멩코도 떠올려주세요. 상체를 아주 꼿꼿하게 세우고 발을 강하게 구르면서 손과 몸짓으로 아주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남자. 스코틀랜드 남성들은 킬트라고 하던가요? 그 체크무늬 치마 같은 전통 의상을 입고 깡충깡충 뛰면서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칼춤을 춘답니다. 게다가 세계 각지의 원주민 전사춤은 또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춤 하면 우리도 대단하죠. 탈춤 생각해보세요. 권력자들을 풍자하면서도 땀 뻘뻘. 아, 얼마나 격렬하게 춤추던가요. 건무도 요즘은 여성들이 많이 추지만 원래는 남성춤이었답니다. 명절 앞뒤로 활약이 대단하던 농악은 또 어떻고요. 지구촌의 그 많은 남자들 춤 가운데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으로 우리나라의 한량무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 한량. 이 우리 남성들 꿈이거든요. 한량은 밥 걱정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한량은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연연하지 않아요. 즐길 줄 압니다. 부채 촥 펼치고 소매자락 촥 날리면서 여유롭게 느긋하게 스텝을 밟을 뿐. 한량무는 촌스럽게 힘이나 근육 그런 거 과시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아유, 명절 앞두고 돈 들어갈 때 많고 챙겨야 할 사람 많아서 어깨가 무겁다 보니 한량무 추던 저 윗대 형님들이 부러워서 꺼낸 말입니다.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네, 아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케니 로긴스의 Fun Loose 듣고 네. 왔습니다.
1: 이구구오님 아침부터 신난다 신나 막춤 추기 딱 좋은 나이 아니 노래네.
0: 그러니까요. 막춤이 최고죠.
1: 그럼요.
0: 1443님이 출근길 듬칫듬칫 하고 싶지만 아우 전철이라 조용히 내적 댄스 초보입니다 하셨어요. 예 발끝으로만 이렇게 까딱까딱 예 리듬 맞춰도.
1: 그렇죠.
0: 한결 기분이 어디야. 좋아지죠.
1: 예, 기분 좋아지죠.
0: 네. 그 와중에 5755님이 일중님도 MBC의 한량 아니신가요? 하셨는데.
1: 얼마 아, 전에 맞죠. 한량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
0: 맞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돈 받고 좋은 노래 듣고 사연 만나고.
1: 아이고 아우, 양을 올리냐. 그냥,
0: 아니 양 올리는 건가?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당당히 분이셔요.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명절의 풍경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북적거리던 친척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맏며느리로 평생 고생한 아내를 위해 제사마저 간소화한 지금의 우리 집은 유독 고요하고 차분한 명절을 맞이하곤 합니다. 다 큰 자식들이 저마다의 삶과 일 때문에 이번 추석에도 올라오기 어렵다는 전화를 해왔을 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밀려드는 헛헛함은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문득 그 고요함 속에서 잊고 지냈던 옛 기억이 아련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60년대 논산의 시골 마을은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온 동네가 기대감과 설렘으로 들썩였습니다. 마을에 돼지를 키우던 집에서 명절 대목을 앞두고 돼지를 잡는 날이 되면 곧 다가올 추석을 알리는 신호탄 것이었습니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야말로 동네 온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 집 마당 주변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며 저리 가라 하고 호통을 쳤지만 호기심 많은 꼬마들의 눈을 막을 순 없었어요. 우리는 까치발을 뜨고 담장 너머로 목을 길게 빼고는 숨을 죽인 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너 근씩 명절 차례상과 가족을 위해 고기를 사가고 남은 자투리 고기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굵은 소금을 툭툭 쳐 구웠습니다. 그렇게 구워진 고기를 한 점씩 얻어먹었는데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달고 고소한 행복의 맛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개구장이 사내 아이들에게 고기보다 더 가슴을 뛰게 만드는 보물이 있었어요. 바로 돼지 오줌보였습니다.
0: 아하.
1: 마땅한 놀거리가 없던 그 시절 돼지 오줌보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축구공 재료였습니다. 어른들에게서 얻어낸 오줌보를 조심스레 들고 냇가로 달려가 씻고 적당한 풀줄기나 속이 빈 나뭇가지를 꽂아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거기에 적당히 물을 채운 후 단단히 동여매면 훌륭한 축구공이 완성되었죠. 그 공 하나만 있으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온 마을 골목과 공터를 뛰어다니며 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명절 당일 차례를 지내고 나면 제일 기다리던 돼지고기국을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커다란 솥에 물을 듬뿍 썰어놓고 귀한 돼지고기를 넣어 끓인 돼지고기 무국. 팔남매가 오손도손 모여앉아 빨리 밥을 먹을 생각에 마음이 급했죠. 아버지를 시작으로 나 그리고 동생들 앞으로 차례차례 국이 놓여졌습니다. 아버지와 사내 아이들 그릇에는 통통한 살코기가 한가득 들어있던 반면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그릇에는 비계덩어리나 뭉개진 살점 몇 개만 담겨 있었습니다. 살코기를 신나게 떠먹고 있으면 맞은편에 앉은 여동생들이 부러움 반 서운함 반이 섞인 눈으로 내 그릇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 매서운 눈총을 이기지 못해 슬쩍 막내 여동생에게 고기 한 점을 떼어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일곱째와 여섯째가 저도 달라고 숟가락을 툭툭 내밀었습니다. 숟가락이 오가며 왁자지껄 웃음

0: 바람이 터지던 그 작은 방에서 우리는 투박한 돼지고기국 한 그릇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 왁자지껄 하던 팔남매의 숨결은 세월의 구비구비마다 흩어져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지금 제 주변은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정막뿐입니다. 그리고 명절이라 해봐야 늘 먹던 반찬 몇 가지로 아내와 둘이 밥을 먹는 게 다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가을볕이 따스하게 비추는데 가슴 한구석으로는 찬바람이 휑하니 스쳐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더욱 눈물겹고 아름다운 그 시절의 논산 골목길과 마음 한구석에 간직했던 빛바랜 추억 속 풍경들이 왜 이토록 사무치게 그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고깃국 냄새가 구수하던 그 옛날 아랫목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닿을 듯 선명한데 세월은 참 무심히도 흘러 쓸쓸하고 조용한 어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 와, 참 그야말로 바뀌어버린 명절 풍경을.
0: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그렇죠. 지나가요 진짜. 돼지 오줌보 그렇죠. 놀거리가 없으니 뭐 그게 최고지. 공차면서
1: 이야기로는 정말 많이
0: 최고지,
1: 들었는데
0: 최고지 최고 그죠?
1: 신기하네요 정말. 네. 아 그러게 예전에 이렇게 북적북적 온 마을이 네, 온 직장 친척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참 진짜 별거 없어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0: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상차림 생각하면 진짜 별거 없지.
1: 네.
0: 너무 초라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소금 툭툭 뿌린 고깃고기, 돼지고기, 자투리고기 그거 하나 얻어먹. 야,
1: 팔남매가 이렇게 옹기종기 뭐야. 아들이라고 또.
0: 아유,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고기 넣어주고.
1: 그걸 또 여동생들이 이렇게 좀씩 나눠주고.
0: 쏴봐. 막 그릇이 뚫어질 듯이 쏴봐. 참, 네. 진짜.
1: 그런 정겨운 풍경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너무 좀 네, 적막하신가 봐요. 네, 뭐 간소화돼서.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1: 또 자식들이 또 아유 이번에 바빠서 못 가요.
0: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참 2-3년 사이에 그렇게 정리가 돼 버렸죠. 그렇죠.
1: 네.
0: 아, 참 진짜.
1: 아유 참 그럼에도 여전히 또 이제 뭐 고향으로 부모님 댁으로 찾아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정말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전이라도 그 후라도
0: 그렇죠. 예, 아니 전화라도
1: 찾아뵈야 될 것 같아.
0: 진짜 요새 전화라도. 뭐 전화 잘 나와 저기 영상 통화도 되고 하니까.
1: 네.
0: 영상 통화가 안 되면 뭐 그냥 통화라도 시도하시면 되죠.
1: 맞습니다.
0: 네.
1: 0303님이요 편안함을 추구하니 외로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아, 이 말도 참 맞다.
1: 너무 편리하죠.
0: 네.
1: 근데 그만큼 진짜 서로 간의 소통이 줄어들었지.
0: 그렇지.
1: 네.
0: 생략할 건 싹 생략해 버리고.
1: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이럴 땐 광고 들어야 적적할 땐 광고 들어야지. 여기는 남성 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0: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9: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0: 혹시 TVX 멤버십?
9: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2: TVX. 저기요, 몇 층이에요?
13: 32층이요.
12: 난 280층이요.
14: 층은 달라도
15: 층은 달라도
1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6: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8: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6: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8: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6: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6: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8: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6: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8: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6: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8: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16: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8: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6: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당당이 분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복권에 당첨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명절 풍경 얘기를 적어주신 두 번째 당당이 분께는 해피데이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어요.
8: 자, 그리고 위로의 고구마 라떼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8363님. 제 하루의 루틴이 5살 딸의 아빠 사랑해요 뽀뽀쩍 인데 오늘은 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16: 뭘까요?
8: 밖에서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16: 응.
8: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엄마는 이렇게 예쁜데 왜 아빠랑 결혼했어? 딸아, 아빠도 예전엔 잘생겼단다. 정말이야.
16: 야, 정말.
8: 아니야.
16: 어이, 충격이셨겠다.
8: 아, 충격이지만.
16: 어? 이거... 엄마 이렇게 이쁜데 왜 아빠랑 결혼했어? 그리고 아빠 앞에서는 아빠 사랑해요 뽀뽀 쪽 그래놓고.
8: 우리 5살 딸이 사회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해.
16: 사회생활.
8: 엄마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겠지.
16: 아유. 유태열님, 어제 미니로 가입한 신입 당당이입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 26주년 되는 날이에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을까요? 20대 때 저와 12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해준 사랑하는 옥정씨, 당신도 어느새 50대가 넘었네. 항상 열심히 생활하는 당신이 사랑

0: 촌스럽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와,
1: 이렇게
0: 축하드려요.
1: 결혼 기념일도 챙겨주시고 사랑하는 네. 마음까지도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니 최고의 결혼 기념일 선물이네요. 유태열님 축하드립니다.
0: 고구마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12살 나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네. 아내는 조금 동년배보다 의젓하고 그 12살 위의 남편분은 동년배보다 좀 어려 보이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또 그렇게 되나요?
0: 좀 그래요. 그래서 중간쯤의 나이에서 만나는 것 같아.
1: 아, 그렇게.
0: 아내는 6살 위, 남편은 6살 아래. 어.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그거 괜찮잖아요.
1: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예, 주변에 그 배우자 있는데
0: 네네.
1: 저 동갑내기랑 사는 제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어차피 12살 차이 나는 아내한테 잔소리 들으나 동갑한테 들으나. 그럼 난 그냥 동갑한테 들을랜다. 뭐 이런
0: 그래, 그 얘기도 또 얘기가 되네. 그러네.
1: 자,
0: 어, 12살 아래 아내한테 잔소리 듣는 것보다
1: 동갑한테 들은 게
0: 그게 말이 되네.
1: 자, 제이슨 무라즈와 콜비 카레이가 함께한 럭키 2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3, 4부 여자는 모른다 백이성 씨와 함께 돌아오고 이분도 아주 그냥 아내 바보시지.
0: 네, 그러시지.
1: 자, 10시 5분에 보라 켜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각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이 출범 열흘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특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채용과 승진특혜, 수의계약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합니다. 코스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도 소폭 상승하며 개장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61.05포인트, 0.91%가 오른 6,779.02로 출발해 장 초반 6,700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고 상승 종목이 440여 개로 하락과 인상 가능성 시사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간밤 연준이 2023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FOMC 결과가 매파적으로 평가됐고 이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경기도 포천에 성실하기로 유명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업체 대표가 어느 날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회사를 직접 운영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건데요. 새로운 대표가 현장 노동자 출신이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일터를 개선해 나가는 CEO. 회사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겠죠.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0: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 사수함입니다.
1: 이제 남편이랑 제대로 놀아보려고요.
0: 야, 제대로 뭐 하시면서요?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늘 말했는데 갑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네요. 어제 아침 밥을 먹는데 당신이 말했죠. 이제 나 뭐 하지? 어디 가지? 갈 데가 없네 하는데 이제 내 손 잡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팔도강산 유람합시다. 당신 옆에는 내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고생했고요. 감사합니다.
3: 네. 아내 음성이 뭐 다 마음이 전해지네요. 그렇죠?
0: 그러게요. 예. 이명희님께서 이렇게 음성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70이 넘어도 일할 수 있다는 그 감사함을 네. 느끼고 사셨는데
3: 그렇죠?
0: 갑자기 일을 이제 할 수 없게 되셨나 봐요.
3: 아유, 부부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힘들 때 옆에서 서로 손 내밀어주면서 또 내 편이 돼주는 거.
0: 네.
3: 아유, 팔도강산 얼마나 넓고 볼 것도 많아요, 정말.
0: 아유, 맞습니다.
3: 영희 씨, 남편 손 꼭 잡고 실컷 다니세요. 오늘 음성 남겨주신 이명희님께는 남편분과 함께 드시라고 토닥토닥 통닭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진짜 우리 아내분 말씀대로 예, 진짜 여행도 가고 맛있는
3: 그럼.
0: 것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3: 아이, 그럼요. 아,
0: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당당이님들 지금 바로 떠나라 하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는 떠나라 하면 갑자기 요새 이렇게 남해 쪽을 가고 싶어요.
3: 오, 좋죠. 예,
0: 남해 네. 먹을거리도 많고 섬도 많고 떠나요 둘이서 뭐 제주도는 언제든 좋고요. 아니면 대나무 숲 사이 가을바람 살랑살랑 부는 담양 쪽
3: 떡갈비 먹으러 가도 좋고
0: 밤바다가 아름다운 부산.
3: 아, 부산 좋지요.
0: 예. 어, 거긴 꼭 가봐야 돼. 찜해둔 곳이나 나만 알기 아까운 여행지도 좋고요. 지금 여행 중이시라면 바로 핸드폰 꺼내서 여긴 어디고 뭘 즐기고 계신지 열린 사서함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참여 번호는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3: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자는 모른다. 백이성 씨 모시고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미니 켜시고 기다려주세요.
0: 자, 남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엔 팀앱대리, NH농협손해보험, 데이팩, 경기도청,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써.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써.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웬만한 일에는 흔들림 없는 안정형의 남자.
2: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가진 불안정한 남자.
1: 입력값대로만 움직이는 코딩 같은 남자들의 세계까지
3: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2: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1: 으라차차차차. 노래하는 펭갈 호랑이 가수 백이성 씨 어서 오세요.
4: 반갑습니다.
1: 예. 아, 역시나 패셔니스타 호랑이. 예. 네. 위에는 약간 그 양탄자 무늬 같은.
4: 밑.
1: 아니?
2: 아니. 맞아.
4: 남아갖고요. 남아서 만들어놨어요.
1: 네네네. 네. 중남미 호랑이 같다고.
4: 네, 10년 전에 나는. 양탄자. 그 네.
2: 맞아.
4: 카페트.
1: 네. 카페트. 그래, 그래.
2: 맞아. 카페트. 네.
1: 위에는 이렇게 딱 가을 느낌 나게 자켓으로 걸쳐주셨는데, 밑에가 반바지예요.
4: 아, 지금 여름이에요, 아직도.
1: 아직.
4: 아.
1: 낮에는 여름이지.
4: 쌀쌀하죠. 그래서 예. 하체는 좀 밑으로 좀 아직 남겨놨습니다. 네. 네. 위에부터 가을을 만들게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되니까.
1: 네, 위에서
4: 이제 좀 10월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긴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2: 아, 예,
4: 지금 이제 반바지
1: 아래. 위 아래. 저 봐봐.
4: 위 아래.
1: 야, 근데 다리가 어쩜 이렇게 매끈해요? 털이 없네?
4: 털 있어요.
1: 아, 있어요?
4: 네.
1: 아, 그렇구나.
2: 정말. 오늘도 아내가 준비한 대로 입으신 거?
4: 네, 있는 대로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1: 야, 진짜 근데 스타일을 아신다. 진짜 우리 형수님이.
4: 제 아내가 그 의상을 이제 그 방송 쇼호스트 할 때 패션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는 눈이 좀 다르죠 저희랑.
2: 아, 예, 그렇구나.
1: 예. 저는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의상이 집에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4: 그냥 한 무대킹 사와요.
2: 한 포댕킹 사와.
4: 한 포댕킹 사와요.
1: 부럽다. 저는 맨 이런 스타일이에요.
4: 네네. 그거는 일주일 씨가 받아줘야지 아내가 신나서 만들어줘.
1: 아니 아내가 저보다 더 패션 센스가 없어요.
4: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못 인다 너는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2: 안 들으니까
1: 난 이건
2: 들으니까.
1: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어.
4: 아 그렇게 해도 진짜로. 아내가 챙겨주면 그렇게 하면 듣는 아내가 기분 좋아서 뭐 더 해주죠.
2: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구하는 거야. 구해서 입는 거야.
4: 너는 평생 회색만 입어라.
2: 자, 당당히 노경량님도 그런 남편분과 이렇게 입력한 대로 딱 코딩해준 대로 입는 남편분과 살고 계신가 봐요. 편지 아니고 쪽지로 주셨는데 엊그제 급하게 나오느라 세탁기에 세제까지 넣어놓고 전원 버튼 안 누른 게 생각났어요. 마침 남편이 휴가라 바로 전화했죠. 여보 세탁기 좀 돌려줘. 전원 누르고 표준 세탁 누르고 동작 누르면 돼. 돌아가. 그러자 남편 말.
4: 어? 안 돌아가는데. 근데 이거 여보 뚜껑은 안 닫아도 되지?
2: 에? 아니 제가 그것까지 꼭 말해줘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4: 아 나는 당신이 말 안 해서 열어도 작동되는 줄 알았어.
2: 아 그러고 보니 이 남자 냉동실 소고기 좀 물에 해동시켜달라니까 제일 뜨거운 물에 고기만 빼서 담가놨던 사람인데 제가 깜빡했네요. 야,
1: 뭐 수육 바로 하시려고?
2: 아니, 그러신가 봐.
4: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1: 어떤 부분이요?
4: 일단 세탁기 뚜껑은 세탁기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뚜껑 닫으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닫으면 괜히 고장 날까봐.
2: 어머나.
1: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면은 저기 우리 형수님이 옷 챙겨주면서 지퍼 올리란 말 안 하면 지퍼 안 올려요?
4: 뭐 올리라 뭐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올리란 말 안 하면 안 올리면 됩니다.
2: 어머나 왜 이래?
4: 그래서 제 아내는 다 끈으로 해갖고 끈 묶고 나가 그래요.
2: 바지 흘러내리니까. 무슨 소리야?
4: 사실 이게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1: 정말 시키는 것만 딱딱한다고.
4: 세탁기를 괜히 뚜껑 닫았다가 여보 세탁기 뚜껑을 왜 닫아놨어? 그럴까봐.
1: 뭐나?
2: 어떻게 하면 좋아?
4: 아유, 네? 그리고 고기 같은 것도 아니 굳이 고기는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먹어봐서 알잖아요. 꼭 해동을 비닐까지 해야 됩니까? 고기만 해동시키면 되는 고기 해동시키려면 그래서 비닐 뜯어뒀죠 멋있게.
1: 이걸 또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게 또 얼척이 없네요.
4: 그게 아니라 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괜히 세탁기 뚜껑 닫았다고 혼나면 어떡하려고.
1: 어머나 이건 어디까지 그럼 다 얘기해줘야 돼.
4: 뚜껑까지 닫으라 그러면 닫죠.
2: 그러면 좋냐.
4: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남편이.
1: 야 그럼 여보 걸을 때 왼발 오른발 한 발씩 한 발씩 걸어야 돼. 왼발 왼발 오른발로 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다 알려줘야 돼.
4: 그래 알았어 알았어. 왼발 오른발 왼발 여보 오른발 왼발은 안 되나 물어볼 수도 있잖아.
2: 진짜
1: 그야말로 입력값대로만 움직이는 코딩 같은 남자네.
2: 코딩 해준 대로만 움직이는
1: 네네.
4: 나 이해를 못하겠네.
1: 저도 이해를 못하겠네.

0: 아니 안 올라가려고. 어,
1: 아니 우리 노경장님 네. 그러실 수 있대요. 우리 기성형님이
2: 네.
1: 어,
2: 그럴 네. 수 있대.
0: 괜히 뚜껑 닫다고 혼나면.
1: 할 말 많고 사연 많은 남자들의 세계. 오늘도 여자는 모른다 첫 사연부터 소개해 주시죠.
0: 네, 닉네임 노르망디 짜장 작전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군 생활 드라마를 보다가 추억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93년 외박도 외출도 면회도 없던 적적한 최전방 GOP 부대. 푸르던 낙엽들이 오색 옷으로 갈아입고 한창 멋을 내던 어느 가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대 휴식 중 어디선가 들려온 외마디.
3: 아, 오늘따라 짜장면이 왜 이렇게 땡기지? 아, 참 미치겠네 진짜.
0: 제 동기놈이 쏘아올린 이 한마디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짜장면. 군대 다녀온 사내라면 공감하는 그 이름. 휴가 나가면 반드시 섭렵하고 와야 하는 그 음식. 슈퍼에 파는 공장표 짜장라면은 따라올 수 없는 그 특유의 춘장향과 불맛이 살아있는 중국집 짜장면 맛이 떠올라버렸습니다. 네모반은 완전히 들썩였고 저는 요동치는 아궁이에 기름을 끼얹듯 일단 질렀습니다. 이야! 오늘 짜장면 먹자! 중국집 짜장면으로.
4: 예? 어떻게 말입니까? 부대로 배달 안 되지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안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천사, 아니 산타, 교회 군종병 김구원 상병. 주말이면 빵과 음료를 나눠주고 예쁜 여성도님을 안내까지 도맡는 우리 소대 유일한 민간인 신분의 군인. 구원아, 우리 부대로 짜장면 좀 시켜주라.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4: 아, 안 됩니다. 부대 내 민간이 출입 통제입니다. 그것도 여기는 최전방 GOP 부대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0: 말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빗으로 콕콕 찍히더군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발길을 돌리던 그때 김상병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동시에 짜장면 맛을 떠올려다 봅니다. 작은 속삭임이 들리더군요.
4: 근데 교회 이름으로는 가끔 중국집 배달이 되지 말입니다. 마침 오늘 목사님이랑 당직자분도 저녁까지 외출 중이시고.
0: 그래. 구하라 구하라. 군대에서 불가능 없는 거야. 가자 짜장면. 저는 소대원을 집합시킨 후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지휘하는 심정으로 비장하게 작전 브리핑에 들어갔습니다. 자, 전방 지형을 보자. 우리 소대는 본부 중대에서 도보 15분, 높이는 50m 정도 높은 지리적 특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다?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 접선 지역인 교회, 예배당에서 소대 위 언덕까지 전우들이 이동하는 동안 적의 동태를 충분히 살필 수가 있다는 말이다.
3: 근데 접선 지역은 누가 맡을 건데?
0: 하하, 좋은 질문이다. 이번 작전의 핵심 거점, 그것은 바로 교회 예배당. 우리의 엔젤 군종병이 있을 것이다. 그도 우리 소대 1인이니까 운명 공동체. 우린 그를 믿고 예비 정찰대를 투입한다. 정찰대는 실탄. 그러니까 짜장면 값을 장전하고 교회로 투입. 군종병과 함께 짜장면을 신속하게 납치해서 소대로 귀환한다. 알겠다.
4: 네, 알겠습니다.
3: 저 근데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0: 그래, 신임 말해봐.
3: 저는 저 짬뽕 먹어도 됩니까? 짜장 안 좋아해서.
0: 아니 짜장면 안 좋아해? 아 진짜 얘 특이하네. 아무튼 알았어. 그렇다면 넌 짬뽕.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끝냈다. 바로 지금이야. 당장 주문 들어가. 그렇게 짜장면 22그릇, 짬뽕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살짝 의심 내지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셨지만,
4: 아, 저희가 오늘 타 지역에서 방문 행사가 있어서요. 아, 인원이 조금 많네요. 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0: 구원 상병의 기지와 재치로 1차 위기 극복. 대략 1시간 20분의 긴장감이 흐른 후 목표물이 도착했다는 정찰대 신호와 함께 자동차에 실려온 짜장면 22그릇 그리고 짬뽕 한 그릇을 교회에 신속히 이동시켰습니다.
4: 아, 전원 거점지를 향해 신속히 목표물을 타격! 소대로 이동을 완료하였습니다!
0: 하하, 그래! 얘들아, 수고해! 지옥문이 열리듯 내무반 문이 열렸습니다!
4: 소대 차렷! 연결! 남성 내무반 휴식 중!
0: 보고가 채 끝나기 전에 분위기는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춘장 냄새, 짬뽕 냄새, 입가에 춘장을 묻힌 채 굳어버린 병사들, 바닥에 나뒹구는 다 먹지 못한 그릇들, 누가 봐도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3: 동작 그만.
0: 내무반엔 숨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3: 이 상황 뭐야? 내무반장, 김병장,

0: 너희들이 설명해봐.
1: 모든 정황이 드러난 죄수처럼 저희는 그간의 상황을 낱낱이 털어놨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었다. 군종병을 통해 주문했다. 교회에서 받아왔다. 책임은 왕고인 제가 지겠다. 그러니 소대원들은 선처해달라. 소령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0: 다들 대단들 하셔. 이거 국방신문 나가면 특종감인데 어? 니들 유명해지고 싶냐?
1: 그리고는 입가에 살벌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0: 일단 먹던 건 마저들 먹어라. 뭐해 먹으라니까. 맛있게 먹는다.
2: 실시.
1: 완벽해 보였던 이 작전의 실패 원인은 관망병. 식탐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최상병 그 녀석을 세운 게 실수였습니다. 처음엔 잘 지키다가 퍼져나간 냄새에 끝내 이성을 잃었었다고 하더군요. 어느새 들어와 같이 먹고 있던 걸 역시 저희 역시 몰랐었습니다. 저는 그를 관대하게 용서했지만 소령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무반에 오신 그분은 우리 부대에서도 소문난 FM군인 육사 출신 인사참모 김소령님이었거든요. 당연히 합당한 처분이 내려졌겠죠.
0: 너희들 행위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상황의 근거. 우선 민간인이 부대에 출입한 흔적은 없다. 그렇다고 그릇을 탓할 수도 없고 문제는 외부 음식 반입.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자, 근데 이런 일은 나도 처음이라 잠시 고민 좀 해보자.
1: 그리고 몇 초의 침묵. 그게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잠시 후 입을 연 소령님.
0: 일단 나도 짜장면 좋아하는데 내 건 없냐?
1: 차가운 군대남, 차군남 소령님의 예상치 못한 주문에 저희 얼음땡에서 풀린 아이들 마냥 빠르게 추가 주문에 들어갔고 잠시 후 맛있게 다드신 소령님의 최종 판결.
0: 역시 부대에서 먹는 짜장면은 다르네. 그래도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된다. 잘못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지. 내무반장 김병장.
1: 네, 병장 김. 아니, 배 기성.
3: 네, 병장 김일중.
0: 너희들은 영창 가야지.
1: 올 것이 왔구나.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순간.
0: 그래도 소대원들 먹이겠다고 단체 주문한 건 내가 감안해 주마.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50바퀴 알겠나?
4: 감사합니다.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1: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50바퀴를 도는데 그날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계속 짜장 맛이 났거든요. 제대하고 유명하다는 짜장면집을 다 다녀봤지만 그날 내무반에서 소대원들과 함께 먹던 짜장면 맛을 따라올 곳은 없더군요. 그때 같이 먹었던 동기들 다들 잘 지내고 있겠죠. 요즘은 부대에서 짜장면 배달이 올까요? 아무리 편해졌다 해도 단체 배달은 안 되겠지요.
0: 야, 이건 네. 진짜 막강한데요.
3: 그러게요.
0: 막강하다. 아니, 네.
3: 군대에서 배운 주특기를 이렇게 활용하다니.
1: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한두 그릇도 아니고
3: 22그릇을 네. 소대원들 다 먹은 거 아니에요?
0: 야, 그런가?
1: 하기야 근데 그때는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뭐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후에 예, 예. 짜장 냄새, 짬뽕 냄새가 꽤 오래.
0: 그렇지. 냄새는 속일 수 없죠.
1: 네, 그럼요. 텐데. 거기다가 또 양파 주잖아요.
3: 아 근데 다 같이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었죠. 긴장감도 있지만 그걸 해냈다는 거.
0: 그래.
3: 와, 얼마나 맛있게
1: 도파민 팍팍 터지는 거죠 뭐.
0: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엄청난 작전을 수행했다는 걸 예. 봐주신 거야.
1: 그럼요. 그래, 우리 소령이
0: 소령께서도 봐주신 거야.
3: 맞아요.
1: 네. 아이고.
3: 아 이미아님이 네. 걷기 운동하는데요. 짜장면 냄새 나요. 주셨고요.
1: 이 배가 고플 때는 진짜 짜장면 냄새 아주 환장하겠어요.
3: 그렇죠. 얘기만 들어도 입안에 네. 그려지잖아요. 네네. 8808님의 네. 문자도 소개해 주시죠.
1: 하하하, 너무 웃긴데 일하고 있어서 니네 유명해지고 싶냐?
3: 그러니까 그 말씀이
0: 니네 유명해지고 싶냐?
3: 네.
1: 아, 그리고 서해남님이 역시 희은쌤 목소리는 사단장급이라고.
3: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으셔.
1: 맞아요, 맞아요.
3: 예, 공구이호님도 네. 희은 누님의 목소리는 소령급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3: 별 네 개 목소리가 잘 맞아요, 어울리지요.
0: 맞아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1: 최 위에 고참이에요.
0: 네.
3: 맞아요.
1: 자 노르망디 짜장 작전님께는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0: 네. 네.
3: 아 진짜 이 단합력이 너무 좋다. 전후에 네. 야 누구는 그러니까. 관망, 누구는 작전 짜가지고.
1: 그러니까.
0: 그 작전 그게 웃겨 관망하다.
3: 냄새 뭔지.
0: 혼자 못 참겠다.
1: 그 누가 들어와서
0: 먹었을죠.
1: 예, 쓱 들어서 먹었죠.
3: 아, 망을 잘 봤어야지.
1: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는 거죠.
0: 그렇지.
1: 아, 그리고 나머지 그 다 끝나고 혼자 먹으면 맛 없어요. 같이
0: 맞아요.
1: 먹을 때 또.
0: 같이 먹어야지.
3: 잊을 수 없으신 그 짜장면을 맛보셨네요.
0: 아이 캔의 노래 나갑니다.

0: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PX 갔는데 마지막 남은 초코파이 한 박스 눈앞에서 뺏겼을 때
1: 일말성초. 여자친구한테 편지 와서 신나게 뜯었는데
2: 미안해 오빠, 나 딴 남자 생겼어.
0: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3: 2010년 부대 장기자랑 나가려고 이 노래 안무를 몰고 몰래 갈고 닦았던 40대 아재입니다. 그때 동기랑 골반 튕기며 연습하는 즐거움으로 군 생활 버텼는데요. 그 시절 추억하며 간만에 튕기고 싶습니다. 시스타의 푸시푸시. 오케이 렛츠고.

0: 네, 늑대 노래 시스타의 푸시 푸시. 김혜정 님이 어 푸시 푸시 베이베 박자에 맞춰서 마우스를 푸시 푸시 클릭하게 되네요.
1: 딴 데 갈 거. 딴 사이트로 이동할 텐데.
0: 그러게. 확인해야 되는데 치스 치스 베이베. 아, 8489 님, 시스타 네. 노래는 여름인 줄 알았는데 아, 가을에 들어도 신나고 좋네요.
1: 그렇죠.
0: 좋습니다.
1: 이게 사실 뭐 가사가 특정적인 거 아니면 언제 맞아요. 들어도 똑같이 신나니까.
2: 네.
0: 맞습니다. 네.
2: 김혜정님 이번 명절 전 붙일 때 박자 맞춰서 잘 붙일 수 있겠네요. 접수.
0: 어, 전 붙이실 때도. 네네네. 전 푸시 푸시. 전 아. 푸시 푸시.
2: 아니 그건 안 어울린다.
0: 확실히
1: 푸시 푸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러고 보니 벌써 추석이야. 다음 주가.
0: 다음 주 추석이죠.
1: 시간 진짜 빨라요.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0: 왜 추석 왜 이렇게
2: 왜, 왜?
1: 아니 시간이 그냥 빠르다고.
0: 시간이 그냥. 빨라서. 네네네. 예. 그래도 명절이면 좋잖아요.
1: 뭐가 좋아요?
0: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시간을, 아니, 뭐, 집에서 뭐,
1: 할 일도
0: 뭐,
1: 많고.
0: 할 일 많이 하세요?
1: 아이고, 많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찌됐든 명절은, 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은 즐거운 날이긴 한데,
2: 예. 엄마한테 전화해요.
1: 네. 엄마한테 전화해요.
2: 혼자 계시니까.
1: 네, 할 일이 많죠.
0: 네, 네. 그러시군요. 아니, 우리 뱅가로랑이 목격담이 왔습니다.
2: 어떤가요? 아, 그래요?
0: 네. 네. 1544님이요. 네. 지난 토요일 원주 청년축제에서 기성형님 뵈서 좋았습니다. 아~ 포스가 아 역시 최고입니다. 네네네.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요제 나갔었는데 본선까지는 갔지만 입상은 못했네요. 노래의 꿈 포기하지 않고 꼭 함께 노래해보고 싶습니다. 항상 도전하겠습니다.
2: 와 백이성씨 벵갈호랑이 사진을
0: 네네. 어휴, 무대에 있는
2: 포그가 뭐 대단하네. 네네. 그냥 안개 속에 한 사나이야.
1: 네.
0: 예.
1: 아, 이게 그 사실은 전국 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 우리 여성시대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안부 얘기해 주세요.
2: 네, 예, 그래요. 많이
1: 네.
2: 많이 만나 뵙죠.
1: 예, 예, 많이 만나 뵙고 그런데 예. 이 또 원주에서도 청년들이 또 또 이게 경제 문화를 위해서 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0: 네. 네. 네. 특히나 1544님은 본인이 네. 또 노래에 대한 꿈도 있으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네. 네.
1: 어, 예, 입상을 못했다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너, 이 가수 선배니까
1: 아, 그러니까 선배로서 따끔하게 예. 따끔하게 예. 또 해줘야죠.
2: 맞아.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무대에서 기다려.

0: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네. 자, 늑대의 노래 오늘 선곡해 주신 6924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늑대의 노래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샵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0: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2: 네, 아주 따끈따끈한 사연입니다. 닉네임 인간 외장 하드님의 사연입니다.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다닌 친구 3명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봤으니 친구라기보다 서로의 흑역사를 보관하는 인간 외장하드에 가깝죠.
0: 뭔 말인지 알겠다.
2: 누가 첫사랑에게 차였는지, 수학여행 때 자다가 침을 흘렸는지, 군대에서 헤어지고 화장실에서 울었던 놈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줄 뿐이죠. 며칠 전 그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녀석이었는데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3: 나 결혼 안 한다.
2: 응? 왜? 웨딩홀에서 너 출입 금지래. 평소 같으면 욕부터 날아왔을 녀석이 조용했습니다.
3: 헤어졌어.
2: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 문제로 갈등이 커졌고 결국 예식장까지 취소하고 헤어졌다는 것.

0: 씁니다. 야야, 너 살 빠지니까 좀 사람 같아.
1: 야, 결혼식은 취소했다면서 다이어트는 성공했네.
2: 아유, 이것들이 위로하러 온 거 맞냐?
0: 저희는 슬쩍 웃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욕할 힘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다시 만날 생각은 없는지, 대신 고기만 구워줬습니다. 평소 고기 한 점에도 목숨 걸던 놈이 가장 잘 익은 삼겹살을 친구 앞에 놔줬습니다.
1: 먹어.
2: 어? 네가 웬일로 고기를 양보하냐?
1: 탄 거잖아.
0: 거짓말. 제가 봤는데 그날 구운 것 중 제일 잘 익은 놈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야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야, 어제 기아 타이거즈 그 김동현 선수 봤지? 며칠 전에 번트하다가 코뼈 골절돼가지고 수술까지 했잖아. 나는 있잖아, 한동안 못 나오겠다 싶었거든. 근데 어떻게 바로 나와서 4안타에 3타점 1득점까지 하냐? 아시안게임도 간대. 그러니까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완전 끝난 것 같아도 그렇게 다시 뛰잖아. 친구가 저를 빤히 보면 묻더군요.
2: 너 지금 나 위로하냐?
3: 아닌데, 김도영 얘긴데.
1: 얘 취했네.
3: 아, 아니야, 나 아직 두 잔밖에 안 마셨어.
1: 아,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그냥 쌈이나 먹어.
0: 그때 처음으로 친구가 웃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필 그날 신혼집 침대가 배송됐답니다.
2: 오늘 저녁에 같이 조립하기로 했었거든.
0: 녀석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2: 상자는 거실에 있는데 문 열기가 싫더라.
0: 잠시 정적.
1: 그럼 가자.
2: 어딜?
1: 너네 집.
2: 왜?
1: 침대 조립해야 될 거 아니야.
0: 밤 11시 남자 넷이 그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현관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상자를 보고 친구가 멈칫하더군요. 우린 그러거나 말거나 못 본 척 신발부터 벗었습니다.
3: 야야, 공구 어디 있어?
1: 설명서부터 봐라.
3: 야야, 남자가 침대 하나 조립하는데 무슨 설명서야.
0: 그렇게 큰소리친 저는 20분 뒤 침대 다리를 반대로 키웠습니다.
3: 야,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거.
1: 야, 그러니까 설명서 보자고 그랬잖아.
3: 아이, 제품 설계가 이상한 거야 이거.
1: 아니야, 제품 말고 네가 이상해.
0: 풀었다 조이고 뒤집었다 또 풀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침대다운 모양이 나왔습니다. 주인인 친구가 살짝 앉아보며 묻더군요.
2: 야, 이거 안 무너지겠지?
0: 아이고, 야, 네 인생도 안 무너졌는데 침대가 무너지겠냐.
2: 아, 너 오늘 왜 자꾸 그 명언 제조하냐?
0: 이번에는 쿠션이 날아왔습니다. 아, 배가 고파.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 4개를 사와 남자 넷이 새 침대 옆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먹었습니다.
2: 여기서 첫 끼를 걔랑 먹을 줄 알았는데 하필 너희랑 먹네.
1: 야야, 불만이면 라면값 내놔.
0: 친구가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번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곤 처음엔 소리도 내지 않다가 어깨를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 할수록 울음이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2: 나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 사람들이 자꾸 왜 헤어졌냐고 물어봐. 다시 잘해보면 안 되냐고 하고.
0: 친구는 손등으로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2: 아직 걔가 너무 좋은데. 이 집도 같이 골랐고 저 침대도 같이 누워보려고 했는데. 아, 이제 여기서 나 혼자 어떻게 사냐.
0: 녀석은 결국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 셋은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요. 누구도 등을 끌어안거나 힘내, 잘 될 거야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가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어버린 컵라면을 앞에 두고 넷이서 거실 바닥에서 다 같이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놈이 허리를 붙잡으며 일어나더군요.
1: 아유, 야야, 이거 아유, 위로도 젊을 때 해야겠다.
2: 아이, 그러게 누가 자고 가랬냐?
3: 야, 아침 먹을래?
1: 너는 눈 뜨자마자 먹냐?
3: 아니, 사람은 먹어야 살아.
0: 눈이 퉁퉁 부은 친구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2: 국밥, 우리 국밥 먹자.

0: 그리고 하루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단체방에 톡이 올라오더군요.
1: 나 아무래도 결혼해야겠다.
0: 여자친구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답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까지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둘이 원하던 작은 결혼식을 하자고요. 친구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답니다.
1: 나는 너랑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
0: 저희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야 됐고 침대 조립비부터 그 입고 해라 그거.
2: 난 야간 수당 추가.
0: 아 라면값도 보내. 친구는 축의금에서 다 까자더군요. 다시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바빠 보입니다. 저희도 어떻게 축하해줄까 고민 중인데 아마 거창한 이벤트는 못할 겁니다. 결혼식 전날 고기나 실컷 먹어야죠. 그리고 술잔을 채워주며 말할 겁니다. 야 축하한다.
1: 아이 됐고 축의금이나 많이 내라.
0: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뛸 힘을 찾을 때까지 이유를 묻지 않고 옆에서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사람. 저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저희는 똑같을 겁니다.
1: 야 오늘 저녁 뭐 먹냐?
2: 삼겹살?
0: 남자들은 가끔 그렇게 친구를 안아줍니다. 팔 대신 밥으로 삼겹살에 소주로.
2: 이야 멋있다. 네.
1: 아, 이 우정이 너무 멋있네요.
2: 네, 너무 맞아요. 재밌어. 네.
1: 어, 찡한데 이거.
2: 이 그날 밤 아, 침대에서 자질 않았어. 대시를 안 했어.
1: 네, 네. 침대에서
2: 맞아요.
0: 땅바닥에서 못 자죠.
2: 땅바닥에서 자지.
1: 예. 바닥에서 자는 예. 거지.
3: 허리가 끊어지고.
1: 예.
0: 근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농담들.
1: 맞아요.
0: 네, 그런 네. 것들이 정말 찐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실은 위로 1도 안 되거든요. 네네. 뭔가 막 건네. 야 됐어. 뭐 다 끝나. 뭐 아무 상관 없어 뭐 여자 뭐 인생의 세상의 반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0: 안 들어오죠.
1: 그냥 그러니까 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호응해주고
0: 제일 중요한
2: 그냥
0: 건
2: 많이 옆에 있는
0: 네, 거예요. 네, 당사자가 주저리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고 그 눈을 마주쳐주고 듣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2: 맞아요.
0: 그게 다죠 뭐. 네.
2: 그러니까 힘내라야. 네, 야 뭐 다 잘 될 거야. 네.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0: 그냥 옆에 앉아서 어 얘기해. 뭐 울 때도 가만히 있어주고 그냥.
2: 그러게. 네.
0: 무심코 휴지 하나 티슈 하나 탁 해고 탁 던져주고.
1: 아, 아 멋있는데
0: 눈물이 질질 흘리고 씨. 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위로가
1: 그러니까요.
0: 되는
1: 거예요. 네. 네. 오늘 또 삼겹. 야 점심엔 짜장면에 점심 저 저녁은 삼겹살로 입고 가야 되고.
0: 짜장면에 삼겹살 말아갖고
1: 그렇게 먹어요?
0: 그럼 얼마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1: 근데 짜장면에 삼겹살 한 집에 파는 데가 없잖아.
0: 아 그러면 편의점이나 그런데 구워 구워. 둘 중 하나죠. 삼겹살 집에 가갖고 짜장라면 하나 해갖고 먹거나. 그렇게
1: 아, 그러네. 짜장라면.
0: 짜장라면. 네, 아, 근데 진짜 짜장면이라고 말아야 되는데.
1: 아, 그러니까. 아, 왜 여기로 빠졌냐 얘기가. 자, 최효영님이 50대 아줌마인데 무뚝뚝한 남자들 사연에 눈물이 핑 네, 도네요.
2: 그래, 이런 친구 있으면 찐부자죠.
0: 아, 사실 네. 이런 친구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네네,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325번님 한편의 단편 영화 같은 사연 출근 준비하면서 집중해서 들었더니 저도 청춘이 된 것 같네요.
1: 아 진짜.
0: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있죠. 잊고 살아서 있죠? 그런 거죠. 뭐.
1: 네. 맞습니다. 아, 저희 진짜 뭐 오늘 뭐 마음 부자 뭐 진짜 부자 남자가 누구냐?
0: 네.
2: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0: 아, 최고죠, 최고.
1: 이런 친구가 있는 최고 부자가 부자지. 진짜 부자.
0: 이거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
2: 그렇죠.
0: 네. 시간과 나의 어떤 인맥과 나의 착함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2: 세월이 만든 거예요.
0: 네네네.
2: 세월이. 네. 모든 걸 서로 지켜본.
1: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간 외장하드잖아요. 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외장하드가 함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돼.
0: 아, 그럼요.
1: 우리 서로의 추억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0: 락을 걸어놔야 돼요. 외장하드에 아, 아무도 못 풀게.
1: 그럼요.
0: 네네. 근데 이제 또 장난칠 때는 그걸 다 풀어요. 또 친구들끼리. 제시하면은 일종의 알죠. 이제 학교 다닐 때 오줌 싸고 그러고.
1: 가만히 있어. 너만 풀어. 나도 풀어.
0: 그렇지.
1: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우리 서로 저희가 하자네 하자네 하자네 이러면서
1: 서로 저희
0: 입막음하고. 자. 인간 외장하드님께도 녹용 홍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좋습니다.
1: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운 충전 만땅으로 부탁합니다.
0: 네 추석 명절까지 통장에 돈 많을 날이 없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음 편히 다 하실 수 있게 당당이님들에게 돈벼락 떨어져라. 라자 돈돈돈돈돈돈돈.

0: 오늘 터진다. 오, 대기성 최고.
1: 고마워요. 잘 가요.
2: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10: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14: 경복
13: 천재력을 전문가로
14: 경복
13: 4호성 캠퍼스
1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4: 경복대학교.
1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살,
4: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4: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4: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아, 오늘은 이 노래를 끝곡으로 들어야죠.
7: 네. 네,
6: 안재욱의 친구 흐르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저 아까 오열 연기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니로 보니까 다 빵 터지셨다고 그랬죠. 난 진짜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오래전에 촬영 현장을 회상합니다. 어떤 감독이 배우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조금이라도 소리를 더 높이면 전 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도 볼까요? 그냥 영화 찍는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평생을 영화에 바친 사람에게 영화가 별것 아닐 리는 없죠. 다만 그보다도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과에 쫓기다 보면 우선순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언제든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주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0: MBC 재난정보

0: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1시 뉴스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언론과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답했습니다. 먼저 김지용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가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행동을 하는 AI 모델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 AI는 AI 모델이 개발자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예상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추적 조사하고 공개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픈 AI는 지난 6개월간 확인된 AI 모델의 이상 행동 사례 6건도 공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식재산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산 가짜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 약 4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브로커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브로커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의 위조상품 45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된 브로커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 소재 물류창고에는 가짜 불법 제품 87종이 보관돼 있었는데 이들 제품의 시가는 총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에 장이모 감독이 위촉됐다고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 밝혔습니다. 장 감독은 경쟁부문에 오른 작품 13편의 심사를 이끌게 됩니다. 데뷔작 붉은 수수밭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장 감독은 귀주 이야기와 책상 서랍 속의 동화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두 차례 수상했고 인생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중국의 거장입니다. 일본 공산주의 과격단체가 항공기를 납치해 북한으로 넘어간 요도호 납치 사건 용의자 중 한 명이 북한에서 최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 등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과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최영석 교수와 함께 테슬라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원리와 가능성 그리고 안전을 둘러싼 쟁점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에
1: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결함과 사고 원인을 분석해온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킬 스위치의 저자 한라대학교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최영석 교수인데 작가로 불리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최영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최영석입니다.
1: 네. 제가 먼저 청취자분들께 안내 멘트를 좀 하고 그다음 다시 네. 예,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율주행차 하면은 테슬라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죠.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영상을 보면 기술이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싶기도 한데요. 오늘 출연한 최영석 작가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의 대명사로 불리는 테슬라의 기술과 사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소송 이야기를 다룬 책 킬 스위치인데요.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신간 킬 스위치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하면은 테슬라부터 떠올려요.
2: 네.
1: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은 테슬라야 이런 느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언제 처음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2: 저는 2015년도에 제가 매년 사고 분석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2015년도 출장 때 네. 모델 S 당시 차를 한번 렌트해서 일주일간 미국에서 운행을 해봤고요.
1: 아, 일주일간 운행을 네네. 하셨어요.
2: 그리고 시승기도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테슬라의 테스트 엔지니어가 한국을 차량을 가지고 방문을 했고
1: 예.
2: 국내 도로 테스트하는 거를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제가 만나서 테스트할 수 있는 도로 환경, 한국의 환경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1: 네.
2: 또 제가 궁금해서 이제 니네는 뭐하니 하고 좀 배우기도 하고
1: 예. 그럼 10년도 넘게 관심을 네. 계속 가지시면서 자율주행을 경험해 오신 거네요.
2: 네.
1: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을까요?
2: 첫 번째는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보통 테스트 차량이 들어올 때는 팀으로 들어옵니다.
1: 예.
2: 계획이 다 짜여서. 그런데 혼자 한국 처음 와봤고 그냥 목표는 있는데 계획이 안 세웠어요.
1: 아, 그래요?
2: 현장에 와서 해결한다.
1: 예. 놀라운 점이었고
2: 놀라운 점이었어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1: 네.
2: 그리고 사실 그런 스타트업의 업무다 보니까 도전적이고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또 나름 허술한 것도 있고
1: 예.
2: 또 그걸 또 잘 해결도 하더라고요.
1: 하고.
2: 그리고 거기에서 온 엔지니어의 좀 순수성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게 다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혁신적이고 좋구나
1: 네.
2: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1: 그러니까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떠올리면 당시 굉장히 혁신이라는 말이랑 붙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전기차를 새롭게 전기차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좀 안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적을 하게 되셨다고요? 생각이 혹시 달라지신 걸까요?
2: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1: 네.
2: 엔지니어들을 만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업무를 진행하는 거를 봤을 때는 아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1: 네.
2: 왜냐하면 혁신의 반대말이
1: 네.
2: 위험으로 오는 느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게 됐었고요.
1: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면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걸 누가 감수할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1: 그렇죠.
2: 아, 이게 너무 좀 약하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있었고.
1: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2: 네네.
1: 때문에 그렇죠.
2: 네. 그리고 제가 사고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네. 그게 얼마나 이펙트가 클 수 있다는 부분들
1: 네.
2: 있는데 그게 조금 간과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는. 2016년 5월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1: 예.
2: 조슈아 브라운이라는 이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차의 지붕이 날아가 버린 사고인데
1: 예.
2: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거의 테슬라의 첫 번째 사고였어요. 근데 마침 이 사고의 현장 조사를

0: 근데 이제 차의 개발이나 기능 자체가 혁신적인 걸 좋은데 네. 이게 도로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 같다. 네. 기술이 부족하고 완성되고 높고의 문제보다는 네. 그 기술이 어떤 이펙트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뭐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테슬라로 생각하잖아요.
1: 예.
0: 사실 자율주행 이꼬르 테슬라는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1: 네.
0: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렇게 오해를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용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아, 부분들이었죠.
1: 오해와 오용은 어쩌면 좀 과도한 마케팅 뭐 그런 것이랑도 연결이
0: 지금은 될 수
1: 이제 있을
0: 다들 그렇게 평가를
1: 들어요.
0: 미국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책을 통해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0: 네, 첫 번째로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하고 있는 모든 자율주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1: 예.
0: 사실은 레벨 2예요. 레벨 2가 뭐냐면 운전을 보조해 주는 장치고요.
1: 예.
0: 이 장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전부 운전자 책임이에요. 즉 아무리 잘해도
1: 네.
0: 운전자가 책임진다.
1: 그러면
0: 이게 운전자가 책임질라 그러면은 누군가가 뭔가 테스트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차가 나오면 정부기관에서 뭔가를 봤을 거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는 차를 자기 인증을 합니다.
1: 야, 스스로 인증을 한다.
0: 제조사가 기업. 스스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냈어요 하고 그냥 출시를 해요.
1: 인증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건가요?
0: 자기가 한 인증의 내용을 보고하는 거죠.
1: 네, 그거에
0: 문제를 내가 내고 내가 답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후에 관리하는 체계예요.
1: 네. 사후에 사고가 났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하는
0: 네.
1: 체계.
0: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법규가 있어요. 사고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이런 관련 법규들이 있고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1: 네.
0: 인증도 자기가 한 거고 외부 검증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한 적이 없다는 거.
1: 예.
0: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라 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은 누군가가 확인하고 뭐 처벌을 한다거나 과징금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미국은 사후 관리 징벌적 과징금
1: 예.
0: 그리고 집단 소송을 가지고 한 축에서 이걸 밸런스를 잡아줘요.
1: 그런데
0: 국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1: 예.
0: 특히 지금 이제 국내에서 도입돼 있는 차들은 한미 FTA를 통해서 인증 면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후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1: 예.
0: 부분들을 알고 계셔라
1: 아.
0: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어쩌면 심한 경우에는 기술의 한계에 대한 뭐 대가를 목숨으로 뭐 생명으로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동차의 사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0: 뭐 그 드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1: 예.
0: 이걸 이제 꼭 뭐 테슬라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모든 기술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누군가가 손해를 치명적인
1: 네.
0: 이제 피해를 입는데 문제는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공개하는 절차까지도 없다 그러면은
1: 예.
0: 이거는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0: 네.
1: 이제 기술의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하고 있고 어떤 사례들이 사고로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율주행을 설명할 때 레벨 2, 레벨 3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레벨 2가 뭐고 레벨 3가 뭐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레벨 2 정도 이렇게 인식하고 그냥 운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 다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좀 시간 걸리니까요.
1: 네.
0: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접하고 있는 모든 자율주행은 레벨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레벨 2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0: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요. 제가 핸들을 조작하는데
1: 네.
0: 중간중간 기계가 워낙 좋아서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1: 도와주는 것.
0: 네.
1: 네.
0: 기계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레벨 3는 그러면?
0: 레벨 3는 운전석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가 있고
1: 예.
0: 기계가 운전할 때가 있어요.
1: 예. 아예
0: 주고받고.
1: 뭐 아예 다 맡겨버릴 수도 있고
0: 네.
1: 내가 다 가져올 수도
0: 비행기에
1: 있고.
0: 비행기에 보면 기장, 부기장 앉아서 넘기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것처럼 이제 부기장이 자동차다. 그래서 레벨 3는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의 레벨 3로 출시된 차는 없습니다.
1: 아 그러면 테슬라에서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가지고 단어 자체만 보면은 완전히 스스로 운전하는 차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차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아직 레벨 2인 거예요.
0: 네, 정확히 그것조차. 말씀드리면은 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 두 가지 네. 이제 상품 이름처럼 썼는데 네. 이 두 가지가 현 시점에서는

0: 레벨 2로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됐고요.
1: 도와주는 것뿐이다.
0: 네, 도와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막 미국에서 네.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로봇 택시, 뭐 사이버캡 이렇게 가는 거는 운전사가 없어도 되는 네. 차가 완전히 알아서 하는 레벨 4의 영역이에요.
1: 그거는 뭐 지금 아직은
0: 이제 막 시작이죠. 한국에서도 네. 서울에서 일부 지역 했고요. 광주에서 지금 200대 시범 서비스 한다 그러고 있고 예.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내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구글의 자회사인 네. 웨이모가 네. 하고 있는 이제 로봇 택시. 네. 아마존이 얼마 전에 시작했던 죽스 네. 같은 것들이 전부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를 전제로. 즉 이 부분은 사고가 나면은요. 제가 택시 타면 사고 나면 택시 기사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차가 전부 책임지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좀 헷갈리는 게 네. 테슬라는 지금 팔고 있는 거에 오토파일럿과 FSD는 레벨 2로 모든 걸 운전자 책임으로 네.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또 이걸 고도화시켜서 레벨 4를 진행하겠다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하고 있어요.
1: 그런데 단계적으로 레벨 2에서 레벨 3로 가고 그다음 레벨 4로 가는 게 아니라 왜 레벨 2에서 레벨 3를 건너뛰고 4가 바로 상용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까요?
0: 네. 이게 법적으로 레벨 3가 되면은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는 운전자 책임, 차가 했을 때는 차 책임이에요. 네. 반반이죠. 네. 이걸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쨌건 제조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능이 정말 정말 좋아서 레벨 3를 할 수 있는데 계속 저는 법적으로 레벨 2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촉법소년 내지는 범법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책임의 소재 때문에.
0: 책임 때문에. 네.
1: 그러면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아예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이 되니까.
0: 근데 지금도 레벨 2이기 때문에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FSD 같은 경우에도 예.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했다가 뒤에 관로해서 감독형이라고 되죠. 네. 감독. 운전자가 감독해야 된다.
1: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레벨 3, 레벨 4,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됐고. 근데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실제로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가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0: 큰 틀에서 규정은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차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은 예. 레벨 4의 로보택시에 해당되는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은 네. 운행사들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업적으로 갔지만 어쨌건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제한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전부 레벨 2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자율주행하면은 테슬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다른 회사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그 이후에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0: 네, 일단 차이점은 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잘해요.
1: 테슬라가.
0: 네, 굉장히 네.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냐면은 카메라만 사용합니다.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은 라이다라든지 레이다라든지 센서를 여러 개 막 덕지덕지 붙여서 그렇죠.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카메라의 영상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요. 네.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는 방식 자체도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AI 가지고 학습을 하는 E2E, end-to-end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가지고 학습해서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1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카메라만으로 데이터를 네. 받아가지고 그걸로 판단을 하고 운행을 한다 그러면 네. 사실은 더 위험성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라이더나 레이더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만약에 영상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오는 게 어느 순간 끊겼다라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0.1초의 순간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걸 사고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화상으로만 된 것이 더 발전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0: 테슬라 쪽의 주장대로 이야기하면은 예. 일단은 카메라가 가장 심플하고 이걸 가지고 잘 학습을 시키고 고도화시켜서 네. 그리고 현재 있는 이제 그 E2E 시스템과 연결시켰을 때는 네. 영상 보고 바로 인식해서 차를 제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다.
1: 합리적이고 빠르다.
0: 네. 왜냐하면은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센서가 입력이 많이 들어오면 이걸 전부 맞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1: 시간이 오래 걸린다.
0: 라는 주장이기 하겠죠. 때문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네. 반면 이제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야 그러면은 역광 들어올 때 어떡할래?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1: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네네. 얘기 나누겠습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0: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안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최영석 작가와 함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최영석 작가의 신간 킬 스위치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자, 얘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테슬라가 다른 차보다 앞서가고 있는 부분을 화상 카메라만으로 주행 상황 같은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은 좀 안전 부분에서는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6: 네, 그걸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고요. 웨이모에서 구글, 네. 정확히 말하면 웨이모의 모에서는 이제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인데 거기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 쪽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은 네. 테슬라 니네는 그래봐야 레벨 2야. 처음부터 운전을 보조하는 걸 가지고 계속 고도화시키는 거 하고. 네. 레벨 4로 처음부터 만드는 거는 스타트 자체가 다르고 그거는 센서부터 네. 다를 수밖에 없다.
5: 예.
6: 라고 주장 뭐 주장 하여튼 말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거 외에 뭐가 있냐면은 예. 이 테슬라는 E2E라고 영상을 학습을 해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게 장점은 아주 네. 어떻게 보면 컴팩트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5: 네.
6: 사고가 났을 때 얘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판단했니? 그러면 얘가 설명을 못해요. 우리 왜 AI 써보면 네. 프롬프트 같은 걸 얻는데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죠.
5: 맞아요.
6: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왜 나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설명을 못해요.
5: 그 기술 자체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AI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6: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엔비디아, 네. 젠슨 황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VLA라고 비전 랭귀지 액션. 영상을 보고 그냥 바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네. 설명을 해요. 말로.
5: 예.
6: 그리고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서 좌회전 가는데 차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피했습니다.
5: 아.
6: 이렇게 됐을 경우 또 장점이 뭐냐면 교통법규 같은 경우가 텍스트나 랭귀지로 정리가 되지
5: 그렇죠.
6: 않습니까? 이걸 바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5: 아.
6: 근데 E2E로 가면은 영상 가지고밖에 안 되니까 라벨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5: 아.
6: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5: 인공지능 자체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군요. 영상을 보고 영상을 텍스트화하면
6: 그렇죠.
5: 그 텍스트를 보고 왜 이렇게 판단이 됐는지가 거죠.
6: 그리고 텍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텍스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미국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한국보다 훨씬 더 좀 자유

0: 이유로 와요.
1: 예.
0: 왜 영화에 보면은 왜 중앙선 있는데 쭉 넘어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1: 네.
0: 우리랑 그 교통 법규가 좀 달라요.
1: 그런
0: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1: 네네.
0: 네는 좀 한계가 있죠.
1: 알겠습니다.
0: 차이가 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1: 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다른 회사들보다 좀 앞서 있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웨이모의 사례 그쪽의 주장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미중이 비교가 또 되기도 하던데요.
0: 중국이 굉장히 무서워요.
1: 네.
0: 중국은 첫째로 테슬라를 그냥 그대로 다 복사 붙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드웨어를 중국 회사들이 전 세계 1등이에요.
1: 라이다는 빛을 이용해가지고
0: 네네.
1: 센서를
0: 네네.
1: 활용을 하는
0: 레이저를
1: 거죠.
0: 이용해서. 예. 그래서 레이저. 예. 중국은 테슬라가 하는 방식도 하고요. 네. 웨이모가 하는 방식도 하고 둘 다 섞어서도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규정을 먼저 만들어요.
1: 예.
0: 얼마 전에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유엔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중국이 모든 테스트 케이스와 데이터를 들고 와서 주도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아마 법규부터 중국 주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중국이 AI나 뭐 아니면은 그 피지컬 AI라든지 로봇,
0: 네.
1: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역전한 분야도 있다고 하고.
0: 이미 저희는
1: 하고.
0: 역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이쪽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0: 사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심각한 문제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0: 지금 미국에서 보면 중국차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 중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테슬라를 주요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1: 네.
0: 이게 단순히 차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 카메라로
1: 그쵸.
0: 모든 걸 찍고 위치 정보 및 누가 뭘 하는지를 전부 다 알아버리면은
1: 네.
0: 사실 제가 자율주행이나 사고 쪽 때문에 이제 회의를 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카메라
1: 네.
0: 누가 들어오시냐면요. 대테러.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오세요? 자율주행차가 한꺼번에 500대가 덤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1: 네.
0: 실제로 도로에 나오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책을 세워야 되고.
1: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0: 네.
1: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늘에 떠가지고 그 영상을 찍는데 자동차들이 카메라를 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 주변을 곳곳을 그냥 다 찍고 다닐 수도 있는 문제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도 똑같은 게 이제 웨이모가 긴급 군환차가 들어오는데 얘가 앞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거 대책 빨리 세워라. 운행 중단시키겠다.
1: 알겠습니다.
0: 하는 그런 상황이죠.
1: 그런 문제들도 있군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군사적인 활용에 있어서나 굉장히 뭐 갈등 상황은 늘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바로 다가온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1: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자율주행차 기술이나 사고 뭐 이런 쪽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요. 테슬라가 앞서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좀 어려워하거나 뭐라 그럴까요? 놓치는 상황?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0: 기술적인 사항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1: 네.
0: 법규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 왜냐하면 혁신이었고 아무도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법규가 없을 때는 맞았어요.
1: 그런데 예.
0: 그걸 너무 맞추는 걸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영어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쳐본 적이 없어요. 시험을 치는 건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1: 그치, 출제 의도를
0: 시험에
1: 파악하고
0: 능하지 않다.
1: 아.
0: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1: 네.
0: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목표와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거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기술이 사업적으로 왔을 때 리스크 중에 하나는
1: 네.
0: 예를 들어서 정부의 법규가 라이다가 반드시 있어야 되라고 법이 만들어지면 어떡할 거냐.
1: 그렇죠.
0: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지금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거기에 적응하게끔 빨리 변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1: 화상만으로는 위험하니 안전하지 않으니
0: 라이다를 달아라.
1: 다른 걸 더 달아야 된다 센서를. 그랬을
0: 그러면
1: 경우에는
0: 자기네 시스템 지금 다 엎어야 돼.
1: 네. 다시 적응하기가 쉽지 네. 않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행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실제 자율주행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복잡한 길도 굉장히 곧잘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상만 보고는 알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면서요.
0: 이 부분이 지금 테슬라가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고요.
1: 네.
0: 2015년 16년도부터 오토파일럿 FSD 그리고 제 차가 뭐 운전을 하는데 사람은 법적인 이유 때문에 운전석에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영상들을 만들었고 실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보여줬어요.
1: 예.
0: 많은 사람들은 저게 곧 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인식한 거와
1: 네.
0: 이게 실제로 구현되면서 아 차이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다.
1: 네. 네, 그렇게 실제 사례가 혹시 있나요?

0: 그런 것들이.
1: 네, 실제 사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이제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네. 워낙 잘하고 지금 레벨 2인데도 좋으니까는 달리는데 자고 있다거나.
0: 아, 사람들이.
1: 네, 네.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리고 잘 되는 케이스들만 뽑아서 또 올립니다. 사고 나는 건 다 빼버려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람들의 좀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0: 공개된 영상은 잘 된 것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0: 되고 있죠.
1: 네.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좀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름이잖아요. 그걸 이제 아예 쓸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0: 네. 네.
1: 캘리포니아 차량 관리국이 어떤 점을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냥 그 영상이 좋은 것만 올린 거다. 이 부분만 문제 삼은 것 같지는
0: 않네요. 그 부분도
1: 않네.
0: 있고요. 네. 실제로 주정부에 신청한 건 레벨 2 운전 보조 장치였다.
1: 네.
0: 니네는 신청은 레벨 2로 신청해 놓고 왜 홍보 및 광고 및 밖에 팔 때는 레벨 4처럼 인식되게 자꾸 만들었어.
1: 네.
0: 이거 하지 마. 근데 계속 하면은 공장 문 닫어. 라고 나갔죠.
1: 테슬라는 여기에서 운전자가 계속 주의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0: 네, 그렇죠.
1: 했다고요.
0: 네.
1: 예.
0: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규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양쪽 이야기는 다 맞아요.
1: 예.
0: 맞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서 그리고 테슬라 혼자서 자율주행을 했을 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보면은 뭐 구글도 있고 네, 젠슨왕도 계시고
1: 네.
0: 또 중국도 있고 하니까는 다양한 의견들과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비교가 되는.
1: 예.
0: 그리고 법규가 따라오니까는 하고 지금의 눈높이로 한 10년 전 거를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책에는 테슬라의 기술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머스크가 공개했던 그 발언과 실제 기술 수준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0: 네.
1: 홍보를 위해서 했던
0: 네.
1: 기술에 자신했던 그런 부분과 실제 기술 수준이 다르다라고 기술 책임자가 얘기했다고.
0: 네네. 그 기술 책임자가 얼마 전에 이제 또 나왔죠.
1: 네.
0: 사이버캡 런칭하고 이런 거 할 때 나와서 막 설명을 했던 분인데
1: 네.
0: 실제로 재판이라든지
1: 네.
0: 증거 조사에서 그렇게 말한 이제 문서들이 전부 다 나와버렸습니다.
1: 네. 실제 기술 수준이 다르다라고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0: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찍은 게 아니고 중간에 가다가 오류난 거 있어서 몇 번 다시 찍었고
1: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0: 주, 주차 잘 못해서 했고 해서 뭐 골프로 말하면은 매 홀마다 볼 여러 개 들고 가서 쳤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1: 알겠습니다.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을 내린 것이 이 자율주행 기술을 설명하고 좀 판매하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소비자들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주 의미가 크죠.
1: 예.
0: 이거 사실 이런 명칭을 못 쓰게 먼저 만든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테슬라나 뭐 미국 회사들 보고 막 따라가서 빨리 뿌렸죠.
1: 예.
0: 진짜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빨리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명확히 시키자 하고 중국이 규정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미국은 생각보다 좀 느리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1: 네.
0: 이거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상용화 시기로 접어드는구나.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는구나.
1: 예.
0: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렇게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스마트폰처럼 스스로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업데이트 눌러야 되겠지만 업데이트를 스스로 하고 그래서 부품을 바꾸지 않아도 그러니까 차를 바꾸지 않아도 중요 부품을 바꾸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계속 자동차의 자율주행 운전 실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사실 PC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랑 운영체제 윈도우 이런 걸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자체가 하드웨어가 CPU 같은 게 딸리면 버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한가라는 생각은 해왔는데 이게 실제 좋아질 수 있는 건지 그게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0: 지금 말씀하신 PC하고 똑같아요.
1: 네,
0: PC 하드웨어가 있는데
1: 네.
0: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지죠. 자, 지금까지 자동차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1: 그렇죠.
0: 테슬라가 OTA를 집중을 하고 실제 그걸 정말 노력을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있는 수많은 제어기를 통합하는
1: 네.
0: 이런 이제 복잡한 기술 개발들을 했어야 돼서 이건 굉장히 잘한 게 맞아요.
1: 네.
0: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1: 예.
0: 실제 사례에서도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자율주행 하드웨어가 뭐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하드웨어 3가 있고 4가 있는데요.
1: 네.
0: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고백을 했죠. 나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하드웨어 3 가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1: 네.
0: 완전 자율주행이 이게 메모리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도 안 된다. 감독형 FSD도 안 돼서 라이트 버전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드웨어 3에 대해서는 라이트 버전을 일단 출시를 시켰고요. 향후에 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하든지가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이걸 고민하겠다 정도까지.
1: 예.
0: 그럼 알겠죠.
1: 초창기에 운전자가 필요 없이 업데이트만 계속하면은 계속 내 차는 좋아질 거야라고 믿었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이거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 좀 이걸 명확히 말씀드리면은
1: 네.
0: 좋아질 거야가 아니고
1: 예.
0: 처음에 완전 자율주행

0: 우리가 알고는 레벨 4가 될 거야라고 팔았는데 그게 안 되는 하드웨어이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니까 이제 약간 멘붕
1: 네.
0: 내지는 아 이게 뭐지 이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1: 집단 소송으로도 이어졌고요.
0: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뭐 FSD에 관련된 집단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호주, 유럽, 한국까지.
1: 그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그 부분인가요? 업데이트를 해도 완전 자율주행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속였다
0: 하는 그런 요소들이 현재 지금 쟁점이 되고 있죠.
1: 지금은 그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0: 네,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1: 네.
0: 여기서 조금 의미 있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 예.
0: 10월 29일 날 1심 판결이랍니다. 그런데 본안 판결 중에 1심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했지만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1: 예.
0: 합의로 끝나고 한 건 한 건 묻힌 게 되게 많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개별적으로 합의가 들어가요?
0: 네네.
1: 예.
0: 소액 합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FSD 환불 소송이 이제 집단 소송 인정을 받았어요. 집단 소송 인정받고 소송 끝날 때까지 한 5년 넘게 걸립니다.
1: 아, 시작 자체가 늦었다. 네. 우리나라는 소송이 빠르게 진행이 시작이 돼서 지금
0: 한국은 소송이 상당히 빠르고요.
1: 예, 쟁점이 잘 정리가 됐나 봐요. 그러면
0: 네, 쟁점은 정리가 됐죠.
1: 예.
0: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고 5, 6년 기다렸는데 안 해줬다가
1: 네.
0: 지금 와서 불완전한 거 줬다. 그러니 환불해주라. 가 쟁점이고요.
1: 네,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판결의 그 쟁점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그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0: 강력한 참고 건가요? 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실제 사고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셨어요, 책에서.
0: 네.
1: 네. 테슬라의 운전 보조 기능 과 관련된 사고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건지
0: 뭐 워낙 많은데 그중에서 예. 이제 해외 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1: 네.
0: 대부분의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레벨 2면은 운전자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외에
1: 예.
0: 제조사인 테슬라도 33%의 책임이 있다라고
1: 어.
0: 결론을 뭐 배심원 편결이지만 1심에서 나왔고요.
1: 예.
0: 배상 금액이 무려 3천억이 넘어요. 교통사고 중에 3천억짜리 사고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1: 단일 교통사고에서요?
0: 네.
1: 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0: 아니요. 이거랑 뭐 징벌적 배상도 이제 붙어 있죠.
1: 예.
0: 근데 어쨌건 이제 민사에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거는
1: 네.
0: 저는 사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보상 금액의 체계는 대충 알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야기는 한 3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교통사고인데 이게 3천억짜리 사건이 돼버려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용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은
1: 예.
0: 테슬라의 설계 의도가 문제 있다는 거 하나. 운전자가 방심하게 만들었는 거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이다.
1: 그게 기술적 설계인가요? 아니면은 그
0: 기술적 설계의 톨러런스라고 그러죠.
1: 그래요. 아, 예.
0: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한 거 아니냐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1: 예.
0: 또 결정적인 부분은 이게 뭐 물론 이제 이쪽 주장만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공개하라 그랬는데 테슬라에서는 없다 그랬고요.
1: 네.
0: 또 이 소송하는 쪽에서 이제 전문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차량에서 이걸 확인했더니 사고 직전에 이제 서 있는 차의 영상이 나온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야 인식했으면 세워야 되는 거 아니니? 안 세웠잖아.
1: 네.
0: 가 지금 쟁점이 됐어요.
1: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는 우리나라의 급발진 사고가 떠오릅니다.
0: 네.
1: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제조사에서는 이게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주로 하고 운전자로서는 나는 운전을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뭐 엑셀을 밟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급발진 사고의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럼 미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도 저는 궁금한데요.
0: 미국은 집단 소송 법상
1: 네.
0: 법 전공이시니까는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서 요청하는 증거를 전부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1: 근데 그걸 전부 제공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0: 아니요. 그걸 되게 이제 민감하게 싸웁니다. 이거 10개 내놔.
1: 네.
0: 이 중에 5개는 줄 수 있고 없고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외부 보안이다 아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이 되게 길게
1: 네.
0: 끌려갑니다.
1: 그럼 사고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은 실제 앞에 나타났었다.
0: 네.
1: 영상으로도 확인이
0: 네.
1: 됐다.
0: 네.
1: 그런데
0: 왜 안 세웠냐?
1: 안 세웠냐?
0: 거기다 더 큰 게 야 니네 시스템이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앞에 사고 날 거 인지했는데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긴급 제동 장치를 왜 작동 안 시켰니?
1: 회사 측에서는 그러면은 영상에

0: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던
1: 네,
0: 걸까요?
1: 주장했는데 이제 그게 나와버린. 물론 양쪽 주장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핵심은 예. 레벨 2라고 해서 운전자의 책임을 모두 다 넘겼었는데 그게 지금 잘 먹히지 않는다.
0: 네, 33%까지 인정이 네. 됐다라고 된 경우가 있다라고 네. 말씀.
1: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좀 명확한 사건은 문 손잡이예요.
0: 네,
1: 약간은 다른 이야기인데
0: 네.
1: 이 문 손잡이 자체가 전자식으로 되어서. 차가 사고가 나서 12V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이 문 손잡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문을 못 열고
0: 네.
1: 실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도어 레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숨겨져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한남동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조를 못해서 아. 사망한 사건들.
0: 예.
1: 이 사건들이 지금 국내도 있었고 해외에도 다수 있었는데 지난달에 중국 정부에서 이 도어에 대한 금지를 내렸고 중국 내에서 이렇게 만든 차들. 테슬라를 포함한 중국 모든 제조사들에게 네. 리콜 명령이 나갔어요.
0: 네.
1: 동일한 걸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 좋은 예. 악재들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궁금한 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직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남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1: 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0: 예.
1: 일반 모든 자동차는 EDR이라고요.
0: 네.
1: 에어백 유니트 안에 5초간. 법규가 바뀌어서 지금 15초간 뭐 악셀, 브레이크 등의 신호가 남아있게 만드는 게 일반 차량이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레벨 3 이상부터는 DSSAD라고 별도의 기록장치를 법규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제 여기서 맹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벨 2니까 DSSAD 필요 없어. 라고 법을 피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0: 알겠습니다. 아, 오늘 테슬라의 기술뿐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있는지 뭐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율주행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안심하고 이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려면 지금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1: 한국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부실해요.
0: 네.
1: 인증을 제조사를 믿고 자기 인증을 했으면은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하나가 필요하고요.
0: 예.
1: 또 그 전에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지금 있는 레벨 2는 운전자 책임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0: 예.
1: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해야지만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법규와 제도의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쓰고 싶어서 이런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확인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뭘까요?
1: 절대 기계를 믿지 마십시오.
0: 네.
1: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감독하는 겁니다.
0: 네.
1: 자율주행차나 무인차 가면 결국은 차에 탄 사람은 졸아요.
0: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죠.
1: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차도 믿지 말고. 그래서 운전이 편안해지는 만큼 사고는 더 크게 날 수 있다는 것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0: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라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 도락토피.
0: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피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9: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 조각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킬스위치의 저자 최영석 작가의 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안전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책 선물 이벤트 작가님의 킬스위치 받으실 분들 말씀드릴게요. 7178님, 1987님, 7521님 외에 총 10분입니다. 당첨자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뒤에 이과학 저과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저희가 이름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참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든 기술의 발전은 그렇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또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 최초 만료일까지만 적용됐던 실거주 유예 기간에 임대차 갱신 계약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 등 전국 토어 구역에서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늘리고 갱신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 안에 갱신 계약이 이뤄지면 집주인은 오는 2029년 12월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재경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적격, 국민의힘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재경위는 오늘 회의에서 다음 달 6일부터 23일까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 총 4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계획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발표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국민의 안전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들어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시도 5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8월까지 적발한 해외 비만 치료제 불법 반입 건수는 5,030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4배가 넘습니다. 해외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수입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서 확보한 마약류를 해바라기 씨나 과자 용기 등에 숨겨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 조직원들이 대거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온 밀수책 7명과 유통책 13명,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10명 등 모두 3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필리핀, 태국 등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야바, 에토미데이트 등 마약을 밀수해 국내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손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위변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13명을 송치하고 노동당국도 별도로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28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무코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5: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0.25% 미국 연준은 결국 예상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번으로 멈출 것도 아니고 연내 더 올릴 것이라는 예고까지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는 떨어졌고 오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이 시간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고민거리, 호르무즈 파병 문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미국발 고민거리군요. 1부에서 파병 문제를, 2부에서 미국 금리 인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Killers의 Land of the Free를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제목은 자유의 땅이지만 내용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곡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온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니까요. 박정영 선거위원이 노래의 의미도 좋지만 곡 자체도 좋다고 추천했습니다.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예, 지구촌 사이드 A, 오늘 A면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인데요. 오늘 열린다고 알려졌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가 파병을 NSC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온 바가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해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트럼프의 청구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나라들이 배상해야 한다. 최근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전쟁 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전쟁에 찬성한 바도 없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가. 미국의 뜬금없는 청구서죠. 파병 압박, 여기에 또 대미 투자 문제까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오전에 그 저 외통위, 예. 외무통일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면서요?
8: 네, 하고 왔습니다. 네.
7: 예,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8: 파병 얘기가 중심이 됐고요.
7: 예.
8: 그동안에 조금 잠잠하셨던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질의에 대해서 파병은 국익에 반한다는 의견도 꽤 많았었고요.
7: 예, 예.
8: 저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외교장관이 루비오를 만나러 갔는데.
7: 예, 오늘 갔죠.
8: 예. 아니, 파병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미국이 요청하는데 마치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 잘못해서 불려가는 것처럼
7: 예.
8: 한다고 비유를 했었는데요. 뭐 전혀 비합리적이고요. 차라리 그랬다면 오히려 이럴 때는 안 보내는 방식도 미국한테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 외교장관을 안 보내는 방법.
8: 예. 근데 저는 이런 미국을 대할 때 작은 것에서 각을 세우지 않으면
7: 예.
8: 큰 요구할 때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 듣는다는 예, 생각을 예.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7: 특히 트럼프는 그런 스타일이죠.
8: 맞습니다. 맞습니다.
7: 예, 예. 근데 우리가 좀 그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약간의 미국에 대해서는 좀 패배주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8: 예.
7: 그런 생각도 합니다.
8: 그렇습니다. 뭐 예. 분단 구조도 있고 한미 관계가 워낙 긴밀하고 또 미국이라는 상대가 엄청난 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7: 원래 그렇죠. 예.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50년 전에 우리가 아닌데도 그때 예, 사고를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예. NSC는 결국 이제 안 열렸다고
8: 네.
7: 정동영 장관이 오늘 회의에서 얘기한 모양인데요.
8: 예, 저도 뭐 소스를 듣고 파악해 본 바로는 사실 예. 제가 17일 얘기를 벌써 한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에 했었거든요.
7: 그렇죠. 예,
8: 그때는
7: 예.
8: 이 17일이 이제 그 조사단이 예, 보고도 예. 하고 적어도 안전보장이사에서는 결정을 하고
7: 예.
8: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국무에 옮기는 스케줄이 처음에 보다는 이제 이게 이제 제동이 걸린 것 같고요.
7: 예, 예.

0: 원래 달력을 보고 판단하면 그렇긴 한데.
1: 예, 그렇죠.
0: 예, 예.
1: 네, 이것도 연기된 것도 신중로로 돌아선 것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사실.
0: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신중로로 돌아섰다는 거는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건 여론을 살피니까 도저히 이건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했을까요?
1: 하고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형식 논리상 결정 안 된 게 맞고
0: 예, 예.
1: 숙고한 적도 없고 사실은 그러나 주도한 사람은 있었고
0: 예.
1: 그 주도하는 것이 안보실이라고 저는 이제 특정을 했었고요. 추정을
0: 예, 예.
1: 했었고 거기서 계속 구체적인 너무도 구체적인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0: 예, 예.
1: 거기 주도로 사실 일사천리로 갔던 게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
0: 예, 예.
1: 그렇게 보는 거죠.
0: 그래서 사실 그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그때 지난번에 나와 주셨을 때 뭐 거의 특정하셔서 좀
1: 네네.
0: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속도만 늦춘다는 건지 아니면 파병을 안 하는 것도 테이블 위에 있는지
1: 네.
0: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저도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요. 신중로는 확실한데 속도 조절은 확실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0: 예.
1: 저는 이게 이제 파병 반대도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다. 그게 지난주까지는 없었고요. 어떻게든
0: 예.
1: 생색이나 포장을 잘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미국을 설득시키는 최소 공백수가 있는가 찾는
0: 예.
1: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포함될지 아마 약간의 또 전환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일 기자회견에
0: 그렇죠.
1: 한 번 더 국민을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들을 살피는 시간이 아닐까
0: 그렇게 예.
1: 생각합니다.
0: 국민들 의견을 살피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1: 예.
0: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시간일까요?
1: 그래서 대통령의 워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0: 예.
1: 그래서 모든 걸 살피고 있다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할지.
0: 예.
1: 지금 지난번에 저는 중요한 예가 통상 압박했을 때도 말의 톤이 미국이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을 한국에 투자를 받는데 일방적으로 압박한다는 불만 섞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0: 예.
1: 그런 톤이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김 의원 입장에서는.
1: 네.
0: 예, 예. 근데 뭐 하여간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10시에 기자회견이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더군요 현안이.
1: 예.
0: 근데
1: 맞습니다.
0: 그게 내일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뭐 네. 많이들 주목을 하고 뭐 있습니다.
1: 적어도 국민들이 이해를 구하는 거 파병을 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이해를 구한다. 이 얘기는 안 나와야죠.
0: 예. 근데 하여간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말 것이다라는 의견들은 뭐 다 많이 네, 있긴 네.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1: 그렇죠.
0: 게다가 NSC도 열리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1: 네.
0: 내일 메시지에. 근데 그건 역시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아마 내일 그 기자회견에선 이 관련 얘기라든가 뭐 다른 얘기, 뭐 대미 투자는 네. 뭐 물론이고 그 밖에 이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이 네. 굉장히 많이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1: 그런데다 대미 투자도 사실 국회에 보고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0: 예.
1: 그것도 지금 취소됐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0: 예.
1: 이것도 미국이 굉장히 지금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0: 예. 예.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여유가 되면 그 질문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 중동에 다녀온 현지 조사단 결과도 보고받는다고 했습니다.
1: 네네.
0: 현지 조사 결과 관련해서 혹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1: 아니 오늘 그 외통에도 그 질문이 나왔는데
0: 예.
1: 뭐 공유를 했냐? 물론 이제 국방부 조사단이긴 하지만 외교부도 참여했거든요.
0: 예예.
1: 그래서 나와 있는데 뭐 오늘은 장관은 이제 미국을 갔으니 차관이 나왔는데 부분에서 좀 얼버무렸고요. 뭐 얘기하기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0: 예.
1: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바레인하고 사실 UAE만 간 게 아니라 바레인 둘 갔거든요. UAE는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아마 초계기 착륙 때문인 것 같고
0: 예, 예.
1: 바레인은 이제 그 우리가 만약 지원 함을 보내면 함에 이제 항구가 되는
0: 정박을
1: 거거든요.
0: 해야
1: 예, 정박을 해야 되는
0: 예, 예.
1: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체크하러 간 건데
0: 예.
1: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지금 위험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0: 그렇죠.
1: 보낼 작정을 하니까
0: 강가다.
1: 살피러 가는 거지. 보낼
0: 예.
1: 작정을 안 하면 위험한 건 다 안 해. 왜 보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0: 예. 답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1: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 다 위험 모든 거 이제 판단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한다는 상당히
0: 예.
1: 외교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0: 원론적이고.
1: 네.
0: 근데 하여간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실제로 가봤더니 그렇게 상황이 녹록진 않더라.
1: 아, 그럼요. 지금 그리고 몇 주 전보다 훨씬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0: 그러니까요.
1: 전체의 이 홍해 쪽하고 다 버려지고 사우디에도 지금 그렇게 되고 확전입니다. 지금 사실은.
0: 예예. 예. 그러면 정말 이건 뭐 그 상황에서 보낼 것이냐?
1: 네.
0: 보내자마자 사실은 사다리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에서는
1: 그렇죠.
0: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좀 고심이 깊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시기도 문제인 것이

0: 이란도 미국도 고비가 바로 11월 초거든요.
1: 예, 예.
0: 뭐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중간 선거이기도 하고.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뭔가를 파병의 효과를 보려면 우리한테 그 전에 보내라고.
1: 그렇겠죠.
0: 또는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거는 뭐 분명해 보이거든요.
1: 예. 그때 잠깐 얘기 나오기로는 11월 1일로 못 박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0: 예, 뭐 그런 얘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
1: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또 한쪽에서 듣는 분들은 그거 너무 모르는 얘기 아니냐. 만일에 우리가 안 보내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미국이 당장 우리한테 굉장한 손해를 끼칠 만한 무언가를 들고 나올 텐데 그거 괜찮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우리가 미국을 대할 때 항상 보면은 예. 이쪽에서 좀 잘해주면 경제로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1: 예.
0: 다른 쪽에서 잘해줄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사실 안 먹히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번 투자할 때도 투자협정할 때도 투자협정이나 안보 또는 전자권
1: 예.
0: 이런 걸 분리하기로 미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1: 예예.
0: 그런데 예. 지금 또 썩잖아요.
1: 어느 사이 섞여 있는 상황이죠.
0: 네, 예. 섞어버렸죠 미국이.
1: 예예.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처음에 합의는 그렇지 않잖느냐라고 예. 명확하고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0: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1: 예.
0: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얘기 못 하잖아요.
1: 예.
0: 미국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 예.
0: 우리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1: 예. 심지어는 뭐 저 투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0: 있다 보니까.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건 정확한 겁니까?
0: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뭐 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1: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는 여전히 이제 정부가 결국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병 동의안이 넘어오는 순간 통과된다라는 것은?
0: 예, 저는 그래서 넘어오지 않는 게 최선이다.
1: 예.
0: 넘어오면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을 위한 소리가 될 수 있지만
1: 예.
0: 대통령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여당 의원들이
1: 예.
0: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1: 거죠. 예.
0: 그런데다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찬성했고요.
1: 예예. 저는 그 여당 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본인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국회에서 이렇게 오늘
0: 네, 네.
1: 외통위에서도 여당에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잖아요. 파병에.
0: 네, 네, 네.
1: 그거는 청와대 기류가 그렇게 조금 바뀌는 것 같으니까 공간이 넓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0: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거는 네. 짐작 못하겠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 전에도 저희들 이제 피켓팅을 좀 하려고요.
1: 예,
0: 야,
1: 예.
0: 예, 이제 민주당은 빼고요. 이제 진보개혁 4당이 이게 좀 한 생각입니다.
1: 아.
0: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넘어오면 안 된다.
1: 예,라고
0: 생각합니다. 그 전에 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피켓팅 가도 될까요?
0: 아, 뭐 하나를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1: 예.
0: 저 주말에 시위도 나갈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참 이게 복잡합니다. 어렵고. 근데 그 당장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자기들 쓴 돈이 52조 원이라고 미국이
0: 네네.
1: 앞으로도 이제 매달 4조 원 들어간다고 분담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 아니 뭐 말이 안 되죠. 사실은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1: 예.
0: 그게 우리나라에 석유 수송료가 있지 않냐. 건드린 사람이 미국이잖아요. 그 수송료를 위험하게 만든 게 미국이잖아요. 이것도
1: 그러니까요.
0: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1: 예.
0: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1: 예.
0: 차라리 파병보다 이 얘기를 가지고 오히려 협상하는 게 다른 나라와 향후에
1: 예.
0: 종전 후에 논의하자. 오히려 파병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또 이 안을 역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0: 네.
1: 여기 나와주신 다른 분께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차라리
0: 돈이 낫다.
1: 아이고. 근데 그 돈도 뭐 워낙 큰 돈이라서
0: 그렇죠.
1: 예,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0: 전쟁이 끝나면 또 주변 국가들이
1: 예.
0: GCC 국가들이 많이 낼 거고요.
1: 예, 예. 조현 외교장관이 가서 그 얘기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그것도 좀 나중에 나온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흑인 음악에 정통한 김윤하 선곡위원이 루더 반드로스의 Never Too Much를 보내왔습니다. 뭐든 과하면 탈이 난다고 해서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는데 루더 반드로스는 자신의 사랑이 절대 과하지 않다고 주장은 합니다만은 솔직히 당하는 사람 입장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겠죠. 파병이든 투자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too much니까요. Never too much 루더 반드로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지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예, 2부의 국제뉴스입니다. 강다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7: 이유가 캐나다를 EU 준회원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유가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의 준회원국을 제안한 건 처음인데요. 이유와 캐나다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미국이랑 사이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역시 참지 않았는데요. 캐나다를 품으면 EU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교역을 중단하겠다 선언했습니다.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메타 CEO 마크

0: 주커버그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괄 감속은 안 된다. 안전은 각자 책임이란 건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꼭 메타의 이해관계도 생각해보게 되죠. 메타는 이제 막 큰돈을 AI에 베팅하고 있는 업계의 후발주자다 보니 감속이 손해라고 생각한 겁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 같은 베스트셀러를 쓴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도 한마디 했는데요. AI 개발 속도를 줄이느냐 마느냐 싸울 때가 아니다. 막기에는 이미 늦었으니 지금 입증된 위협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한국은 AI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AI 시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가자는 건 아니지만 이미 앞선 나라의 감속과 추격자의 감속은 다른 문제란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한시름 놓을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올 1월 청와대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증권사 5곳 관계자들이 모였는데요. 증권사 누구도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하지 않았던 보도가 나왔습니다. 답은 미리 정해져 있던 걸까요? 지금까지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손석희의 12시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대다수의 예상대로 연준은 금리 인상 커드를 꺼냈습니다. 3년 만에 금리 인상 0.25%포인트를 올려서 4%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벌써 미래로 눈길을 향하고 있고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또 몇 번이나 더 올릴 것인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케빈 워시 의장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죠. 투자 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7: 예, 예. 대부분 예상대로 아무튼 올렸습니다.
8: 네네.
7: 예, 우리 주식시장은 제가 잠깐 이렇게 아까 그 뉴스 보니까
8: 그냥 뭐 그냥 예. 저냥. 네.
7: 왜 그냥 저냥일까요?
8: 아, 그 과거에 약간 서킷 브레이커가 올리고 사이드카가 무슨 모닝콜이냐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극심한 예.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7: 예, 예.
8: 근데 요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좀 줄어든 상태인
7: 예, 예.
8: 것 같습니다.
7: 예. 아무튼 뭐 또 예상됐던 상황이기도 해서 네. 그런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점도표라면서요.
8: 네.
7: 점도표가 뭡니까?
8: 점을요? 도표.
7: 아, 그건 아니는데.
8: 찍는 거. 네. 예.
7: 아니 제가 그것도 모르고 질문 드리진 않았어요.
8: 아, 네. 아,
7: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점도표?
8: 아, 이 점도표라고 하는 게 연준의 이제 그 FOMC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12명입니다.
7: 예, 예.
8: 연준 이사가 7명이 있고요.
7: 예.
8: 또 케빈 워시 의장을 포함해서 그 지역 연은 총재가 5명이 들어갑니다.
7: 예.
8: 근데 그중에 5명 가운데 뉴욕 지역 연은 총재는 당연직입니다. 항상
7: 예.
8: 들어가고요.
7: 아, 예, 예.
8: 나머지 네 자리는 다른 지역 연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돌아가면서 그 네 자리를 차지해서 금리
7: 예.
8: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건
7: 예.
8: 총 합치면 다 19명이거든요.
7: 저기 지금 저 네. 화면에 나옵니다.
8: 아, 네, 맞아요. 저 점도표예요. 그래서
7: 예,
8: 지금 말씀드린 대로
7: 보시는 분들은.
8: 저기 보면 점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7: 예.
8: 아까 제가 연준 이사 7명의 지역 연은 총재 다 합치면은 총 19명이 저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7: 예, 예.
8: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점을 잘 세보면 18개가 찍혀 있어요.
7: 아, 그렇군요.
8: 네, 한 사람이 안 찍었습니다.
7: 누구죠?
8: 케빈 워시 의장이 안 찍었어요.
7: 네. 예, 예.
8: 케빈 워시 의장은 저 점도표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해서
7: 예.
8: 본인은 안 찍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준 개혁 방안을 지금 케빈 워시 의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7: 예, 예.
8: 그러면서 지금 TF팀이 가동돼서 연준을 지금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7: 예, 예.
8: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점도표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7: 아, 그러면 의장이 없애겠다는데 찍는 사람들은 무엇이며?
8: 아, 지금 현재는 이제 찍는 거고요.
7: 예.
8: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연준이 의장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7: 예. 예. 그러면 여전히 저 점도표는 무엇을 예측하기에는 좋은 도구다.
8: 네, 그렇게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7: 예, 예.
8: 지금 점도표상으로 보자면 저기 보시면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게 있잖아요.
7: 예, 예.
8: 가장 왼쪽에 있는 게 26년 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를
7: 예.
8: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점으로 찍은 건데 좀 가운데

0: 근데 많이 찍힌 금리가 보자면 지금보다 한번더 올려야지 저
1: 예.
0: 수준에 도달합니다.
1: 한번더 올리면 이제 0.25를 올리겠죠.
0: 네네. 그래서
1: 예.
0: 지금 현재 3.75에서 4%, 상단이 4%인데 한번더 올려서 4에서 4.25. 로
1: 예.
0: 지금 연준 위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0: 물론 지금 상황에서 찍는 점도표이기 때문에 그 연말 그 다음번 10월 28일에 있는 FOMC나 12월에 있는 FOMC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1: 예.
0: 저 결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네.
1: 예.
0: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 한 번 더 올리겠구나.
1: 예.
0: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1: 이번 그 금리 올리기 전에 이제 일단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건 그 금리 올릴 것이다라는
0: 네네.
1: 예상이 있었고 뭐 예상대로 됐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이 그 3시에 요거 이제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도표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1: 예.
0: 30분 뒤인 3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해요.
1: 예.
0: 거기서 또 발언을 했는데 이 케빈 워시의 발언이 약간 좀 매파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 금리 올리는 쪽으로.
0: 네네.
1: 예.
0: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면요. 이 워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은 물가가 목표치 2%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1: 예예.
0: 라고 했어요. 오늘 FOMC는 이 기준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예예.
0: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1: 예예.
0: 그러면서 얘기한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라고 했어요. 연준의 이중 책무가 있거든요. 하나는 물가, 하나는 고용인데
1: 예예.
0: 지금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1: 예.
0: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1: 고용은 뭐 지금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볼 테니까.
0: 그러니까 물가 안정, 연준의 목표치 2%를 잡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1: 예.
0: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라고 볼 수 있죠.
1: 예예. 케빈은 뭐 그 케빈 워시는 시장에 힌트 주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0: 네.
1: 하는데 그냥 다 좋네요. 그러면.
0: 아, 뭐 그런데 힌트는. 약간 그 시장을 직접 자극할 만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 건 아니고요.
1: 예.
0: 되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물가는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1: 예.
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게 일회성 인상이냐,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상시화되느냐. 적어도 당분간은.
0: 네네.
1: 그렇게 놓고 볼 때 최소한 한 번은 더 올릴 것이다라는
0: 네.
1: 예상을 하면 되겠군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아까 점도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연내 한 번 더 올릴 거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예상했고요.
1: 예.
0: 내년에도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쪽에 점이 좀 많이 찍혀 있는 상황이긴
1: 예.
0: 합니다.
1: 아, 근데 뭐 제가 의장이라도 다른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다 점 찍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아니, 왜요?
1: 예. 그럼 좀 그렇잖아요. 영이 안 서잖아요.
0: 네네.
1: 예.
0: 아니 이 점도표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연준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1: 예.
0: 벤 버냉키 의장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우리 연준이 할 일은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1: 예.
0: 하면서 시장 소통 강화를 위해서 시장에다가 우리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1: 예.
0: 해서 도입을 했어요.
1: 옛날부터
0: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은 좀 반대 의견을 갖고
1: 그렇죠.
0: 있는 거죠.
1: 예.
0: 왜 그렇게 시장에다 힌트를 많이 주느냐. 연준은 금리 결정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1: 예, 예.
0: 상황이라서요. 네.
1: 그나저나 트럼프는 뭐 금리 내리면 뭐 저 무역 적자인 쪽하고는 그런 나라들하고는 뭐 안
0: 네.
1: 하겠다 무역을 안 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한 바가 있었고
0: 네.
1: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금리
0: 네.
1: 인상 후에?
0: 일단은 그 발언은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1: 예,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0: 네네네
1: 예, 예.
0: 이제 올릴 것 같으니까 일종의 그게 어떻게 정확히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1: 예.
0: 금리 올릴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무역 적자 국가 우리 뭐 이렇게 뭐 문제를 제기한
1: 예,
0: 부분인데요.
1: 예.
0: 근데 막상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역시나 자신의 이제 SNS인 트루스 소셜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1: 예.

0: 한국의 금리를 낮춰라. 그것도 빠르게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인데 1%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1: 지금부터 열심히 내려도 임기 내 1% 안 될 텐데.
0: 안 되죠. 일단 어쨌든 그 내리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러면 이게 케빈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 임명한 사람이
1: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죠.
0: 올려버렸어요.
1: 예.
0: 그래서 기자회견 때 이제 트럼프 케빈 워시 의장에 대한 신뢰하느냐 신뢰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케빈을 신뢰한다라고 밝혔어요.
1: 예.
0: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금리를 내려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금리를 올렸어. 근데
1: 예.
0: 여전히 신뢰한대.
1: 그래서 고만 올리라는 얘기겠죠, 뭐.
0: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1: 예.
0: 그러면서 이 케빈을 신뢰하지만 본인이 임명한 사람.
1: 예.
0: 그에게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이사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프레임을 만들었냐면
1: 분리 작전이네요.
0: 네. 케빈은 뭐 내리고 싶었는데
1: 예.
0: 그 전 정권에서 임명한 이 못된 연준 이사들이 금리를 예. 올려버렸다.
1: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예.
0: 네. 그러면서 이렇게 워시 지명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유지한 겁니다.
1: 예, 예.
0: 내가
1: 자기
0: 임명한
1: 명분을 위해서
0: 네,
1: 그런 거죠.
0: 그런
1: 뭐.
0: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 대비한 책임 전가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이게 어쨌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둔화 그리고 증시 변동성 확대, 고물가 여파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1: 예, 예.
0: 이에 대해서. 나와 워시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데 이 못된 연준 이사들이
1: 예.
0: 금리를 올려서 지금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1: 속으로는 케빈 워시를 뭐 욕하고 있겠죠.
0: 그러면서 이제 워시 의장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
1: 예.
0: 워시 개인을 옹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어차피 표가 안 되니까 그냥 전반적인 그 이사회 의견에 따라간 거 아니냐라면서
1: 예, 예.
0: 다만 다음번 회의부터는 내 메시지대로 동결이나 인호를 주도하다라는 아까 말한 간접적
1: 예.
0: 우회적으로 압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1: 예. 아, 그래서 하여간 10월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0: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남아있는 FOMC가 10월 28일이 있고요. 12월이
1: 예.
0: 있어요. 10월 28일에는 절대 못 올린다.
1: 왜요?
0: 11월 3일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1: 아.
0: 이게 너무 붙어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럼 이 너무 붙어있는 이 FOMC 때는 금리를 올려도 내려도 약간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1: 예.
0: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이 때문에.
1: 만일 그거 올리면.
0: 그럼 완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1: 예.
0: 거의 반란 수준이 되는
1: 그러게요.
0: 거죠. 네네.
1: 예.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지금 현재 시장 예상하는 건 12월에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1: 예, 예.
0: 보고 있죠.
1: 근데 하여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뭐 짧든 길든 앞으로
0: 네.
1: 있다면,
0: 네.
1: 그러니까 12월에 만약 또 올린다면. 우리 경제도 아무튼 곳곳에서 영향을 받는 건 맞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0: 뭐
1: 예.
0: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이론적으로 보자면요.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시 한미 좀 좁아졌던 그러니까
1: 예.
0: 미국은 안 올리고 우리는 올렸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한미 금리 격차 역전폭이 좀 줄었었는데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자, 금리 격차가 다시 확대가 되면서 상당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1%포인트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1: 예, 예.
0: 이렇게 되면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 쪽으로 돌아서게 되죠.
1: 예.
0: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약세가 돼서 환율이 지금 조금 안정세를 찾았는데
1: 예.
0: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 자,
0: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면 그래서 환율이 실제로 오르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우리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1: 예, 예.
0: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1: 그렇죠.
0: 수입 물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해요.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1: 예,
0: 압박이
1: 예.
0: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수입 물가 올라서 물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의 고질적인 경제 뭐 내관이라고 하죠.
1: 예.
0: 가계부채 문제.
1: 그게 제일 큰 문제죠.
0: 예, 2000조잖아요. 여기서 또 금리를 올려버리면
1: 예.
0: 한계 상황에 있는 차주들 이자 부담 극심해지면서 사실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가 있거든요.
1: 예, 예. 그건 뭐 한국은행이 네. 올리겠다고 해도 또 정부가 나서서 말려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0: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고요.
1: 예.
0: 아울러서 이 전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리의 표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려도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 금리, 시중 조달 금리는
1: 예, 예.
0: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 예.
0: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1: 그러게요.
0: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야 사실 뭐 금리 오른다고 큰 부담 없습니다.
1: 뭐 비축해 놓은 돈도
0: 네,
1: 많으니까.
0: 맞아요.
1: 예,
0: 근데
1: 예.
0: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도 어려운지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여기는 아마 큰 문제가 생길 수
1: 예,
0: 있다라는
1: 예.
0: 거고요.
1: 뭐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금리 오르면 가계 빚진 사람들 더 또
0: 네.
1: 힘들어지고.

0: 예. 그리고 우리 환율도 연준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조금 아까 말씀하신
1: 네,
0: 걸로
1: 맞습니다.
0: 그, 예,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1: 지금 1460원, 아 1360원
0: 그 정도 되죠?
1: 거래가 되고
0: 예.
1: 있는데요.
0: 한창 높았을 때보다는 뭐 150원이
1: 많이 내려왔죠.
0: 내려왔는데.
1: 네네.
0: 예, 그것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1: 지금 1380원에 거래가 되네요. 금리 인상 여파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 사이에.
1: 네네.
0: 예, 예.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되면 우리도 또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1: 네네.
0: 한 가지 남은 문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5%를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미국의 국채는 만기에 따라서 종류가 상당히 좀 다양한 편인데,
1: 네네.
0: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온 것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어떤 지표로 쓰입니까?
1: 이게 전 세계 금융자산의 무위험 지표 금리. 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 정부의 채권 수익률인 거예요.
0: 예.
1: 10년이라고 하는 모든 기준금리 금리의 기준점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업회사채금리, 자동차할부금리.
0: 예.
1: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자산이 금리를 정할 때 10년물 미국 10년물 금리 더하기 가산금리로
0: 예.
1: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년물 금리가 5%로 올라섰다는 얘기는
0: 예.
1: 전 세계는 모든 금리가 다 올라간다라고
0: 그렇군요.
1: 보시면 될
0: 그게 이른바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어느 만큼 위험한 겁니까, 그러면?
1: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하는 건 미래 기대 실질 경제 성장률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기간
0: 예.
1: 프리미엄이 돼 있거든요. 10년물 금리가 5% 찍었다는 것은 아, 이 시장이 앞으로 케빈 워시 체제 아래서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겠구나.
0: 아.
1: 물가는 계속 오를 거구나.
0: 예.
1: 그리고 미국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이른바 장기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군요.
0: 예,
1: 그 프리미엄이
0: 예.
1: 계속 높아지겠구나. 그런데 지금 보자면 미국 정부가 돈을 앞으로 안 찍을까요? 아니면 계속 찍겠죠.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면서 10년물 금리가 5%대로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0: 아, 예. 어찌 보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뭡니까 일반 은행 일반 금리보다도 국채금리에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 왜냐하면 예. 이게 사실 금리가 5%가 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물론 자금 조달하는 기업 가게도 있지만
0: 예, 예.
1: 미국 정부입니다.
0: 그렇죠. 예.
1: 예,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부채가 40조 달러예요.
0: 아.
1: 금리가 오르면 그 이자로만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지금 현재 사회보장 부분에 의해서 지출하는 예산 그 다음으로 높아졌습니다.
0: 예,
1: 이미
0: 예.
1: 국방 예산을 넘어섰고요.
0: 예.
1: 그래서 계속 트럼프가 금리를 낮춰라 낮춰라 하는 이유가 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0: 그러게요.
1: 네네.
0: 예. 국방비에 버금간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1: 국방비보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0: 그 이자가.
1: 네.
0: 예.
1: 1년 갚아야 될 이자가.
0: 엄청나군요. 예. 네. 그래서 국채 금리 잡기 위해서 뭐 그동안에 계속 저 개입도 해왔는데 결국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1: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0: 예,
1: 이걸
0: 예.
1: 이제 주도했던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히려 성과 좋았다라고 이제 의회 청문회 나가서 발언하고 있어요.
0: 아, 그건 자평이죠.
1: 네네. 자기가
0: 예.
1: 한 얘기니까.
0: 예.
1: 그래서 일단 보자면 그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금리가 5%로 이렇게 자꾸 튀어 오르니까
0: 예.
1: 이걸 누르기 위해서 이른바 장기물 바이백이라 그래서 시장에서 되사는 정책을
0: 예.
1: 취했고요.
0: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금리는 국채 금리
1: 네, 미국 국채 금리
0: 예.
1: 10년물짜리 말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걸 좀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한 이틀 뒤에 하루 뒤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5%를 돌파하게 된 거예요.
0: 예.
1: 5%를 돌파할까 말까 하는 아까 그 심리적 저항선을 말씀 주셨으니까
0: 예.
1: 5% 돌파하면 안 되니까 재무부가 개입을 했는데 개입에도 불구하고 잠깐 내려가는 것 같더니 다시 5%를 돌파한
0: 예.
1: 거예요. 그래서 개입 효과가 없었냐라고 보자면 실질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예.
1: 아까 말한 대로 제가 40조 달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0: 예, 예.
1: 근데 바이백 규모를 최소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늘린다고 했어요.
0: 예.
1: 40조가 전체인데 바이백 규모를 40억 달러로 늘려봐야
0: 예.
1: 얼마 안 되는 거죠.
0: 그러네요.
1: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0: 예.
1: 아울러서 시장이 있어서 사실 왜 국채 금리가 이렇게 5% 넘을 정도로 치솟느냐라고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에
0: 예, 예.
1: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지금 인플레를 가장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은 유가입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지금 WTI 기준으로도 뭐 104달러, 105달러 이렇게
0: 예.
1: 가고 있어요.
0: 그러면, 체감할 수 있는 거고.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러면 유가가 앞으로 안정될 것 같으냐라고 시장의 메시지를 심어줘야지
0: 예.
1: 국채 금리가 좀 내려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유가 상황을 보자면 사실 출구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0: 예.
1: 왜냐하면 중동 전쟁이 끝날 생각을
0: 그러게요.
1: 안 하니까.
0: 끝나도 유가는 그대로 높을 거예요.

0: 뉴스라는 분석도 또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서 좀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네 고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존 레논의 How Do You Sleep을 듣겠습니다. 비틀즈의 해체 후에 존 레논이 폴 맥카트니를 대놓고 비판하는 곡을 내놨죠. 가사에서도 여신이 드러나는데 네가 한 일이 yesterday 맞는 것밖에 더 있냐 뭐 이런 너는 그냥 another day일 뿐이다. 너의 예쁘장한 얼굴은 기껏해야 1, 2년이야. 아, 잠은 잘 오냐. 이런 거의 악담 수준의.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애증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연준 의장 케빈 워시를 위해서 선곡을 한다면 이 곡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How Do You Sleep? 존 레논이 노래합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샤볼데이.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지원으로

0: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9616 문자 쓰시는 분께서 어제 오후에 영화 인턴 보셨다고 하셨네요. 보면서 몇 번 눈시울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최민식 한소희님의 명품 연기에 감탄했고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미니의 고창용 씨께서도 이 영화를 보셨다고 하면서 최민식 배우는 로버트 드니로보다 훨씬 멋졌다고 하셨고 왜 한소희 배우가 인턴에 출연했는지 영화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웰메이드 영화를 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어제 두 분 출연하셨었고 잠시 후 1시 5분 3부에도 역시 최민식 한소희 배우가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미니의 김성은님 은근 중독성 있는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중독인 것 같습니다.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9: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0: 를 알려드립니다.
1: MBC 한시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한다며 의결을 앞두고 모두 퇴장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장외투쟁 대신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연일 거친 언행으로 정부에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대행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느니 깜냥도 안 되면서 일단 들이댄다느니 저작거리에서나 들릴 법한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계획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지 전수조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고령농과 임차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등 여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이 출범 열흘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인데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특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는 오늘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한 대 몰수를 명령했는데 재판부는 서 씨의 형을 감형하거나 선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표 거래를 추적해 부당한 수익이 생길 경우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안표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SNS에 아이돌 공연이나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등 티켓을 안표로 약 30배까지 비싸게 팔아 수십억 원을 번 안표 업자의 검거 사실을 공유하면서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28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연경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의 질문들은 어제 오늘 최민식 한소희 배우와 함께합니다. 영화 인턴으로 돌아왔죠. 최민식 배우는 예전에 제가 시선집중 때 나오신 이후 처음이고 한소희 배우는 아예 뭐 라디오가 처음이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반겨해 주셨습니다. 영화 인턴 얘기 마저 나왔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추천곡도 물론 받습니다. 4부가 시작되는 1시 30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예, 손석희의 12시 3부 질문들 시작하겠습니다. 9월 14일 그러니까 어제 개봉한 영화죠. 인턴의 두 주인공 최민식 배우와 한소희 배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제 그 방송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예, 알려드릴까요?
2: 악플만 아니면.
1: 악플만 아니면.
2: 네.
1: 어, 근데 이렇게 넘어온 게 이렇게 다 악플이지. 농담이고요. 최민식 배우님은 목소리가 지문이나 다름없네요.
2: 오.
1: 손석희님과 대화 나누는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2: 와.
3: 아유.
1: 예. 아주 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 다가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 인턴 개봉 전에 미리 봤는데 캐스팅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한소희 배우님 인생작 갱신.
2: 아 진짜요?
1: 느낌표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뭐 정말 악플만 있는 줄 알았더니.
2: 지금 지원해서 읽고 계신 거 아니죠?
1: 아니,

0: 제가 그렇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긴장되고 무섭다 하셨는데 한소희 씨.
1: 네.
0: 오늘 인터뷰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1: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0: 예, 예. 생애 첫 라디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더 점수를 더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따스하고 재밌고 큰 위로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영화 보고요.
2: 예. 아유.
0: 그게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 네.
0: 예, 예. 저도 분명히 어른이지만 힘이 되어줄 어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보면서 잔잔한 위로가 되는 영화였다고 두 배우님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배우로서는 뭐 더 이상의 극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악플이란 건 농담이었고요. 악플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분이 어떤 다른 분야에 특정 분야에 인턴으로 들어가신다면 네. 예, 어디로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1: 저는 최근에 이제 라운딩 인터뷰 할 때
0: 예.
1: 연예부 기자 인턴 하고 싶다고
0: 복수하고 싶습니까?
1: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0: 예.
1: 약간 뭔가 그 라운딩 인터뷰 현장에 있는 그 기자분들이 되게
0: 예.
1: 멋있어 보였어요. 뭔가
0: 제 예상과는 반대시네요.
1: 네 예. 그리고 이제 막 분명히 라운딩 인터뷰였는데 막 자기 회사 생활은 어떻다 이렇다 하면서 막 기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예. 재밌더라고요.
0: 아 하소연도 네. 좀 있고.
1: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막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인턴 생활을.
0: 예.
1: 네 그래가지고 연애 뭐 기자 인턴.
0: 아 예. 매우 좀 인상 깊은 또 답변이셨습니다. 우리 최민식 배우께서는요.
2: 예. 저는 이렇게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요.
0: 예. 그러실 것 같아요.
2: 답답할 것 같고요.
0: 예. 사실 해보면 그렇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2: 예.
0: 예. 아, 제 의견에
2: 또 다른 행복이 있더라고요.
0: 예.
2: 자유가 있고.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예. 야, 내가, 근데 그 한계가 있으니까.
0: 예.
2: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직업을 택한다 그러면.
0: 예.
2: 내한테 그 능력이 있으면은 음악을 한번.
0: 아,
2: 예.
0: 그 트럼펫은 소리도 일단 내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2: 소리 낼 때까지 6개월 걸렸습니다.
0: 아, 진짜 힘들군요. 네. 예, 아니 1년 걸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0: 예, 아 그렇게 나름대로의 이렇게 로망이 다 있으시군요.
2: 네.
0: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한소희 씨는 왜 어저께 그 최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 굉장히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1: 뭐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다른 답변을 하자면
0: 예.
1: 일단은 저에게도 너무 필요한 작품이었어요. 왜냐하면
0: 아.
1: 선우로서 대입할 수 있는 저와의 교집합들이 되게 많다고
0: 예, 극중 주인공 선우
1: 예, 예. 대본을 보면서 직종도 다르고 뭐 살아온 인생도 다르지만
0: 예.
1: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 나이 또래에 가장 좀 필요한 말들이 그 대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기현님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말들이.
0: 예, 예.
1: 근데 그게 사실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듣기 쉽지 않잖아요.
0: 예.
1: 어른한테.
0: 그렇죠.
1: 예.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배우라는 직업은 한 인생을 짧게는 3개월, 6개월 살아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0: 예.
1: 이 역할을 맡아서 한번 6개월간 선으로 살면서 이런 위로와 조언들을
0: 예.
1: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스포일이 안 되는 선에서
1: 네.
0: 예를 든다면?
1: 그냥 일단은 이거 스포일러긴 한 일단은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는
0: 예. 걱정되면 안 하셔도 돼요.
1: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가
0: 예.
1: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인데
0: 잠이 보약이다.
1: 네. 그러니까 요즘 막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되게 기본적인 먹는 거, 자는 거,
0: 예.
1: 쉬는 거 이런 거를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0: 예.
1: 근데 뭐 누구나 다 야, 너 잘 먹고 잘 쉬어라 라고는 하지만 뭔가 또 기호님이 그 얘기를 갑자기 툭 건네니까
0: 예.
1: 되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0: 예.
1: 네.
0: 그 잠이 보약이다.
1: 예, 네. 여섯 글자.
0: 예. 그 여섯 글자가 이 영화의 어떤 그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2: 이게 애드립이었습니다.
0: 아 그랬나요?
2: 네 대사.
0: 예,
2: 네.
0: 예.
2: 영화에서 표현되어진 대사였는데

0: 그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차에서 코골면서 자거든요.
1: 예.
0: 대표님이. 근데 본인은 차에서 못 잔다고 그러고.
1: 예.
0: 근데 이제 참 안쓰럽기도 하고.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올라가는데 제가 그냥 불러서
1: 예.
0: 잠이 보약이다. 푹 자라.
1: 예.
0: 예, 그래서.
1: 가끔 그 명대사는 애들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아마 그것은 최민식 배우가 이 영화의 배역에 그만큼 빠져 있었다는 얘기도 될것 같습니다.
0: 아유.
1: 예. 또 칭찬을 해드리면 이렇게 민망해
2: 네,
1: 하시는군요.
2: 민망해하세요.
1: 어제 내내 두 분은 서로 민망해 하던데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것 같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김도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 한소의 배우를 두고 그늘과 깡이 있다.
2: 그늘과 깡.
1: 깡은 알겠습니다. 그늘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작품을 봐서는. 예. 불안이 배우로서 잘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최 배우께서 해주셨는데 그두 사람이 바라본 자신의 모습에 공감하십니까?
2: 네, 저는 도영 감독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것
1: 예,
2: 같아요.
1: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20살 무렵에 단돈 30만 원 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던 무모함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0: 오, 진짜?
1: 예. 아, 그 처음 하셨습니까?
0: 예, 저는 처음 알았어요.
1: 예. 아, 두 분이 그 평소 대화를 잘안 나누십니까?
2: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그 영양가 없는 대화를
0: 그냥 뭐 주로 먹는 거, 뭐 이런
2: 네.
0: 거 가지고.
2: 어제 뭐 먹었니? 오늘 뭐
1: 아,
2: 먹을 거니?
1: 이른바 이제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2: 네.
1: 아마 그최 배우께서는 워낙 선배니까 후배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측면도 있었겠죠. 꿈보다 해머인가요?
0: 예.
1: 예. 제가 21년에 일본에 특파원으로 처음 갔을 때 그때 그 코로나 때였습니다.
2: 아, 네.
1: 예, 그래서 이제 격리 기간이 길었어요. 보름 동안 격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인터넷도 없고 처음 이사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하루 종일.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동네 마을 회관 쪽에
2: 네.
1: 새벽에 가가지고
2: 공용 와이파이.
1: 예, 그한 번은 외출이 허가 되거든요. 뭐 장바오라고. 그럼 새벽에 거기 가가지고 빗 쏟아지는데 거기서 그 공용 와이파이 통해서 그 OTT에서 드라마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때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이 네임이었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아, 이 배우는 이렇게도 하네? 저는 부부의 세계에서만 봤었기 때문에.
2: 아, 네.
1: 예. 그래서 아, 이 배우는 이런 역할도 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액션 영화를.
2: 아, 사실 중간에 약간 로맨스도
1: 아,
2: 있고 하긴
1: 압니다. 예.
2: 했었는데, 네.
1: 근데 워낙 그좀 인상 깊게 남은 영화들이니까,
2: 네.
1: 드라마들이니까. 최민식 배우께서는 45년 동안 연기를 해왔지만 아직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 누가 얘기했더니 이런 지하에 무슨 은퇴냐 이렇게 아 이건 당연하지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재작년에 저하고 TV 질문들 하실
0: 예.
1: 때 멜로를 해보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2: 아이고.
1: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2: 네.
1: 대상은 한소희 씨가 아니었습니다.
2: 아니, 저는
0: 그건 좀 잊어주셔도 되는데.
1: 아,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 로망이 있으십니까?
0: 그럼요. 그러니까 좀 사랑 이야기를 한번 제 나이에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1: 예.
0: 저 같은 아저씨가 느끼는 사랑에 대해서
1: 예.
0: 많은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장년층의 남성이나
1: 예.
0: 여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1: 예.
0: 예.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1: 예.
0: 예.
1: 뭐, 어찌 보면 이번 작품, 그, 뭡니까, 저, 인턴이, 로맨스는 아니지만,
0: 네네.
1: 누굽니까, 기호와
0: 네.
1: 선우 간에 서로 그런 그 순수한 어떤 그 서로 간의 아낌,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해서,
0: 네.
1: 한 10분의 1쯤은

0: 로마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근데 10분의 1도 여지가 없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예, 이제 오늘 선배 보시면 아시겠죠.
0: 예, 예.
1: 예. 예. 구조상.
0: 예. 예. 아니요, 그 제 얘기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아끼는 관계는 되잖아요.
1: 그렇죠. 예. 인간적으로 그쵸. 서로 위해주고.
0: 예, 예.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 뭐 다른 건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1: 거의 유사 부녀 같은.
2: 그쵸.
0: 아, 예. 예. 예.
1: 그런 그쵸. 느낌일 겁니다.
0: 예.
1: 약간 원작과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예, 예. 차별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0: 예.
1: 제가 뭐 뭐라고 한국 아저씨를 대변하고 객관화시켜서 제가 뭐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0: 예, 예.
1: 그래도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서양의 신사들보다
0: 예.
1: 좀 정이 있지 않나. 때로는
0: 그렇죠.
1: 좀 예. 참견하고 선을 넘어서 구박도 받고 젊은 예, 사람들한테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냥 내 딸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0: 예.
1: 내 아들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야, 너 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 냄이 생각난다. 뭐 이런
0: 예.
1: 이런 말들을 흔히들 저도 듣고 자랐고
0: 예.
1: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표현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뭐랄까 그런 한국적 아저씨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저씨는 사실 전 세계 공통이긴 하거든요.
1: 네.
0: 한국적 정서가 이 영화에는 분명히 배어 있다.
1: 네네.
0: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1: 네네.
0: 예예. 뭐 미국 아저씨가 미국 젊은 여성한테 잠이 보약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0: 예. 두 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배우는 뭐랄까 늘 세상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소희 씨는 개봉 첫날인데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셨겠죠. 근데 그런데 또 너무 휘둘려다 보면 감정이 쉽게 닳기도 하고 그죠? 예, 결국은 지치기 마련이고 그렇기도 네. 합니다. 우리 최고께서는 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 무감해졌을 수도 있는데
1: 네.
0: 예, 젊은 배우이신 우리 한소희 씨는 쉽게 지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2: 네.
0: 예, 무엇으로 스스로를 지켜내십니까?
2: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제가 무섭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0: 예, 예.
2: 뭐 좋은 말 나쁜 말 뭐 여러 가지 저를 이제 평가하는 말들이 있겠지만
0: 예, 예.
2: 그 악플이라고 굳이 치부하고 싶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들이 저한테 피드백이 될 때도 있거든요.
0: 그렇겠죠.
2: 네, 저의 예. 부족한 면을 가감 없이 예, 예. 남긴 글들이기 때문에
0: 예, 예.
2: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킬 때 오히려 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예. 예. 그거 쉽지 않은데.
2: 근데 이제 예. 어찌됐든 저라는 사람을 하나의 이런 물병이라고 놓고
0: 예.
2: 이 물병의 부족한 면을 말해주는 사람들의 피드백과
0: 예.
2: 이 물병의 좋은 면을 말해주는 그 사람들의 응원으로
0: 예.
2: 저를 좀 더 다듬어가는 과정이 결국은 제가 저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0: 예.
2: 네.
0: 많이 깨달으셨군요. 그 사이에. 그 영화 안에서 기호가 선우에게 배우고 선우도

0: 제가 최민식 배우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거든요.
1: 네.
0: 예. 아, 뭐 그렇게 신기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예. 저희 둘의 입장에서 볼 때, 부럽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1: 가는데 순서 없으니까. 네.
2: 뭐라?
1: 죄송해요. 아, 가는. 아니요.
0: 그런 얘기는
1: 네.
0: 하시면 안 됩니다. 예.
1: 네.
0: 그 반대로 그러면 영화 밖에서 우리 최 선배한테 배운 건 뭘까요?
1: 저는 제가 스스로 되게 좀 약간 교만스럽게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0: 예.
1: 제가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0: 예술.
1: 미술도 했었고,
0: 예.
1: 그리고 워낙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제 스스로 감히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0: 예.
1: 선배님을 보면서 아, 진짜 예술을 하는 사람은 저런 형태로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보다 순수하시고,
0: 예.
1: 어떨 때는 또, 이 뭐, 저한테 젊음이 부럽다고 하시는데, 저보다 더 젊게
0: 예.
1: 사고하시는 분 생각들도 많고 해서, 아, 내가 이 연기라는 거를 하는 이 순간부터
0: 예.
1: 어쩌면 나에게도 이제 민식 선배님 때쯤에 나이가 올 텐데,
0: 예.
1: 저 사람처럼 늙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0: 예.
1: 네.
0: 끝까지 민망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걸 어디다 얘기할
0: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최 배우께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뭐, 곧 굉장히 많은 경쟁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꼭 인턴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2: 꼭 인턴만 선택 안 하셔도 되는데.
0: 아, 역시 최민식답습니다. 예.
2: 영화계를 위해서.
0: 예.
2: 예. 또 다행히 장르가 달라요.
0: 그렇죠.
2: 예.
0: 예.
2: 다른 장르들이 선보이기 때문에
0: 예.
2: 인턴 보셨다가
0: 예.
2: 예, 좀 조금 싱겁다 그러면은 또
0: 예.
2: 짭짤한 또 다른 영화들이 있으니까
0: 예.
2: 그렇게 해서 그냥 올 추석은 가족분들과
0: 예.
2: 극장에서 아, 이런 얘기도 있네. 저런 얘기도 있네. 이러면서
0: 예.
2: 그냥 그 부담 없이 와서 그냥 즐기시는
0: 예.
2: 거를 그냥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아마 한소희 씨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
1: 네.
0: 따로 묻지 말까요?
1: 인턴 많이 봐주세요.
0: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예. 두 분의 인터뷰 어제와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2: 아유,
0: 예.
2: 감사합니다.
0: 모처럼 이렇게 라디오에 또 나오시고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얘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 기회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2: 아유, 초대해 주셔서
0: 예.
2: 감사합니다. 예.
0: 인턴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2: 예, 고맙습니다.
0: 저도 구경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배우 최민식, 한소희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손석희 12시, 이제 1시 30분 4부를 시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문자 7275 쓰시는 분께서 인턴 대박 나시길 바란다고

하셨고 인턴이라는 제목과도 잘 어울리는 이승철의 아마추어를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선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라는 가사가 있죠. 예, 함께 듣죠.

9월 17일 목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2019년 내한했던 영국 가수 에드 시런이 월드투어 중인데요. 본 공연 전에 오프닝 공연을 책임지는 아티스트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그중에 그래미 수상 경력의 래퍼 맥클모어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에드 시런 오프닝 명단에서 제외됐는데요. 루카스 그레이엄 등 다른 오프닝 팀도 에드 시런 무대에 서지 않겠다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에드 시런은 자신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에드 시런이 이번 달 24일과 25일 공연 예정인 미국 매사추세츠주 질러 스타디움의 소유주가 유대계 미국인인 로버트 크래프트인데요. 공연 기획사에 맥클모어가 나오면 공연장을 안 내준다고 으름장을 놓

0: 온 뒤에 매클모어 공연이 취소된 겁니다. 에드시런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 패밀리마트가 AI가 기획한 과자를 이달 말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AI가 배송이나 상품 발주에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신제품 개발까지 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AI의 분석은 이런 건데요. 한 손으로 먹기 좋아야 한다. 과자 겉과 속의 식감이 달라야 한다. 가격은 300엔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상품 가격은 285엔이고요. 우리 돈으로 2,500원 정도입니다. 겉은 바삭한 카라멜, 안에는 촉촉한 고구마를 넣었다고 하네요. 멕시코 치와와주에서 이름을 따온 치와와는 작지만 용맹하죠. 그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치와와 유전자 일부에서 북미 야생종인 코요테와 공유하는 유전자 구간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치와와가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네요. 지금까지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1: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2: 예,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선영 아나운서가 아닌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이 아나운서는 휴가 중이고요. 예,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걸까요?
0: 네, 요즘 또 AI의 기술 발전에 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여러 얘기가 있길래
2: 예.
0: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레스토랑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파이낸스타임즈 기사와 함께 좀 중국의 AI 기술 현 주소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2: 예, 예. 중국은 뭐 그 AI가 국가 주도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어서
0: 그렇죠.
2: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레스토랑에서 AI를 한다? 뭐 이렇게 음식 갖다 주는 로봇 말고 또 있나 보죠.
0: 예. 네, 있다고 합니다. 하이디라오라고 혹시 아시나요?
2: 하이디라오요?
0: 네, 예. 이게 MZ들 사이에서는 뭐 웨이팅 시간만 한 서너 시간이 걸릴 정도로 엄청 핫한 이른바 맛집인데.
2: 그럼 뭐 점심 먹으러 갔다 저녁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정말 실제로 걸고 일 보고 온다라는 얘기도 많을 정도입니다.
2: 예, 예.
0: 이게 마라탕 집인데 중국의 그 음식점이에요. 근데 이 하이디라오가 AI를 활용해서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2: 예, 예.
0: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한 1,200개 정도의 매장에서 손님의 그 식사 진행 단계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2: 예.
0: 착석하고 주문하고 밥을 먹고 계산을 뭔가 준비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2: 예.
0: 미리 이제 아, 이 자리는 비겠네. 그럼 다음 손님을 여기 받아야겠다까지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2: 예.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서버는 당연히 활용하고 재고 관리까지 AI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서 식품 폐기도 줄이고 또 KFC랑 피자헛을 소유한 얌차이나라는 곳도 한 19,000여 개 매장에서 직원 스케줄 관리, 뭐 재고 관리, 식품 안전 관리까지 다 하고
2: 예.
0: 주방 수요까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메뉴를 더 많이 주문을 하냐를 보고 이제 버리는 식자재가 없도록 그것까지 다 관리를 해준다고 하고
2: 예, 예.
0: 타코벨에서는 음성 주문 AI까지 또 도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2: 예.
0: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기술 도입으로 성과 지표에도 반영이 되는 게 중국 외식 시장이 가격 인하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단가 하락으로 영업이익 압박이 있는데
2: 예.
0: 이 얌차이나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11.1%로 9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2: 예, 예.
0: 이게 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는 아, 내 개인 정보가 너무 이렇게까지 활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 예. 근데 사실 그 저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매장 관리까지 한다면서요.
0: 네.
2: 뭐 그 빈 자리 뭐 미리 보고 뭐 이렇게 한 그거는
0: 그쵸.
2: 사람들이 밥 먹는 걸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하나하나 아 지금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네. 거의 다 먹어가네.
2: 예.
0: 지갑을 드네. 나가겠네까지 다 AI가 보는 거죠.
2: 그러면 그 매장 내에 이렇게 CCTV 같은 것도 다 있겠네.
0: 네. 있는 거죠.
2: 저 같은 거기 안 갈 것 같은데.
0: 근데 이게 뭐 중국 내에서는 이 CCTV라는 게 워낙 그냥 일상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2: 예.
0: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 보면은 르몽드라는 기사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뭐 결제를 했을 때 내가 어디서 결제를 했느냐 정도는 아 CCTV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하고 오히려 아니란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게
2: 예.
0: 이 용어가 있어요. 이 CCTV를 텐왕 즉 하늘의 그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 하늘의 그물?
0: 네. 그
2: 예,
0: 정도로
2: 예.
0: 하늘의 이 CCTV가 다 뒤덮여 있고 CCTV의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라고 예, 하는 게 실제 그 자전거를 인도에서 탔던 사람이 당시에는 뭐 경찰관한테 걸리지도 않았고 그냥 잘 이렇게

0: 이게 뭐 근데 AI를 활용한 뭐 교통 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있긴 해요. 뭐 고양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AI로 신호 체계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예, 교통량이 예. 많다 싶으면 신호의 뭐 시간을 늘리거나 하는 정도는
1: 그건
0: 하는
1: 좀
0: 거죠.
1: 필요하긴 하죠.
0: 네, 근데 예, 이제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은 이 얼굴 인식까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1: 예.
0: 중국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곤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얼굴을 스캔을 해야 휴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휴지를 예. 낭비하지 않도록 내 얼굴을 스캔해서 이만큼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 예. 뭐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제 출입증 대신에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한다 해서 그때는 시위까지 일어나기도 예, 했습니다.
1: 예. 얼굴 인식으로 출입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휴지 쓰는 데까지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어야 된다는 건 그거 조금 너무
0: 네.
1: 오바인 것 같긴 하고.
0: 몇 칸을 쓰는지까지도 볼 수
1: 예,
0: 있는 거
1: 이거 뭐 규제하는 거는 중국에서는 없나요?
0: 아, 법이 마련돼 있기도 하고 사실 뭐 개인정보보호법의 일환으로 있는데 이게 예. 2021년에서 2025년에 한번 개정이 되는 과정에 얼굴 인식에 대한 그 기준들이 좀 예, 적용이 됐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안면 인식을 거부했을 시에는 신분증이나 비밀번호 확인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예.
0: 네, 그게 이제 법으로도 2025년에 마련이 됐었고 만약에 얼굴 정보 처리 규모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국에 뭐 신고를 해야 된다.
1: 예.
0: 이러긴 한데 이게 또 어떤 논란이 있냐면 어찌됐든 이런 법안들은 다 기업을 향한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중국 당국이 치안이나 보안을 이유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아. 상황인 거죠.
1: 근데 일부나마 그러고 있으니까 뭐 다행이긴 한데
0: 네.
1: 그거 저 도시 전체를 뭐 AI 기술 활용해 시험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면서
0: 할 정도로 미래를 한번 만끽할 수 있는 도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1: 예, 예. 네. 그 미국처럼 뭐 AI 속도 조절로는 안 나오나요? 그 나라는?
0: 아, 근데 중국에서는 시 주석부터 해가지고 어찌됐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기조긴 합니다만
1: 예.
0: 그제 중국 AI 안보수장이 AI가 공산당 집권을 위협할 수 있다. 통제는 있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라는 발언까지는 한 상황입니다.
1: 예, 예. 그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군요.
0: 네.
1: 예,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인디언 러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숀 펜이 있죠. 숀 펜이 감독으로 데뷔한 데뷔작입니다. 배경은 1968년의 미국 네브라스카. 작은 마을의 경찰관인 존은 법과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상을 꾸려가는 인물이죠. 원래는 농사를 지었는데 곡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장을 잃고 고속도로 순찰 대원이 됐습니다. 그런 그 조의 근심거리는 오로지 하나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 좀처럼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동생 프랭키입니다. 조는 출소한 프랭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고 나름 교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프랭키의 방황은 멈추질 않죠. 조는 경찰의 양심과 가족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극심한 딜레마를 겪게 되고요. 러닝타임 128분의 영화 인디언 러너는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 5분 40초짜리 노래 한 곡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 김학선 선곡위원이 고른 그 네 번째 곡입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하이웨이 패트롤맨. 고속도로 순찰대원. 그러니까 주인공 조의 직업입니다. 숀 펜은 이 곡을 듣자마자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스쳐갔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사 자체가 사실 한편의 단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앞서 설명한 영화의 내용하고 같고 결말은 이렇습니다. 술집에서 한 남자를 폭행하고 달아난 프랭키를 경찰인 조가 쫓아가는데 그 추격전 끝에 동생의 차는 결국 캐나다의 국경을 넘어가고 조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동생 차의 후미 등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죠. LP 자켓 여기 가지고 있는데 1982년에 발표된 앨범 네브라스카입니다. 자동차 앞유리를 통해서 찍은 흑백 사진인데요. 끝없이 뻗은 도로와 하늘이 뭐랄까 좀 쓸쓸하고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든 노래들도 이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이 음반에서 시종일관 어두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이웨이 패트롤맨이 여기 실려있네요. 예, 쇠락해가는 소도시와 무너진 가족, 가난한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 이게 연달아 이어지는 앨범.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이 앨범을 길을 잃은 영혼들이 등장하는 거칠고 음산한 어쿠스틱 음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 하이웨이 패트롤맨의 바늘을 올려보겠습니다.

0: 모트,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 1336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8: 0491 문자 쓰신 분께서 저는 시내버스 6633번 운행하는 기사 문진영입니다 하고 성함도 밝혀주셨네요. 내일이 쉬는 날이라 오늘 저녁에 와이프랑 영화 인턴 보러 갑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526 쓰시는 분께서 70대 영화팬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석희, 최민식, 한소희 최고의 조합입니다. 이 방송 아니면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에서 딱 두 번밖에 없었을 조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6885 쓰시는 분께서 외근 중에 차 안에서 손석희님의 목소리로 아마추어를 소개하는데 이승철 씨 노래 들었죠. 순간 눈물이 핑 도네요. 우리는 세상에서 모두 다 아마추어입니다. 모두 힘내요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 정말 모든 연령대에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6883님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예, 감사합니다. 미니의 김두표님께서 손석희 12시는 여러 시사와 때로는 가요 팝송 등 다채로운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정감이 가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9: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0: MBC 2시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민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자 모두 자격 미달이라면서 특히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등 9곳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0: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취임 뒤 첫 금리 인상을 결정한 케빈 워시 의장은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인상 이유로 꼽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이라면서 금리 인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1: 올해 말까지였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특례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널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네, 오늘 첫 소식으로 정치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0: 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논란이 참 많았는데 여당이 뭐 예상했던 대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어요.
6: 네, 오전에 민주당 법사위원 주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퇴장했습니다. 그 어제까지 그 장관 후보자 4명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집중 공세를 폈고요. 나머지 후보들 모두 또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1: 김세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문과 오빠의 눈물 나는 심파극이었습니다. 친녀 성향의 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수의 원인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재경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모두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0: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주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또 장외 투쟁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다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민주당은 지도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또 여러 매체에 나서서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 적격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은 충분히 해명이 됐고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능력은 검증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2: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인신 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책과 역량을 검증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비유와 조롱으로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저급한 정치 공세입니다.
3: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이제 일정 부분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대통령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0: 네,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도 보이는데 일단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청문회 후 여론이 어떤가 이건 또 아마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경실련은 이미 반대 입장을 냈고요. 그 아까 정점식 원내대표 말했지만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반대했다는 부분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 김 후보자는 보면 그 앞서 자진 사퇴했던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용혜인 의원 이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장관도 하고 또 의원도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위성 정당으로 국회에 두 번 들어와서도 욕심이 지나치다 그래서 공정이 어긋났다 이런 반발 여론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상 본인 자체가 부적격 사유의 절대적인 원인이었던 반면이 있는데 그래서 비난도 용혜인 의원 본인에 집중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그 핵심 의혹의 본질을 보면 국회의원이 사적인 관계로 알고 있는 사람의 청탁을 이게 또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3: 네.
0: 그것이 청탁자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걸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직접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그게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된 면이 있어서 피해자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실정법으로의 위법성, 이와 무관하게 아마 이 정도 청탁은 해도 장관 자격으로 무방한 정권이다. 이런 여론의 냉소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 가장 무섭게 보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야당은 이게 다 공소취소하려고 그래 이렇게 몰아붙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을 한다면 그 부담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3: 그래서 어쨌든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준비가 돼 있는데 김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번 인사 관련 답변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양당은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기자회견에 대해서?
0: 네,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4: 국민들께서 원하는 답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임 공소취소 없다.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7자입니다. 연임 공소취소 없다. 김승원 지명 철회하겠다. 부동산 정책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국방 외교 정책 대전환하겠다. 몇 가지 국민들께서 꼭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내일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간담회가 될 것이라며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지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3: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양당의 입장이라는 게 간격이 뭐 워낙 확연히 차이가 나서 글쎄요 뭐 상황은 뭐 하나의 상황인데 양쪽의 입장이 완벽히 이제 대척점에 있습니다.
0: 네.
3: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0: 네, 일단 내일 기자회견은 지난번과 좀 성격이 다른 게요. 지난 6월 회견은 1주년 기념 차원이었다면 내번엔 그 내년 아니 내일 하는 거죠.
3: 네네.
0: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대통령 스스로 절박한 상황에서 자청한 회견 성격이 있습니다. 그 마침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공소 취소 또 연임

0: 개헌 논란이 국민 의구심을 키우다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연임 또 공소 취소 두 부분은 국민들의 지금 삶 또 민생과는 관계가 먼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뭐 집구하기 어렵고 물가가 또 비싸고 취업은 안 되고 이렇게 힘든 국민들한테는 그 피곤하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기자회견은 그래서 이런 정치적, 정치공학적 논란을 털어버리고 경제정책에 대한 혼선, 또 인사 시스템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신뢰를 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애둘러 표현하지 말고 분명한 화법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 당면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능력,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문구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내걸 거라고 했습니다.
1: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부 논란이 굉장히 지금 뜨겁거든요.
0: 네.
1: 오늘 행안부가 입장을 냈는데 이건 좀 내용을 살펴볼까요?
0: 네, 이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1: 네.
0: 그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요. 다음 달 새로 중수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수장 자리에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이분은 검찰 출신이죠. 또 게다가 이 인사가 이른바 반검찰개혁 인사다. 이런 비판이 당내 강경파로부터 제기가 되면서 여권에서 또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당장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어제 저녁에 이런 SNS를 남겼는데 김 후보자가요. 히틀러 총통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상케 한다. 이런 비판까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그 행안부가 오늘 낸 해명은 뭐 세부적인 내용이 여럿 있습니다만 간단히 핵심을 말씀드리면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다. 친윤석열 검사도 아니다. 이런 해명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과정을 보면 행안부가 후보자 제청했고 청와대가 지명했고 논란이 있으니까 또 청문회 하기 전에 오늘 행안부가 이 후보는 이러이러한 인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까지 한 겁니다.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논란, 또 여권 내 정치 권력 갈등, 또 이에 대한 대통령의 부담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추가로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문회 거친 인사 가운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그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고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이 절반이 넘으니까 표결 처리가 예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정치권 소식 오늘은 김희웅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이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방선관위 9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휴 기자입니다.
3: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선관위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나선 첫 압수수색입니다.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요원 22명 등 75명이 투입돼 선관위 내부 서버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 동탄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 계약을 통한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노태학 전 위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1: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 최초 만료일까지만 적용됐던 실거주 유예 기간에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이 추가됩니다.

0: 서 신청 기간 안에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집주인은 오는 2029년 12월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주택 매매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이사 수요를 줄임으로써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1: 정부가 그동안 임시 예방접종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접종을 시행합니다. 다음 달에는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되며 모더나와 화이자의 신규 백신 XFG로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28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 이어서 목포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첫 조직 개편으로 고위직과 시장 보좌 인력이 대폭 늘어납니다. 통합시 조직 개편안이 내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관급 부시장 4명과 1, 2급 8명, 2, 3급 본부장 8명, 3급 국장급 42명 체제로 확대됩니다. 시장 보좌 지원 업무를 맡은 정무직도 2급 상당 3명과 3급 상당 2명을 두고 별정직은 2, 3급 상당 1명과 4급 상당 17명 등의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개편안은 다음 달 7일 시행되고 현재 공석과 직무대리 직위가 많은 만큼 대규모 승진 전보 인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3급 공무원이 민생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영광경찰서는 A씨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채 4차례에 걸쳐 민생지원금 등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국민신문고에 고발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영광군청 근무 당시 이전한 주소를 퇴직 뒤 거주할 목적으로 유지했다며 받은 지원금은 모두 반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주 신안군 의회 의장이 전국 227개 시군 자치구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협의회장에서 선출됐습니다. 이상주 의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275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회장으로 뽑혔으며 전남광주 통합에 맞춰 기초의회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반 강화 등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제10대 총장 선거에 임한규, 류동영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산학연구처장 등을 역임한 기호 1번 임한규 후보는 도약형 거점 국립대와 맞춤형 교육, 글로컬형 국제화 등 32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교무처장 등을 지낸 기호 2번 유동영 후보는 유연한 학사 체계 구축과 연구 지원제도 도입, AI 혁신위원회 설치 등 50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제10대 총장 선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실시됩니다.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4대 핵심 과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명현관

0: 86명 가운데 87.5%가 관외 방문객이었고 참가자와 동행 인원의 52%가 강진에서 숙박하며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가을 대표 별미인 전어와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향어가 해양수산부 9월 수산물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전어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청어과 어종인데요. 뼈째 먹을 수 있는 전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살이 오르면서 특유의 고소한 맛이 한층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가을 전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소금을 솔솔 뿌려 통째로 구워낸 전어 소금구이인데요. 노릇하게 구워진 전어 한 점이면 가을을 실감할 수가 있죠. 또 향어는 잉어과 민물고기로 비교적 흙냄새가 적고 잔가시가 거의 없는 데다 육질이 탄력이 있어서 회로도 많이 즐기는데요. 얇게 썬 향어에 초장을 곁들인 향어회부터 매운탕, 찜, 구이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고소한 전어와 쫄깃한 향어, 제철을 맞아 맛과 풍미가 더욱 살아나는 두 수산물인데요. 오늘 저녁엔 입맛에 맞는 수산물로 맛있는 제철 밥상 한번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0: 9월 17일 목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자두의 골라잡아 보내드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9월의 제철 수산물로 전어와 향어를 선정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수산물로 골라잡으실 예정입니까? 아, 고소한 전어냐 쫄깃한 향어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르기가 힘들다면 두 가지 생선 다 골라 잡아서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전어 향어 밥상 한번 차려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즐거운 오후 2시 1, 2부에서는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늘 그렇듯이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펙, IS 동서, NH 농협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성원 에드피아, 브람스 안마 의자,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 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 모아 김현진의
1: 스포트라이트.
0: 자, 오늘도 김현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현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김현진 리포터, 오늘 어떤 재미난 스포츠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1: 네, 이번 주도 한 스포츠 인물에 대해 탐구해보고 또 이야기해보는 스포트라이트 인사이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0: 스포트라이트 인사이드. 어떤 분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퀴즈부터 주시죠.
1: 네, 퀴즈부터 내보겠습니다.

0: KBO 레전드 투수 중 한 명입니다. 선수 생활 후에 야구 감독까지 했던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선동열, 2번 김시진.
1: 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지 딱 알 것 같긴 한데 일단 준비해온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세요.
0: 네, 이 선수의 첫 번째 키워드는 15이닝 232구입니다.
1: 이게 실제 기록입니까?
0: 네, 실제 기록입니다.
1: 말도 안 돼. 요즘 투수들 보면은 잘 던지면 7이닝, 뭐 그쵸? 8이닝 이따금씩 아주 한 번씩 그 완봉, 완투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해도 9이닝이잖아요.
0: 그렇게 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1: 근데 15이닝? 그리고 통 던진 네. 개수가 232 네. 개 공을 던졌다고요?
0: 네, 맞습니다.
1: 말도 안 돼.
0: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만 넘게 던지고 또 9이닝만 책임졌다고 해도 완투, 완봉 이렇게 대단하다고 기록을 말씀해주시는데 15이닝, 232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1: 그러니까요.
0: 거짓말 같은 기록이죠.
1: 네. 지금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진짜 너무 거짓말 같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그 당시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롯데 최동원 선수와 대결에서 네. 나온 기록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최동원 선수도 15이닝 299구.
0: 네.
1: 와. 어마어마하네요.
0: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최동원 선수가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 선수가 누구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선수와 최동원 선수는 모두가 주목했던 라이벌이었고 또 그래서 맞대결마다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맞대결 전적 1대1이던 상황에서 네. 세 번째 대결에 펼쳐진 경기입니다.
1: 그러면 첫 번째 대결은 이 선수가 이겼고 두 번째 대결은 최동원 선수가 그리고 세 번째 대결이 펼쳐진 거잖아요.
0: 네.
1: 세 번째 대결은 누가 이긴 거예요?
0: 이제 세 번째 대결은 네. 동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1: 그러면 영원히 끝나자 아니 네. 영원히 안 끝났네요.
0: 네,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기록은 또 전무후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 한 경기 최다 이닝 투구 수는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못 나와요 이렇게.
0: 그렇죠.
1: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그쵸. 던지면 안 됩니다.
0: 그래서 이 경기가 또 영화 퍼펙트 게임으로도 나오게 된 거죠.
1: 네네네 기억납니다. 2011년도 영화인데 네. 경기가 있었던 1987년 이후로 약 24년 만에 나온 영화인데
0: 네.
1: 얼마나 지금도 회자가 되면 한 경기를 영화로 만들었을까 그쵸. 싶어요. 이 한 경기만 다뤘잖아요.
0: 맞아요.
1: 오로지.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긴장감이 가득했던 영화였던
0: 네.
1: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 선수와 최고의 배터리를 이루었던 장채근 선수 인터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 지금 같으면 팬들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뭐 선동열이가 뭐냐, 김홍령 감독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동열이 그렇게 던진다 그랬어요. 15이닝까지 김홍령 감독이 그만 던지라고 해도 자기가 던진다 15이닝 그래도 던졌다니까요. 또 아 저렇게 던졌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영화도 나왔고 기록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선동열이가 고마웠겠지. 그러잖아요. 감독이 지고 싶지는 않은데 아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던지고 싶다 괜찮다 던지겠다 그 얼마나 감독으로서 고맙겠어요. 그게 일화에 남는 그 전설이 된 거죠 지금.
1: 야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투구수죠.
0: 네.
1: 대결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투혼을 펼친 이 선수의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양 선수 모두 승부욕이 대단했던
0: 대단하죠.
1: 것 같아요.
0: 네.
1: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해태 타이거즈 영구 결번입니다.
1: 아, 그 첫 번째 스포츠 인사이드에서 이종원 네. 선수가 영구 결번이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 선수도 영구 결번이 됐군요.
0: 네, 맞습니다.
1: 이 선수가 있었던 해태는 무려 6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도 네. 경험하고요.
0: 이 선수가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있었으니까 86, 87, 88, 89, 91, 93 이렇게 총 6번의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1: 야.
0: 이렇게 해태 타이거즈 왕조 시절 우승의 주역이었으니까 영구 결번이 아닐 수가 없겠죠.
1: 무조건 해줘야죠.
0: 그쵸.
1: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 이 야구 경기인데
0: 6번을
1: 야 대단합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 6회, KBO MVP 3회, 평균 자책점 1위도 8번이나
0: 네.

0: 98, 90년대 우리나라 야구를 그냥 휩쓸었네요.
1: 그쵸, 그쵸.
0: 휩쓸었어.
1: 심지어 89년도에는 그 어렵다는 노히트 노런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역대 다섯 번째로 달성을 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 선수는 이렇게 80년대, 90년대 KBO를 평정하고 또 95년도에는 이제 일본의 주니치 드래곤즈로 이적을
0: 아,
1: 했습니다.
0: 기억납니다. 그 해외 진출을 누구나 꿈꾸잖아요. 더
1: 그쵸.
0: 좋은 무대에 가서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데 당시 팬들의 반발이 엄청났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가버리면 우리 혜태는
1: 가면
0: 어떡하나.
1: 안 되죠,
0: 예,
1: 더.
0: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팬들의 사랑이 잘못하면 이 선수의
1: 그
0: 미래, 진로를
1: 막을
0: 막았을
1: 뻔한.
0: 수도 있었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0: 자,
1: 이렇게.
0: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팬들은 이 선수의 꿈을 응원해 줬잖아요.
1: 그렇죠. 그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주니치 드래곤즈 이적 후에도 일본에서 90년대를 대표했던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했고 자신의 야구 인생도 일본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0: 조금 아쉬운 게 일본에서 또 인정받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메이저리그도 가긴 하는데 왜
1: 그렇죠.
0: 메이저리그까지는 도전을 안 했을까? 그게
1: 그렇죠.
0: 조금
1: 너무
0: 아쉽긴
1: 짧게.
0: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선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내주세요.
1: 네, 이 선수의 키워드는 15이닝 232구,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 영구 결번입니다. KBO의 레전드 투수였던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선동열, 2번 김시진.
0: 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김현진 리포터, 우리 1부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이 선수가 감독이었던 시절의 응원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미 데이비스의 You Are My Sunshine.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삶의 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주로도 2부 시작했고요. 김현준의 스포트라이트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스포트라이트 인사이드 스포츠 인물 알아보고 있는데요. 퀴즈 다시 한번 해주세요.
2: 네, KBO의 레전드 투수 중 한 명입니다. 선수 생활 후에 야구 감독까지 했던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선동열, 2번 김시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네, 자 해태 타이거즈 영구 결번이고 87년도에 15이닝 동안 232구를 던졌다는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마지막 키워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2: 네, 이 선수의 마지막 키워드는 무등산 폭격기입니다.
1: 아, 어마어마한 별명. 진짜 유명한 별명이죠.
2: 그쵸.
1: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모를 수 없는 별명인데 무등산의 광주의 상징적인 산이고 네. 또 얼마나 투구가 강했길래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 싶어요.
2: 네, 정말 위력적인 구위와 또 강속구로 상대 타자들을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선수가 그날 선발이다 혹은 중간에 몸을 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이제 상대팀은 경기를 포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 와, 존재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2: 그렇죠.
1: 얼마나 잘했길래 그 경기를 포기하기까지 그쵸? 만드는지 참 압도했다라는 좀 압도적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 선수네요.
2: 맞아요.
1: 네.
2: 이제 몸을 푸는 척만 해도 또 상대 팀에게는 위기의식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 팀이었으면 정말 든든했을 거고 이제 상대 팀이었으면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였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안 보내고 싶은 거죠.
2: 아, 그렇죠.
1: 이렇게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기량의 선수가 있는데 간다고 하면
2: 든든했을 거예요.
1: 네.
2: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이게 하체가 정말 튼튼했다고 합니다.
1: 아.
2: 그래서 이 든든한 하체도 있는데 네. 또 유연성까지 좋았다고 하니까 이 폭격기가 아닐 수가 없죠.
1: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릴리스 포인트에 공을 마지막에 놓는 위치도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2: 그렇죠.
1: 타고난 그 신체에 가 있으니까
2: 맞아요.
1: 공의 위력도 좋았고 등치도 좋았으니까 힘도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타자들을 압도하는 거고
2: 그쵸.
1: 그냥 힘으로 네. 구속으로 누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 보면 타석에 설 때마다 아휴 삼진이 안 나겠다 약간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2: 자포자기
1: 예,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렇죠. 이제 타자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공을 발사하는 느낌이었다고
1: 발사.
2: 합니다.
1: 발사. 로켓 발사처럼.
2: 그렇죠. 이제 그래서 주 구종이 슬라이더였는데도 포수 입장에서는 대포알이 팍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묵직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직구처럼 쭉 날아오다가 갑자기 휙 꺾이는 구종이 슬라이더잖아요.
2: 네네.
1: 그러니까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2: 너무 두렵죠.
1: 네, 그냥 휘두르는 것도 두려울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또 타자에게도 두렵고 또 어쩌다 보니까 같은 팀 포수도 두려워했던 투수였는데
1: 네네.
2: 이 무등산 폭격기였던 이 선수에 대한 당시 상대 선수들의 생생한 증언 인터뷰가 있는데요. 류중일, 김성근 감독의 KBS 다큐 통해서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3: 무섭죠, 머리. 뭐 쉽이 아니고 뭐 대포알 들어가는 좀 무기가 많았어요. 뭐 한 5회 6회 돼가지고 선동열 감독이 이제 몸을 탁 풀면은 급이 났었어요. 놓치니까.
4: 천선 씨 선동열의 슬라이더라고 하고는 그건 권력하기 어려울 정도. 그건 아마 일본 갔다 놓든 미국 갔다 놓든 권력하기 어려웠지 않냐 싶어요. 신부를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카드였지 않냐 싶어요.
1: 네, 이 선수 입장에서는 아 쉬고 싶은데 그냥 앉아있고 싶은데 이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존재만으로도 상대팀을 위축시킬 수 있으니까
2: 그쵸.
1: 진짜 그 해태 타이거즈의 비장의 카드 맞네요.
2: 그쵸.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투구와 또 이렇게 또 중간중간 있었던 혹사로 인해서 어깨 건초염이라는 부상도 중간에 당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잠깐 공백은 있었지만
1: 네.
2: 또 열심히 훈련하고 재활해서 다시 복귀한 후에는 또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0: 그렇습니다.
1: 네.
0: 복귀 후에는 얼마 있다가 마무리로 전향을 하고 이제 타이거즈에서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는데
1: 네.
0: 이때도 평균 자책점은 0.49였다고 합니다.
1: 1점도 안 되고요.
0: 안 됩니다.
1: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네요. 우리보다 야구를 잘한다는 일본에서도 1.28, 1.46, 2.61.
0: 그쵸.
1: 2.61도 굉장히 평균 자책점이 낮은
0: 낮은 편이죠.
1: 편인데, 야, 0.49. 진짜 대단합니다.
0: 진짜 말도 안
1: 예.
0: 됩니다. 이제 일본 가서는 이제 투구폼이나 구종을 그 구장이나 뭐 팀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첫 해에는 조금 고전했지만 이후에는 또 은퇴 전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일본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1: 네, 여전히 많은 투수들이 이 선수를 리스펙하지 않을까
0: 그렇죠.
1: 싶습니다.
0: 우상으로 꼽고 있죠.
1: 무등산 폭격기, 뭐이 별명 하나면 여러분 다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자,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번이 선동열, 2번이 김시진입니다.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자, 광고 들었고요. 우리 김현진 리포터, 오늘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등산 폭격기 누구예요?
10: 이 선수의 이름은 1번 선동열이었습니다.
9: 네,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라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 뭐 우리나라로 쳐도
10: 그렇죠.
9: 모를 수 없죠.
10: 네. 네,
9: 모르면 간첩입니다. 9724번님, 1번 선동열이요. 선동열이 야구했던 시대에 살았다는 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다는.
10: 너무 부럽습니다.
9: 그러니까 부럽네요.
10: 1256번님, 정답 1번 선동열. 이 선수가 나오면 이제 상대팀 팬들은 짐을 챙기고 집에 갔죠. 이길 수가 없는 선수였습니다.
9: 이분도 동시대를 살았군요.
10: 그쵸?
9: 아, 부럽습니다. 2040님, 선동열 무등산 폭격기의 전설의 15이닝 232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게임 영화도 재밌게 봤어요. 전 영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실제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은
10: 그렇죠. 얼마나 더
9: 진정한 승자 아닙니까?
10: 너무 부럽습니다.
9: 아, 너무 부럽네요.
10: 0413번님도 1번 선동열, 해태 타이거즈의 자부심이자 영원한 자랑입니다.
9: 네, 그렇죠.
10: 그렇죠.
9: 8725번님, 선동열 1번 정답이요. 선동열 선수가 나오기 전에 점수를 많이 내야 한다, 따라잡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많았죠.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판하면 도저히 그쵸. 점수를 낼 수가 없으니까
10: 빨리 내야죠. 0944번님, 해태 타이거즈 영구결번 정답 선동열. 이 선수의 볼은 볼끝이 끝까지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선동열 선수의 볼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9: 지금도 그 야구 해설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잘 던지는 투수는 볼끝이 살아있다.
1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9: 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그 선동열 선수의 실제 그 경기 모습을 봤었어야 되는데 영상은 많이 남아있지만
10: 그쵸.
9: 구장 가서 그
10: 직접 볼 수 있는
9: 팍팍 게 팍팍 꽂히는 미트 포수 그 미트
10: 소리가
9: 예, 꽂히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2274번님 선동열

0: 정답. 어느 투수보다 압도적이고 멋있었습니다. 영원한 해태 타이거즈의 레전드 보내주셨어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선동열 잘 맞춰주셨는데, 자, 오늘 우리 김현준 리포터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누굽니까?
1: 네,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 872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선물은 못 받지만 문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김현준의 스포트라이트 인사이드에서는 무등산 폭격기 영원한 레전드 선동열 선수에 대해서 재밌게 알아봤습니다. 김현준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더 재밌는 스포츠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김현준 리포터 보내드리고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9080님이 랑디 알찬 뉴스에 스포츠 소식까지 참꽉찬 주로드네요. 뉴스는 즐거운 오두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원래 2시 뉴스 담당자가 허현주 앵커인데 허현주 앵커가 오늘 외부 토크쇼 진행이 있어서 제가 오늘 대신 뉴스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시 뉴스부터 주로드 스포츠 소식까지 말 그대로 꽉 차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예, 저도 좋습니다. 2958님, 선동열 232구는 영원히 깨지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까지 던지는 선수는 이제 절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유일무이할 겁니다. 3595님, 자,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신청합니다. 주로도 목요일 스포트라이트 코너가 행복을 줍니다.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코너가 이 문자를 꼭 김현진 리포터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누구보다 좋아하겠는데요. 3595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워낙 뭐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예. 선동열 투수가 그립다고 하셨는데, 예, 저도 그립습니다. 그 현역 때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봤던 우리 청취자분들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셨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한테 선동열 선수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자 선수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의 세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파병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라크 파병 때는 9.11 테러라는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인도적 차원에서 파병의 정당성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통해 북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하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외교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이행에 주력하겠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오늘 중국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베이징 샹산포럼 연설에서 적대 국가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41.7%는 수능 선온술형 평가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2.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는 이번 수기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 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카타르를 꺾고 조별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대표팀은 대회 여자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카타르를 상대로 정호영이 양팀 최다인 15점을 올리며 세트 점수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7: 안녕하세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정홍수입니다. 말 잘하는 법, 내용을 잘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짧은 문장, 단문으로 말하기인데요. 지금 이 말도 길게 늘어지지 않게 바로 갑니다. 단문으로 말하세요. 짧은 문장은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까지 소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잘 들리고요.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세요. 쪼갤 수 있는 대로 쪼개는 게 좋습니다. 없어도 되는 말은 빼세요. 이렇게 짧은 문장, 단문으로 말하니까 간단 명료하고 잘 들리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0: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1: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신나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목요일 3부에서는 중간 멘트 없이 노래만 쭉 보내드리는 주로드 논스톱 뮤직 함께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종근당 건강, 음주우인 팀앱들이 우리 ENL 하루틴,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환인제약,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레,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박진호드 논스톱 뮤직. 여러분의 참여를 꾸며드리는 츄로드 논스톱 뮤직 시간입니다. 간단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을 묶어서 보내주시면 온전히 이 시간을 신청자님만을 위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아주 간단해요. 샵 0891번으로 간단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서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사연이 좀 길다 하는 분들은 목포 MBC 홈페이지 즐거운 오후 2시 사연엔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12일에 문자로 신청해 주신 3967님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 추석 때 손주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주가 곧 돌이거든요. 이제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걸음마를 하려고 한다는데 빨리 추석 연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다섯 곡 고향이 들어간 노래들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손주가 제 딸 아이랑 개월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제 딸도 이제 살도 오르고 걸음마를 하려고 막 열심히 용 쓰고 있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예. 저는 자식이 이 정도인데 손주면 얼마나 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고 사랑스러울까요. 아유 참 학수고대하고 계시군요. 이 사연에서도 느껴집니다. 3967번님 신청하신 노래 함께 하시면서 손주와의 멋진 추억을 어떻게 보낼지 행복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 배호의 찾아온 고향, 김상진의 고향 아줌마, 송대관의 고향이 남쪽이랬지, 진성의 고향 가는 길까지 논스톱으로 함께 하시죠.

0: 세이.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 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89.1 MBC 라디오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제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김혜영과 다 함께해요.
1: 활기찬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4345님이 영탁 신곡 꺾어 신청료 남겨주셨는데 준비하겠고요. 1263님이 가을이라 날씨가 살랑살랑 야구 경기 보기 좋은 계절이네요. 친구네 집이 광주 경기장 근처 살아서 경기장 자주 가봤어요. 야, 1263님 너무 좋은 친구를 주셨다. 예. 야구장 근처가 친구 집이라. 야, 저는 왜 그런 친구가 없을까요? 9337번님 준이치의 태양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심지어 최대 라이벌인 최동원까지도 묻혀버린 영원한 우리의 형님 해태 포레버 1번 선동열입니다. 멋진 수식어입니다. 네. 해태 포레버 넘버원이죠. 영원한 넘버원. 4056님 랑디 오늘도 여전히 반갑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전설의 전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영원히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위 레전드가 나오면 지금은 고인이 된 최동원 선수 또한 많이 그립고 한답니다. 충길 버전으로 당신의 이름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예. 우리 야구계의 명승부를 전무후무한 명승부를 남긴 두 선수죠. 선동열 최동원. 네. 야구가 지속되는 한 이 두 선수의 명승부 명장면들은 아마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자, 두 곡 함께 하시죠. 영탁의 꺾어, 춘길의 당신의 이름.

충길 버전의 당신의 이름 앞서 들은 노래 영탁의 꺾어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5842번님 오늘은 국제 연안 정화의 날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같은 시기에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 종류를 조사해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 정화 활동입니다. 북항 연안에서 하는데 우리 모두 해안가에 쓰레기 버리는 걸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오늘은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이구나. 오늘 5842님도 열심히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해안가에서 쓰레기 버리는 걸 줄이기보다는 아예 버리지를 말아야죠. 예, 우리 소중한 바다 자원, 이 아름다운 바다 풍경, 우리 후손들도 예, 바다 자원들 또 바다 풍경들 누리고 즐겨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5842님도 참 좋은 활동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바다를 더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 노래 악뮤의 소문의 낙원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021번님께서 김다나의 이렇게 좋은 날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4712번이 오늘 아침부터 마늘하고 쪽파 심고 물 주고 했습니다. 이야, 아침부터 열일하셨네요. 예. 지금도 혹시 일하고 계십니까? 4712번님 늘 일이 좀 많으셔가지고 좀 걱정인데 예. 그래도 좀 날이 풀려서 선선한 가을이라 일은 뭐 매일 하는 일이지만 힘든 건 매한가지잖아요. 그래도 폭염 속에서는 이제 폭염 생각 안 해도 되고 이 더운 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4712번님 고생 많으시고요.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이루네의 젊어 좋겠다. 4871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슬라이더가 일품이었죠, 선동열 선수. 그립습니다. 아, 현역 때 봤었어야 됐네. 너무 아쉽네요. 이르네 젊어 좋겠다.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네, 목요일에 함께한 즐거운 오후 2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신청곡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자, 오늘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사연과 신청곡 7602님, 앞서 고향 노래 들으니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오기택의 고향 무정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까 주로드 논스톱 뮤직 시간에 고향이 잔뜩 들어간 노래들 신청해 주셨었어요. 3967님이 예. 다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하죠. 예. 이게 우리 즐거운 오후 2시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예. 이 노래도 고향하면 생각나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인데 덕분에 또 들어보겠네요. 7602님 감사드리고요. 오기택의 고향무정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됩니다.

0: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비상기험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었던 김현태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비상기험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무장기험군의 총기를 붙잡고 가로막았던 안기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회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토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남성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은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성지의 용도 구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지난 2024년 9월 제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왔는데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었습니다. 홍지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발생한 손실 보전금을 서울시에 구상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덥겠습니다. 서울지방 지금 27.3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태양이든 별이든 가로등이든 물리학적으로 빛이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랍니다. 아래에서 위

위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갈 때 밝게 비춘다. 사람한테서 나는 빛도 그렇지 않나 떠올려 봅니다. 높은 지위나 직책을 누릴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추하지 않고 근사해야 빛이 난다. 높이 고개를 빼고 뽐낼 때 말고 겸손 겸허할 때 그 사람이 참 눈부시더라. 말 되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6: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7: 정선입니다.
6: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7: 아,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6: 네.
7: 우리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6: 그렇죠. 저는 뭐 나이가 좀 있지만 늘 MZ 성향을 추구하는
7: NG, 게... NG.
6: 예?
7: NG.
6: NG예요? 아무튼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저는. 예.
7: 자, 들어보세요. 먼저 연락 안 함.
6: 그리 술약속네요.
7: 여기서부터 예. 벌써 틀렸네. 망했어, 망했어.
6: 초입부터.
7: 자, 예, 두 번째도 이것도 예. 해당 안 될 걸. 서운해도 말 안 함.
6: 요거는 잘 안 해요, 저는.
7: 어 그래요?
6: 예예 예. 참아요.
7: 아 네. 연락 끊겨도 그러려니 함.
6: 예 그냥 뭐 지나가는 인연이니.
7: 의외일세.
6: 예예 예.
7: 멀어지면 굳이 잡지 않음.
6: 연습 중입니다.
7: 어, 아 예. 연습.
6: 인맥 정리 중.
7: 혼자가 편함.
6: 같이 있을 때 더 좋은데.
7: 걸리네 걸리네 아, 걸리네.
6: 예.
7: 싹 다 전대요?
6: 여럿이 회식하면 좋은데 정선혜 씨는 많이 해당돼요.
7: 싹 다 전체 다.
6: 예.
7: 큰일 났네.
6: 이게 뭔데요, 근데?
7: 근데 이게 예. 재밌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들 비슷한 상태라서 더 신기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닌데 뭐 이런 가장 공감이 안 되는 항목 하나만 고르자면 뭐예요? 혼자?
6: 예, 혼자가 편하다는 거. 근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7: 그렇대요.
6: 특징이라고요?
7: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6: 어, 혼자가 좋구나.
7: 그런가? 나랑 비슷하네. 나 시대에 걸맞게 지금.
6: 정선 씨 요즘 사람이네. 이게 이제 혼자 있어 에너지가 채워지나 봐요.
7: 그 혼자 있는 사람들 편하게 네. 느껴지는 사람의 심리에는 이런 게 있대요. 네. 에너지를 스스로 채우는 타입이라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워도 만난 후에 피곤이 몰려오는 거죠. 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쫙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래요.
6: 아.
7: 어때요, 문천식 씨는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6: 몇 명 모을까?
7: 아, 나 저항 없이 빵 터졌어 지금.
6: 어, 다 그렇지 않아요?
7: 너무 웃겼어.
6: 네.
7: 어, 제일 웃겼어.
6: 그래요?
7: 어, 나 지금 올해 들어 제일 많이 웃은 것 같아요. 몇 명 모을까? 왜냐면 딱 문천식 씨거든.
6: 나만 그렇구나.
7: 아니야, 개그맨 중에서도 그렇고 이 뭐 쪽 개통에서도 예. 문천식 씨 성향과 저 같은 성향이 갈려요.
6: 전 원래 한 두 테이블 여덟 명 모았는데 요즘은 소소하게 딱 한 테이블만 네 명이 딱 쳤습니다.
7: 아니 자영업하냐고 뭘 그렇게 몇 테이블을 모으냐고.
6: 아 우리 자영업자분들 도와야죠. 뭐 하시는 거지?
7: 아
6: 거죠?
7: 그런 예. 의미에서. 예. 그래요. 뭐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과 또 잘 어울리는 매체가 저희 라디오. 아. 지금 라디오 시대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예. 이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6: 그럼 저희가 또 세상을 보는 창이 되어드릴 수 있잖아요.
7: 그렇죠.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6: 맞아요.
7: 실제로는 누구랑 뭐 얘기를 하거나 또 피곤이 피로도가 쌓일 정도로 잘 보여야 될 필요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6: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저희 특징이 질척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틀어놓으면 놓으면 돼요. 예.
7: 질척거릴 때는 네. 분기별로 딱 몇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네. 그때는 전화 잘 받아주시면 돼요.
6: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청취율 조사.
7: 뭘 듣고 있냐 그러면 네. 지라시 이렇게 하고 끊어주시면 돼요.
6: 그렇습니다.
7: 뭐, 그때는 노골적으로 질척거리는 구간.
6: 맞아요.
7: 자, 첫 곡 혼자가 편한 여러분께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봤는데 어떠실지요? 네. 길버트 오 설리번의 Alone Again.

0: 네, 목요일 첫 곡으로 길버트 오 설리번의 Alone Again 듣고 오셨습니다.
1: 혼자인 걸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0: 네, 7744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혼자가 편했던 것 같아요. 울산에는 일산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는 중간 기말고사 끝나는 날 혼자 가서 하염없이 바다를 쳐다보고 집으로 오곤 했죠. 지금도 마음이 흔들면 그곳으로 갑니다. 오, 나만의 장소가 있군요.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 데뷔를 했거든요.
0: 네, 맞아요.
1: 개그맨은 이래야 한다라는 정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개그맨은 발표력 있어야 되고 뭐 창피한 거 몰라야 되고 맞아요. 외향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서른 이제 꺾이고 그리고 또 이제 4도로 네. 시작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 소모적으로 나를 버리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뒤로 제쳐두었던 나를 다시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결국은 그러네요. 아, 나 알고 보니까 혼자가 편한 사람이었네. 이런 각성이 늦게 일어나는 분들 많아요.
0: 그러네요.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내 정서랑은 상관없이 살아왔지만 맞아요. 이제는 멀리 돌아와서 본인의 성향을 좀 찾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문천식 씨도 봐봐요. 지금 되게 외형형이고 막 몇 테이블 몰까 이러잖아요. 몰라 또 60 넘어가면 누나 난 혼자가 편했네.
0: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요즘 많이 좀 줄여가고 있거든요. 모임 같은 것도.
1: 여러분 되게 차분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글이나

0: 아, 비숑들 강아지 때 난리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성견이 되고 한 7살 되면은 차분하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반려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비교 대상이 없어요.
1: 아 근데 저는 네. 제가 봐도 그런 느낌. 개랑 비교되는 게 가장 편해요.
0: 아 그러지 마라. 예전에 우리 있었는데 네. 맥스인가?
1: 있었죠.
0: 바람둥이 개.
1: 있었어요.
0: 봉천식 씨가 진짜 네. 맥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1: 엄청 나돌아다니는 개였죠.
0: 네. 그래서 동네에 이제 다른 그 이슈를 많이 만들었던. 자 어쨌든 혼자나 둘이나 여럿이 들어도 재미있는 시간 네.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
1: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둘이서 다니는 분들이죠. 아, 졸혼하셨는데 선자 할매 춘식 할매 나오시는 네. 날입니다.
0: 졸혼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네. 늘 조롱을 하시는 분.
1: 그러네. 네. 네.
0: 할매 할배 상담소 3부부터 시작할게요.
2: 네.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2: 잘 부탁드립니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1: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11: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1: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1: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11: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12: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렛츠고.
1: 제목 이삿날. 서울에서 문선영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1: 네.
0: 이사하던 날의 추억이 생각나 사연을 보내보아요. 10년 살던 집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날이었어요.
1: 네.
0: 당일 아침에 일해주는 분들이 오셨는데 양쪽 팔에 박스테이프를 몇 개씩 끼고 헤어밴드랑 손목밴드를 착용하시더라고요.
1: 오.
0: 오, 뭔지 모르게 상당히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그중에 실장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신뢰가 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 아 예, 고객님. 지금까지 이사는 몇 번 정도 해보셨을까요?
0: 아, 네. 한 세네 번 정도?
1: 답변 감사합니다. 아, 포장이사의 생명은요. 수미상관이어야 됩니다.
0: 아, 수미상관.
1: 예, 시작과 끝이 같이 차야 된다는
0: 아,
1: 말이죠.
0: 네.
1: 지금 이 집안의 모습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0: 왜요?
1: 이 모습 그대로 새 집에 옮겨져 있을 겁니다.
0: 아... 네.
1: 예, 지금부터 저희는 포장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신경 전혀 쓰지 마시고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즐기시군요. 포장을 마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 끝내주지 않아요? 저와 남편은 실장님의 이런 표정과 말투에서 막 확 신뢰가 쌓였고 애들도 보채고 뭐 이래서 일단 집 근처 카페로 나왔어요.
1: 아, 야, 뭐 진짜 세상 좋아졌다. 이사 날 커피를 마시겠다, 그지?
0: 그런데 그렇게 한 30분쯤

0: 지났을까요?
1: 아, 예, 고객님, 포장이사 문 실장입니다.
0: 아, 네, 네.
1: 아, 정수기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저희는 생수를 사 마셔서.
1: 아, 그러시군요.
0: 근데 왜요?
1: 아,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0: 아, 네, 뭔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1: 예,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목이 좀 말라서요. 그 일하다가 물을 사러 나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0: 아,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요? 여보세요?
1: 예, 예, 그런데요. 이건 참고사항 말씀드리는 건데요.
0: 아, 네네.
1: 그 냉장고 안에 물건들을 포장하던 중에 그 이온 음료 두 병을 발견했습니다.
0: 아, 네.
1: 예.
0: 그래서요?
1: 아니요,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 예, 예, 예.
0: 예?
1: 예?
0: 예?
1: 아니요, 그...
0: 아!
1: 예.
0: 어머, 어머. 아, 그러면 그 이온 음료를 드실래요?
1: 따뜻한 배려. 대단히 고맙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미리 물을 많이 사다 두고 나올 걸.
2: 그러네.
0: 예, 후회하면서 마음껏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 그 실장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1: 예, 고객님, 포장이사 문 실장입니다.
0: 아, 네, 네.
1: 그 초면에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0: 아, 뭐 문제가 또 생겼나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1: 아, 다른 게 아니라 그 예, 아, 아닙니다. 예, 제가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예.
0: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편히 말씀하세요.
1: 그게요. 그 아, 아 됐습니다. 예, 이런 얘기해서 뭐 예, 뭐 하겠습니까?
0: 아, 저 여보세요. 실장님.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왜요,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하세요.
1: 아,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 우리 팀원 중에 제일 힘이 센 직원이 오늘 또 하필 아침을 못 먹고 왔다네요.
0: 아, 네. 그
1: 예, 예.
0: 근데요.
1: 그 포장을 좀 하다 보니까 케이크 남은 게 있네요.
0: 아, 그래서요?
1: 예, 예. 그냥 예, 그렇다는 거죠.
0: 예?
1: 예?
0: 아.
1: 예.
0: 아. 그거 드실래요?
1: 정성 어린 배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이런 케이크는 제가 포장을 해봐도요. 이게 쏠리고 또 저리 쏠려가지고 다 뭉개지기 때문에.
0: 아,
1: 예.
0: 네네네. 아유, 괜찮습니다. 예. 드세요. 아, 어차피 저희 빵 종류 잘 안 먹어서. 아유, 드세요, 드세요.
1: 아유,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이러다 보면 배고플 수 있죠. 제가 배려가 또 부족했네 싶어서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몇 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1: 예, 고객님. 포장회사 문 실장입니다.
0: 네, 네.
1: 예, 포장은 깔끔하게 다 완료가 됐고요. 이 냉장고 음식들도 아이스박스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이제 짐을 트럭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0: 아, 네. 그럼 저희 들어갈까요?
1: 아니, 그보다도 그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는지요? 예.
0: 아, 또 뭐, 뭔데요? 뭐... 말씀하세요.
1: 그게 저 아, 예, 아닙니다. 예. 예, 말씀을 따가 괜히 서로 오해만 생길 것 같아요.
0: 아니, 예. 괜찮아요. 진짜로 진짜로. 예?
1: 예?
0: 뭔데요?
1: 아 그게요. 저기.
0: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시원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실장님.
1: 예,
0: 뭐
1: 예.
0: 또 왜요?
1: 예 말씀하시니까 드릴게요. 그 네. 박스를 트럭에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아이스 박스에 과일들을 좀 넣다 보니까 이게 사과 담다가 뚜껑이 안 닫힙니다 이게. 이걸 또 무리하게 누르면 어때요? 사과 멍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여보세요?
0: 예.
1: 웃으시는
0: 아니요.
1: 예, 예.
0: 지금 제가 경청하고
1: 우리
0: 있습니다.
1: 우리 직원들이 이게 에너지 너무 많이 쓴 상태인데 이거를 누르자니 또 그렇고 요거 다섯 개가 사이즈가 지금 남거든요.
0: 드실래요? 요...
1: 아, 친절한 배려 감사합니다. 천천히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포장을 아주 끝내주게 깔끔하게 해놓으셨더라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짐을 풀기 전에 점심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아 실장님 여기가 신도시라서 마땅한 식당이 없는데 그 뭐 중국 음식 그냥 시키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2: 아유 뭘 점심까지요. 예 깊은 배려 감사합니다.
0: 아유, 아유 아니에요. 지금 메뉴 정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요?
2: 아 예, 저희가 또 옛날에는 통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네. 직원이 또 MZ 세대가 많습니다.
0: 아 예.
2: 예 메뉴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0: 아 예예. 예. 사실 뭐 중국 음식이 짬뽕 아니면 짜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실장님이 종이에 메뉴를 적어 오셨더라고요.
2: 예 알겠습니다. 못 알아보기는 글씨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0: 아 네네.
2: 예예. 예.
0: 종이를 펴봤죠. 와. 와. 취향이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2: 직원들 주문 메뉴. 삼선 짬뽕 둘. 일반 짬뽕 안 됨. 어제 이삿짐 옮길 때도 똑같은 걸 먹어서 질려서 못 먹음. 삼선 쟁반 짜장 둘. 해물을 좋아서 어쩔 수 없음. 특밥 두 개. 주방장 재량 존중. 식당별 시그니처 환영.

0: 양장피 대짜로 하나, 곁들임 요리가 필요, 양장피가 어려울 시 라조기 대체 가능, 단 탕수육은 사절, 이틀 먹었습니다.
1: 남편은 아니 뭐 이걸 이렇게까지 주문을 해 이러면서 투덜댔지만 이사가 끝난 후 저희는 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깔끔 완벽. 오.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일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0: 예, 고객님 오늘 특별히 저희가 바닥 물걸레질을 세 번 했습니다.
1: 어머 세상에 감사해요. 예,
0: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양장피 효과라고 부르죠.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예, 원래는 한 번만 해드리는 건데 예, 예. 따스럽게 협조해 주신 그 고객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두 번 더 문질러 드렸습니다.
1: 아, 양양피 예. 효과. 네, 소문 내게요.
0: 예,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또 이 즐거운 새집살림 시작하시고 네네. 그 다음 이사 때 또 콜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자 다들 선수! 자, 갑시다!
1: 그렇게 그날의 이사는 끝이 났습니다. 전화가 세 번씩이나 왔을 땐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유님 작업 마무리가 너무 완벽하게 깔끔해서 저 다음 이사 때 그분들 또 연락드리려고요. 우와. 문 실장님과 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유쾌하다.
0: 아 재밌다.
1: 아 유쾌한 어떤 이삿짐 네. 센터다.
0: 아, 기분 나쁘지도 않고 실장님 네. 잘하시네요.
1: 이거를 뭐. 조금 까칠하게 받아들인 분은 아 뭐야 전화를 세 번씩이나 했었는데 약간 유머 코드를 예. 좀 아시는 분들이나 그런 유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이런 반복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0: 아마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네. 하시고 이제 네. 식사는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1: 그렇죠. 네. 근데 뭐 양장피 추가해서 좀 놀라겠지만 양장피 효과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은 콜이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맞아요. 업계에 소문이 나는 거죠. 네. 일만 잘해주신다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1: 그 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요 정도야 뭐 네. 케이크 남는 거, 뭐 과일 안 들어가는 거, 그거 뭐.
0: 또 어떤 업체는 또 이런 걸 일절 받지 않고 추가금을 딱 계약을 했는데도 있더라고요.
1: 그 업체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 맞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깔끔한 마무리.
0: 그럼요, 네, 그게 중요하죠.
1: 손상 없이 잘 세팅된 이삿짐.
0: 맞아요.
1: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요 기본값만 잘 해주신다면 변수는 늘 존재하고 우리가 네. 감안하니까.
0: 지면사였습니다.
1: 아 유쾌하다. 네. 윤종신 씨의 노래. 듣고 올까요? 동네 한 바퀴.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0: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0: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세트,
3: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한우 상품권,
3: 백년가게떡집 원주 오복떡본가에서 영양찰떡세트를 드립니다.
4: 신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연 또 들을 수 있다.
3: 웃음 편지
4: 타임머신.
3: 네, 잊어버린 웃음 기억을 되찾아드립니다. 웃음 편지 타임머신.
2: 네, 새롭게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더 반갑다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3: 맞아요. 예. 자, 문준식 씨가 사연 선정 방법 알려드릴 텐데. 네. 여러분 일단 죄송해요.
2: 음악 주시죠. 아, 손님아, 손식이 안녕하세요. 준상이에요.
3: 아, 오늘은 좀 얌전하네.
2: 예, 일요일에 와야 되는데 지나가다 들었어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아, 과거 이맘때 방송된 주간베스트나 월간베스트 중에서 하나를 들려드리고요. 여러분께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코너입니다. 마치 제가 길거리 공연하듯이요. 예, 저도 저의 그녀에게 웃음만 주고 싶어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아, 밖에서 얼른 가라 그러네요.
3: 코가 꽉 찼는데 코가 꽉 찼어.
2: 아니에요. 예, 일요일 또 올게요. 요즘 연애 중이에요.
3: 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네, 그의 일상을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사연 갈까요?
2: 네.
3: 2023년 9월 6일에 소개됐고요. 강원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실버 애정촌.
3: 아, 이거 기억난다.
2: 이게 뭐죠?
3: 이 사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낯설 왜 실버 버전이
2: 맞아요. 네,
3: 그 할머니 여러 분이 막 할아버지 집에
2: 쟁탈전.
3: 예. 굉장히 예. 엄청난 그 미드 같은 스케일이었죠.
2: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예. 여러분. 예.
3: 감아요. 안녕하세요, 선희 씨, 천식 씨. 오늘은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할아버지는 혼자 사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을 하셔서 그런가 팔순을 넘기신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셨죠.
5: 나 오늘부터 좀 머리 기를 거다. 말리지 마. 예전부터 내가 참 기르고 싶었어요. 이게 적당히 길면 매직도 좀 해보고 이게 지금 곱슬머리라 좀 부스스하니까 말이야, 그지?
3: 한동안 힘이 없어 보였던 할아버지께서 이제는 좀 활기차게 사시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우, 할아버지 주변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5: 그래, 우리 강아지.
3: 할아버지 바빠요? 식사는요?
5: 했어.
3: 아, 근데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5: 아니야. 아이고. 나 지금 우리 손자랑 통화 중인다.
3: 할아버지?
5: 우리 강아지. 그래.
3: 할아버지.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5: 아니.
3: 집 공사 하나. 누구 와 계세요?
5: 그냥 저 친구.
3: 뭐 저는 할아버지의 연애도 존중하고 즐겁게 사시는 거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도 가깝겠다. 맛있는 간식 드시면서 노시라고 할아버지 댁에 가지마.
2: 함부로 갔어요?
3: 예, 함부로 찾아갔어요. 현관문에 간식만 살짝 걸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뭐랄까? 그러니까 할머님이 네? 한 명이 아닌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귀를 가까이 대봤죠.
5: 저는 우리 저 우산 모든 분들을 저 찬찬히 알아가고 싶긴 합니다.
6: 저랑 영감님이랑 신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5: 아이, 맞죠. 그 영

0: 교수님께도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서.
1: 잠깐만요. 그러면 나는요?
0: 예?
1: 아니 나는 처음부터 순복님이었거든요. 제 이상형이 예전부터 긴 머리한 그런 남자였단 말이에요.
0: 아하.
1: 중간에 영호 영감님이 좋다고 하셨지만 나는 뭐야 그냥 끝까지 우리 순복님으로 내가 정했거든요.
0: 아유 자자 저 진정하시고요. 예, 네, 우리 일단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1: 아니 우리한테 좀...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0: 아유 둘레님 여기 인생 깁니다.
1: 아유 저는 마음이 좀 상하네요.
0: 예?
1: 아이 우리 순복 영감님 여우시잖아요.
0: 아이 저
1: 사람 마음 가지고 막 기흔들고 막 그런 거 되게 잘하셔 아주.
0: 아이 말씀 험하게 하시네. 여우라니요? 예? 제가 보기엔 이 영수님도 만만치 않은 여우신 것 같은데요.
1: 아유 뭐라고요?
0: 이런.
2: 아니 밖에서 듣는데 할머님 두 분하고 할아버지가 막 삼각관계 갖고 막 싸움이 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3: 어이구, 어이구.
2: 그래서 일단 싸움을 좀 중단하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0: 어이,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1: 혹시 돌싱 아니에요?
0: 예?
1: 뭐 아내분 계신다든가 뭐 그런 거?
0: 예,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완전한 돌싱입니다. 아이고, 예, 누구세요?
4: 할아버지 저예요.
0: 아이고, 아이고, 숨어.
1: 아이, 우리 가서 어디에 숨어요?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뭐 아이고. 이렇게 숨을 데가 있어요. 그 뭐 우리가 죄졌어요, 숨게?
0: 아, 그건 또 그렇네. 아, 이게 뭐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괜히 오바했네. 그래, 우리 강아지 들어와라.
4: 그렇게 할아버지 집에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게 됐어요.
3: 아, 뭐 어떻게 된 거예요?
4: 현관문 밖에서 듣기에 분명히 할머니 두 분이셨거든요. 저만 네. 들은 거 아니죠? 같이 들었죠.
3: 네.
4: 들어갔더니 총 다섯 분.
1: 헐.
4: 할머니가.
3: 아, 할아버지 짱이다 와.
4: 할아버지 중심으로 삥 둘러앉아 계셔.
3: 대박 사건.
4: 실버 애정촌의 세계는 제 예상보다 굉장하고 굉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셨어요. 할머님들은 제가 손녀라는 걸 알고는 일제히 일어나셔서 싸우신 반찬을 꺼내셨어요.
1: 밥 안 먹었지? 이거 내가 싸온 도다리 회무침이야. 이거 한번 먹어봐.
5: 아우 밥도 없이 그건 짜서 어떻게 먹으려고. 자 나는 저기요 나물 주무치였거든. 손녀시구나. 이거 슴슴하니 맛이 괜찮아요.
4: 아이 정말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 근데 저는 간식 드리려고 온 건데.
5: 아우 그래도 그마 그 한술이라도 먹고 가야지요. 이거 먹어봐라 이거. 빈대떡하고 내 파전 좀 붙여왔다 내가.
4: 아우 나는 저기 막걸리 싸왔는데.
0: 아이고 여러분 저 빈손으로 오시래도 다들 이렇게 뭘 또 싸우셨어요 그래. 저기 어휴 강아지 이거 좀 먹고 갈래? 뭐 안 먹고도 가도 되고.
4: 예?
0: 너 바쁜 거 같은데.
4: 아니 뭐.
0: 일하러 가야 될 시간 아니냐? 가도 된다.
4: 할아버지 눈치가 제발 제가 가줬으면 하시는 것 같아서 간식만 전해드리고 빠져나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잠시 후 할아버지 집안에서는 구슬픈 단소 연주가 들려왔습니다.
6: 어머나 이거 너무 멋있으세요 순복 영감님.
1: 아우 진짜 정말 순복님은 너무 진짜 내 스타일이시다. 아 이 나이 때 느낄 수 없는 그 수컷향이 난다니까.
7: 아이고야 내가 대구에서 살고 싶대요.
4: 아이고
2: 실버 애종촌의 세계는 제 예상보다 굉장했습니다.
3: 와.
2: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 또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신 거예요.
0: 어야 우리 강아지 그래.
2: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0: 아니다 이 일은 무슨 아이고 아무 일도 없다. 아이고.
2: 할아버지
0: 나는 말이야 그 영수님을 그렇게 안 봤는데 둘레님한테 말을 이상하게 전달을 해가지고.
2: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뭐 할머님들이랑 아이고, 싸우신 거예요?
0: 싸운 게 아니지 내가 말이야 이제 그 마음을 정해가지고 둘레님이랑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거든. 근데 영수님이 막순이님한테 내가 사람 마음 가지고 저울질을 한다고 말이야 둘레님한테 잘해보자고는 그것은 뒤에서는 막순이님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했다고 막 모함을 해제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순 할머니
2: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선택은 누군데요?
0: 너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 누굴 닮아가지고

0: 들어봐. 내가 이런 얘기 어디다 하겠니? 그래서 내 영수님한테 이제 둘레님이랑 잘해본다고 했어요.
1: 저는 평생 할아버지께서 울먹이시는 걸 처음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떤 할머니와 데이트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거 당최 못 알아듣긴 했는데요. 아유, 어떤 분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할아버지 심장을 뛰게 하고 눈물샘을 자극한 분이라면 뭐 어느 분이라도. 할아버지, 항상 피 끓는 청년처럼 제 옆에 계셔주세요. 아셨죠?
2: 와와와와와와와 끓는다.
3: 아, 당시에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던 걸 알 수 있었는데요. 3381님. 천식 씨 할아버지 연기 너무 리얼하네요. 크크크. 근데 단소는 갑자기 왜 불었어요? 일종의 플러팅일까요? 크크크. 그렇죠. 매력 발산이죠. 요즘에 치면 개인기.
4: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이게 굉장히 마성의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복지센터 가면은 계세요. 한두 분씩.
3: 있죠.
4: 그분들 나타나는 순간 뭐 그 판의 평화가 다 깨지는 거죠.
3: 매기남.
4: 매기남 매기녀. 예. 김여사님 뭐 박영감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요선 교수님 통해서도 네. 정보를 많이 듣는데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우리가 편협한 시선으로 볼게 못 되는 게 아, 나이가 좀 드시면은 사랑 같은 거 안 하신다 생각하는 건 고정관념이래요.
3: 그러니까요. 네. 박지연님이 마침 말씀하시네요.
4: 네. 마성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재밌어요. 저도 나중에 마성의 할머니가 되고 싶네요. 같이 가요. 같이 갑시다.
3: 정선 씨도 이제 한 60대 초반이면 이제 물러내시기로 농담하셨죠?
4: 예, 62세 4개월부터.
3: 어느 정도 진심이 있는 거죠?
4: 굉장히 진심과 절망적인
3: 어떤
4: 절망, 절박함.
3: 요즘 자꾸 책을 보시고.
4: 책으로 배우려고요. 아. 물러남을.
3: 네, 망했네요.
4: 왜요? 천일야와 이런 거 보고 있는.
3: 아닙니다.
4: 아라비안 나이트. 안 돼?
3: 안 돼.
4: 나이트인데?
3: 네.
4: 그래?
3: 912님. 저희 아버지 얘기인 줄. 경라동만 다녀오시면 양손에 항상 반찬이니 떡이니 들렸거든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4: 어허.
3: 인기 많은 할아버지군요.
4: 뭘까? 우리 한번 나중에 그거를 좀 앙케이트를 해볼까?
3: 그렇죠.
4: 그 마성의 비결.
3: 일단
4: 친절함,
3: 매너.
4: 얼굴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3: 들어갈 것 같아요.
4: 왜 어르신들 얼굴 안 본다는 것도 편협한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어요.
3: 그럼요, 그럼요.
4: 예. 아, 궁금해. 아, 너무 궁금하다. 미리 알아둬야 참고를 할 텐데. 자, 우리 퀴즈 또 사연 나갔으니까 네. 드려야죠.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3: 사연자가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할아버지는 할머니 다섯 분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그때 할머니들이 사연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것을 주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4: 1번 반찬, 2번 용돈, 3번 공연 티켓.
3: 문자번호 4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니 무료입니다.
4: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드릴 텐데.
3: 네.

0: 웃음 편지 타임머신 퀴즈. 할머니들이 사연자에게 줬던 것 정답은요.
1: 반찬 1번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추첨 통해서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주간베스트 월간베스트로 선정이 되면 면뒤엔 뒤에 이렇게 타임머신으로 재탄생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인공은 누구?
0: It's you! 여러분입니다. 자, 지금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짧지만 이거 웃긴 얘기인데 하는 사연은요. 아까우니까 소재 공모 게시판에 남기시면 됩니다.
1: 아, 손편지 원하시는 분들 우리 1081님처럼 네. 사연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굴착기 기사입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연 한번 보내볼까 하는데 서면으로밖에 보낼 수 없어 주소를 천천히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러시거든요. 네. 손편지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주소 알려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1: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 상품 가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 상품 얹어집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되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1: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광고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 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 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 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 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7: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볼게요. 3047님. 독서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어요. 장보고 오는 길에 서점 들러서 철학책을 샀죠. 10장 읽고 졸다가 지금 일어났어. 아, 잘 잤네.
8: 잘하셨어요. 고명환 씨의 방법이에요. 10장씩 읽기.
7: 그렇죠.
8: 예, 10장씩 읽으면 부담이 없고 저도 진짜 되게 어려운 책 고명환 씨가 그렇게 추천을 해서 10장씩 읽고 있거든요. 쪼개서.
7: 아,
8: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부담이 없어.
7: 맞아요. 다 읽어내게 되면 부담이 없으니까.
8: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렬식 독서라고 하는데 한 네다섯 권을 그렇게 10장씩 번갈아가면서 산만한 게 싫고 집중적으로 읽고 싶다 하는 분들은 또 자신만의 방법이
7: 그쵸,
8: 있으니까.
7: 그렇죠. 맞아요.
8: 네. 자, 우리 9566님.
7: 선희 씨, 천식 씨, 여기 나주입니다. 추석 배 작업하느라 바빠요.
8: 나주하면 배죠.
7: 아, 지금 한창이시겠구나.
8: 제가 나주 정씨입니다.
7: 아, 그렇군요. 나주에 맛있죠.
8: 네, 맛있어요. 네. 1406님. 황제 다이어트 한다고 삼시세끼 고기만 먹었는데 처음엔 아무 간도 안 한 고기만 먹다가 심심해서 후추 약간 뿌려 먹고
7: 네.
8: 다음엔 쌈장, 다음엔 각종 채소에 밥까지 먹고 소화제로 탄산음료 먹다가 살이 5kg나 더 쪘어요. 아하. 황제 다이어트. 진짜 황제처럼 누리셨네.
7: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8: 하지마. 안 듣고 싶어.
7: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래요. 저도.
8: 그게 네. 한 음식으로만 다이어트하는 게 위험하더라고요.
7: 네. 그리고는 알죠. 고기 먹을 때 밥을 좀 먹으면
8: 맞아요.
7: 더 맛있어.
8: 그리고 행복해져.
7: 맞아.
8: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면서 나를 행복하게.
7: 고추장 씹으면 더 맛있고.
8: 물냉면 이렇게 시켜 먹는.
7: 그 국물 좋아. 조금만 먹자 해서 국물 먹고. 그럼 먹은 다음에 입이 텁텁하잖아. 후식. 아이스크림 조금만.
8: 아우.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7: 아, 이거 망했네.
8: 너무 좋다.
7: 망했네.
8: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이렇게 달리면 네. 얘네들이 언제 와서 붙어있지 내 몸에? 이런
7: 그쵸.
8: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7: 신기해요.
8: 자, 1157님. 열심히 수확한 땅콩 까고 있어요. 근데 땅콩 대신 손이 까질 것 같아요.
7: 어떡해.
8: 하지만 두 분 있어 귀는 즐겁습니다. 그랬어요. 땅콩 아이고. 껍데기가 애지간히 또 딱딱하고 까슬까슬하잖아요.
7: 그렇죠. 작업이 한창이시네요.
8: 그러게. 이게 내가 먹으려고 왜 이렇게 조금 모아놓고 까먹는 거랑 대량으로 일로 까는 거랑 달라요. 노동의 어떤
7: 맞아요.
8: 에너지가.
7: 맞아요. 이게 또 호두처럼 세게 부시면 안 되잖아요.
8: 살살.
7: 살살 해야 되니까 손이 아프죠.
8: 손톱을 아이고. 또 살짝 사용하기도 해야 되니까.
7: 그러니까. 아이고.
8: 아릴 것 같아 손끝이.
7: 힘내십시오.
8: 네. 예. 그래도 저희가 친구처럼 옆에 이렇게 목소리 들려드린다고 그게 위안이 된다고 하시니까 보람이 됩니다.
7: 2489님 또 열심히 도전하십니다. 부럭 넘어서 직종을 바꿔보려고 피부 자격증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다섯 번째 낙방 중입니다. 우리 딸이 포기는 배추 살 때 쓰는 거라며 7전 8기 정신으로 해보라는

0: 근데 이러다 진짜 일곱 번 보면 어떡하죠? 일곱 번째는 정말 붙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행운을 좀 날려주세요.
1: 이거 어렵더만요. 피부 자격증이.
0: 저도 이거 소문 들었어요.
1: 예. 네. 네. 이게 무슨 화학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0: 맞아요.
1: 예. 네. 조향사 자격증, 피부 자격증 이런 게 되게 어렵더만요.
0: 그리고 개중에 또 국가 자격증도 있어갖고요. 엄청 여러 번 떨어진대요.
1: 맞아. 근데 네. 저는 그래요. 시험은 계속 떨어지는 그 어떤 경험들이요. 누적이 돼서.
0: 맞아요.
1: 반드시 쓰여요. 어, 경험치로 쓰여요. 이게 시험 낙방한 게 그냥 트라우마나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라 경험치로 네. 내가 굉장히 나중에 베테랑이 되는 자양분으로 쓰여요.
0: 맞아요.
1: 오히려 합격한 한 번의 기억보다는 다섯 번의 낙방의 기록이 훨씬 더 도움이 될걸요.
0: 2489님 힘내세요. 저도 언젠가 DJ가 돼야지 하고 게스트를 15년 했어요. 정선우 씨도 여러 번 고배를 마시고 여기 지나오신 겁니다.
1: 고배는 안 마셨어요.
0: 물론 누나는 이제 스타였지만
1: 아니 그게 아니라
0: 누나는 이제 중간에 쉬었잖아.
1: 아 그거 굳이
0: 네, 아니 돌이켜보면 누구나 고난이 있다.
1: 아니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네. 다 그쵸 뭐 꺾이죠.
0: 그럼요.
1: 네, 그럼요. 하여튼 중요한 건요 시험 보시는 분들 왜 많이 떨어지면 자존감 떨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0: 아 그 말씀. 네, 중요하죠.
1: 떨어지는 기록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한 번에 붙은 사람들 나중에 보잖아. 그럼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0: 그렇지 맞아.
1: 깊게 공감을 못해. 네. 자, 3931님.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양지안, 사춘기라는 터널에 들어갔어도 엄마를 지켜주려고 애써줘서 고마워.
0: 우와.
1: 양지명, 다양한 애교로 엄마를 웃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양남매를 내게 보내준 양철호 씨, 사랑해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신청합니다.
0: 아이고 행복한 가족이다 그죠.
1: 아니 이게 가족끼리 참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고마워 이야. 미안해 사랑해.
0: 이게 나오네.
1: 이게 너무 가깝잖아요.
0: 맞아요.
1: 거리 조절이 안 되면
0: 잘 안 나와요.
1: 안 나와. 나도 이렇게 좀 아 오늘 엄마 이뻐 아 엄마 진짜 멋지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뭔가 좀 더 뻣뻣해져 내가.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어저께 그 칭찬을 한 바가지 애써 저 바닥난 우물 끝에서 길어 올렸어.
0: 잘했네.
1: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막 코를 웃으시다. 그래 근데 3931님 멋지시다. 네.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가족들에게 든든한 양분이겠어요.
0: 남편 사랑까지 그죠? 다 표현해주셨네.
1: 맞아.
0: 자 2부 꾹꾹 준비했는데요. 3931님 신청곡입니다.
1: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고 뉴스 듣고 저희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0: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검증과 공정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서남권 통합특별시 의원들의 단식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박문홍 특별시 의원은 오늘로 12일째, 최선국, 최정훈 의원은 11일째 단식을 이어가면서 일부 의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의 후속 절차 중단과 심사 과정, 평가자료 공개를 통한 검증, 공정한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제10대 총장 선거에 임한규, 류동영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산학연구처장 등을 역임한 기호 1번 임한규 후보는 도약형 거점 국립대와 맞춤형 교육, 글로컬형 국제화 등 32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교무처장을 지낸 기호 2번 류동영 후보는 유연한 학사체계 구축과 연구지원제도 도입, AI 혁신위원회 설치 등 50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제10대 총장 선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실시됩니다.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국가 예방접종 일정도 최대 일주일 앞당겨집니다. 전남 광주 통합시는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는 오는 21일부터, 75세 이상은 다음 달 6일, 70세 이상은 12일, 65세 이상은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방문 전에 지정 의료기관의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추석 연휴 기간 특별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귀성, 귀경 차량으로 도로에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찰 등 1,500여 명과 사이카 등 7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차역과 터미널 등에 집중 배치돼 음주 운전과 과속, 신호 위반 등 위반 사항을 엄정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85만 건이 단속됐습니다. 전남권주통합특별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라북도

0: 교육청이 AI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공동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교육청은 AI 기반 진단과 평가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미래형 학생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평가 문항 공동 개발과 검토, 교원 연수 지원을 위한 협의체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옛 장흥 교도소를 활용한 복합 예술 공간인 빠삐용 집에서 가을맞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6.6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정홍수입니다. 말 잘하는 법, 내용을 잘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짧은 문장, 단문으로 말하기인데요. 지금 이 말도 길게 늘어지지 않게 바로 갑니다. 단문으로 말하세요. 짧은 문장은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까지 소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잘 들리고요.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세요. 쪼갤 수 있는 대로 쪼개는 게 좋습니다. 없어도 되는 말은 빼세요. 이렇게 짧은 문장, 단문으로 말하니까 간단 명료하고 잘 들리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상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잠시 후 돌직구를 넘어 짱돌직구를 날리는 두 어르신과 할매 할배 상담소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인이 자꾸 보험 가입하라고 추천했는데 거절을 못해서 결국 또 가입했네요. 이미 8개나 있는데 아우 어르신들 거절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그 예전부터 이 보험은 엄마 친구나 또 뭐 아들 친구 그쵸. 지인 걸러 뭐 이렇게 해서 좀 아름아름 그래서 몇 개 겹쳐가지고 필요 없는 게 막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1: 있죠, 있죠.
2: 나도 이거 거절 잘 못해.
1: 저도 한 4개 들었어요. 5개.
2: 그러니까 점점 뭐 현대사회가 불안을 양분 삼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 그리고 저는 왜 들었냐면 그 누가 그랬잖아요. 까딱하면 100살 산다고 그랬죠.
2: 민폐 안 끼치고
1: 자식들한테 민폐 끼칠까 봐 전 들었어요 진짜로.
2: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 이게 뭐가 맞는지. 네. 하여튼 그래요. 우리도 잘 모르니까 선자할매랑 춘식할배한테 예. 뭔가 돌직구처럼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자고요.
1: 좋아요.
2: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1: 자, 광고 듣고 바로 갈게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5: 저 이제 저 어떻게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이거야.
6: 인생의 매운맛 단맛 싹 다 느껴본 할미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미 할배
5: 상담소.
6: 누구든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상암동 불주둥이 정선자예요.
5: 상암동의 달콤이 오빠 각설탕 문춘식오 씨다. 아이 달아라.
6: 이제 각설탕이야 그거.
5: 달콤하지 나는 기본적으로.
6: 눈깔설탕.
5: 자, 추석도 그거 뭐 자꾸 떠들어 이렇게.
6: 그 말이요. 개의치 말아.
5: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졸혼했어도 선자 시내 가서 하룻밤 묵을까?
6: 질척거리지 말아. 신고할 거야. 접근 금지.
5: 재밌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사연 만나보죠.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자, 열어제 낍니다. 네.
6: 그러지. 1123님이 문자로 회사 후배가 밝고 열심히 해서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요.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동무를 하기엔 아씨 또 남의 말을 겁나 안 듣는 경향이 있어. 에이 일에 집중이 안 될 정도예요. 아이고. 지 말만 하는구나.
5: 이거 아이고도 우리 옆에 있는 정선자 씨는 본인 말도 많이 하지만 남 얘기도 잘 듣는데 여기는 왜 말을 안 들을까?
6: 그게 공평해야지. 그 주댕이랑 귀랑 그 공평해야지.
5: 그럼 그럼 이거 일방통행 안 됩니다.
6: 이거는 리액션 해줄 필요 없어.
5: 외로워질 걸.
6: 그리고 적절히 끊어줘야 돼. 이거 열어놓으면은 걔한테는 하루 종일 얘기하래.
5: 그렇지.
6: 대충 보면은 야 얘는 어디서 충전하고 오나 싶게끔 나불나불이 진짜 영원히 계속되는 애들이 있어.
5: 아유 눈치도 없다 진짜.
6: 그럴 때 그냥 전화 받든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깐만 너 화장실 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급작스럽더라도 끊어.
5: 맞아요.
6: 그 지가 또 리액션 봐가지고 덤비거든 이런 애들은 좀 착하게 리액션.
5: 맞아 받아준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6: 그래 얄짤 없으면 오지도 않아.
5: 나 집중 좀 해야 돼요 하면 되잖아.
6: 그냥 한 번에 목젖을 확 후셔 쳐버려 당수로. 탁 하고 한번 걸려야지 정신을 차리겠지.
5: 아이고.
6: 왜냐면은 말을 많은 건 죄가 아닌데 남의 말 안 듣잖아.
5: 그래 어쨌든 회사 후배니까 나 집중 좀 할게. 아 좀 내 시간을 지켜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6: 그래요. 이 3814님
5: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21개월 육아하는 아빠입니다. 아이고 우리 여기 PD들도 여기 그 애기 아빠던데.
6: 그러니까 대단해.
5: 밤마다 아이한테 책을 몇십 권씩 계속 읽어줬는데 그게 루틴이 돼서 이제 20권을 넘게 읽어줘야 잘랑말랑입니다. 제가 먼저 잠들기라도 하면 애기가 깨워서 책을 읽으라고 시켜요. 아이도 만족시키고 저도 좀 편해지는 방법 없을까요?
6: 재밌게 읽어주나 보네.
5: 그래서 그래.
6: 네, 재미없게 읽어야지.
5: 여기 문천식이가 그랬잖아. 개그맨이라 뭐 재밌게 읽어줬더니 계속 더 읽으라 그랬다고.
6: 그치.
5: 재미없게 똑같이 한 톤으로 읽던 그래. 책을 읽으래요.
6: 그래. 네. 그 우리도 저기 어디 가서 설교 말씀 듣거나 이? 선생님들 걔 들을 때 봐봐. 억양을 봐봐. 그거 흉내네.
5: 아,
6: 평톤. 쫙 한 톤으로 가면 무진장 졸려.
5: 여기 김포에 김 목사님 계신데 야 졸음 머신이다 졸음 머신.
6: 야 나도 하나 당산동에 한 분 계시는데.
5: 아 지대로 졸리더라 진짜.
6: 그분이 이분 아닌가?
5: 그리고 나는 또 여기 스님들 말이야. 그 설법 하실 때 그 톤이 또 일정하다고.
6: 그러지.
5: 아 이거
6: 독경
5: 아주 그냥 뭐
6: ASMR.
5: 수면제.
6: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참 축복이요. 사람들을 평화롭게 재우잖아.
5: 그렇지.
6: 그렇게 하는 그 데시벨을 익혀. 그래서 괜히 자기 욕심에 막 미쳐 날뛰어가지고 쌍따옴표 연기 미친 듯 메소드 연기 들어가가지고 혼자 만족하다 에 밤 꼴딱 세우지 말고 평톤으로 가 그냥 쭉.
5: 너무 재밌게 안 읽어도 돼요.
6: 5283님 친구가 술주사가 있어요.

0: 술 마시면 제 남친을 끌어 이런 씨.
1: 남의 남친 말하는 거야?
0: 야 이거 씨. 어? 스킨십이 심해서 말했더니 감정이 사겠는지 저랑 연락을 끊었어요. 어, 끊어 잘했어. 이대로 이 친구랑은 영영 끝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 끊어.
1: 이거는 이대로 끊는 게 옳아요.
0: 자 이제 스킨십에서 더 가. 더 갈 수 있는 애요. 아. 이게 방구가 잦으면 똥이 된다고?
1: 이거 안 됩니다.
0: 아, 이거 어느 날 한 이불 덮고 둘이 일어날 수 있어.
1: 이거 스킨십 처음에는 뭐 어깨 두드리고 뭐 허벅지 툭툭 치우르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냥 바차타 댄스처럼 딱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끝.
0: 바차타 댄스는 뭐요?
1: 바차타라고 있어요. 있어? 살사보다 더 진한 게 있다고.
0: 어떻게 엉키는 댄스는 죄다 외워.
1: 문어 두 마리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야.
0: 더러운 건 다 수집하는구만.
1: 아니 배우고 싶은데 날 안 껴주더라고.
0: 그 댄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지.
1: 아 그런가?
0: 불손한 의도니까.
1: 아 그 청년들이 아주 멋있게 추던데.
0: 그렇구만. 아 어쨌든 간에 남의 남자한테 계속 눈알 촉촉해져가지고 덤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거리를 둬야 돼. 괜히 사람 좋은 뭐 저 이 코스프레 한다고 야 걔한테 뭐 이렇게 쿨하게 셋이 만나고 넷이 만나고 그 나중에 땅을 치고 벽돌 친다잉.
1: 이러다가 긴 건 뭐 잘못된 만남 꼴라는 거야.
0: 어, 흔들린 우정. 걔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애들이니까 우정이 없어.
1: 그나저나 옆에 이빨이 좀 흔들리는데 선자 씨.
0: 다 뽑아버려.
1: 그 임플란트 하기 200만 땡겨줘.
0: 뽑아.
1: 어? 아 임플란트 하나만 하자. 내가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다 줬잖아.
0: 아이고 그 저 위아래로 수술 많이 해가지고 다 깨졌어.
1: 이런.
0: 쓸데가 없어.
1: 아이 흔들린 이빨이. 아 너.
0: 다 뽑아가지고 잇몸으로 씹어.
1: 아유 노래 하나 들읍시다.
0: 술은 이빨 없어도 먹을 수 있잖니.
1: 매일 먹고 있어요.
0: 바이브요.
1: 예.
0: 술이야.
1: 아 좋다.

0: 네, 할매 할배 상담소. 이번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1853님. 썸남이랑 3개월 됐는데 손도 못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답답해요.
1: 아우, 답답하겠다.
0: 3개월째? 이 뭐 하는 거야?
1: 종교적 만담인가?
0: 아니, 3개월이면 벌써 텅으로 다 낙낙 해야지.
1: 텅이 뭐여?
0: 혀.
1: 아이, 더러워. 아, 무슨 구랭이 새끼도 아니고 뭐 그렇게 혀를 써 일생을.
0: 아니,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뽀뽀도 하고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1: 손도 못 잡았는데 뱀 새끼여. 혀부터 가게.
0: 아이, 우리 때는 안 했나 뭘. 우리 때는 다 물레방앗간 가지고 했지 뭘.
1: 그래도 뭐 물레방앗간 저기 이 여자 제자 다 데리고 가가지고.
0: 아니야, 나는 선자 씨가 첫사랑이야.
1: 닥쳐.
0: 문제는 시작이야. 그 이후에 또 사랑이 있었던 게
1: 첫사랑이 문제. 3초 간격으로 바꿔. 이게 참붕어도 아니고 뭐
0: 여기 기억이.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네.
1: 이거 리드해야지.
0: 아, 여자분이?
1: 아는 자가.
0: 그래, 뭐 요즘은 여자분들도 리드 에이, 안 하는데.
1: 그럼. 요즘 여자 남자가 어딨어?
0: 에, 그렇지.
1: 급한 놈이 굴 거야지. 이거 이제 내가 또 덮치는 거에 대해서 요새는 저기 에겐남이라고 그러더라고.
0: 아,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오는 남자구나.
1: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상징적인 건데 뭐랄까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자신의 영역이 중요한.
0: 그 말이야 이거.
1: 너는 진짜 요즘 시대에 젊은 날을 겪었으면 너는 철컹철컹이야 진짜. 씨.
0: 그랬지. 은팔찌를 여러 번 찼을 거야.
1: 어쨌거나 어쨌거나 되는 놈이 가. 손가락을 싹 걸고 이렇게 이제 무드를 조성하고 그런 거 있잖아. 이게 화장실 간다 그러면서 허벅지 살짝 이렇게 살짝 어? 거기 너무 후작 잡지 말고 살짝 짚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0: 그 여기 웃음 편지 보니까 여자분이 일부러 술 같이 먹고서 오빠 너무 어지러워요 이런 것도 하던데.
1: 그래,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싹 이제 해봐 좀.
0: 해봐요 좀. 뭐 어떻게든 해봐 좀.
1: 이건 3개월 동안 손을 못 잡았으면 그 사람이 또 안 잡았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보고 이 남자가
0: 말이야.
1: 호다닥 도망가면 이건 파이어.
0: 물론
1: 안 되는
0: 6개월
1: 거예요.
0: 동안 뽀뽀 못한 사연도 오긴 했는데.
1: 예.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니까.
0: 그렇죠.
1: 아이고,
0: 애써 봐요.
1: 왜 이렇게 더뎌 다들.
0: 남자가 좀 느리다.
1: 에휴,
0: 다음 사연 갈게요.
1: 0815님. 우리 집 골목에 쪼맨나 미성년자 애들이 담배를 피워요. 이런 씨.
0: 아이고.
1: 뭐라고 하면 보란듯이 쳐다보면서 혀를 낼름거리며 도넛까지 만들어요.
0: 아, 이놈들이.
1: 도넛을 만들어? 화병 나가시오. 참고로 내 나이 69세. 아이씨, 아이고. 체력적으로 밀린다.
0: 그러네. 에이. 그 아우님, 그 젊은 애들한테, 애기들한테 뭐라 하지 마요.
1: 에이.
0: 괜히 험한 꼴 당한다고.
1: 아, 그래도 참 정의라는 게, 사회 정의라는 게 참 이렇게 구현이 안 돼. 아, 정말
0: 그냥
1: 까가바다.
0: 막 무지막해 소리 지르지 말고. 아이고.
1: 그러니까 좀 예전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몸을 사리게 돼. 좋은 일에
0: 그렇지.
1: 나서기가 힘든 세상이요. 아,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이거 어디서 지금.
0: 이 피땡이들이 이거 저 뼈 삭는다 이놈들아.
1: 이것들이. 그래. 뼈 삭는다 이러고 지나가. 에. 어디 미성년자가 이러지 말고 에. 어 일찌감치 뼈 삭으려고 노력 많이 하는구나 혼잣말처럼 하고 지나가.
0: 키 안 큰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시고.
1: 키가 낼름거려서 도넛까지 만들면 이것들은 의식하고는 있어.
0: 아이 놈들이 말이야.
1: 뭐가 안에서 박이 터져가지고 이게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담배를 꼬나무나. 아이고 참. 에휴.
0: 다음 사연 볼게요. 예, 94세 아버지께서 너튜브를 보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건강 정보를 따라합니다.
1: 아, 이거 진짜 위험해.
0: 익명으로 김정희님이 보내셨는데 내 친구도 중인데 이런 애들 많다고.
1: 많어. 저희가 또 저기 지라시에도 똥구멍에다가 마늘 집어넣는 아저씨 있었잖아.
0: 커피에 식초를 타서 마시면 좋다느니 아침 빈속에 계피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면 좋다는 동 그 위도 안 좋으신 양반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으시니까 제가 자녀로서 걱정입니다.
1: 아니 이거 너튜브 왜 그러는 거요?
0: 이거 왜 이래는 거?
1: 그 대체기약을 합시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듣보잡 정보를 막 왜 이렇게 어른들한테 흘려? 왜 흘려?
0: 이런 정보는 좀 신고 좀 하고 그래야 돼요.
1: 절대 안 돼. 네. 이거 근거가 있는 학술.

0: 뚫지 뭐 논문이나 이런 거를 딱 갖다가 아버지 앞에다 갖다 놔야 돼.
1: 이거 말리십시오. 큰일 납니다.
0: 94세 아버지면은 이거 정보를 또 이 따라 하시는 거니까 다른 정보를 더 막강한 정보를 갖다 줘야 돼요.
1: 그치.
0: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에. 일단 너튜브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전문가로 생각했다면
1: 그러니까.
0: 다른 전문가로 이겨야 돼.
1: 그 94세 형님 그 아무나 잡수무시면 안 돼요.
0: 그러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뭐 커피에 식초를 타서 마시면 뭘 좋아 좋기는 예전에 식초로 무좀 없앤다 그래가지고 다 발바닥 홀랑홀랑 껍질 벗겨진 거
1: 많이
0: 다녔어. 위장 약한데 식초를 어디다 때려 부어.
1: 민간요법 그렇게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친구는 좀 오줌 마시는 놈도 있어요.
0: 이런 씨.
1: 에이구.
0: 왜 오줌을 먹는 거요?
1: 몰라 그걸 믿더라고.
0: 큰일 나. 진짜.
1: 큰일 납니다.
0: 이거 예. 노트북은 미국 가서 따져야 돼?
1: 그러게 말이야. 뭐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나 이거?
0: 뭐 어디 조지한테 따져야 돼? 로봇한테 따져야 돼?
1: 선자 씨 마칩시다. 나 막걸리 먹으러 가야 돼.
0: 중독이야. 저것도 일종의 중독이다.
1: 그 이빨 흔들리니까 하여튼 200 돈 보내고.
0: 막걸리 처음 쓰는데 뭘 200을 보내고 지금 지가 이빨을 뽑고 앉았구만.
1: 막걸리는 유산균이 많아서 몸에 좋아.
0: 저 정선이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멘트 하고 있어요. 에이.
1: 자 맞춰봅시다. 알매매 장담소 언제나 열려있어요. 고민 아이고 벌써 이빨이 먹혔잖아. 자 고민
0: 있으면 저 옥수수를 다 털어야 돼. 날 잡아서
1: 망설이지 말고 문자 보내줘요.
0: 문자는 예. 4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라네.
1: 예.
0: 이거 뭐야 씨.
1: 아, 영어 모르지? 내가 그 곡 소개할게. 존댓바가 부릅니다.
0: 여기요?
1: Take me home, 간추리 로즈.
0: 넌 이걸 영어라고 씹으려고 했잖냐.
1: 존댓바 노래 좋지.
0: 가 이제.
1: 하여튼 입금해. Take me home.
0: 닥쳐. 아, 제가 오래 살 것 같아. 걱정이요. 우리는 다음 주에 와요. 안녕.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우와!
1: 만져보고, 봐보고, 앉아보고,
2: 임태성의
4: 요한인의
2: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어릴 적 친구가 부부가 되는 날. 경기도에서 박선미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요.
1: 아, 사실 중학교 동창이에요. 지수라고.
0: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지수가 친구와 힘들게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들이 나타나 그 눈사람을 신나게 망가뜨리고 도망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티격태격하며 중학교 시절을 함께 보내고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 거죠. 그리고 그때 아들의 심장이 갑자기 쿵쿵쿵 뛰기 시작했다네요. 아들은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수는 학창시절부터 우리 아들이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2: 아, 그래서 저도 다시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0: 두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와, 진짜 인연이라는 게 있구나 싶어요. 수많은 사람 중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절을 보내고 돌고 돌아 다시 만나 연인이 되어 저에게 인사를 해왔으니까요. 가끔 밥을 사주면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 얘기를 신나게 꺼내는데 저도 덩달아 아이들의 추억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불쑥 말하더군요.
1: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0: 그때의 기분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좀 이상했어요.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늘 품 안에 자식 같았던 아들이 이제는 한 사람의 남편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현실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로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1: 아니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끼리 모은 돈으로 시작하자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0: 축하만 해주시면 됩니다.
1: 요즘 집값이며 결혼 비용이며 만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두 아이는 그렇게 부모의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결혼식이 다가오네요. 아들아, 그리고 며느라,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서운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날도 있을 거야. 그때는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따지기보단 그 순간 누가 더 힘들지를 생각해주렴. 엄마가 먼저 결혼생활 해보니까 덜 힘든 쪽이 더 힘든 쪽의 편이 되어주면 세상이 힘들어도 뭐 그런대로 살아갈만 하더라. 그리고 며느라, 이제 너에게는 새롭게 알아가야 할 시댁이 생겼구나. 그치만 처음부터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천천히 편한 마음으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워갈게. 혹시 내가 서툴러서 네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날이 있거든, 오래도록 담아두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언제나 너희들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줄게. 사랑한다, 나의 며느리, 나의 아들.

0: 네, 마음을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 원슈타인의 사르르 스르르였습니다.
1: 네,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박선미님의 신청곡이었어요.
0: 사연 너무 따숩지 않아요?
1: 박선미님이 네. 엄청 다정당함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0: 너무 좋은데 제가 며느리면 이런 시어머니 너무 감사하죠.
1: 그렇죠. 네. 세상에 뭐 좀 긴장 안 되는 시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나도 서툴러서 실수할 수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랄까? 아, 내가 좀 더 잘해서 완벽해야겠다라는 부담감도 줄고.
0: 그렇죠.
1: 네, 마음이 네. 스르륵 녹네요, 진짜. 사르르 스르르. 네.
0: 덜 힘든 쪽이 더 힘든 쪽에 편이 되어지면 세상이 힘들어도 살아갈 만하더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시죠.
1: 경험치에서 우러나오는 찐 정말 조언 네. 같아요.
0: 이 가정 너무 부럽습니다.
1: 그래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제 신수임 리포터 모시고 따순 시간 이어갈게요. 네.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전국을 돌아다니는 직업 전사 신수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3: 아, 근데 오늘 주인공 네. 만나기 네. 전에 신수엠 리포터가 또 전해 주실 짧은 소식이 있다고
2: 맞아요.
1: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0: 지난주에 이성수님 사연
1: 네.
0: 소개해드렸잖아요. 문자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2: 우와, 예.
0: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도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2: 그랬죠, 예.
0: 요거 하나는 꼭 소개해드려야 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1: 네.
0: 그 성수 씨가 미니로 생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 메시지도 함께 보셨더라고요.
1: 진짜.
0: 그래서 이렇게 화답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힘내서 치료받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지금보다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누나 이지수 님도요. 응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동생 잘 보살피겠습니다라고요.
1: 아이고야.
2: 아이고,
1: 아니 진짜
2: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또 답을 보내주실 여력이 어디 있으시다고 이렇게 다정한 분들 같으니라고. 진짜.
2: 네, 천사 같은 오늘이네, 그죠?
1: 그러니까 아니
2: 네.
1: 진짜 우리 매주
0: 그러니까요.
1: 느끼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 주인공이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그게 확신이 되잖아요.
0: 그럼요.
1: 네, 그래서 진짜 더욱더 확 건하건데 여러분의 응원은 한줄한줄다 힘이 됩니다. 보셨죠? 보셨죠? 이렇게 지금 힘을 내고 있다고 답을 보내주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맞아요. 저희도 함께 계속 응원할 거고요.
1: 그럼요, 그럼요.
2: 자, 수임 씨 이제 오늘 함께할 새로운 주인공 만나야겠죠?
0: 네, 예. 오늘은 나이는 어린데 마음은 여느 어른보다 더 단단한 친구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11살
1: 아이고.
0: 초등학교 5학년 김하은 양이 주인공인데요.
2: 어린이가요?
0: 예. 하은이를 직접 만나보진 못했고 어머니를 만나서 하은이의 속깊은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은이는요,
1: 네.
0: 돌 무렵부터 눈이 살짝 사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2: 돌 무렵부터요?
0: 네.
2: 네네.
0: 정밀 검사까지 받았는데 그때는 사시가 아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2: 예.
0: 그런데 서너 살 무렵 초점이 더안 맞는 듯한 증상이 조금씩 두드러졌고요. 근데 그맘때 어머니는 쌍둥이 동생을 임신해서 만삭인 상태셨어요.
1: 아이고,
0: 입덧이 워낙 심해서 몸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하은이를 데리고 병원을 쫓아다니셔야 했는데요.
2: 네.
0: 그러다 정밀 검사 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머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저희가 지내고 있는 도시 아닌 다른 도시에서 안과 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거기를 갔는데 사실은 아닌데 그런데 어머님 앉은 증상이 보여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앉은 증상이라는 거 저는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게 안구진탕이라고 눈동자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리는, 정말 극소수인데, 이제 뇌에 뭔가가 있어서 안구진탕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할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병원 등록하고, MRI 찍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암인 걸 알게 된 거죠.
1: 아이고야, 저희도 안진 증상을 처음 들었거든요.
0: 네.
1: 이런 일이 있네요.
2: 심지어 또 만삭의 몸으로 첫아이의 암진단을 들으셨으니까.
1: 세상에, 너무 놀라시고 이제 하늘이
2: 네.
1: 무너지는
2: 그럼요,
1: 선거였던 것
2: 그럼요. 예.
1: 같아요.
0: 맞아요.
1: 어떡해.
0: 사실 이 최종 검사 결과는 어머니가 쌍둥이를 출산한 직후에 나왔다고 해요. 신생아 쌍둥이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이런 비보까지 접하고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듯 정신없이 우셨다는데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서는 거짓말처럼 정신을 다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서울의 병원이란 병원엔 다 전화를 돌려서 진료 예약을 잡아내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치료가 벌써 7년째입니다.
2: 그래서
1: 세상에.
2: 신경에 생긴 암이라고 하시는데,
0: 네.
2: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암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2: 네.
0: 시신경은 눈 안쪽부터 뇌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신경이라서 종양이 이렇게 신경을 따라 좀 길게 퍼져 있는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수술로 일단 잘라내기가 너무 어렵고,
1: 그러게요.
0: 방사선 치료 역시 특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뇌발달이 또 아직 남아있잖아요. 악영향을 줄수 있어서 의료진이 일단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두고 있는 카드입니다. 또 이게 진행이 심해지면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 그나마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1: 네.
0: 어머니는 소아암이 성인암보다 더 힘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은 그래도 치료만 이겨내면 되지만 아이들은 그 버거운 치료를 견디면서 동시에 몸도 마음도 계속 자라나야 한다고요.

0: 그렇게 7살까지 힘겹게 항암 치료를 이어가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제 좀 독한 약은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독한 항암제 대신에 몸에 좀 부담이 덜한 세포치료라는 걸 이어오면서 3개월마다 MRI 찍으면서 경과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1: 그렇구나.
0: 그런데 그 와중에 올 봄이었는데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사에서 미세한 움직임, 그러니까 종양이 다시 반응할 조짐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거예요. 물론 곧바로 독한 항암을 다시 시작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존의 세포치료를 지속하면서 아주 조마조마하게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2: 근데 그거를 최대한 늦추거나 너무 감사하면 치료 효과가 좋으면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근데 사실은 언제든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해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잊고 살려고 애써요. 그리고 석 달에 한번 검사를 들었을 때 유지 중입니다 라고 하면 아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에게 그래도 석 달에 평범한 지금 5학년 평범한 일상을 그래도 갱신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석 달 동안은. 그러면 엄마가 애써 잊어야 아이도 잊어요. 아이가 엄마를 더 잘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자신없어하는지 아이가 더 잘 알고 그거에 대해 아이가 반응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저를 이제 속여요. 괜찮다. 저한테 저에게 얘기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잊어요.
3: 어머니가 엄청 씩씩하신데 네. 그 말씀 끝에 울음을 계속 삼키고 있는 게 너무 느껴져요.
0: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3: 진짜 석 달마다 평범한 일상을 갱신받는다는 그 표현이 이게 얼마나 치열한 그 싸움에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네. 진짜 아이를 키운 엄마기 때문에.
0: 그렇죠. 맞아요.
3: 근데 이런 불안 속에서 또 치료비
4: 맞아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3: 엄청날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 이 세포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서 한 회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걸 하은이 같은 경우 1년에 많으면 10번 이상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치료비를 감당해 오느라 살던 집은 전세로 옮기고 또 거기에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계속 늘려가며 버텨오셨는데요. 동생들 몫까지 생각하면 생활이 점점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아이고, 아 정말 진짜. 큰 부담인데 이게. 네. 그럼 하은이도 매주 병원에 가려면 힘들고. 그럼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0: 왼쪽 시력이 특히나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계단이나 턱처럼 높낮이가 있는 곳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좀 자주 넘어져서 오는 경우가 그렇구나. 많습니다. 그래도 눈앞에 바짝 되면 아는 글자는 구분할 수 있어서 입학 전에 어머니와 함께 한글과 숫자 공부 맹 연습해서 갔어요. 지금 교과서도 또래보다 두 배 큰 책으로 받아서 열심히 보면서 하은이 속도에 맞춰서 학업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4: 아, 진짜 감사하네요. 그렇죠?
3: 진짜 학교 생활 하는 것만 들어도 진짜 똑 부러질 것 같아.
0: 그러니까요.
3: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잘 견뎌내는 모습이 부모님 눈에서는 짠하고 막 애틋하고 아이고 그냥 철없이 뛰어놀아도 되는데 우짜란 느낌이라 네. 조금 안타까우실 것 같기도 해요.
0: 네. 하은이는 정말 모든 치료를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내는 아이입니다.
3: 세상에 기특해라.
0: 그런데 네. 제가 한 에피소드를 듣고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4: 뭐죠?
0: 언젠가 가슴에 그 케모포트라고 하는데 이게 항암 치료 받는 환자분들이 매번 혈액을 새로 찾기가 힘드니까 이 쇄골 아래쪽에 얇은 관을 삽입해두고 그쪽에 중심 정맥을 잡고 그쪽에 주사 바늘을 꽂아요. 그런데 그걸 힘들어하는 걸 어머님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은이는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한번 함께 만화 영화를 보다가 악당이 칼에 찔리는 장면을 보다가 아 엄마 저 느낌이 아마 포트 꽂히는 느낌일 것 같아 라고 아주 담담하게 말을 했대요. 아이고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는 이 어린아이가 아이고 그토록 힘든 걸 혼자 견뎌내고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짠하셨다고 합니다.
4: 아마 엄마 걱정할까 봐 이 약 물고 견뎌내는 아이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4: 이거 말고도 또 우리 하은이에게 칭찬할 면이 또 있다고요?
3: 진짜? 네. 아니 이것만으로도 너무 위대한 아이인데 뭘 이렇게 또 다 잘해.
0: 그러니까요.
3: 뭐예요?
0: 그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는 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하은이는 가지고 있는 핸디캡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장점이 많은 아이더라고요.
3: 이미 진짜.

0: 진짜.
1: 특히 학교에서 잘 안 보이는 눈 대신에 누구보다 큰 귀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0: 세상에.
1: 친구들 말을 잘 들어주고요. 수업 시간에도 가장 선생님 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아이입니다. 또 다른 친구들을 왜곡된 시선 없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들으니까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사실 시력이 좋고 뭐 사물이 또렷하게 보인다고 해서 좀 왜곡되거나 아니면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그쵸. 바라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정말 이 하은이 같은 아이야말로 정말 잘 보는 사람이 아닐까?
0: 그런 생각이 진짜를 보는
1: 들었어요. 맞아요.
0: 존재죠.
1: 그리고 하은이에게 이토록 넓고 깨끗한 시야를 갖도록 선물해 준 건 다름 아닌 어머니이구나.
0: 역시라는
1: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마지막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2: 사람은 누구나 약한 곳이 있다. 누구나 다 약한 곳이 있는데 네가 눈이 약하게 된 거고 대신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눈이 있는 거야 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반 학교에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같이 학교를 다녀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친구를 자기보다 낮게 생각하지 않고 걔는 그렇더라고. 근데 걔는 또 그런 점이 있더라? 이런 거를 다른 왜곡된 시선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연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누구보다 더 단단한 계기가 됐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 보려고요.
3: 목소리가 바르르 떨리시는데.
0: 그럼요. 그냥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분이 흔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좋게 생각해야죠. 그 뭐 생각은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이걸 네. 뚝심 있게 이렇게 자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네. 이 에너지로 전파한 사람 진짜 흔치 않아요.
3: 그리고 따님의 눈을 향해서 부지런한 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1: 너무 아름답죠.
3: 네.
0: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연한 견해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1: 그럼요.
0: 표현이 어머님도 엄청나게 생각의 깊이가 깊으신 분이에요.
3: 네. 아, 그럼 혹시 뭐 그 엄마한테 소원을 여쭤봤더니 대단한 걸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1: 네, 맞아요. 네. 그저 아까 석 달 갱신받는다는 표현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석 달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 갱신되기를 바란다. 요 소원 하나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누구나 안정된 기반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안정을 바라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1: 네.
0: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 삶에 모두 대입해도 될 만한 정말 멋진 철학을 저희에게 주신
1: 맞아요.
0: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것을 유예받은 기분으로 최선의 것을 갱신하는 느낌으로 살아가자.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인생 수업 한편 들은 것
0: 맞아요.
1: 같죠.
0: 이런 분 저희가 함께 손 잡아드려야죠.
3: 그럼요. 이 어린 네. 소녀에게 그죠.
0: 그렇죠.
3: 지금 라디오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 있는데요. 둘 다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번을 10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고요. 또 하나 조금 긴 계좌는 숫자 2번을 9개 찍으시고 01037 하면 되겠습니다.
0: 네. 계좌가 뭐 짧은 것만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3: 네.
0: 2를 10개 찍으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기업은행이고요. 이게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김하은 양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3: 네.
0: 우리 하은이랑 엄마랑 이 방송 귀 기울여 듣고 계시면 좋겠어요.
1: 네.
0: 진짜 덕분에 우리 마음도 정화되고 우리도 힘이 났어요.
3: 그래, 하은아 고맙다.
0: 네. 진짜 네. 감사하고 고마워요.
1: 고마워요 진짜.
3: 네. 심신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5: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

0: 2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에
3: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웰러리 청청,
9: 웰러리 청청.
10: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북도 포항에서 김선희 어르신이 부른 월월이 청청 노래입니다.
8: 월월이 청청. 초가산 간 집을 지어
9: 월월이 청청.
10: 전라도에 강강술래가 있다면 경상도엔 월월이 청청이 있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11: 오늘 어머니 그 말씀이 되게 영혼이
5: 네.
11: 길죠.
5: 그러니까요. 네. 울림이 있습니다. 네.
11: 자, 저희도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결실 네. 기다리며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3: 통정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0: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해 지금까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다면 이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해도 그 기간까지 추가로 유예를 인정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모든 주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의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당시 마트에 있던 직원과 이용객 등 38명은 밖으로 대피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1대와 인력 6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오후 4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고 비상 발령을 해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회 2부와 행정 1회 3부는 오늘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과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소연평도 남방해역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2년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윤 전 청장은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해 2024년 5월과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군당국이 개최한 드론 기술 시연 행사에서 민간 첨단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해 부실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방부가 일하는 사람이 접시도 깨는 법이라며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9도, 부산 21도, 전국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8도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태양이든 별이든 가로등이든 물리학적으로 빛이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랍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갈 때 밝게 비춘다. 사람한테서 나는 빛도 그렇지 않나 떠올려 봅니다. 높은 지위나 직책을 누릴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추하지 않고 근사해야 빛이 난다. 높이 고개를 빼고 뽐낼 때 말고 겸손, 겸허할 때 그 사람이 참 눈부시더라. 말 되나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Time, weather, and...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과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까요?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신인규 장성철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2주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갖는 곳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맡아온 공수처가 유일해지는데요. 공수처 기능과 존립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3부에 인터뷰합니다. 하여튼 오세훈은 몰라요.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2심 재판에서 새로운 통화 녹취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과연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률가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생각 들어봅니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늘 믿을만한 기자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뭐 여당 주도로 채택이 됐고 야당은 바로 나가버렸죠, 그냥?
4: 네, 맞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오전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담겼는데요.
3: 네.
4: 국민의힘에서는 이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가족들의 사회적 협동조합 문제 같은 주요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3: 네.
4: 회의가 시작된 지 한 12분 만에 전원 퇴장을 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윤심 논란을 언급해서 좀 화제였는데요. 민주당도 이심이 당심이고 민심이란 자세로 가면 같은 전철을 밟는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했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여야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절충이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 장동혁 대표 반응이 상당히 셉니다. 수위가 셉니다. 탄핵이란 단어를 꺼냈어요.
4: 네,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을 청와대 출장소라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후보자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3: 네.
4: 이번 추석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바로 이재명 탄핵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3: 탄핵이라는 말이 요즘 좀 흔해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꺼내기 힘든 그런 단어였는데 흔해졌습니다.
4: 이제. 네, 또 특히 장동혁 대표가 뭐 최근에 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을 직접 언급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침 이번에 임명이 강행이 되면
3: 네.
4: 추가 장외투쟁에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3: 네.
4: 이번 추석을 앞두고 여야 대체 가장 큰 내각은 역시나 김승원 후보자가 네. 될 전망입니다.
3: 추석 밥상에 김승원 후보자 이 얘기를 올리겠다 이런 거고 지금 이렇게 좀 세게 나오는 건 아무래도 여론이 자기 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4: 그러니까 또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고
3: 네.
4: 또 다음 주에 또 추석을 바로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실정 보고 대회라는 걸 국회에서 또 열 예정입니다.
3: 그렇죠.
4: 사실상 이제 장외투쟁의 네. 전초전이 되는 거 아니냐고 있기 네. 때문에 미리 좀 기세를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강신철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여당 주도로 채택이 됐네요.
4: 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하루 만에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오늘 국방위를 열었고요.
3: 네.
4: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고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임종득 의원만 나와서 부적격 의견을 밝힌 뒤 퇴장을 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힌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 네.
4: 사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 철거민 특별공급 요 아파트 네. 취득 과정이었는데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개편 이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다라는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3: 네.
4: 다만 이번에 민주당이 채택을 하긴 했지만 이 보고서에 철거민 특공 또 자녀 상가 관련 재산 신고 문제에 대해 소명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넣기는 했고요.
3: 네.
4: 반면에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동의를 했고 다만 비거주 1주택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소영 후보자 보고서는 뭐 무난히 채택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 산자위 전체 회의 자체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4: 네. 여야 충돌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었는데요.
3: 네.
4: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전체 회의 열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처리하겠다고 했었는데
3: 네.
4: 국민의힘도 뭐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되 보고서 자체는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좀 잠정적으로 협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3: 네네.
4: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국방위에서 후보자들의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라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맞대응 차원에서 네. 자신들이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산자위 전체 회의를 취소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국토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홍지선 후보자의 보고서를 오늘 채택할지 말지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네. 회의 자체가 취소가 됐고요. 이 두 상임위가 끝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보내지 않으면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산자위 그럼 국토위 그럼 어떻게 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4: 근데 또 계속 안 열 수도 없고 네. 또 안 연다고 해서 임명 자체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김승원 후보자 임명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까지 시간이 좀 끌 것 같고 그 이유는 그때 맞춰갖고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 네,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이 227, 반대가 28, 기권 13이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에서도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고 민주당의 적격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는데요.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하게 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 됩니다.
3: 자, 김성수 후보자 임명 절차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한 명을 더 재제청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그렇죠. 남아있잖아요.
4: 네.
3: 자, 그런데 그동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그 뭐죠? 뭐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4: 네, 맞습니다.
3: 거기서 뭐 얘기를 했어요?
4: 네, 이게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거든요. 이 자리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3: 뭐 원칙적인 얘기죠 사실.
4: 네. 네. 모든 법관은 어떤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고
3: 네.
4: 그러면서 입법행정사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도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3: 네.
4: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지금 상황이 네. 상황이다 보니까
3: 해석 부탁드립니다.
4: 네. 일단 청와대에서 이전에 뭐라 했냐.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었기 때문에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이었고 이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중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한 게 벌써 20일 전입니다.
3: 그 사이에 이제 또 상을 당했죠, 사실은.
4: 그렇죠. 네.
3: 그러면서 약간 국면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사실은.
4: 네.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얘기한 건 결국 네. 재청 자체는 이건 대법관, 그러니까 법원의 권한인 거다, 사법부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이 재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오늘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닌가.
3: 이 사법권 독립을 계속 강조하고,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 이런 단어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4: 그렇죠.
3: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임명권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4: 그렇죠. 네.
3: 참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딱 요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네. 또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니까 밝히긴 할 거 아니에요.
4: 네, 밝혀야겠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예 추천위를 다시 꾸려갖고 새로 후보를 뽑는 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기존의 추천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끝까지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3: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기인 신임 비대위원장이죠. 오늘 쇄신안을 발표했어요?
4: 네. 이 취임과 동시에 오늘 쇄신안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꽤 강했습니다. 일단 지도부에 비례대표 출마 금지가 있었고요. 경기 남부를 전략 거점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 조직의 전면 재정비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비대위를 포함해 역대 지도부, 주요 당직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은 인사는 다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3: 네.
4: 본인도 마찬가지로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로 출마하겠다라고 했고요.
3: 네.
4: 그러면서 그럼 어디로 나갈 거냐. 경기 남부벨트를 꺼내들었습니다. 원래부터 얘기가 좀 있던 거였는데.
3: 이거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동탄이 지역구다 보니까
3: 네.
4: 그 동탄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로 아예 거점 삼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네. 공략하자. 이 노선을 두고 사실은 당내 갈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3: 네.
4: 어쨌든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그 라인을 계승하는 이 발언이었던 건데 화성, 수원, 용인, 성남, 평택, 오산을 하나의 전략지역으로 묶고 당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네. 총집중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비례대표인

0: 천하라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의 이제 결단이 남아 있는데 오늘 이기인 위원장은 이들의 경기 남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천하라 원내대표가 순천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반려하겠다라고 했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의 권한도 행사하겠다라고 했고 본인이 얘기하는 이 원칙과 세진안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 약간의 이심 전심이네요. 요 부분은 경기 남부 벨트,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그쵸, 네. 전략과 전술은 어느 정도 지금 일치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인 위원장도 경기도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가 어쨌든 지역 거점인 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야기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본인이 이걸 발표함에 있어 사전에 뭔가 보고를 하거나 상의한 건 전혀 없다라고 거리를 두긴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네요.
0: 네. 어떻게 보면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기인 비대위원장을 낙점을 한 아니, 건데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쇄신 첫 대상으로 천하람 의원을 지목을 한 모양새가 된 거죠.
1: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자기가 지명을 했는데 네. 그 지명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된 사람이 자기 뜻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의 지금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 원내대표가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다음 총선 지역구로 전남 순천을 염두에 두고 지역 기반을 다져왔고
1: 이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0: 네, 국민의힘 시절부터 했던 거니까요.
1: 그러니까.
0: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 이 순천에 쌓아온 노력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달라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청한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어쨌든 쇄신 권한을 이기인 위원장에게 맡기긴 했지만 본인의 어떤 지역적인 거치 부분까지 결정을 놔둘 수는 없다. 동의하기 어렵다. 좀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1: 처음에 지명할 때 전혀 어떤 이런 소통이 없었다. 거 아닌가 싶기도
0: 사실
1: 하고.
0: 오늘 아침에 천하람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가서도 네네. 이기인 위원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축혀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 쇄신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분위기를 띄웠는데
1: 네.
0: 그 쇄신안의 화살이 본인을 향하게 되니까 이야. 몇 시간 만에 좀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좀 당의 위기 상황에 확실히 좀 내용이 좀 커지는 이야. 모양새긴 합니다.
1: 그 속된 말로 좀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러면?
0: 천하람 의원 입장에서 그렇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당 개혁신당의 입장에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네. 당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인적 자원이나 쏟아부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1: 네.
0: 그래도 어쨌든 당에서 쓸만한 네임 중에 한 명인 천하람 의원을 당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순천에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돌파해볼 만한 경기 남부에 배치하는 게 한 석이라도 건진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이런 계산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혁신당 내부 분위기 심상치 않죠?
0: 네, 이게 지금 뭐 천하람 원내대표 한 사람만 반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 네.
0: 예를 들면 김철근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기인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서 이준석 의원과 상의가 없었다라고 좀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특히나 지방선거 당시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선거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하는 게 문제다라고 했고요.
1: 네.
0: 김성열 전 최고위원도 마침 공교롭게 또 같은 CBS 라디오였는데 쇄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느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고 사실 비대위원이 아직 선임이 안 됐습니다. 구성이 안 됐는데 쇄신안이 먼저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마음이 좀 급한 것 같다.
1: 네.
0: 내부 설득이 좀 먼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하려던 쇄신을 단순히 계승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기인 비대위원장 본인의 쇄신안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1: 한마디로 참 혼란스럽습니다. 진짜 혼란스러워요.
0: 그러니까 사실 어려울수록 또 작은 당일수록 이런 문제에 더 좀 취약한 모습도 보이죠.
1: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외교부가 호르무즈 파병 논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냈네요, 보니까.
0: 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오늘 국회 외통위에 나와서 정부의 현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1: 네.
0: 아직 파병 결정한 거 아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 차원에서만 보고 있지도 않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이 좀 중요한데요. 한미 관계의 측면보다 항행의 안정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또 지역교민과 국민 안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1: 네.
0: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논의하는 표현은 파병보다는 기여라고 했는데요. 호르무즈 지역의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 한국이 이걸 좀
1: 네.
0: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이 요구하니까 우리 보내겠다. 우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나 우리 국민 기업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그것보단 중요하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1: 네.
0: 다만 간으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였는데요.

0: 내적인 수기나 검토 수준이라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현지 시간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1: 외교부와 국방부 그리고 여러 다른 부서 또 통상 관련 부서들 경제부처들 각각 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0: 그렇죠. 이해관계가 좀 첨예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여론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찬성 반대만이 아니라 뭐 요 정도 뭐 비전 투병만 보내는 건 괜찮을지도 혹은 네. 호의만 하는 건 아니면은 나중에 재건 쪽은 좀 이렇게 좀 결이 다르다 보니까 당당히 좀 정부도 곤란해하고 있는 눈치인 것 같긴 합니다.
1: 국방부는 약간 파병에다가 조금 방점을 좀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벌써 이제 그 현지 조사단까지 보내고 한 걸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안에서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지 않을까요? 뭔가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0: 제가 전에 들은 거는 그 최근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권 내에서 좀 네.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의원들이 네. 약간씩 태도를 신중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는데 그게 혹시 너무 반대를 세게 이야기하게 되면 청와대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고려가 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자, 오늘 외통위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도 직접 참전은 안 된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네요.
0: 이게 뭐 당론이라거나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목소리 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원식 의원 과거 이제 이라크 전과 비교를 하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 네.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기현 의원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인근에 있는 카타르에만 우리 국민 약 2천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고 종전 이후 뭐 석유, 석유, 조선시설 복구에 기업이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요. 차지오 의원은 비전투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란이 군사적 개입으로 판단해 공격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반면에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국가 안보와 국익, 국민 생명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야당 입장도 전해주시죠.
0: 네, 일단 파병 찬반 자체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를 문제 삼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김대식 의원, 이 집권당과 정부 의견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당정간 조율 제대로 되는 거 맞느냐라 지적을 했고 고동진 의원도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안 된 사안인가 싶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막 당론으로 뭔가 얘기한 건 아닌데 뉘앙스는 기업 필요성에 좀 여지를 두는 쪽에 가까워 보이긴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유영원 의원도 국방부를 상대로 파병 여부와 국회 동의 절차를 따져 물은 바 있는데요. 일단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내일 아마 기자회견 그쵸? 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게 쏟아질 거고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가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0: 그러니까 사실 내일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은 연임, 공소취소 네. 그리고 호르무즈 이렇게가 탑3를 꼽히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정말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대통령도.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솔직하게 지금 정부가 어떤 고민하는지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8: 거침없이 하이킥! 자,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8: 오늘 국회 법사위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그냥 채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그냥 나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상임위까지 이제 보이콧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반응들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한동훈 의원 독약 먹고 자살하는 행위. 아,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탄핵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지금 야권 반응이 상당히 세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여론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장성철 소장님.
9: 그렇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부적절함. 네. 그것이 적절함보다 한 두 배 이상 높은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체감 여론조사도 안 좋고 네. 제가 느끼기에도 저런 의혹을 가진 분이 저런 생각과 판단을 가진 분이 네. 과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는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만약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네. 지지율 또 떨어질까 봐 떨어지게 되면은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고 지금 막 진영 내에서 대통령 멱살 잡고 삿대질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더 신나가지고 대통령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네. 김승원을 얻고 민심과 당내 갈등 분란, 진영 내 갈등 분란 이런 것이 커지는 것 이걸 손익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썩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당의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한 그런 공격은 좀 무리가 있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보다 대통령께서 내일 그냥 나 임명 안 한다 그렇게 선언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 그거는 이제 장 소장님의 어떤 바람인 거고
9: 네. 네.
8: 근데 현실적으로
9: 할 것 같아요.
8: 할 것 같죠.
9: 왜냐면은 오늘 네. 강행 처리했잖아요. 인사청문회 네. 보고서 여당 단독으로 그러니까요. 야당이 반대했는데
8: 퇴장시킬 거면 뭐 하라고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9: 그러니까요. 근데 네. 어쨌든 오늘은 여론조사가 안 났는데 네. 내일 뭐 10시 기자회견 전에는 네.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또 뭐 여론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여론조사를 보고 진짜 여론이 더 안 좋아졌으면 대통령께서 결심을 했다가도 네. 야, 이거 정말 큰일 나겠는데 역풍이 크겠는데 이래서 또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8: 희망을 가져본다.
9: 희망과 바람을 가져봅니다.
8: 알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임명할 강행할 걸로 보이시죠?
10: 예, 저는 뭐 임명은 그러니까. 할 걸로 봅니다만 네, 네. 사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임명이 되는 데 있어서 저 1등 공신은 전 한동훈 의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켜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었고 물론 민심은 그게 좋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나라는 우려를 네. 가지고 저도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청문회 국면까지 올 때 민주당에서 조금 더 국민 여론을 의식한 행보를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네. 들면 김승원 후보자가 억울함을 또 호소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인에 있어서도 청문회 때 좀 영명 채택 이런 거 말고 좀 핵심 증인들은 불러가지고 오히려 김승원

0: 후보자의 억울함을 푸는 쪽으로 더 국민을 네. 설득할 수는 없었을까. 그냥 한동훈 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분리해서 대응을 좀 지혜롭게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남고요. 이번 그 6개 부처 개각에 따른 이번 성과를 좀 보자면 용혜인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고 네. 김승원 후보자도 임명을 하더라도 정권 차원의 지지율에 반등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본다면 네. 좀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과 노선을 좀 이제는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아까 하신 얘기 중에 그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니 차라리 이번에 좀 증인을 좀 부르지.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식약처장 같은 분들.
0: 핵심 증인들.
1: 네. 불렀으면 저는 여당에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2: 왜 안 불렀겠어요. 돌발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네. 결국엔 책 잡히고 네. 결국에는 식약처에 로비한 것이 네. 부정청탁이라는 것이 좀 드러날까 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안 불렀겠죠.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왜 안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야, 우리가 뭔가 좀 이거 찝찝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저 부분은 좀 감춰야 되겠는데 그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네. 결국에는 오히려 준 좋다.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네. 그 법무장관직을 수락을 하면 안 됐었던 일이고 네. 민주당도 그걸 밀어붙여서는 안 됐었던 것이고 네. 결국 여론을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라는 그러니까. 게 더 많은 분들께 맞아요. 마음을 얻어야 되는 네. 과정인데 전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에 너무 좀 경직되고 수세적인 방어를 한 부분은 별로 이렇게 여론에 저는 도움은 안 됐다고 봅니다.
1: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검사들 다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그 수사검사들이 아 그때 제가 수사 진짜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수사 불기소 처분한 거 그거 맞다고 봐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
2: 저는 기소하자고 했는데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불법적인 비상계엄 탄핵 과정 중에서 본인이 정무적인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우정도 불러야 됩니다. 네.
1: 아니 그러니까 다 불러서 다 불러서 물어보면
2: 그러니까 44명 다 불러 네.
1: 하여튼 뭐 그런 아쉬워요. 생각은 들고 하나는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논란과 어떤 여론의 비난을 비난의 초점이 본인이었잖아요. 용혜인 후보자 본인이 맞았는데 이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권 전체에 좀 부담이 아닌가 여당 전체에 부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2: 그렇죠.
1: 보세요?
2: 뭐 용혜인 후보야 뭐 민주당 후보도 아니고 기본소득당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이 또 여론이 정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비교가 안 될 그렇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자진 사퇴 형식으로 좀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이 큰 부담이 없었을 텐데 아, 이게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내에서 활동 많이 했고 검찰개혁 한다라고 하는 그 법사위에서 간사 역할도 했고 대통령 공치모 모임의 네. 대표도 했고 대통령과 엮여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을 과연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가치 철학 노선과 맞는 것이냐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는데 윤석열 조건 시절에 네. 도어스태핑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 기자들 향해서 어떠한 장관 인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아니 뭐 저 문재인 정권 씨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본 적 있어요? 막 하면서 그냥 기분 나쁘게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오만과 독선이 보이는 건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김승원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좀 그때 모습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민심과 맞서지 마세요 제발. 이런 부분은 국민의 판단이 옳아요. 네.
0: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용혜인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고 또 지금 중수청장에 대해서도 또 여권 내부에서 내지는 조국혁신당에서 네. 엄청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승원 후보자까지 밀리면 그럼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1: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
0: 그러니까
1: 있다.
0: 그 부분을 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0월 2일부터 지금 중수청 공소청이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또 공소청을 또 관할하는 그렇죠. 부처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지금 불가피성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그 불가피성을 가지고 국민 여론이 또 반대가 높다. 그럼 국민 여론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을 밝혀줬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꾹 덮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아까 장수사님 얘기하신 대로 뭐 약간 뭐 숨길 게 있는 거 아니야? 뭐 찝찝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오해까지 더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대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당당하게 더 네.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이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신병호 사님이 말씀하신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소상히 설

0: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 언제요?
0: 내일 오전 오. 10시.
2: 그렇죠. 네.
0: 그것도 대통령이 본인 등판, 심지어 자진 등판이에요. 네. 자기가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내일 저희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내일 그 시청률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6번 했던 기자회견은 사실상
2: 정례적인,
0: 네, 정례적인 거고, 네. 그다음에 어찌 보면 그동안 나 이렇게 잘했어요 라는 청문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어찌 보면 해초리 맡겠다고 자청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좀 다를 거고, 그 어떤 기자회견보다 더 중요한 기자회견 같은데, 일단 저는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한 건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톤이 어느 정도일까예요.
1: 겸손한 모습, 좀 차분한 모습 보이셔야죠.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보면 인사하는 각도가 막 90도로 그냥 팍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냥 이런 경우도
2: 뻣뻣하게
0: 있고, 뻣뻣하게 있고, 한 45도 정도 하는 정도 있는데, 자, 그 각도는 몇 도 정도라고 보세요?
1: 50도.
0: 50도.
1: 네.
0: 그러면은
1: 조금 45도보다 더
0: 45도보다 더 고개 숙이는 정도. 몇 도 정도 고개 숙일 거라고.
2: 저는 대통령께서 전 잘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도 늘 그래 왔듯이 저 국민들 앞에 90도로 저는 겸손한 자세는 유지할 걸로 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 아이, 저 김민석 대표 당선되고 나가지고 처음에 또 의원총회 가지고 90도 인사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것도 논란 됐잖아요.
2: 그거는 다 같이 하니까 좀 그래 보였던 거고.
0: 90도는 대통령이 하기 좀 쉽지 않죠.
2: 아니 근데 저는 내일 기자회견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자청을 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2: 거의 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2년차를 출범한 지금 이 시점에 하는 아주 중요한
0: 그렇죠.
2: 기자회견이라고 보고 또 게다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금 계속 역대급
0: 3자.
2: 그 하한치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한 저는 위기감을 가지고서 기자회견에 임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국민들 앞에 좀 겸손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밝힐 건 또 밝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부드러운 메시지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앞으로 나아갈 노선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명하게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 또 하실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이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기자회견이 있어요.
0: 네.
1: 2024년도 총선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당에서 막 하라고 그랬었죠. 왜 하라고 그랬냐면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대로 밀어붙이다가는 우리 총선에서 진다. 그 문제 좀 민심 받아들이면서 좀 후퇴하고 겸손한 모습 보여야 된다. 그런 요구 때문에 했는데 2천 명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에? 뭐 저기 그냥 이거 개혁하고 이거 그냥 국민들이 원하네 할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러다가 그냥 완전히 총선 폭망했잖아요. 그러한 거를 좀 살펴보시고 어쨌든 민심과 맞으면 안 돼요. 민심이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어라고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신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긴다라는 인상 주시면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톤과 뉘앙스, 태도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자, 핵심 주제를 제가 뽑아봤더니 내일 기자들이 물을 걸로 예상되는 예상 질문지는 이미 뻔합니다.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중에 가장 일부가 이제 정치 현안일 것 같은데, 그리고 2부는 부동산이나 뭐 ETF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근데 일부에서 나올 내용이 공소 취소, 이거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연임 개헌, 이 문제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인사 문제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파병 안 나올 수 없습니다.
1: 그러네요.
0: 앞자를 따면 공소 취소, 연임 개헌, 인사 파병, 공연 인파예요. 자, 이 중에서 공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공소 취소, 연임 개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낼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1: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건 법상 불가능하다.
0: 네.
1: 뭐 어떻게 국민의힘이 찬성하겠냐. 그리고 내 지지율 낮

0: 그릴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어요.
1: 아.
0: 그러니까
1: 또 원칙을 얘기하는
0: 에?
1: 원칙을 얘기하는.
0: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뭐 조작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솔직히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냐. 당신들은 편하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는데 나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변호사 비용도 써야 되고 그 2, 3년 동안 3, 4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결자의지 차원에서 조작, 잘못된 수사, 기소였으면은 그냥 이거는 공수 취소해야 된다. 네. 그게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지켜주는 거다. 네. 그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그냥 뭉뚱그릴 것 같아요. 나 저기 내 사건 관련해서 나 공소 취소 안 하고 나 그냥 임기 끝나면 나 재판 받을게요. 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안 그실 것 같아요. 아,
1: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긴 얘기로 네. 하면서 아, 짧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0: 안 그랬으면 하죠. 좋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1: 자,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예상하세요?
2: 저는 내 기자회견이 매우 중요한데 네. 단호하게 할 부분은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네. 또 부드럽게 낮은 자세로 해야 될 땐 또 낮은 자세로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공소 취소하고 연임 기한
2: 공소 취소와 연임 문제는 저는 단호하게 저는 매듭을 져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연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1: 네.
2: 연임 안 한다는 말 전 할 필요도 없지만 네.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겠습니까? 그럼 내일 아마 헤드라인에는 다 연임 안 한다로만 뜰 거예요.
1: 네.
2: 모든 건 다 묻힐 겁니다.
1: 네.
2: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이 그걸 믿고 아 대통령이 연임 안 하시니까 우리가 그만해야 되겠다. 네. 반성하자. 절대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수까지 본다고 보는 거고
1: 네.
2: 공소 취소도요. 대통령께서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 그 공치모라는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결국에는 조작 기소와 검찰 범죄 부분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공소 취소를 하든 아니면 그래도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든 그 다음 수순은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옵션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순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무슨 말만 나오면 공소 취소한다고 이렇게 또 압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1: 네.
2: 역시나 정치쟁점화를 이미 만들어놓은 네. 프레임이 되어져 있는 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설명은 하시되 연임 안 한다. 무슨 뭐 공소 취소 안 하겠다. 이런 말을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설명을 통해서 전 단호하게 끊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
1: 네.
2: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그 개헌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저 개헌이 지금 상태에서 불가능하거든요.
1: 네.
2: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지지율도 지금 낮죠. 거기다가 이미 개헌 저지선을 국민의힘이
1: 그렇죠.
2: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1: 네.
2: 국민의힘에서 계속 연인 가지고서 쪼여들어오는 것은 그냥 우리 개헌하기 싫어요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1: 네.
2: 그럼 어차피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하면 개헌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될 일에 괜히 집착할 필요 없다.
1: 네.
2: 전 오히려 정치개혁 이슈가 개헌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1: 네.
2: 전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아젠다를 이동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아니 그래서 공소 취소를 예를 들어서 연임 개헌이야 뭐 안 한다고 뭐 이렇게 뭐 그리고 할 수도 없고
2: 그냥 설명하고 끝내면 됩니다.
1: 네, 끝내면 되고 네. 근데 공소 취소는 그러면 어떻게?
2: 아니 그러니까 공소 취소도 지금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이
1: 네.
2: 자체가 정치적으로 짜여진 프레임이기 때문에
1: 네.
2: 공소 취소를 안 한다라는 말을 할 필요 아니 공소 취소 한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검찰의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다라고
1: 네.
2: 해서 전 앞부분에 대한 강조만 전 나와도 충분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기자들이 아마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재판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거기에
2: 아니 그럼 임기 끝나고 당연히 그럼 재판을
0: 받아야지,
2: 아니 재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1: 네.
2: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을
1: 네.
2: 논하는 건데 지금은
1: 네.
2: 순서를 바꿔가지고 공소 취소할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1: 네.
2: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지금 대통령님 임기 중간에
1: 네.
2: 만약에 조작범죄 이게 못 밝혀져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재판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1: 네.
2: 상황으로 오는 거니까 뭐 그 부분까지 지금 대통령께서 미리 예단해서 뭘 하겠다 안 하겠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
1: 알겠습니다.
2: 그 생각이 듭니다.
1: 자, 이게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뭐 우리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내일 어떤 상황이 흘러갈지 모르겠고.
0: 근데 참 우리는 뭐 평론가의 입장에서
1: 네.
0: 대단히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1: 네.
0: 대통령은 이제 임기 끝나면 대여섯 개 재판을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0: 잘못하면 진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사자인 대통령은
1: 네.
0: 그 부분이 되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당사자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0: 네. 나는 내가 국정운영 잘하고 내가 지지율 높더라도 나는 결국에는

0: 내가 감옥 갈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런 상황 어떡하지? 이 걱정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도 하고 또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흔적들이 몇 개 남아 있잖아요. 계속 뭐 조정식 국회의장이 뭐 또 뭐 연임 논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김수문 법무장관 공치모 모임 뭐 이런 대표했고 또 특검에도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냐 마냐 뭐 이런 거 논란 많이 있었잖아요.
1: 네.
0: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흔적들이 좀 있고 네.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객관적인 얘기를 참모들이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뭘 끊으면서 얘기하기가
1: 쉽지 않을 것 같다.
0: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그런데 저는 그건 좀 생각 달리하는 게 지금 네. 장소장님께서는 각각의 사안들을 다 붙여가지고 하나로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걸 따로 지적을 한 것이지 그게 무슨 마치 대통령께서 네. 본인의 죄를 전제해놓고서 그거 두려워서 했다라고 하는 해석은 저는 과다한 확대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니 당연히 대한민국 사법질서라는 게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 거고 죄가 없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 기본적인 상식 위에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그 행태가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슨 공소취소를 가지고서 할 거야 말 거야를 물어보는 게 얼마나 순서를 논리를 몇 단계를 뛰어넘은 겁니까? 전 그 부분이
1: 대통령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0: 저는 딱 끊겠어요.
2: 일단은
0: 되게 어려워서.
1: 아예 그래도
0: 겸손하게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연임론과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네. 말끔하게 더 이상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1: 해석이에요, 역시
0: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그런 조언을 하시겠다. 네. 혹시라도 신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면
2: 저는 본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네.
2: 그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1년 차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 실용과 포용의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을 좀 더 전 단호하게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1: 네.
2: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부에서 흔드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1: 네.
2: 그분들과 저는 용기 있는 결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아.
2: 그거 없이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1: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내일 기자회견한테 하라고
2: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직접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1: 아, 질문은 나오겠네요. 분명히.
2: 나오겠지만 전
1: 여권 거기에
2: 대해서
1: 대한 질문이 나오겠지.
2: 지금도 보시면 대통령께서 뭐 막스 베버 얘기를 하거나
1: 네.
2: 듣기 좋은 얘기로 해서 메시지를 내면요 또 그걸 비틀고 악용을 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선긋기가 전 반드시 필요하다.
0: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 네네.
0: 각종 여론조사를 우리가 연령별 뭐 직군별 다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거기서 저는 오히려 20, 30대의 민심 이반보다 대단히 대통령이나 민주당 청와대에서 유익게 봐야 될 거는 정말 강력한 단단한 지지층이었던 50대가 부정평가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1: 네.
0: 하셔야 된다. 그들이 왜 마음을 돌렸는지 왜 부정평가에 손가락을 찍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하셔가지고 내일은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뭐 정책 같은 거를 꼭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1: 그게 뭐라고 보셔요? 그러면 50대?
0: 그거 하면 제가 참모하죠. 여기서 평론하겠습니까?
1: 아니, 아니 근데 그래도 장 소장님은 장스트라도 안 쓴데 그 정도 얘기하셔야죠.
2: 아니 근데 그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의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그분들의 주장에 조금 더 그럼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
0: 왜요?
2: 것인데
0: 왜 연령...
2: 아니 그러니까 40, 50대의 견고한 지지 중에는 네. 사실 코어 지지층이라고 김어준 씨가 스스로 부르니까
1: 네.
2: 그분들의 의견을 그 많이 반영을
1: 집독기.
2: 해야 된다라는 네. 결론으로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용주의 야. 노선과 1년 차에 했던 그 포용의 정책을 쓸 수 있을까요?
0: 아니요. 아니, 오해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어쨌든 그냥 50대 네. 그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니까 저는
1: 알겠습니다.
0: 지지를 철회한 것이 아닌가.
1: 자, 오늘 연장전 가능해요. 오늘 하프타임에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고 네. 본 방송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에
4: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3: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3부와 4부에는 오동훈 공수처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0: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동역 HD

0: 저녁엔 뉴스.
1: MBC 저녁엔 뉴스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회 법사위는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됐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며 고성으로 항의하다 회의 시작 10분 만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3: 핵심 증인과 참고인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봉쇄된 방탄 청문회였습니다.
1: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2: 국방위에서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임종득 의원만 나와 소속 의원 전원이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떴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부적격 의견을 밝히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4: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질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1: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2: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위와 산중위 전체 회의를 취소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홍지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미뤄졌습니다. 다만 재경위에선 여야 합의로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임명을 제청한 지 30일 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1: 경찰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없게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전권 송치 규정이 담겼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하면 매수자가 앞으로 최대 3년 3개월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5: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른바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기존 세입자 계약이 끝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내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단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 후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연장 확대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세제 개편안 시행으로 세부담이 커진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 얼어붙은 거래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1: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6% 올라 8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강남구 마이너스 0.36%, 송파구가 마이너스 0.36%,

0: 0.12%로 전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지만 중랑구 0.51%, 도봉구 0.47% 등 강북권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지역에선 반도체 대기업 배후 주거지인 수원과 용인, 동탄 등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고 이 가운데 354건은 구제가 확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에 따르면 특히 사고 당일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사이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 발생 시점인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 저장, 제출, 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팀원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오늘 유재원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 임무단장이었던 김현태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무장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가로막았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회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토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 씨는 2018년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진 씨는 항소한 뒤 같은 해 6월 혼자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대구는 26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5: 버스에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에는 출범을 앞둔 중수청과 공수처,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2심 재판에서 새로운 통화 녹취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여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대하는 가운데 이 녹취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4부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역할도 다시 묻게 되는데요. 출범 6년을 맞은 공수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그동안 드러난 제도적 한계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오동훈 공수처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그 12.3 내란 수사 때 그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기여한 공수처입니다. 이제는 1월 발판으로 해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독립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네,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수처장 오동훈입니다.
5: 와, 정말 역대급으로 긴 자기소개. 와, 잘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오신. 자, 네. 멘트를 다 짜가지고.
6: 네, 시청자님들께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야, 그렇게 했습니다.
5: 갑자기 이제, 네, 이 시계가 내란 당시 딱 떠오르면서, 아, 그때 또 TV에 자주 나오셨으니까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일단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아니, 중수청이 뭐 한국의 FBI라는데, 그러면 중수청 생기면 그러면 공수처는 뭐 하는 거야? 이제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어떻게?
6: 예, 그 수사기관이 중수청하고 그다음에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이렇게 나눠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이제 난립하다 보면 그 서로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공수처는 지금 경찰 그 경무관 이상 그 경찰관, 그다음에 오늘 이제 또 공수처법 통과됐는데요. 그

0: 3급 이상 그 중수청 수사관 네. 등에 대해서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제 그 큰 힘을 갖게 되는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은 네. 새로 이제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되는 그 체제에서 네.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그 존재감은 네. 대체 불가능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이제 검찰은 원래 기소수사 두 개를 쥐고 있다가 이제 분리가 돼서 못 하잖아요. 네. 기소권만 갖고 수사는 안 하는데 공수처는 다르죠, 사실.
0: 네, 이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네.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사법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수사기관 종사자, 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나름 강력한 권한을 갖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건데 그 네. 권력기관 통제 저희들이 또 만전을 기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1: 아까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이 중수청 그리고 경찰 다 이 수사 담당하는 이 두 기관이 다 행안부 소속이에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좀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0: 네 맞습니다. 그 두 네.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크면서도 행안부 장관 휘하입니다. 네. 서로 저는 견제가 그렇게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수처는 독립수사기관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도 또 독립기관으로서의 그 정체성이고요. 네. 그래서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새로 생기는 중수청, 그다음에 네. 경찰청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1: 사실 지금 가장 우려 많이 하는 게 경찰의 권력 비대화, 그리고 중수청도 야 저렇게 인력도 많은데 남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데가 공수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네.
0: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데 다만 이제 그 권한을 원활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제가 아까 멘트 처음에서 공수처법 정상화라고 썼는데요. 네. 이 좀 수사권의 기소권이 정상적으로 좀 쉽게 그 작동되지 않게 하는 네. 그런 고장난 부분을 꼭 정상화해서 네. 또 새롭게 이제 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그에 맞춰서 그 견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가장 힘든 점 인력입니까?
0: 네, 인력입니다. 먼저 네.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희들 지금 검사 25명, 차차장 빼면 23명, 그다음에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도 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 그렇죠.
0: 20명을 넘으면 안 돼요.
1: 네.
0: 중앙행정기관인데 국회도 상대해야 되고 예산도 짜야 되는데 20명의 행정 인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막 수사관을 빼와가지고 대국회 업무, 그다음에 예산 업무, 또 비서관 업무도 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관 40명도 온전히 수사관으로 쓰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1: 네.
0: 행정 인력이 모자라니까 지금 다른 정부 기관에서 18명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1: 네.
0: 무슨 중앙행정기관이 뭐 지금 프로 축구단도 아니고 공무원을 빌려 또 수사관은 4급에서 7급까지만 되고 4급을 넘어서는 승진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 수사관들은 참 그렇거든요. 다른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직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직에 있을 때는 정년이 보장되는 어엿한 공무원이었는데 이 지금 그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겠다고 공수처에 왔는데
1: 네.
0: 되려 그 임기제가 돼가지고 지위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1: 아니 그러면 그 좀 유능한 사람들 그리고 베테랑 이런 분들은 안 올라 그럴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또 유능한 분이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수처에 왔다가도 참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뭐 한 예를 들어 볼까요? 공무원은 네. 이제 퇴직을 좀 빨리 하게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게 되는데
1: 네.
0: 어떤 경우 보니까 다른 공무원이 받을 거 한 7분의 1을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 뭔가 이 지금 대한민국 지금 1인당 GDP가 4만 불이 되어 가는데 이 정말 고위공직자 범죄 그 일소라는 중대한 사명을 맡겼는데
1: 네.
0: 그 사람들한테 너무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제 앵커가 원래 좀 중립적이어야 되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중립을 좀 벗어나고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0: 네.
1: 저는 이거는 저 공수처장님 편을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0: 네.
1: 저도 사건 기자를 매우 오래 했고,
0: 네.
1: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실 공수처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0: 네.
1: 심지어 내려한테 봤지만 대통령, 거기에 국회의원들, 장관, 차관들 이런 사람들

0: 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사실.
1: 맞습니다.
0: 하나같이 우리 사회에 정말 힘센 사람들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이른바 말하는 거악들이죠, 사실.
1: 예, 예.
0: 그러니까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 바다에 있는 고래 같은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포경선이나 원양어선 정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고래 예. 잡으려면 원양어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약간 연근의 어업안은 통통배 마련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누락도 그렇고. 근데 사실 요거는 이거 국회의원분들 잘못 아니에요?
1: 앵커님 그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무치고 있는데요. 지금 뭔가 좀 일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고
0: 네.
1: 그 다음에 또 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0: 자체치를
1: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영국의 중대
0: 네.
1: 비리 수사청이라고 있습니다. SFO인데요.
0: 네, 네, 네, 네.
1: 여기도 소수 정예 조직으로 한다 했는데 거기도 500명이 넘습니다.
0: 네.
1: 예.
0: 아니 이게 센 사람들 잡아야 되는 조직이니까 네. 그만큼
1: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 그 옛날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윤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네. 그 핸드폰에 대해서 통신 영장을 받아가 집행을
0: 네.
1: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내란 수사 때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현직 부장 판사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기소했거든요.
0: 네.
1: 사실 이러한 성과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성과를 낸 겁니다.
0: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시계를 예전 그 정부 때로 돌아가서 6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마치 공수처만 세우면 뭐 검찰개혁 다 되고 뭐 온갖 비리 다 뿌리 뽑을 것처럼 그렇게 애드벌룬을 막 풍선을 막 띄웠어요. 그래놓고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서 뭘 안 해준 거야. 지원을 안 해준
1: 예.
0: 거야.
1: 저는 제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뭔가 근사하게 국민들한테 포장은
0: 아니,
1: 보여드리고
0: 그러니까요.
1: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장치들은 안 해줬단
0: 그러니까요.
1: 말이에요. 지금 이제 중수청 경찰 이렇게 들어서고 공용 경찰이 이제 생기잖아요.
0: 네.
1: 그죠.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의 일부를 중대한 그 임무를 경찰이 또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경무관 이상 그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져요.
0: 네네.
1: 인원으로 따지면 한 160명.
0: 아, 경무관급.
1: 예. 네. 이번에 그 우리 장윤기 그 살인 사건 봤잖아요. 그때 그 경찰서장이 연루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해가지고요.
0: 그렇죠.
1: 그 부분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0: 네.
1: 이 경찰서장들의 직급이 보통 총경이거든요.
0: 네.
1: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여 명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장을 맡고 있는 분은 한 260명 정도
0: 네.
1: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0: 네.
1: 그 통제를 해야 국민들이 좀 권력 남용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사 대상을 하는 데서부터 좀
0: 네.
1: 공수처를 공수처법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0: 사실은 총경이 이제 일선 서장인데
1: 네.
0: 사실은 거기가 중요하죠.
1: 네.
0: 사실은
1: 경무관들은 네. 그 참모들이 많고
0: 굉장히 높은 분들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1: 네.
0: 자 일단 그래도 쓴소리도 좀 하겠습니다.
1: 네.
0: 처장님 앞에서 바로 또 쓴소리를 또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냥 이건 통계니까 얘기를 할게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세 건 중 두 건이 공수처가 이제 직접 기소한 사건 중에서 따졌을 때 세 건 중에 두 건이 무죄로 나왔어요. 성적표가
1: 네.
0: 아주 안 좋습니다. 물론 뭐 인력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참담한 실적 아니냐? 라는
1: 예.
0: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1: 예. 좀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0: 네.
1: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0: 네.
1: 또 국민들께서 좀 더 잘하라고 또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요.
0: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 그 한계를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력
0: 네.
1: 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수사를 그 뇌물 수사를 하다 보면 제도적 한계가 뭐냐하면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0: 네.
1: 그 관련자들 중에 고위 공직자만 그 관련자를 제한해놨어요.
0: 수사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1: 예.
0: 해놨기 때문에
1: 고위공직자 외에 그 범죄에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인지 또는 피의자로 수사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0: 네.
1: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뇌물죄도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0: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
1: 지금은
0: 사건을 파다 보면 보면 이렇게 막 곁가지로 나가잖아요.
1: 모든 사건에서 사실 그런 제한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네. 그런 한계 속에서 지금 그걸 극복하면서 겨우겨우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련 범죄 조항을 우리 특검법에 있는 것처럼 모든 피의자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검처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그 일소의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그 저희들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좀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어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저희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저희들은 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그렇게 제도는 이제 차차 바꿔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 공소유지 역량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자꾸 무죄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럼
1: 지금 저희들은
0: 어떻게 하시려고?
1: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조직에 수사부 4개가 있고 공소부 자체를 만들 수 없는 환경입니다.
0: 네.
1: 지금 검사 25명에 이제 처차장 빼면 23명인데요.
0: 네.
1: 거기서 지금 공소부라는 조직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인력이 확충되면 공소부도 만들고 또 일본 동경 특수부처럼 특별 또 공판부도 만들어가지고 좀 초기 단계부터 공판에 관여하는 사람이 또 수사에도 관여할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레드팀 역할도 할 수 있도록.
0: 그 얘기 조금 자세히 해주시죠. 특별 공판부요? 그건 뭡니까?
1: 지금 이번에 우리 차장이 일본 동경 그 지금 특수부를 갔다 왔는데요.
0: 네네.
1: 거기는 이제 특별공판부라고 있어요.
0: 조직 안에?
1: 거기에 있는 좀 고참 베테랑 검사가 지금 특수부가 수사하는 데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증거에는 또 뭔가 빈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레드팀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0: 이게 혹시 재판 가가지고 무죄 날지도 모르니까 그 중간에 미리 스크리닝을 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한 번씩
1: 맞습니다.
0: 딱 보는 거군요. 야 이거 보완해야 된다. 아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
1: 정말 그런 제도가 너무너무 부럽고요. 저희들도 빨리 인원이 확충되면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고 싶습니다.
0: 지금 이 문제도 좀 있죠. 공수처는 이 수사 대상하고 기소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뇌물 수수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사법기관 또는 그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로서 기소권도 갖고 수사권도 갖습니다. 그런데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 우리 법에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1심에서는 우리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 좀 문언이 불명확한 점을 틈타가지고 기소권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 자체가 그런 부분 까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뇌물 공여자 그 지금 사법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수사기관 종사자의 그 관련된 제 3자 거기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하게 된다면은 뇌물 공여자는 다른 재판을 받고 뇌물 수수한 자는 우리 공수처가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면은 소송 경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론이 달라진다든지 그다음에 또 관계자들이 또 이중으로 또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0: 그렇네요. 그건 진짜 큰 문제인데 왜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든 돈을 줬어요. 드렸어요. 그러면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여기서 하고 근데 돈을 준 사람 이 사람도 범죄자잖아요. 근데 여기 수사는 그러면 공처에서 못하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면 판결도 막 제각각으로 날 수 있고
1: 그런
0: 이거는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1: 뭐 그런
0: 수사 효율의 문제도 있어서.
1: 기소권에 있어서 그런 문제. 아까 그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일에 은행 강도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0: 네네.
1: 은행 강도를 저질렀는데 물론 이제 은행 강도가 뭐 고위공직자라고 합시다.
0: 네.
1: 은행 강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옆에 뭐 망 보는 사람도 있고
0: 그렇죠.
1: 또 실어 나르는 사람도 있고
0: 혼자 안 하죠.
1: 훔쳐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관련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다 되어야 그 은행 강도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 지금 공수처법에는 그 관련 범죄 조항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0: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1: 그래서 지금 뇌물 공여자가 뭐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뭐 사기를 해가지고 금전을 마련했다. 그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만 이제 뇌물 공여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수사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굉장한 제약 속에 있습니다.
0: 그러면 사건을 파고 들어가다가 그런 주변에 다른 것들이 걸렸을 때 그런 건 다른 검찰이나 그동안은 이첩을 해왔나요?
1: 그러면? 이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을 가지 못합니다.
0: 아니,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공수처도 수사하고 또 다른 사법기관에서 또 수사를 하게 된 이중 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같은 이중 사건은 수사가 되고 또 저희들이 하는 수사는 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0: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비...

0: 일조로 만들었어요.
1: 특검법에는 다 그런 장애 없이 하도록 해놨거든요. 네. 공수처법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 아니 이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1: 이거 처음에는 공수처법 원안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만드는데 법무부의 태스크포스 팀이 공수처법을 마지막에 또 나름대로 좀 개정 작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은 악법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 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저의 의견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 서면제청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죠. 이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 이게 수사 지금 어느 단계까지
1: 이제 왔나요? 이제 뭐 검사 배당해 가지고 이제 착수한 단계이고요. 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그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임명 제청권,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권, 그다음에 네. 대통령의 임명권이 이제 어떤 그렇죠.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네. 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옛날에는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뭐 공론화 되지도 않았죠.
2: 그렇죠.
1: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눈으로 본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좀 더 색다른 사건이 생겼는데 저희들 연구해서 그런 부분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2: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다지만 솔직히 너무 곤혹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1: 뭐 저희들은 뭐 대통령도 뭐 체포 구속했는데요. 뭐 지위 고하에 따라서 네. 뭐 부담을 갖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게 또 저희들의 본업이고요. 네.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우리 2026년 10월 2일 그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요. 또 오늘 우리 공수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이 정상화될 어떤 저는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6: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7: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8: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5: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0: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는 7시만 돼도 어둡습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일몰 시각은 6시 38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차가 스텔스 차량은 아닌지 전조등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순이 지났지만 당분간 이 한낮의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서울이 19도, 안동 18도, 낮 기온은 서울 전주 29도, 청주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또 내일 비가 내릴 텐데요. 이외 전국 대부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상 곳곳에는 이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부산 방향으로 회덕분기점 쪽 그리고 남이분기점 쪽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입니다.
1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오늘 4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십니까?
12: 자, 질문에 앞서서요. 네. 박주민 의원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댓글 좋고요. 아니면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먼저 네. 요거 하나 좀 그 네. 지난번에도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꿈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번에 그 김민석 대표 수첩 네. 보셨죠?
13: 보도 봤어요. 보도. 네. 네.
12: 그 사진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13: 그러니까 보도에 실려 있는 네. 사진은 봤죠.
12: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거기 보니까 또 빠져 있더라고요. 네. 박주민 저는 아, 있겠지 하고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네. 서운하셨어요? 솔직히.
13: 아니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뭐 노력은 더 해야 되겠죠.
12: 아, 왜 내가 빠졌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13: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12: 아 그래요? 네. 네. 크게 중요하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거는 여기까지만. 그런데 지금 일단 네. 이 서울시장 선거 네.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13: 보궐선거가
12: 네, 보궐선거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사실 재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야 이게 지금 무슨 그 법정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진짜 이런 일은 처음 봤는데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2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 후원자죠. 이 김한정 씨.
13: 네.
12: 이분이 명태균 씨한테 내가 뭐 혼자 해가지고 뭐 오세훈은 몰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는 새로운 네. 녹취가 나왔다. 그런데 네. 무슨 뭐 제주도 별장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드라마급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13: 실제 이제 1심 판결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이 새로 제출됐던 이 녹취 파일
12: 네.
13: 크게 저는 영향을 안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 오.
13: 우선 일단 아, 김현정 씨가
12: 근데 네. 내용을 보면 좀 안 그런
13: 그러니까
12: 것 같아요.
13: 사실은 이게 보도는 많이 됐는데 네. 이게 1심 판결과 비교해서 해설해 주는 기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12: 아니 그래서요. 저도 네. 네.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13: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
12: 네.
13: 김한중 씨가 뭐 그냥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한 거다
12: 네.
13: 또는 뭐 오세훈 씨가 잘 모른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일단은 1심 판결문에 적혀져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한정 씨의 변호사의 메모예요. 그게 이제 증거로 적시돼 있는데 그 메모를 보면은 이 명태균하고 만나게 된 김한정 씨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12: 네.
13: 강철원 특보가 연락해서 만나게 됐다는 메모가 나옵니다.
12: 네.
13: 강철원 특보가 누구냐면 오세훈 시장의 오른팔,
12: 그렇죠.
13: 부시장까지 네. 했던 사람이 연락을 해서
12: 핵심이죠.
13: 예, 네. 만나게 됐다라는 네. 메모가 증거로 이미 입수돼서 제출돼 있습니다.
12: 변호인의 메모에, 네,
13: 변호인의 메모에. 거죠? 그러니까 김한정 씨하고 변호인 사이의 대화를 변호사가 이제 메모한
12: 적은데
13: 거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는 점. 그다음에 김한정 씨하고 강혜경 씨가 통화를
12: 네.
13: 하는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돼서 1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는데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오세훈 측에서 만나보라고 해서 명태균을 네. 만나보라고 해서 내가 네. 만나게 됐다. 이거를 또 강혜경 씨라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김한정 씨가 또 얘기한 녹취 파일도 증거로 제출돼서 네. 채택이 돼 있어요.
12: 네.
13: 그다음에 김한정 씨가 이제 법정에 있을 때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그 1대1로 의뢰한 줄 알았는데 결과가 다른 곳으로 간다니 뭐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 그 의미가
12: 네.
13: 1대1로 이렇게 계약했는데 결과가 이제 강철원 씨 쪽으로 갔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냐
12: 그러니까 네.
13: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세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세훈 측에서 또는 네. 오세훈의 오른팔이 연락을 해서 명태균 씨하고 만나게 했다는 게 단정이 네. 되는 거고요. 돈은 김한정 씨가 냈는데
12: 네.
13: 여론조사 결과는 누구한테 갔다?

0: 초롱이한테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1: 핵심 측근한테 갔다.
0: 법정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가 서로 엮여 있는 거지
1: 네.
0: 모르고 했다. 이런 건 이제 사실 증명하기가 어렵고 네. 현재 제출되어 있는 또는 제출한 네. 그 통화 녹취록으로도 안 되는 거죠.
1: 제가 네. 제일 처음에 이 일보를 보고 나서 궁금증이 뭐였냐면 네. 야 이거 드라마 같다라고 생각한 게 제주도 별장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 길었던 1심 재판 기간 동안에는 이게 없던 거예요?
0: 근데 아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들어보니까
1: 튀어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0: 조금 확인은 필요한데 네. 녹취록이 있다는 거를 그 수사 기관 측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제출할까 말까 한 그 고민을 김한정 씨가 했던 이유가
1: 네.
0: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네.
0: 이미 이제 다른 녹취록이라든지
1: 네.
0: 다른 메모라든지 다른 진술에 이 엮여서 같이 돌아갔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좀 본인이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확신을 못해서 아마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1: 그쪽에서는 그 1심 결과 나온 뒤에 우연히 생각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제주도 별장
0: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1: 그런
0: 제가
1: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0: 들은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좀 중요한 거는
1: 네.
0: 경위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어차피 네.
0: 법원에 의해서 증거가 채택됐으니까요.
1: 네.
0: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느냐 이
1: 네.
0: 녹취록으로.
1: 네.
0: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1: 결정적인
0: 것처럼,
1: 한방이냐.
0: 예. 방금
1: 그렇게
0: 말씀드렸던
1: 보시진 않는 얘기죠.
0: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용,
1: 네.
0: 변호사의 메모,
1: 네.
0: 법정에서 진술 등이 다 이미 이제 이 통화 녹취록하고 배치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 네. 재판부는 어쨌든 증거로 채택했다는 의미는
0: 네.
1: 그러면 뭐 편집되거나 조작됐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0: 그건 아니다라고 보긴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특별한 그런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파일이라면 증거로
1: 네.
0: 채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충되는 다른 증거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1: 네.
0: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든지
1: 네.
0: 변호사의 업무상 메모라든지
1: 네.
0: 다른 당사자와의 통화 녹취라든지 네. 여기에 비춰봤을 때는 뭐 그렇게 파괴력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1: 증거로 채택했다라는 게 재판관의 어떤 심증을 바꿀 만한 어떤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1: 증거로는 네. 일단 채택됐기
0: 때문에. 네.
1: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0: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심
1: 네.
0: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하게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들만 유죄로 인정한 거거든요.
1: 네.
0: 아시다시피 이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거 결과를 주고받은 거 훨씬 더 많은데
1: 그중에서
0: 추려가지고 시간 관계상 또는 관계자의 진술상 또는 돈이 오간 관계상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다는 것만 다섯 개를 추려가지고
1: 네.
0: 유죄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사실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새로 제출됐다고 하는 그
1: 네.
0: 통화 녹취록도 이미 다른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다른 증거들에 비춰보면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0: 네.
1: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0: 네.
1: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는 사람들이 너무

0: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서울의 주택 공급 관련된 인하가권을 거의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을 못해서 네.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토호제를 섣부르게 해제했다 다시 묶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심리를 자극했던 부분 이런 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마구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비교만 해봐도요. 오세훈 시장 취임 전 52개월하고 네. 취임 후 52개월을 비교해 보면 뭐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준공 물량 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준공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26년도, 27년도, 28년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네. 불안해지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초래했던 게 본인인데 유체 이탈 화법이죠. 다른 사람 또는 이제 등장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게 네.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본인 탓도 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0: 실제로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어서는 네. 주택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을 시장이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래서 요즘 민주당은 이게 인허가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지체되고 네.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500세대 미만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네. 인허가권은 구청 단위로 내리자라는 네. 주장을 하잖아요.
1: 굉장히 기분 나빠하던데. 그거.
0: 차기 권한 중에 핵심적인 네. 부분을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인허가 절차에서 시간을 줄이고 줄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다 보니까 네.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서울시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뺏는다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계획을 변경하는 단계 일단 승인됐던 계획을 변경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정도의 권한 정도는 네. 구청으로 좀 내려서 중복 반복적으로 드는 시간들 이런 것도 좀 줄여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1: 네. 물론 뭐 오세훈 시장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여론이 특히 서울 시민들 여론이 네. 곱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0: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공급에 네.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공공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정비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네. 저희들도 민간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인허가권을 분산시킨다든지 금융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계속 드리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또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물건은 대략 대체적으로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네. 그리고 민간 공급의 경우에는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원래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31만 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순증분은 8만 한 5천 호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역할을 매우 축소해갖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데 일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부터는 공공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휴부지라든지 또는 관공서라든지 네. 이런 데들을 개발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네. 주택들을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 그렇게 찾고 있던 땅의 대표적인 데가 지금 용산인데.
0: 용산도 거론되고 있는
1: 거죠. 네. 그렇죠. 그중에 네. 하나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0: 용산의 경우에는 네. 부지가 크게 이제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네. 분류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용산 공원 부지는요. 네. 본체 부지라는 데가 있고요.
1: 그렇죠. 본체.
0: 산재 부지라는 데가 네. 있고 적경 부지라고 하는 데가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이 산재부지에 네. 넣을 수 있는 주택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녹지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의 용산공원특별법에 의해서도 산재부지에는 주택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본체부지가 아닌 경우에는요. 네. 그런데 이제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하니까 이 산재부지에 넣을 수 있는 주택의 숫자를 좀 늘려보자라는 네.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마치 용산공원 전체를 집을 짓는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잡고 그렇죠. 안 된다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기존법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기존법은 아무 문제 제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탄천 물재생 부지도 네. 우리는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보자. 다 검토해보자.
1: 둘 다 다 하자.
0: 네, 네. 이런 얘기를 드렸고 네. 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이런 부지들을 개발하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다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미래 세대가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고 겪을 문제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적

0: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고민해보자는데 지금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에 이해가 잘 안 되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이럴 때 오세훈 시장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고
1: 네.
0: 오로지 민간 정비사업만 해야 되는 거냐.
1: 네.
0: 그거는 해법은 아닌 것 같다.
1: 아,
0: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본체가 아닌 주변에 있는 이미 다 약간 훼손이 돼 있는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0: 그러니까 법의
1: 입장인 거죠.
0: 본체 그러니까. 부지와 산재 부지 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1: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산재 부지는 현행법에도 주거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얘기도 한번. 김지용 중수청장
0: 네,
1: 후보자.
0: 네.
1: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일단.
0: 그러니까. 일단 이분이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 예.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이분이 단순히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 아, 그 질문 딱 드리려고 그랬는데.
0: 네. 네. 이분이 이제 검사 시절에
1: 네.
0: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거나 폐지하는데 반대한 입장을 강하게 천명했던 분이에요.
1: 네. 근데 지금은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일단 이 부분은 네. 처음에 이분이 후보로 지명됐을 때는 네.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1: 아.
0: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만 얘기했어요.
1: 네.
0: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수청이라는 기관은
1: 네.
0: 검사에게 수사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탄생한 기관이에요.
1: 네.
0: 맞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검사가 계속 수사해야 된다는 게 나의 신념이야라고
1: 네.
0: 했던 분이 중수청장. 그것도 초대 중수청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에 네.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1: 네.
0: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고 신념일 텐데
1: 네.
0: 중수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 돼야 될 텐데 입장을 안 밝히고 청문회 때 밝히겠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1: 네.
0: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밝혔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찬성한다.
0: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네. 이제 지금 추가 검증 중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 검증을 통과해서 오면 국회 청문회가 열릴 텐데
1: 네.
0: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철저히 좀 질문하고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 검증을 거쳐서
1: 네.
0: 오게 된다면요. 근데
1: 네.
0: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분이 검사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행보가
1: 그러니까요.
0: 이분이 얘기하는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1: 네.
0: 독립성이라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을 지켜줄 만한 행적이었는가에 대한 네.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1: 아 근데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셨는데 의문을
0: 네.
1: 넘어서 아예 뭐 지금 나오는 표현들이 너무 거친 표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히틀러 시대 뭐 히틀러 총통의 부역자 같은 게 비유를 하는 분들도
0: 그러니까
1: 계시고
0: 아마 그 부분은 말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긴 네. 있는데. 본인이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해서
1: 네.
0: 본인이 뭐 반대하는 입장을 내부적으로는 견지하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0: 사실은
1: 이런 여러 가지.
0: 그분이 여러 가지 네. 사건에 있어서 결정권자적 지위에 있었던
1: 네.
0: 거거든요. 뭐 형사 부장에
1: 대검 형사 부장
0: 감찰 과장을 했다든지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신념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거나
1: 네.
0: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었거나
1: 네.
0: 또는 자기 뜻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외부로 목소리를 낸다거나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는 외부로 목소리를 낸 거 아닙니까?
1: 네.
0: 연판장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1: 네.
0: 지금 와서는 나는 반대 의견을 내기는 냈어라고
1: 네.
0: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는 그렇지 않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어떤 명령이나 상황이 있으면 굽히고 들어갔던 자기 주장은 있었지만 굽히고 들어갔던 그래서 뭔가 최종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장모 사건 같은 거는 재기명령을 또 했던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0: 그러니까
1: 윤석열 정권에서 바로 인사에서 밀려났던 이런 것들은 또 있잖아요.
0: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검사장이 좌천된 직이냐 이렇게
1: 네.
0: 얘기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알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 네.
0: 공소장 자체에도 그 당시 대검 검찰국장이 출국 금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라고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실무 검사들이 움직였는데 실무 그 공소장에 아예 그렇게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검사들이라든지 그런 것 그런 어떤 요청사항을 전달한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만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이 과연
1: 좀 더 따져봐야 된다.
0: 예.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판인.

0: 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고양이에게 다가가려면 눈인사를 건네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면 고양이는 서서히 경계심을 풉니다. 먼저 다가와 몸을 부비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만지게 허락하기도 하죠. 가끔은 가늘게 뜬 눈을 깜빡이며 화답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 다가가면 서로의 마음도 자연스레 가까워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7: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21세기의 운전자들은 과거 사람들과 다르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운전을 합니다.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죠. 일부 운전자가 주행 중에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건데요. 이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은 방지책을 마련 중이죠. 차량 내부에 카메라와 센서를 달아서 운전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건데요. 오랫동안 정면을 응시하지 않으면 경고음을 울려서 주의력을 높입니다. 운전할 때는 오직 도로 상황에 집중하는 것, 안전을 지키는 상식입니다.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0: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0: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 국가 순위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145개국 중 101위에 그쳐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16일 발표한 2026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93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졌다는 것으로 올해 순위는 집계 대상 145개국 중 101위로 작년과 같았습니다.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쪽 200km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침몰해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해군으로부터 사고를 접수했고 낮 12시 20분쯤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3명이 구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해군함정 등을 투입하고 일본과 러시아 구조당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을 이틀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이 오늘 오후 결전지인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탁구 신유빈을 기수로 내세운 선수단은 41개 종목에 총 1,052명으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리는 배드민턴 안세영을 포함한 선수단 본진 122명이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나고야에 입성했습니다. 공항 측의 제지로 출국 때와 달리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진 못했지만 현재 제일 동포들이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환영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선 여자 축구대표팀이 방글라데시를 완파하고 조별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신상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김민재 헤더 선제골을 시작으로 6골을 몰아치며 6-0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2연승하며 승점 6점을 쌓았고 오는 21일 북한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치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FC 자금 5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포FC 직원인 30대 남성을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김포FC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빼돌린 자금을 다시 채워놓는 방식으로 회사 돈 5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일교차가 줄어들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0: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엊그제 1843님께서 부산 송도 바닷가의 멋진 야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여름밤은 덥고 끈적거리고 겨울밤은 춥고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가을밤은 선선하고 산책하기 딱 좋아서 야경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관광공사에서 가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야경 명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수원 화성행궁이라고 합니다. 해가 저물면 단청과 성곽 처마를 비추는 은은한 조명과 청사초롱 불빛이 어우러져서 고즈넉한 고궁의 밤이 연출된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밀양에서도 국보 영남루 인근에 시범 운영 중인 영남루 별빛 정원을 밀양의 야경 명소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9월까지는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니까요. 인근에 계신 분들을 한번 들러보시고요. 혹시 혼자만 알고 있는 나만의 야경 명소 있다면 오당제 식구들을 위해서 살짝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야경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녁 산책길로 추천드려요. 오, 또 여미님 직접 이렇게 가보시고 추천해 주시네요.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화성, 행궁, 경기도 야경 명소 중에 한 곳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저녁 산책길 좋군요. 8457님, 수원 행궁은 제 대학 시절 야경 명소였는데 다들 아시나 보네요. MBC에서 바라보는 기찻길 야경도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 맞아요. 저희 MBC에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 기찻길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거기 뭐 야경도 예쁘고, 거기는 뭐 사실 낮에 보는 풍경도 예쁘고, 그 MBC 계단의 창이 되게 크게 높게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하늘까지 쫙 볼 수 있어서, 종종 저도, 하늘멍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알고 계시네요. 우리 8457님이. 2847님. 논산에서 바쁜 일 끝나면 수원 화성 행궁 꼭 가보고 싶네요. 수원 화성 행궁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야경이 아주 아름답다고 하니까 특히 가을에 꼭 가보시고. 신은희님. 젠디 안녕하세요. 가을이 되니까 어디를 가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네요. 가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당대 들으면서 다스려 봅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디든 좀 떠나셔야 되는데 멀지 않더라도 가까운 뭐 집 앞 공원이라도 가서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좀 이 가을 날씨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례님은 충주의 건지마을, 야경도 예쁘지만 석양 맛집이랍니다. 오, 석양 너무 좋죠. 요즘에 또 하늘도 참 예쁘잖아요. 그 해 지는 그 풍경이 가을은 진짜 뭐 아침, 저녁, 새벽 다 이쁜 것 같아요. 최동남님. 빛이 적은 곳에서 바라보는 빛나는 하늘의 별이 최고 아닐까요? 모니터를 12시간째 째려다보다 퇴근하는 제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옵니다. 아, 별 보고 싶네요. 정말 하루 종일 이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하는 우리 직장인 분들은 잠깐이라도 이렇게 틈내서 진짜 한 1분이라도 하늘 바라보시고 퇴근길에 예쁜 달도 보시고 별도 보시고 그렇게 좀 눈을 정화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목요일 또 유독 피곤한 날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오당재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3, 4부 오늘도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문자와 미니로 편하게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우리 ENL 하루팀,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본 컴퍼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네팔에 파견돼서 대홍수 실종자 수색과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인 정부 긴급 구호대 이진이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긴급 구호대 이진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네팔에서 우리 실종자 수색과 현지 의료 지원 활동에 나섰는데요. 어제와 그제도 육상 수색과 도보 수색을 이어갔지만 한국인 실종자들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2차 구호대원 중에 소방청에서 파견된 구조 전문가 2명은 카트만두에 남아서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합동대응팀과 함께 한국인 실종자들의 소재 파악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에 직원들이 실종된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지 셰르파를 고용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수색견을 동원하고 드론도 이용해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계속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팔 당국은 하루 사이에 실종자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한 인명피해 집계를 발표했는데요. 이 네팔과 중국에서 확인된 홍수 인명피해를 합치면 사망자는 1,446명, 실종자는 6,669명으로 모두 8,100여 명에 라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은 생애 주기상 45세에 가장 많은 흑자를 내고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민 이전 계정을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에는 생애 주기 적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소비한 금액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값으로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크면 흑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으면 적자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이 큰 16세에 가장 큰 적자가 발생했고요. 노동소득은 45세에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로 다시 돌아서는 시점은 2010년 조사 때는 56세였는데 은퇴를 미루거나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이번 조사에서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한편 65세 이상 노년층의 적자가 0에서 14세 유년층의 적자를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노년층의 적자가 유년층을 넘어선 건 고령화로 인구가 늘어난 데다 이들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말랑이 장난감이 미국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랑이 안에 든 젤이나 액체가 액체류 반입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미국 교통안전청은 장난감에 들어있는 젤이나 액체가 약 100ml를 넘으면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가기술 표준어는 최근 유행하는 말랑이와 슬라임 등 76개 촉감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성인용 촉감 제품 중에도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사용금지 물질인 방부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어는 불법, 불량 완구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서 집중 점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케이윌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김연수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 중에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또 성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 말랑이 이야기해봤어요. 이게 손으로 꾹 눌렀다가 놓으면 이제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장난감인데 말랑말랑한 촉감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어린이들뿐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장난감이죠. 요즘에 안 그래도 요즘 우리는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말랑이가 미국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에서 제지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젤이나 액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0ml 내용물이 100ml가 넘으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소식과 함께 또 안전성 조사 결과도 전해드렸어요. 사용하실 때 그 인증 여부 또 사용 연령 확인하시고 만지신 뒤에는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랑이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풀릴까? 그래가지고 뭐 사용을 해본 적은 없지만 사용해보신 분들 후기도 궁금해지네요. 소원주님이 상사님이 이 노래를 신청하라고 하네요. 저번에도 신청했었는데 선곡 안 돼서 두 번째 트라이 갑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셀린 디온의 I love you 신청해 주셨어요. 상사님이 직접 신청해. 아무튼 두 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셀린 디온의 I love you 같이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점심, 저녁엔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

0: 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343님, 젠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외근이 많아서 그런지 사무실에 오래 있으면 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크크크크. 이제야 늦은 외근이 잡혀서 외근 나갑니다. 차를 타고 밤길을 달리는 이 기분. 아, 그러면 우리 5343님은 대체 퇴근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외근이 잡혀서 나가시는 거면은 언제 퇴근을 하시려나?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외근을 기쁘게 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또 즐겁게 잘 일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외근을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막 멀미 나는 기분 뭔지 알것 같아요. 3765님, 아기가 너무 어려서 추석에 못 오는 막내한테 보낼 튀김을 하다가 손을 데어서 많이 아프네요. 그래도 마음은 뿌듯합니다. 어떡해요. 아프시겠다. 이거 튀김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기름이 막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서 요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 때 혹시라도 뭐 전을 부치신다거나 뭐 튀김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 항상 주의하시고 너무 심하다, 통증이 또 있다 이러면 병원에 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고도 잘 챙겨 바르시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 싶어도 이게 나중에 또 흉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꼭 병원 다녀오시고요. 그 화기를 좀 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7011님, 저는 오늘 좋은 날씨가 아까워서 오전에 2시간 30분 동안 걷고 왔어요. 기분 전환용으로 제가 자신에게 꽃다발도 선물해줬습니다. 오, 너무 좋은 하루 보내셨다. 우리 7011님.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날씨 좋으니까 2시간 반 정도 걸으셨으면 정말 많이 걸으신 건데, 그죠? 뭐 기분 만 보는 당연히 넘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걷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기분도 좋고 해서 또 꽃도 본인한테 선물을 하셨나 봐요. 오, 너무 좋네요. 4936님, 3교대 간호사 모처럼 쉬는 날이라서 지인 만나고 오후에 수영 1km 돌고 왔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요즘은 50분씩 수영하고 옵니다. 저녁에 상쾌하니 좋으네요. 오, 이렇게 부지런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저희 오당제 수영도 또 일 마치시고 하고 오시고. 아, 오늘 쉬는 날이시구나. 다행이네요.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는 게 확실히 체력에도 도움이 되고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뭐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여기저기 걸어 다니려고 하고 뭐 조깅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운동마저도 좋아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이도아님, 젠디 안녕하세요. 집 근처에 파주 출판 도시가 있는데 멋진 공원들과 걷기 좋은 길들 그리고 도서관 또 제일 중요한 맛집도 많아서 자주 간답니다. 사람도 없어서 더 좋아요. 저도 이 파주 출판도시 쪽 거기 되게 좋아해서 한때 자주 갔었거든요. 출판도시 그리고 뭐 헤이리 마을 그쪽에 막 카페도 많고 그렇잖아요. 맛집도 많나요 거기? 뭐가 맛있는지 도아님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58님, 남편이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가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제 친정에 가서 단감을 따자고 하네요. 저는 멀미도 하는데 젠디 전화 데이트 신청합니다 하고 또 데이트 신청 문자 보내주셔서 오늘 4858님과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인천에 사는 이순희입니다.
0: 아, 인천에 사시는 순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혹시 저녁 식사 드셨어요, 순희님?
1: 네.
0: 뭐 드셨어요?
1: 오늘은 신랑이 없어서 조기 구워놨던 거 하고 미역국하고 밥 먹었습니다.
0: 와, 맛있으셨겠다.
1: 남편 근데 네. 아무리 좋은 반찬이라도 네.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남편분이랑 같이 드셔야 맛있을 텐데 어디 가셨어요? 네. 오늘은?
1: 아, 지금 평택으로 장비 일하기 때문에 현장 일이라서 오랜만에 네. 주말 부부.
0: 아, 그러시구나. 네. 이번 주는 그러면은 주말에 보시는 거예요?
1: 네.
0: 오. 그러면 순희님 평소에 오당제 혹시 뭐 하면서 듣고 계세요?
1: 우리는 둘이 식사할 때 들어요.
0: 아, 두 분이서?
1: 네.
0: 우와, 두 분이서 그러면 식사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하세요? 저희 라디오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1: 우리 신랑은 MBC를 아침 출근할 때부터
0: 우와.
1: 퇴근해서도 잠잘 때까지 듣고 있거든요.
0: 진짜요?
1: 네.

0: 우와, MBC 라디오 팬이시구나.
1: 네네. 그래서 제발 한 가지만 하라고 제가 옛날엔 그렇게 살았는데,
0: 네.
1: 아, 또 그런 신랑을 또
0: 아,
1: 만나가지고.
0: 정말.
1: 네.
0: 와, 천생연분이시네요, 근데, 순이님이랑.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뭐, 오당제 말고 또 다른 프로 어떤 거 들으세요?
1: 아,
0: 주로.
1: 저기, 모든 아침에 여성시대부터 시작하면,
0: 아, 쭉 고정해서?
1: 네, 고정. 근데 이제
0: 와.
1: 남편은 이제 그, 정치.
0: 아, 좋아하시는구나. 시선
1: 네네네.
0: 집중부터 이렇게,
1: 네.
0: 시사를 좋아하시고.
1: 네.
0: 라디오 들으신 지 진짜 오래되신 것 같은데, 혹시 처음 들었던 라디오도 기억하세요?
1: 저는 어렸을 때잘 살았거든요,
0: 네.
1: 시골에서. 그래서
0: 오.
1: 옛날엔 머슴이라고 그랬어요.
0: 네.
1: 그래서 머슴이 둘씩이나 있었고.
0: 진짜요?
1: 네, 근데
0: 우와.
1: 우리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0: 오.
1: 지게에다 일하러 나가실 때도, 논밭에 가실 때도 지게에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0: 그 당시.
1: 그러면 할아버지랑 이불 속에서 같이 들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럼
0: 와.
1: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가
0: 오.
1: 제 삶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0: 네.
1: 삶이 진짜 지치고 지치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도 라디오가 제 힘이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진짜
1: 근데
0: 라디오 함께 자라오셨군요.
1: 네.
0: 찾아보니까 옥탄 충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네요, 예전에
1: 아,
0: 라디오
1: 진짜
0: 연속극.
1: 있었지요. 네.
0: 네. 와, 순이님 진짜 그렇게 라디오를 좋아하셨으면은 늘
1: 네.
0: 들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셨을 거고, 뭐, 라디오 공개 방송 이런 것도 좀 가고 그러셨어요?
1: 라디오 노래자랑, 라디오
0: 우와!
1: 사연, 라디오 문자,
0: 오!
1: 해외여행도 했고요.
0: 당첨되셨어요? 해외여행도?
1: 네.
0: 우와, 어디서요?
1: 옛날에 그거는 그 서세원 씨가 하는
0: 아,
1: 방송이었던 것
0: 정말
1: 같은데.
0: 옛날에.
1: 네. 저는 라디오
0: 네.
1: 들은 지가 하도 오래됐으니까.
0: 와,
1: 아, 이번엔
0: 진짜.
1: 김치냉장고 타야지.
0: 와, 정말 라디오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오, 너무
1: 그러니까
0: 신기해요.
1: 그냥 선물을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근데
0: 오.
1: 오늘은 조금 당황했어요.
0: 왜요?
1: 여지껏 일에 선물이 없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0: 아, 그쵸. 아, 이렇게 당첨이
1: 그러면
0: 됐는데.
1: 이렇게 좋은 방송에 협찬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1: 아,
0: 라디오
1: 진짜.
0: 역사를 함께 하신 우리 순이님이 생각해도 이해가 잘안 되시죠?
1: 예, 근데 한 35년 됐는데
0: 와.
1: 정말 맛있어요.
0: 거기, 감이요?
1: 네, 근데
0: 와.
1: 빈집이니까, 그렇게 작년에도 못 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이번에 좀 같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잘 이렇게 남편분이랑 다녀오시고 또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벌써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 어떤 분한테, 가족한테, 남편분한테 해볼까요?
1: 제가 재혼 지금 6년 차인데요.
0: 네.
1: 둘이 연결해준 윤재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신랑이 김승우님인데 진짜 저한테 잘해주거든요. 세상 막 울릉도까지도 차 태워서 가서 막 텐트에서 자고 막 그래요. 몇 박씩.
0: 와.
1: 그러니까 지금 청춘들도 못하는 거를 우리 딸들이 그래요. 우리도 못하는 걸 엄마는 지금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나 저기 자식들도 그렇고 형제들한테 이제는 누나, 동생 이렇게 걱정 안 하고 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동안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0: 네.
1: 지금 신랑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이종옥님이 벌써 단감이 익었나 보군요.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1: 네, 감사해요.
0: 단감 또 드시고 어떠셨는지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순이님?
1: 아, 테스형.
0: 태스형 나훈아 씨.
1: 네.
0: 이 노래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제가 이번 주에 노래자랑 나갈 건데
0: 우와!
1: 예선 한번 치러 보려고요.
0: 우와, 멋지시네요. 노래자랑 나가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0: 먼저 가본 저 세상.
1: 라디오 역사의 산 증인 이순희님이 신청해 주신 나훈아의 태스형 듣고 왔습니다. 오남선님, 오당재 팬들은 찐팬입니다. 뭘 바라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준 오당재가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자 미니 메시지로 항상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이 진짜 찐팬분들이신 거 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5297님, 속리산 말티제에서 본 가을 하늘입니다. 요즘 몸은 회사로, 마음은 들과 산으로 출근하고 있네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이 듣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들려주실 거죠?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너무 멋진데요, 진짜. 하늘도 정말 푸르르게 펼쳐져 있고 그 밑으로 산들이 아주 너무 멋진 풍경 사진 설명 항상 진짜 너무 멋있는 가을의 풍경을 사진으로 요즘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어쨌든 진짜 산이 너무 멋진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내일 또 저희가 산 이야기 하잖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주말에 어떤 산으로 가볼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우리 5297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최근 93세 아버지가 양념통닭이 먹고 싶다면서 막내딸에게 어렵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해당 치킨 브랜드에서 가족에게 치킨 쿠폰을 보내면서 따뜻하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참아보려고 했는데도 지난번에 사다 준 양념통닭이 자꾸 생각나서 전화했다면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전화를 받은 딸은 평소 자식들에게 부탁 한번 하지 않던 아버지신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하셨을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해당 치킨 브랜드에서 사연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치킨 쿠폰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다면서 이런 말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누구와 함께 먹던 추억으로 문득 다시 생각나는 맛으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해당 치킨 브랜드는 누구와 함께 먹던 추억으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1번 왼수, 2번 가족, 3번 전 애인. 아버지가 전화를 건 사람은 보기 중에 누구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왼수, 2번 가족, 3번 전 애인.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7045님이 신청해주신 허각의 언제나.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도정에 전념하라고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경기도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청원이 경기도의 주요 현안 또는 정책과는 무관하고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청원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에는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해서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휘문고 농구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오늘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한 감봉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방송 촬영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 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교육청이 휘문고 운동부에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대해서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재를 취소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이진이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대 이진이 민관합동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계획대로 현지 시간 17일에 활동을 종료하고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합동대응팀은 현지에 남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며 한국인 연락 두절자 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주 네팔 한국대사관과 함께 수행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는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경기도 포천에 성실하기로 유명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업체 대표가 어느 날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회사를 직접 운영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건데요. 새로운 대표가 현장 노동자 출신이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일터를 개선해 나가는 CEO. 회사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해당 치킨 브랜드는 누구와 함께 먹던 추억으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2343님 정답은 2번 가족이요. 저도 이 사연 기사를 읽었는데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다는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유유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2343님 오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저희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3세 아버지의 막내딸은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아버지께 이런 큰 이벤트가 생겨서 정말 기쁘다면서 치킨 관계자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훈훈한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그리고 반가운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 소개해드릴게요. 2117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6주 정도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와서 입원 중에 있어요. 빨리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하고 싶어요. 우리 2117님 항상 오당제 들어주시는 애청자분이신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입원하고 계신가 봐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어디가 아프셨던 건지도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다시 또 인사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하루 잘 회복하셔서 얼른 건강 되찾으셔서 집으로 돌아오시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몸 잘 살펴주세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에 선곡되나요? 살랑살랑 부는 가을바람처럼 살랑살랑 마음을 흔들어 놓는 노래 오늘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 박영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야간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세요 하면서 부석순의 거침없이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영수님처럼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0: 가자. 이제는 너 화끈한 기간 돼.
1: 난 백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치킨 고민 고민하지 않지 우유 부단하지 않지 아우 최고

8705님 저녁 야경이 멋있어서 보냅니다. 집 주변이에요. 신청곡은 코어스의 브레슬리스 신청합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 진짜 집 주변이신 것 같은데 앞에 놀이터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뒤에 산도 보여요. 근데 뭔가 이 아파트의 불빛들 건물의 불빛들이 이렇게 환하게 반짝이면서 예쁜 그런 가을의 풍경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코어스의 브레슬리스.

5343님, 제 퇴근 시간은 젠디와 같은 10시 퇴근입니다. 젠디도 10시 라디오 끝나시면 바로 퇴근하시나요? 퇴근길 듣기 좋은 노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퇴근 친구네요. 10시 퇴근. 저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라디오 마치고 바로 퇴근하는 편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퇴근하면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같이 들을게요.

0: Hey girl,
1: hey girl,
2: hey girl,
3: hey girl.
4: Yeah. 구예찬님,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이효리의 유고걸, 어릴 땐 P4에 담아서 자주 들었던 곡인데 이 곡이 벌써 2년만 있으면 나온 지 20년이라는 사실. 시간이 빠르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추억여행 고고씽. 와, 이 노래가 20년이 되는 거예요. 2년 있으면 진짜 신기하네요. 이때 이효리 씨가 정말 와 너무 멋지고 센세이셔널 했잖아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이효리의 유고걸, 예찬님과 함께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2037님, 젠디 가을가을한 가을밤에 선남 선녀들에게 어울릴 것 같은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신청해요. 또 가을에 참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같이 들을게요.

4788님, 바버레츠의 가을이 오네 신청합니다. 이 노래 젠디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노래가 가을가을하지요 하트. 오,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노래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 벌써 이 도입부부터 제 스타일인데요. 바버레츠의 가을이 오네 들으면서 가을을 좀 느껴보겠습니다.

0: 추천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4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4부에서도 잔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오당제 식구들과 듣고 싶은 노래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요, 2427님이 전 사계절이 다 예쁘지만 특히 가을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가을에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청도에 가서 홍시를 따왔어요. 젠디는 홍시 좋아하세요? 오, 저도 좋아합니다. 전 완전 좋아하는데 홍시의 달콤한 향이 혀끝에 닿으면 이 곡 선곡될까요? 박강수님의 가을은 참 예쁘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잘 열린 홍시 사진. 진짜 당장 따서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너무 예쁜 사진이에요. 맛있겠다. 홍시 먹어야겠어요.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2427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이 도한님, 젠디 다음 주면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송편 만들면서 오당제 듣겠죠?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 신청합니다. 아, 이제 추석.

정말 딱 일주일 앞으로 추석 연휴가 다가왔네요. 모두 모두 우리 도아님을 비롯해서 오다니 가족분들 추석을 앞두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 마음을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시인과 촌장의 기쁜 보리떡 듣고 올게요.

4885님, 안녕하세요 재은씨. 저는 남편과 함께 일하는 아줌마입니다. 우리 남편은 재은씨가 들려주는 자기의 신청곡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패티김의 이별이랍니다. 아, 남편분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다니 오늘은 꼭 들려드려야겠네요. 패티김님 데뷔 50주년 기념 앨범 꿈의 여정 50년 칸타빌레에 실린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패티김의 이별 듣고 올게요.

고남선님, 젠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신청합니다. 그냥 갑자기 듣고 싶네요. 오늘 이 목요일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코너가 그냥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오늘 남선님이 신청해 주신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들어볼게요.

8285님 안녕하세요 재은님. 저녁으로 순댓국 먹고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어요. 내일부터 뭔가 수정할 일로 바쁘게 보낼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전에 끝내야 마음 편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바쁘네요. 멋진 진행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수고하세요 하고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아, 연휴 전에 이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이 또 바빠지기 마련이죠.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잘 마치시고 추석 연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같이 들을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4: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들으시고 윤근식님이 갑자기 치고 선곡이 너무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진짜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 좋은 노래들 많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남편분이 패티김의 이별 듣고 싶다고 하셨던 4885님. 재은씨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아, 기뻐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오늘 가을 노래들 많이 들려드렸는데 김순희님이 가을 노래들이 노랫말이 다 예쁘네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정말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진짜 그죠. 가을 노래들이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가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다음 주에도 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남승희님이 다음엔 제 노래도 나오겠죠? 혹시 오늘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주말에도 또 여러분 신청곡 몰아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뉴스 퀴즈 당첨자 2343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가을방학에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합니다. 오당제도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듣기 시작했는데 항상 좋은 저녁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 맞아요. 저희 오당제 이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오늘 가을방학에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2343님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법관을 선관위원장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만큼 100% 인쇄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개표를 진행해 실시간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투표 결과에 0.5%포인트의 차이가 확인되면 자동 재검표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앙

0: 지방선관위원장은 상임으로, 기초단체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는 현행 조직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직 판사와 법원 공무원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입니다. 민노총은 정부 제안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면서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년원에서 성찰 자세 등 관행적인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난해 MBC 보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원 내 생활 지도 방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모 군은 지난해 11월 서울 소년원 수용 당시 발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혀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성찰 자세를 반복했고 출소 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이지만 민항기 시장에서는 아직 부품을 공급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4세대 민항기 개발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국제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방식은 50여 년 전 에어버스의 출범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어버스는 미국 기업에 맞서기 어려웠던 유럽이 힘을 합쳐 만든 항공기 제작사인데요. 그 결과 후발주자인 에어버스는 보잉과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에어버스의 성공이 우리 민항기 산업에 주는 교훈. 잠시 후 한국 우주항공산업협회 이성일 실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0: 김변은 샤브올데이에서.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후발주자 에어버스 어떻게 보잉을 넘어설 수 있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이성일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그동안 잘 지내셨죠?
6: 예, 잘 지냈습니다.
2: 자, 오늘은 세계 민항기 시장 양분하고 있는 보잉과 에어버스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6: 네, 맞습니다. 세계 대형 민항기 시장이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잉과 에어버스 양강 체제로 되어 있는데 대략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에어버스가 한 50%가 조금 넘고 보잉이 한 40% 수준,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중국과 브라질 엠브레어 이런 회사들이 한 10% 이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보잉과 더불어서 뭐 대표하는 제작사 성장이 됐죠. 에어버스가.
2: 네. 후발 주자인데 점유율이 더 높네요.
6: 예, 에어버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많이 강화를 했고
2: 예.
6: 그다음에 그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 에어라인들의 그런 선호도가 높은 그런 방식을 좀 가져갔습니다.
2: 예. 나름대로 어떻게 뭐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 민항기 시장의 양대 산맥이 된 것 같은데
6: 네,
2: 자, 그렇다면 이 여객기 산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그 차근차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6: 예, 예. 조금 뭐 길겠지만요.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1903년도에 그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했는데
2: 네.
6: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비행기를 처음 이제 뭐 유상으로 됐다 그렇진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 우편 우리 편지 항공 우편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게 1911년입니다.
2: 예.
6: 이제 그러다가 잘 아시는 그 왜 프랑스의 그 생텍쥐베르 아시죠?
2: 네.
6: 야간 비행도 쓰고 했었는데 이분이 우편 종사 출신이에요 원래.
2: 아.
6: 그래서 실제 그분이 활동했던 무대가 프랑스 뚤루즈였는데
2: 예.
6: 그 뚤루즈 가본 그분이 묵었던 숙소가 지금 호텔로 돼 있어요.
2: 네.
6: 그런데 지금 에어버스가 거기에 본사가 있죠.
2: 아.
6: 좀 그런 약간 우연의 일치로 이런 본도
2: 예.
6: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26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항공상업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태동되기 시작하면서 항공사들이 우리가 아는 항공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이 됐죠.
2: 네.
6: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계속 프롭기, 프로펠러기로 이제 계속 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제트 엔진이 이제 개발되게 됩니다. 그 독일의 이제 ME26이라는 전투기가 최초의 제트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됐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그런 제트 엔진을 이제 개발했는데 실제로 그 상용화를 여기 제트 역기를 한 거는 영국이 먼저였어요.
7: 네.
6: 코메트라고 하는 비행기였습니다. 1952년.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가다가 좀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영국이 좀 탈락을 하고
7: 네.
6: 미국의 이제 보잉 707을 필두로 한 그런 상용 여객기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됐고 지금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7: 그렇군요. 네.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프랑스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비행기 기술에 관심을 보인 겁니까?
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독일이 이제 처음에 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했으나
7: 예.
6: 기술이 있다고 비행기가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죠.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프랑스, 독일, 뭐 그다음에 뭐 당시 소련 이런 나라들도 자체적인 여객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7: 네.
6: 실질적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건 이제 미국의 이제 보잉이 가장 먼저였죠. 뭐,
7: 네.
6: 뭐 보잉 그다음에 당시 또 미국의 또 더글라스

0: 이런 항공사들이었습니다.
1: 예. 그러면 제트 여객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이 먼저 개발한 건데
0: 그렇죠.
1: 미국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0: 사실 이게 안전 이슈가 컸습니다.
1: 안전이요?
0: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공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1: 네.
0: 예, 그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밖 외부 압력은 이제 낮아지만 내부는 이제 그걸 다시 펴기 위해 가지고 압력을 팽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1: 예.
0: 기체가 이제 팽창이 되죠.
1: 예.
0: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 여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압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1: 네.
0: 조금 말이 그런데.
1: 네.
0: 그렇게 되면 이제 약한 부위로 힘이 집중이 되는데 그걸 응력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때는 이제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면 항공기가 위험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1: 예.
0: 그래서 코메트 항공기가 사각형 유리창이었어요.
1: 네.
0: 근데 그 사각 모서리로 힘이 집중이 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계속 그게 피로 파괴 현상이라고 이제 반복이 되면 크랙 금이 갑니다. 금이 가면서 추락해가지고 틈이 막 벌어진 게 보이시죠?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행기가 1952년도에 최초의 상업 운항을 개시를 했는데
1: 네.
0: 53년부터 54년까지 세 차례 추락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1: 예.
0: 한 40인승 정도 비행기였는데 다 전원 사망을 했죠.
1: 어이구.
0: 그러다 보니 이거 나중에 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1: 예.
0: 말씀드렸던 응력 집중으로 인한 피로파괴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
1: 네.
0: 그래서 이후에 비행기들이 그러니까 창문이 보시면은 타원형에서 약간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걸
1: 네,
0: 보실
1: 네.
0: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안전이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게 됐는데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항공 부분에 있어가지고 격언격인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항공 규정은 피로 쓰여진 역사다. All aviation regulations are written in blood 해가지고
1: 네.
0: 그만큼 사고로 인해가지고 항공 안전이 보장되는 약간 역설적이게도 그런 내용들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항공기를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죠.
1: 네. 그러면 유럽은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 그 콩코드인가요? 초음속 여객기도
0: 네,
1: 개발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도 이제 미국과 이제 계속 경쟁을 이제 해왔었습니다.
1: 예.
0: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자체적으로 비행기를 만들곤 했었는데 상업적 경쟁력은 떨어지고 뭐 소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1: 네.
0: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자. 해가지고 콩코드라는 이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 네.
0: 아시다시피 콩코드가 그렇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계속 거두지 못했죠.
1: 네.
0: 왜냐하면 얘는 이 소음속으로 나르게 되면은 이 소음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육지에서는 그것을 운항하기가 좀 쉽게 어려운
1: 네.
0: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닉붐이라고 하죠.
1: 네.
0: 지상에서 유창도 깨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바다 위를 나는 노선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대서양 노선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원래는 항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주문을 했는데
1: 네.
0: 실제로 이게 운항이 자기들 노선에서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나면서부터는 주문을 다 취소하고 그래서 그 영국의 이제 브리티시 항공과 그 에어프랑스가 최종적으로는 이 항공기를 운영을 했는데
1: 네.
0: 왠지 한 10년, 10여 년 전인가요? 추락사고 한번 일어났죠.
1: 예.
0: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더 이상 운항을 하지 않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여객기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을 겁니다만 보잉하고 에어버스 이게 크게 두 개만 남은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0: 뭐 이제 크게는 이제 보잉과 에어버스 이제 보잉도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의 보잉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나라들 뭐 중국도 있고 뭐 브라질 뭐 이런 러시아도 있곤 합니다만은
1: 네.
0: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이 거의 보잉 에어버스 양강 체제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보잉의 태동 과정은 좀 말씀 주셔서 대충 감이 오는데
0: 네.
1: 에어버스는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0: 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래서 콩코드도 이제 그렇게 물론 비행기는 날아다녔지만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지 못한 기체가 되었고
1: 네.
0: 그러다 보니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에 이제 유럽에서 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너무 종속이 되겠다.
1: 네.
0: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그런 우리 유럽 상황에 맞는 비행기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제 에어버스 컨소시엄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당시 이제 당초에는 한 300석급 항공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A300이란 비행기인데
1: 예.
0: 이 비행기가 이제 그 엔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250석급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는 이제 아에로스파시아라는 회사가 있었고 독일에는 이제 MBB 그 나중에 도이체 에어버스가 됩니다만
1: 네.
0: 그리고 영국에 이제 그런 BA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에어버스를 창립시켰고 1970년대 중반에 이제 A300이라는 비행기가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앞서 말씀 주셨던 콩코드하고

0: A300 이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콩코드가 더 뒤인 건가요?
1: 콩코드가 더 앞이죠.
0: 앞이에요.
1: 예, 예. 콩코드가 실패하고 뒤에 간 거죠.
0: 그러면 오히려 초고속의 여객기를 먼저 개발한 거네요.
1: 그렇죠.
0: 아, 예. 그것도 하나 좀 흥미롭습니다. 네. 그럼 지금 설명 주시기를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이 A300 기체를 개발하는데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에어버스에는 그러면 독일 지분도 있는 겁니까?
1: 그렇죠. 가장 큰 지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가 돼가지고 뭐 국가 간의 지분이나 조금은 이제 의미는 없어졌습니다만은 네.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가장 큰 주주 개념으로 되어 있고
0: 네.
1: 지금은 사실 에어버스 그룹이라는 회사의 그 상용기 부분이 에어버스예요. 지금
0: 네, 네. 네,
1: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0: 아, 진짜 유럽의 걸쭉한 국가들이 전부 네, 다 모인
1: 그렇습니다.
0: 거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유럽에서 저 엔진 잘 만드는 데는 롤스로이스라고
1: 맞습니다.
0: 들었는데 그러면 이 에어버스랑 롤스로이스는 뭐 나쁜 관계입니까? 뭡니까?
1: 나쁜 관계고요.
0: 아.
1: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에어버스가 뭐 어떤 국가가 만드느냐를 주로 보게 되면은 그 영국은 이제 주로 날개, 예, 그 다음에 독일은 동체,
0: 네,
1: 그리고 프랑스는 항공 전자라든지 최종 조립,
0: 네,
1: 그 다음에 스페인은 꼬리 날개,
0: 네,
1: 크게 이제 그 정도로 나뉘어지고 이제 최종 조립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의 뚜루즈밖에 없었습니다만은
0: 예.
1: 실제 가장 잘 팔리는 게 이제 그 150석급의 그 A320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0: 네,
1: 그것의 한 3분의 2가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이 가져가는 뭐 그런 식의 체제이긴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도 여객기 한번 만들어보자 한 건 알겠는데
1: 네.
0: 이거 처음 누군가에게 팔기에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 A300 시장에 내놨을 때 항공사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1: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에버스는 어떻게 말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비행기를 처음 이제 개발한 국가들이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라니 독일이었는데
0: 네.
1: 이런 국가들도 주요 항공사가 있을 거니까 에어
0: 네.
1: 프랑스는 이제 에어 프랑스가 있을 것이고
0: 예.
1: 독일은 루프트한자. 이 항공사들이 비행기 사는 걸 좀 꺼려했어요.
0: 자국이 개발한 거임에도 불구하고요.
1: 안전성이 이제 많이 예. 추락사고 한 번에 나면 항공사에는 아주 치명적인 이미지가
0: 그렇겠죠.
1: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 산다는 건 아니지만 주저주저하면서 이제 확정을 안 했던
0: 네.
1: 좀 그런 상황이 있었죠.
0: 그러면 이거 누가 사줬습니까?
1: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에어프랑스는 결국 도입을 하긴 해요.
0: 예.
1: 그런데 이 유럽이야 뭐 자기들이 만들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뭐 밖에 국가들,
0: 예.
1: 뭐 미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선뜻 물진 않았죠.
0: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 사준 거는 내부에서 사주고
1: 예.
0: 슬슬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가 확보돼서 이제 쭉 보급이 된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 우리나라도 이 A300부터 그 이후 기종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까?
1: 그래서 당시 조금 여러 일화가 있는데
0: 예.
1: 이제 이 에어버스가 이제 대외 판매 그러니까 유럽 역외 지역으로 판매가 좀 이제 어렵다 보니까
0: 네.
1: 이제 당연히 비행기를 팔려고 여기저기 이제 시장을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0: 그랬겠죠.
1: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몇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어요. 그게 1970년도 중반쯤 됩니다.
0: 예.
1: 그때 이제 우리가 뭐 대한 미사일, 그러니까 프랑스산의 액조세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요걸 하기 전에 그 미국의 그 하푼이라고 하는 지금도 만듭니다만 대한 미사일 있는데
0: 네.
1: 이거를 우리가 좀 사야겠다 했는데 미국이 판매를 거부했어요. 뭐 여러 뭐 일본 관계도 있고 또 괜히 이제 정치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판매를 또 생긴 지가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미사일이다 보니까 한국이 좀 안 팔고 이런
0: 네.
1: 게 좀 있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에서 그럼 액조세 미사일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대체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마침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걸 좀 엮어가지고 프랑스에 타진을 하니
0: 네.
1: 에어버스 항공기를 좀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또 그런 카운터 제안도 있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는 너희 그 미사일을 좀 수입하고 싶다 했더니
1: 네, 네.
0: A300 이거 도입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역대 노선이나 운행 방식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1: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보잉 707이라든지 이런 비행기들은 다 이제 단일 복도. 그 우리가 싱글 아이라고 얘기하는데
0: 네.
1: 이런 비행기들이었어요.
0: 네.
1: 이제 이런 비행기들은 잘해봐야 한 150에서 200명 이상을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은 워낙 유명하지만 뭐 747이라든지 이제 이런 대형기 우리가 와이드바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광동체기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돼요.
0: 네.
1: 특히 1960년대 후반에 이제 747이 최초 이제 비행에 성공하고
0: 네.
1: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페남이라는 항공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0: 예.
1: 페남이 이제 이 비행기를 이제 초도 주문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세계 일주 시대 그다음에 대량 여행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0: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항공과 관련된 거 대부분 규제에 의거해서 운항되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1: 네.

0: 항공 관련 법규도 상당히 많이 그 당시쯤 바뀌었겠네요.
1: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항공은 안전이 최소한의 규정과 그다음에 최고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공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보강이 되고 그런 상황까지 됐죠.
0: 네. 그럼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의 관료고 우리 미국의 보잉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즈음에 네. 항공 여행이 이렇게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이거 후발주자인 에어버스라든가 다른 나라들 치고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규제를 우리 보잉이 유리하게끔 아니면 규제를 보잉 기술 수준에 맞춰서 강화해서 다른 여객기는 아예 노선을 많이 못 확보하게끔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는 없었나요?
1: 이른바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오히려 미국이 그거를 더 약간 막았다. 블로킹보다는 예. 미국도 약간 처음에 그런 짓을 좀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항공기는 참고로 그 관세가 없어요.
0: 예.
1: 관세가 없는데 이제 일부 국가는 관세를 매깁니다만은 미국이 예전에 이제 그 TCA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민간 항공기 협정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 민간 항공기 협정이 그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항공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인류의 그거를 뭐 또 복지를 늘리자
0: 네.
1: 이런 말은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 예. 거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관해 가지고는 그 관세를 무세화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한 1950년대 후반에
0: 예.
1: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그 협정이란 게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당시의 의도는 자기네들의 민항기를 세계한테 더 많이 이제 팔게끔 블로킹 무역 장벽을 낮추자라는
0: 네.
1: 이제 시도였었죠. 예. 어떻게 보면 WTO가 항공기부터 먼저 들어가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0: 네.
1: 그냥 상업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못 들어오게 관세 장벽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자기네 항공기들한테는 유리하게 하고 수입 항공기한테 불리하게 하고
0: 예.
1: 그거를 미국이 처음부터 안 하게 한 거였죠.
0: 어찌 보면 기술 우위가 있는 국가로서 그 전략이 더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 그랬죠.
0: 자, 그다음 궁금한 게요. 이렇게 항공 여행이 대중화되면 우리 경유에서도 어디 많이 다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면 큰 항공기도 필요하지만 중형 또는 소형도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미국은 그 뒤에도 계속 대형만 고집한 겁니까? 아니면 중소형도 하고 있다가 시장이 좀 나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 뭐 다 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보잉 707이라고 747 이후에도 미국 특히 보잉 같은 경우에는 뭐 보잉 737, 뭐 보잉 767, 757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뭐 200석급, 150석급, 200석급, 뭐 300석급 다양한 비행기가 시장에 출시가 되게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합병이 됐으면 더글라스를 나중에 맥도날드 더글라스로 되는데
0: 네.
1: 여기도 그런 비행기들 만들어냈고 또 중간에 뭐 지금은 이제 전투기로 더 유명한 록히드 마틴,
0: 네.
1: 록히드도 그 엘테닐 레블이나 하는 또 그런 대형 300석급이 넘는 대형기를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0: 네.
1: 이른바 항공기의 춘추전국 시대가 한 1970-80년대에 이루어졌죠.
0: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에어버스나 보잉 하면 우리가 대형 여객기 만드는 회사 딱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돼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에어버스도 보잉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했었을 그 즈음에
1: 네.
0: 우리 보잉하고 맞불을 놓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는 이 여행 항공 여행이 대중화되는 찰나에 경유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한 중소형 여객기로 특화해서 이렇게 진입해보자 이런 선택지도 있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대형으로 갔을까요?
1: 에어버스는 당초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회사 이름도 이제 버스
0: 네.
1: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비행 거리가 3시간이네. 동유럽까지 포함하면 그냥 3시간권. 그다음에 서유럽권 가면 그 2시간권 이내입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 주요 도시 간에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좀 많이 타는 이런 항공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전략을 가져갔던 게 이제 지금의 그 당시 A300에서 250석급의 300석급 비행기였었죠.
0: 네.
1: 근데 이제 1900 거기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전략을 가보자.
0: 네.
1: 그래서 이제 A300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도 좀 작은 시장에 들어가자 해서 했던 게 그 A320 시리즈. 얘가 한 150석급에서 한 180석급까지 비행기를 커버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기들한테 만들면서 대신에 보잉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기술 혁신적 요소를 가져가자.
0: 네.
1: 그래서 뭐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든지 뭐 조정석 호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 혁신을 이제 가미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에어버스가 지금의 이제 시장에 왕좌로 올라가는데 이제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초기에 유럽 국가들이 보잉을 일부러 좀 배제하고 우리 네. 거 좀 더 많이 사주세요 하는 나름대로 그런 뭐 진입 장벽 이런 걸 일부러 만든 것도 있나요?
1: 뭐 사실은 그게 일반 상용 시장에서는 그게 사실 먹히지가 않죠. 당장 시장의 수요가

0: 있는데
1: 네. 네.
0: 단지 이제 자기들이 대체하는 수 있는 기종이 있으면은 모르겠으나
1: 네.
0: 이제 그렇지는 않고
1: 네.
0: 또 이제 항공기라는 게 워낙 이제 고가 자본제다 보니까
1: 그렇죠.
0: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수출입은행 같은 데겠죠.
1: 네.
0: 이제 이런 곳에서 얼마만큼 좋은 금융 조건을 할인을 해줘가지고 우리는 해줄 수가 있다.
1: 네.
0: 그리고 너네들이 원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 에어라인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에어라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보잉기를 썼다가 네. 에어버스를 쓰려면
0: 네.
1: 뭐 운전 조작 방법도 다를 수도
0: 맞습니다.
1: 있고 정비도 다를 수도 있고
0: 그렇죠.
1: 이걸 진입장벽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그걸 기존 보잉 거 빼고 우리로 넘어오시면 어떨까요? 하려면 거기에 대한도 보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조종사 하신 파일럿들을 보면은 이제 그 면장,
1: 그러니까 예.
0: 이제 운전 면허증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한정 면허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한정한다는 것은 너는 요 기종을만 몰 수 있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기종을 이제 그 레이팅을 다 따요. 이분들이
1: 네.
0: 그래서 뭐 조종사에 따라서는 난 한 개 타입만 가지고 있어. 나는 세 개도 보잉 에어버스 뭐 다 있어. 뭐 이런 분도 계신데
1: 네.
0: 실제 그 한 번에 몰 때는 고기종만 몰긴
1: 네.
0: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1: 네.
0: 과정도 다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면은 항공사 입장에서 그 교육이라든지 비용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에어버스가 간파를 해서 실제 에어버스가 지금 시장에 다니는 A319, 320부터 시작해서 380까지 350 쭉 비행기들이 많이
1: 네.
0: 많잖아요. 뭐 제작사 기준으로는 2주 만에 전환 훈련만으로도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
1: 아.
0: 실제로는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
1: 예.
0: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른데.
1: 네.
0: 그래서 그렇게도 조종성 그 호환이 되는 측면들이 항공사들은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었었죠.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민항기 산업들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의 이성일 실장 모시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전해보려고 하는 민항기 산업들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대표적인 대형 민항기 업체인 에어버스와 보잉이 어떤 맥락과 과정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민항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부만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도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두 회사는 차세대 기종과 새로운 기술혁신을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3: 그런데 그 기술혁신의 방향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빨리 날아가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성은 뭐 당연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4: 그렇죠.
3: 그거 말고도 또 무슨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R&D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4: 사실 이제 지금 유가 뭐 오늘도 뭐 계속 지금 중동에서 위기가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간다. 배럴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공사들의 가장 큰 이슈는 1차적으로 연비입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오르기 전에는 대략 한 30% 수준을 봤었는데
3: 네.
4: 이제는 40%를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비행기에 손님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거의 비슷하거든요.
3: 네.
4: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무게를 절감할 것인가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은 거죠.
3: 네.
4: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제작사들은 어떻게 비행기를 좀 더 가볍게 만들까가
3: 예.
4: 최우선 과제가 되겠고 엔진도 얼만큼 그 좋은 연비를 나타낼 엔진을 네. 만들어 주느냐.
3: 네.
4: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됐잖아요. 아. 탄소 뭐 그런 것도 좀 줄여야 되고.
3: 예.
4: 그러다 보면 저탄소 고연비 엔진 그것도 그래서 뭐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도 그것을 감축하는 코르시아라는 협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2040년도 되면 지금보다 50% 이하로 감축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또 있기도 합니다.
3: 네.
4: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개발의 목표로 가면서도
3: 네.
4: 또 승객들 입장에서는 얼만큼 더 쾌적한 공간을 갈 수가 있느냐.
3: 네.
4: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런 기술 개발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3: 네.
4: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항공사들한테는 좀 가혹한 조건이 또 붙게 되는데
3: 네.
4: 싸야 돼요.
3: 싸야
4: 아니, 당연히 항공권이 싸야
3: 그렇죠.
4: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3: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사도 이제 그 LCC 저비용 항공사도 있고
3: 네.
4: 원래 풀 서비스 캐리어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사들도 있고 그러면 그 항공사들이 또 원하는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합하는 비행기를 만들고 또한 항공사들과 공항 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요.
3: 네.
4: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비행기긴 한데 그 A380이라고 에어버스에서 2층 비행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3: 네네.
4: 한 500명 넘게 탄다고 하는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도입해서 있는데 이 비행기 만들 때 이제 그런 이제 노선 전략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해가지고 각 전 세계의 주요 국가 또는 주요 대륙의 대형 공항에 먼저 메가 많은 비행 승객들을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 지선 공항으로 날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부채살 방식으로 허브 앤 스포크
3: 네.
4: 예, 그렇게 가는 비행기가 거기에 부합하는 비행기가 필요하다. 라는 전략 하에 이제 에어버스가 A380이라는 비행기를 만들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잉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됐겠는데 했던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좀 더 가볍게 만들고 대신에 허브 앤 스포크로 가게 된 비행기를 많이 또 갈아타야 되잖아라는
3: 네.
4: 수요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소 항공권 값이 오를 수는 있겠으나 그 포인트 투 포인트 바로 직 주요한 1성급 도시까지는 직항으로 바로 가자라는
3: 네.
4: 게 이제 그런 전략 하에 만들어진 게 보잉 787 근데 우리는 대신에 가볍게 만들겠어 해가지고 예. 보잉 787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전체 항공기 동체와 날개에 기존의 금속재 말고 네. 탄소 복합재를 아주 많이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3: 예.
4: 뭐 지금 에어버스도 그에 대응하는 A350이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탄소 복합재를 조금 조금씩 썼던 것을 아주 대규모로 적용했던 게 보잉 787의 시작이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허브 앤 스코프, 포인트 포인트 이 전략이 항공사들도 그런 전략을 가져갔는데 현재 현황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보잉이 좀 더 그 부분을 앞서갔다. 실제 에어버스의 A380을 한 280여 대
3: 네.
4: 만들고는 단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실제로 가장 잘 쓰고 있는 게 이제 UAE의 그 에머리트 항공이
3: 네.
4: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두바이가 세계 약간 중심적인 네. 위치에 있잖아요. 아시아에서도 아시아와 유럽과 중간에 위치해 있고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0: 오셨잖아요. 그런 게 좀 취약해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안전에 지금 객실에서는 이제 충전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항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영하 항공에는 영하 50도가 넘는데 그리고 또 내려오게 되면 또 그 온도 차가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안전성을 좀 담보하기가 좀 어렵고
1: 예.
0: 또 한 가지가 좀 실질적인 운항에 관한된 부분들인데
1: 네.
0: 연료는 일단 채워놓은 다음에
1: 네.
0: 다 소모가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릴 때 되면 비행기가 가벼워져요.
1: 네.
0: 내릴 때는 또 하중이 더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1: 네.
0: 올라갈 때는 상관은 좀 덜하지만
1: 예.
0: 근데 배터리는 무게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1: 아, 그렇네요.
0: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유상적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 사실 배터리는 일종의 그 이미 장착된 기계 이게 없으면 비행기는 나를 수가 없으니까
1: 예.
0: 근데 얘가 돈을 벌어주진 않죠.
1: 그렇네요.
0: 다른 항공사는 거기다 짐을 더 싣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1: 그렇죠.
0: 또 부피도 커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소형기들은 전기 비행체가 나온 게 일부 있습니다.
1: 예.
0: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그 가스 터빈 엔진과 그 배터리를 조합한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몇 시간씩 날아가는 대형기들은 아직 적용되기는 기술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에어버스와 보잉 같은 회사는 기술 혁신의 여러 과제들 중에서 전기 대형 여객기 이건 아직은 없습니까?
0: 그것도 시험 중에 있고.
1: 아, 시험 중에
0: 또 에어버스는 이제 그 A380이 워낙 이제 비행기가 크다 보니까
1: 네.
0: 일부 좌석을 좀 없애고 거기다가 그 수소 탱크를 넣어가지고 하는 전략도 지금 기술 시범기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그런 비행기들이 한 10년 안에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항공사마다 그 대한항공 같은 이런 국적기 여행사들마다
0: 네네.
1: 그 항공기마다 한 회사 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보잉 것도
0: 맞습니다.
1: 가지고 있고 에어버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럼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0: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항공사들이 이제 가장 그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노선에 관한 문제.
1: 노선.
0: 예, 예. 그러니까 해당 노선에는 우리가 얼만큼 그 예를 들어 턴어라운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객들이 하기하고 다시 탑승하고 그런 턴어라운드 타임을 줄여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항공기 취향지마다 어떤 여러 기상 조건이 있어서 어떤 더운 쪽을 많이 다니는 데는 이 비행기가 좀 더 좋아 이런 것들도 있고요.
1: 아, 예.
0: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1: 네.
0: 또 정비 조건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입할 때
1: 네.
0: 금융 조건 아까
1: 아, 예.
0: 말씀드렸죠. 아까 뭐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1: 쌍기실
0: 그 리스 뭐 이런 부분도 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게 오히려 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기종을
0: 네.
1: 가지고 있는 거군요.
0: 그래서 실제로 그 대형기 회사들은 조금 그런 경향이 덜합니다만
1: 네.
0: 그 LCC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니는 노선들이 거의 다 비슷하고
1: 예.
0: 뭐 그렇게 장거리 노선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공사들은 정비도 좀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 기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0: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뭐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737만 뭐 전체 기단 중에 700대 중에서 거의 뭐 737만 쓰던 시절도 있었고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항공사들의 컨디션과 노선 특성 그다음에 비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 네. 그런 또 맥락이 있었군요. 다시 제작사 얘기를 좀 여쭤보면요. 옛날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잉 말고도 또 록히드 여러 회사들이 있었다고 말씀
0: 네,
1: 주셨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점점 합쳐졌단 말이죠.
0: 맞습니다.
1: 이게 이 산업의 특수성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합쳐지는 게 더 유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영상의 오판을 해서 합쳐지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뭐 두 가지가 다 겹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0: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항공기 민항기 제작사가 세 개가 있었는데
1: 네.
0: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보잉, 그다음에 맥도날드 더글라스, 그다음에 록히드 이렇게 있었는데 록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그게 그 롤스로이스 엔진이었었는데
1: 네.
0: 엔진 개발이 늦으면서 이게 적절한 타임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 가지고 뭐 좀 어디 뭐 뇌물도 제공하고 아시다시피 예전에 일본 전에 다네카 스캔들이라고
1: 아, 예.
0: 있었었죠.
1: 네.
0: 그분이 미국 로키드에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1: 아.
0: 그 이제 일본의 항공사한테 이 기종을 사 압력을 행사했다가 구속이 되고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좀 이미지도 많이 탈색이 되고 그래서 로키드가 가장 먼저 민항기 대열에서는 탈락을 하게 됐고요.
1: 예.
0: 그 다음에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1990년대 초에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됐잖아요.
1: 네.
0: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원래 이제 항공우주 기업들은 군수 기종을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1: 네.
0: 이게 고객이 이제 없잖아요. 예전보다 그런 전투기, 폭격기 안 사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이제 비상이 그러니까 항공기 제작사들 보잉과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비상이 일어났고
1: 네.
0: 또 일부 기종의 사고 레코드를 가진 회사들이 좀 있었고
1: 네.
0: 그걸 결국 보잉과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합병해서 지금의 보잉이 됐죠.
1: 네.
0: 뭐 유럽 에어버스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는 네. 않았고요.

0: 그래도 유럽에는 사브인가 이런 데도 비행기 만들지 않았나요?
1: 사브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그
0: 포커,
1: 예. 네덜란드 예. 맞죠. 그게 90년대 중반까지는 했었는데 예. 이게 큰 비행기를 만들지 못하고 아. 또 보잉과 에어버스의 틈바구니에서 예. 생기종을 개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뭐 개발비 이슈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이 회사들은 더 이상 항공 완제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0: 네. 그러면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 민항기 사업에 좀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런 관점에서 산업의 특성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1: 그렇죠.
0: 물론 내부적인 오판도 있었고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그 군수적인 목적에 발주가 줄어든 여러 외부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규모의 경제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점점 뭐 이합집산해서 인수합병돼서 큰 회사들이 생겼는데 뒤늦게 우리가 어딘가와 뭐 협력해서 이 민항기 사업에 뛰어든다. 이거 될까요?
1: 사실 좀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저력들을 잘 활용한다면 저도 안 될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이제 네. 남미 순방을 하시면서 브라질을 방문하셨을 때
0: 네.
1: 우리 항공회사 중에 카이라고 있어요.
0: 네.
1: 그 카이가 브라질의 그 엠브레어라고 하는 그 세계 3위의 민항기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0: 네.
1: 거기랑도 이제 그런 전반적인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는데요.
0: 네.
1: 그때 이제 그 관점은 지금 항공사들이 그러니까 항공기 제작사들이 이제 기존의 지금 주력 기종인 737이라든지 320 같은 이제 그 150석에서 200석급의 비행기가 이제 다 만들어진 지 737은 벌써 한 60여 년이 넘어가는 시점이고
0: 네.
1: 그리고 에어버스도 320이 30년 이미 넘어갔어요.
0: 네.
1: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들은 사실 이런 저희 민간 항공업계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은 이제 뭐 엔진을 좀 바꿔가지고 그리고 일부 좀 가볍게 해가지고 하는 일부 일종의 버전업 전략으로
0: 네.
1: 갔었어요. 그게 이제 보잉은 737 맥스라고
0: 네.
1: 그러고 에어버스는 A320, 애니오, 뉴 엔진 옵션이라는 기종들이 나왔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또 50년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종이 되겠느냐. 또 그러기에는 또 의문부호가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엠브레어의 이제 주력 기종은 이제 70석급부터 130석급에 그러니까 보잉과 에어버스가 만드는 기종보다 한 단계 아래급의 기종들입니다.
0: 네.
1: 우리가 보통 리저널 제트라고 하는 기종과 그다음에 약간 지성간에 들어가는 비행기 중간 형태의 비행기들을 잘 만드는 게 그 브라질의 엠브레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비행기를 안 만듭니다마는 그 캐나다의 범바디에르.
0: 네.
1: 이 회사들이 고급의 비행기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었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뭐 카이와 엠브레어 간의 그 MOU를 했던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대형기는 아니고 중형기에 가까운 기종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먼저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1: 아직은 그 급에 어떤 비행기를 갈 건지는
0: 예.
1: 아직은
0: 미지수군요.
1: 뭐 밝혀지진 않았어요.
0: 네.
1: 그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 분들이 많이 이제 협상과 시장 분석을 하시면서 또
0: 네.
1: 이제 고객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정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브라질 갔다 오신 이후로 그 정부 내에서 이런 정부 부처들이 이제 기능들이 많은데
0: 예.
1: 이제 우주항공청도 있고
0: 예.
1: 뭐 산업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관 부처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도 이런 당장의 완제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접근을 해줘야 될 텐데
0: 예.
1: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민항기 국제 공동 개발을 위한 이제 범정부 협의체도 만들고 또 최근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은 7대 시드 프로젝트 미래를 담보하는 그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0: 네.
1: 거기 항공우주 분야에 마침 그 민항기 국정동개발 사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는 그 아직은 완제기를 자체적인 것은 가기는 어렵겠으나 그런 기반 기술을 가져가고 그 산업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그런 기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 안에 중간 단계로 민항기 국정동 개발을 좀 이제 글로벌하게 한 가져가 보자.
0: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제가 첫 번째 방송 나와서 잠깐 얘기했던 일본이라든지
0: 네.
1: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가 그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시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국내 다른 도시에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1: 그렇죠.
0: 장거리 노선의 시장 규모가 큰 겁니까? 아니면 이런 중단거리도 시장 규모가 만만치 않은 건가요?
1: 일단 기종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150석급에서 200석급의 항공기가 전체 시장의 한 60%가 넘습니다.
0: 예.

0: 중형기에 가까운 사이즈도 굉장히 시장성은 있는 거라고 봐도 되네요.
1: 이게 중형기일 땐 모르겠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 부분들도 사실 그거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시계를 앞으로 좀 돌려서
0: 예.
1: 미국이 이제 그런 그 항공사들이 전성시대가 된 게 대략 한 1970년도 60년대 후반에 70년도였거든요.
0: 네.
1: 그때는 이제 항공 요금 같은 걸 정부가 컨트롤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은 요금이 다 똑같은데 그럼 우리는 뭘로 승부해? 노선망.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얼만큼 편의성. 그래서 뭐 고객 편의성 중에는 뭐 기내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 그때는 기내식도 되게 풍성하고 뭐 옛날 자료 사진을 보면 그랬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78년도에 딜레귤레이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시장 경쟁 그 제한법을 이제 이거를 철폐를 한 그 규제 완화법을 발표를 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적자 생존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적자 생존은 이제 그 요금이라든지 그만큼 그 고객들한테 얼만큼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갔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대형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승부하던 항공사들이 그 이제 시장에 보면 작은 공항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을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거기와 메가 그 허브까지 가는 비행기도 필요한데 그때
0: 예.
1: 미국은 그 비행기를 만들진 않았거든요. 보잉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잉 에어버스는 둘 다 당시만 하더라도 150석급 비행기를 만들었던 시절이었었고 150석급 또는 완전 초대형기.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때 30석급에서 그 70석급 비행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당시에 마침 브라질의 엠브레어 그다음에 캐나다의 밤바디에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일부 아까 전에 뭐 사부도 그런 축에 속하기도 했었고
0: 네.
1: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시장이 이제 틈새 시장으로 또 열려기도 했었었죠.
0: 네. 네. 그럼 지금 가끔 연예인들 타거나 유명인들 타는 전세기
1: 네,
0: 그 사이즈는 누가 만들고 있는 겁니까?
1: 그것도 이제 그것도 만드는 회사가 많은데
0: 예.
1: 그거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라는 시장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보잉과 에어버스, 엠브레어, 그다음에 프랑스의 다소, 뭐 걸프스트림, 뭐 범버디 한 10개 회사 정도가 그런 비행기들을 이제 다양하게 사이징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0: 예.
1: 이제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건 자사 별도 비행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0: 네.
1: 737이라든지 320을 개조해가지고
0: 아.
1: 원래 150명에서 200명 타는 비행기를 뭐 한 20명 정도 타게끔
0: 네.
1: 개조해서 한다든지
0: 그다음에
1: 뭐 미국의 걸프스트림 같은 비행기들은 실제 비행기 사이즈만 따지고 보면은 그런 비행기들 또 크게 다르진 않아요.
0: 네.
1: 대신에 연료를 날개를 길게 해가지고
0: 네.
1: 항공기는 그 날개가 연료통이거든요.
0: 네.
1: 길게 해가지고 뭐 서울에서 뉴욕까지 작은 비행기인데도 논스톱으로 간다든지 그런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항공기를 만들곤 합니다.
0: 네.
1: 그 시장도 꽤나 큰 시장이긴 한데
0: 예.
1: 근데 이게 이 시장은 조금 다른 그 민항기 시장과 또 다른 측면이 아무래도 부자들이라든지
0: 예.
1: 이런 뭐 대기업의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0: 그렇죠.
1: 극도로 안전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는 뉴커머들이 막상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제가 바로 그 점에서 여쭤본 건데 우리나라도 뭔가 민항기 산업 하나 잘 키우면 좋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느 팀새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대형 여객기에 맞불을 놓으면 좋을지 이런 관점에서 혹시 전세기 시장은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그것도 안전 문제 때문에 쉽진 않겠네요.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항공기를 가져가자라고 하는 개발을 하자는 거는 리스크가 대단히 큽니다.
0: 예.
1: 앞서 제가 그 로키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0: 네.
1: 로키드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비행기를 다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비행기 잘못 만들었다 회사가 날아갔죠.
0: 네.
1: 로키드도 L-1011 비행기 만들었다가 회사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군수로 완전히 딱 돌아섰고요.
0: 네.
1: 이런 부분들이 비행기 잘못 만들면은 그 회사가 망합니다. 특히 민항기가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메이저와 우리가 그런 또 경험이 부족한데 대신에 우리가 부품들은 또 잘 만들고
0: 예.
1: 또 우리가 자체적인 그 전투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산성을 좀 더 높여서 일단 우리가 메이저들과 먼저 그 민항기 국정운 개발 형태로 들어가면서 시장을 좀 넓혀가는 전략이 아무래도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실제 그러면 아까 이 질문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도시와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들 그리고 두바이 얘기해 주시면서 허브공항인 두바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어버스를 많이 기종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1: 네네네.
0: 그럼 이거는 허브공항과 그냥 허브공항 역할을 안 하는 곳은 원하는 기종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시기에 아주 공교롭게 금융 리스 상품이 좋았거나 그래서 그 기종을 많이 선택하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1: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는 있는데
0: 네.
1: 일단은 그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그 항공사가 해당 그 요금 전략을 잘 거기에 부합하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기종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0: 네.
1: 그래서 그

0: 쿠웨이트 항공은 이제 그것에 아주 적합한 항공사였고 또 뭐 이제 중동에서 그 조달하는 부분들이 금융 조건도 좀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0: 한 번 발주할 때 비행기를 많이 사면은 이제 볼륨 세일이 가능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다른 항공사들 A380 같은 경우에 다른 기종을 그러니까 그 기종을 채택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가져가진 않았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의 이제 도입 기준으로 10대 아시아나가 이제 6대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허브앤스포크 방식으로 그 전략으로 비행기를 들여오진 않았습니다.
1: 예.
0: 일종의 그런 탑 오브 더 라인 개념으로 가져왔었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A380이 그러다 보니 좀 시장 확대에 좀 다소 한계가 있었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쭉 우리 실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나라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허브공항이니까 허브공항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여객기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0: 그렇습니다.
1: 또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군소공항들 활성화시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럴 때 운행 대수라도 조금 안전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우리 자체적인 생산 여력이 있으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 그럼 또 군소용 여객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봤고
0: 그렇습니다.
1: 또 방위산업적인 목적에서 또는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에서 우리도 조금 시장규모 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다양한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카이를 비롯해서 한화 쪽 이런 회사들도 있고 하니 이런 회사들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0: 네네.
1: 또 한편으로는 항공기 한번 잘못 만들면 이거 회사 날아간다 얘기를 해주셔서
0: 그렇죠.
1: 이 모든 조건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전략 전술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0: 그래서 일단은 한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군용기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이제 지금

0: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만큼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부품 장비까지 항공산업을 기화로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이 항공산업이 그런 분야 선두가 서는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안전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항공기 제작에서 안전 문제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0: 안전 문제야말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항공 안전 규정은 다 피로 써졌다라고 네.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장 소홀하게 하기가 어려운 분야죠. 가장 안전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가 되면서도 그다음에 그 실제 그 비용이라든지 또 너무 안전을 또 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뭐 가장 안전한 거로 따지면 강철 같은 거를 네네네. 딱 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면 좋은데
1: 무겁죠.
0: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도 이제 소재 기술들이 좀 많이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래 먹거리를 다양화해야 되고 또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민항기 산업 우리도 잘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갖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항공우주산업협회 이성일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5: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 진도 국제무용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문화축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0: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K-POP 콘서트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암표 거래가 올해 약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 12만 9,528건의 암표 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암표 거래가 확인된 플랫폼 비중은 티켓베이가 65.4%로 가장 컸고, 이어 X는 19.48%, 번개장터 11.32% 순이었습니다. 암표 거래는 2024년에 1만 6천여 건에서 2025년은 12만여 건, 올해는 약 13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공무술 승단 심사 과정에서 겨루기를 하던 20대 부사관이 갑자기 쓰러진 뒤 일주일 만에 숨져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 체육관에서 특공무술 승단 심사를 받던 20대 하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하사는 곧바로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일주일 만인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유가족께서 아들의 죽음이 보다 의미 있게 기억될 수 있도록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모 씨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 장난 연락을 한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모두 29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한 10대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 대상지 용도 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되자 서울시가 오늘 항소심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1,200만 명의 방문객과 교통약자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공익적인 행정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7개월 동안 매도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른 23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나이가 꽤 들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할 때 늦깎이 글 공부로 발음하면 틀린데요. 정확한 발음은 늦깎이 글 공부입니다. 나이가 제법 들어서 뭘 시작한 사람은 늦깎이가 아니라 늦깎이. 글을 배움은 글 공부가 아니라 글 공부로 발음해야 맞습니다. 글 공부엔 다른 뜻도 있는데요. 글의 속뜻은 익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공부도 글공부라고 합니다.
7: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미국의 그룹 그린데이의 이 노래가 담겨있는 앨범 아메리칸 이디엇은 당시 미국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한 일종의 컨셉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뮤직비디오도 당시 이라크전에 참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하지만 이 노래만큼은 팬들 사이에서 앨범의 맥락이나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로 이해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이 곡이 그린데이의 보컬 빌리 조 암스트롱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빌리 조 암스트롱이 10살 때 9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랜 시간을 거듭해서 쓰게 됐다는 이 노래. 매년 9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가을처럼 여전히 우리 귀에 들리는 곡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그린데이의 라이브입니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0: 9월 17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무대 그린데이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였습니다. 7443님 신청곡이었어요. 9월은 라이브 특집이 너무 일찍 나오는 거 아닌가?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인가? 뭐 이런 생각 잠깐 하시고 계셨나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고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라이브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사실 9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은 추석 연휴여가지고 이 추석 특집하고 좀 겹치고 해서 9월에는 라이브 특집을 살짝 쉬어갈까 그 생각을 했는데 유난히 9월에 라이브 신청곡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10월까지 넘기기에는 여러분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결정했습니다. 9월의 라이브 특집 9월 셋째 주 목요일 오늘 이 시간에 하기로. 그래서 덕분에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도 이 라이브는 9월에 들어야죠. 9월을 넘기지 않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번에 라이브 특집에 듣고 싶다고 이제 신청해 주신 음악들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어떤 무대들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도 나오는지 한번 같이 들어주시고요. 또 10월에 듣고 싶은, 10월에는 마지막 주에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라이브 특집 때 듣고 싶은 음원들 지금 미리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그냥 편안하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

0: 는 샤볼데이에서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This is from 72 also about being on the road. It's called Turn the Page.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다음 주에 있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일찍 만나는 9월의 라이브 특집. 지금 들으신 음악은 밥 시거, 턴 더 페이지였습니다. 5856님 신청곡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무대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요, 테이크댓의 노래지만 게리 발로우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1102님이 게리 발로우의 라이브로 신청해 주셨거든요. Back for Good. 그리고 김대우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조지 마이클 무대 이어져요. Love's in Need of Today. 이렇게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이번 9월에는요, 다음 주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일찍 9월의 라이브 특집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위트니 휴스턴의 무대였어요. Greatest Love of All. 074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음악을 듣고 있는데 위트니 휴스턴이 살아서 눈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진짜 목소리 하나로 이 전체적인 무대를 다 지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현장성 가득한 분위기를 이 라이브 음원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5724님, 최근에 데이빗 길모어 라이브 앨범을 샀어요. Wish You Were Here 라이브 신청합니다. 다른 라이브 앨범이어도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데이빗 길모어 라이브로 듣죠. Wish You Were Here. 네, 라이브의 폼페이 앨범에서 준비를 해뒀고요. 이동은님, 너무 오랜만에 골든디스크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음악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음악을 멀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을이 돼서인지 다시 음악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생각난 게 골든디스크였어요. 이제 매일 출석할게요. 며칠 전에 프레디 머큐리와 데이빗 보위의 환상적인 보컬 하모니와 베이스라인이 멋진 언더 프레셔 라이브 영상을 봤거든요. 신청합니다. 라이브 버전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셨는데요. 웰컴 백입니다. 돌아오신 기념으로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리려고요. 그동안

음악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 한동안 음악을 멀리 하셨다고 했는데, 뭐에 좀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도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여기에 계속 있다 보니 동은님이 돌아올 곳이 있었군요. 그것도 참 다행이긴 해요. 자, 돌아오신 기념으로 우리 골든디스크 안에서 라이브 특집할 때마다 작은 락 페스티벌을 열잖아요. 핑크 플로이드의 데이빗 길모어의 라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컬렉티브 소울의 The World I Know 박정식님이 이 라이브 버전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무대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동은님이 신청해 주신 퀸의 Under Pressure 라이브까지 새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데이빗 길모어예요. Wish You're here.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다른 달보다 한 주 일찍 만난 9월의 라이브 특집. 오늘 마지막 무대는 더 후입니다. 바바 오라일리. 김성민님 신청으로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10월의 라이브 특집은 10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 버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난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골프 얘기를 할 땐 샷이고 카메라 얘기할 땐 숏이라고 합니다. 규범대로라면 숏과 샷 중에 숏이 맞지만 이미 오랫동안 쓰여 굳어진 관용어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대로 적기도 하죠. 컷과 커트도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나 미용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커트. 영화의 마지막 컷, 편집 과정에서 컷이 되었다고 말할 땐 컷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최근 인사 논란과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최악의 후보자라며 장외투쟁 검토에 나서는 등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전멸시킬지 말지 기로에 있다며 대규모 공격 재개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사우디의 요청으로 후티의 군사행동 자제를 이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우리 선수

0: 진이 어제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처음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 본진도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9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국정 지지율이 잇따라 떨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현안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0: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됐는데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특별한 계기 없이 열리는 기자회견으로 약 90분 동안 주제 제한 없이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갈 예정입니다.
3: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2: 공개되는 여론조사마다 취임 후 최저치의 국정 지지율을 경신 중인 가운데 그 배경으로 지목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부터 불거진 의구심과 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야권발 신양 로비 의혹 등 문제 제기로 도마에 오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등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인물들을 인선한 배경과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질의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대미 통상 협상 등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명확한 입장 표명과 설득력 있는 언어로 국정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라며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4: 유흥주점 업주 출신으로 알려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식약처에 신약 임상 승인 관련 청탁을 전달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5: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그런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는
6: 그때는 그렇게
5: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것은
6: 못 읽어요?
5: 제가 알 수가 없고요.
4: 불법 청탁 논란이 거셌지만 민주당이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덴세 의혹과 김 후보자는 연관이 없었고 가족 조합 의혹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후보자라며 부적격 의견을 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7: 아무
8: 인사청문회법에는 3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어요.
4: 그러자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보고서 표현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표현, 이게 마치 불법인 듯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은 이건 틀린 주장 아닙니까?
10: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료가 도덕성을 자초된 평가가 열렵다는 의견이었음 하시기보다 의견이 있었음 정도로 표현해 주십시오.
4: 이제 대통령의 임명만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1: 악화된 민심이 확인이 되면 언제든 장외에 나설 수 있게 실무적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4: 최근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은 52.1%로 찬성 25.1%의 두 배가 넘고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낸 만큼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는 22일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먼저 연 뒤 추석 민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위원장인 국토위와 산자위에선 홍지선,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미뤄졌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2: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임종득 의원만 참석해 부적격 의견을 남기고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12: 아들이 7억 상가매입을 최근에 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인사검증기관마저 몰랐다면 대통령실에

0: 인사검증이 실패입니다.
1: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아들의 상가 투자는 당시 외국에 있어서 몰랐다고 답했고,
2: 이모가 조카한테 이모부하고 7억을 빌려줬는데 이모나 자식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3: 아마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 철거민 특공으로 받은 서초동 아파트로 수십억 차익을 얻었다는 비판에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4: 그 보상이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지금과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1: 또 장교 복무 중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로 설정한 아들 논란에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5: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부대에서 특별관리, 특혜 같은 거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4: 저 부대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1: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6: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합니다. 후보자는 바꾸겠습니까?
7: 후보자님 답하십시오. 본인의 과거 전세가 비정상입니까? 아니면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정상입니까?
1: 여당은 추석 전 상임위를 열어 홍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인데 두 상임위 모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국민의힘이라 반대할 경우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거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8: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대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통령 모두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반년을 넘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지를 결정할 중대 기로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 전쟁이 끝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란은 협상을 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이란은 정말 합의를 보고 싶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중동 6개국 정상들과 만나 이란전 이후 구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폐제시키한 대통령을 포함한 이란 대표단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대표단과 수행원들의 유엔 총회 참석 비자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드론 요격 과정에서 떨어진 파편에 예멘 국적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친 겁니다.
10: 사우디 깊숙한 곳의 공격 표적은 군사기지와 공군기지, 석유시설입니다. 후티 반군 수장입니다.
9: 후티 반군의 공세에 고전해온 사우디는 오만을 중재자로 삼아 후티에 2주간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의 요청을 받은 중국도 이란을 통해 후티의 군사 행동을 자제시켜달라고 비공개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0: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다음 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인 김선경 부상은 오는 22일에 개막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부상은 지난해에도 북한이 유엔 총회에 7년 만에 파견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약 일주일 앞두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현지 시간 17일 통화를 하고 양국 간 고위급 왕래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 관계에서 정상 외교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양측은 평등, 존중, 호혜의 정신에 따라 다음번 고위급 왕래를 잘 준비해야 한다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추진하며 이견을 관리하는 한편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양국이 중동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한국

0: 북이 미국의 가장 신뢰하는 동맹이자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감사 만찬에 참석해 미국에 대해서 지난 250년간 자유와 민주주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온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를 위해 미국이 보여준 오랜 우정을 기억하며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남부 온도주에서 메탄올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지 제조 술을 마시고 지난 2주간 최소 4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5명이 체포된 가운데 현지 주민은 야자나무 수액을 발효시킨 몽키테일이라고 불리는 현지 약초주에 메탄올이 섞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말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 술을 마시면 섭취량에 따라 신장 기능이 멈추고 눈이 멀며 뇌가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과 전력가스 등이 오르며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잠정 생산자 물가지수가 7월보다 0.2%, 1년 전보다는 7.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최대 100mm 이상, 전남, 광주, 남부와 영남 해안은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5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요즘 마트나 과일 가게에 가보면 알록달록 잘 익은 제철 사과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들어있는데 이 펙틴은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다고 합니다. 또 콜레스테롤 관리나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하죠. 간혹 사과가 다니까 혈당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과는 생각보다 혈당지수가 낮은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가올 추석에 열량이 높은 음식들 평소보다 많이 드시게 될 텐데요. 식탁 위에 사과도 곁들이셔서 기름진 속도 달래고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18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볼까요? 서울 19도, 부산 23도, 대구 23도, 대전 21도, 광주 21도고요. 강릉은 19도, 제주 23도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곳곳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리고요.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쓰시면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6: 층을 날라도, 층을 날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7: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1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가장 적고 혼란을 줄이고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예방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엄을 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면서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청주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청주의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는 담임교사 B씨와 교감, 동료교사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지난 2일 오전 A양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 서너 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고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A양의 학부모는 B씨가 시험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소리를 질렀으며 폭행을 말리던 교감도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모두 100회에 가까운 방화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어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올해 1월과 2월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포함해 남원과 함양 일대에서 모두 3차례 산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무려 96차례 방화를 저질러 봉대산 불다

0: 사람쥐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에 징역 10년을 받고 복역한 바 있는데요. 2021년 출소 이후에 또 산불을 질렀으며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북 울진의 한 금광에서 천장에 바위가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반쯤 울진군 북면의 한 금광 갱도 안에서 작업자 두 명이 무너진 바위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60대 작업자가 바위에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작은 포크레인을 이용해 갱도 내부를 정리하던 중에 위쪽에 있던 바위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갱도 내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1: 이어집니다. 경기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일본 아이치현 내에 19개 시에서 펼쳐지고요. 네. 도쿄, 오사카, 시즈오카 등에서 나눠서 개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영은 도쿄에서 네. 열리는 일정이 이어지고요. 이미 농구, 축구, 배구 등 구기 종목들은 일정을 시작해서 네. 남자 농구는 토너먼트를 치르고 있고 한국 선수단 본진은 어제 출국을 해서 현지 적응을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일본에서 하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는 1958년 도쿄, 94년 히로시마 대회 이어서 이제 역대 세 번째이고요. 32년 만인데 아시안 게임이 원래는 4년 만에 열리는 대회지만 네. 기억하시다시피 직전 대회인 2022 항저우 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1년 미뤄졌었기 때문에 네. 아시아 스포츠 스타들은 3년 만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0: 네.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단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1: 이번 대회 43개 종목에 71개 세부 종목이 있고요. 네. 메달은 469개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요. 45개국 약 15,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크리켓과 빠데를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단 규모는 1,052명이 되겠는데 네. 금메달 40개 이상 종합 3위가 목표입니다. 예. 일본과 이제 종합 2위를 놓고 좀 겨뤄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아무래도 일본이 홈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목표를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본과의 메달 격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도 과제로 삼았습니다.
0: 네. 신설된 종목들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아까 그 빠델이라는 종목이 좀 생소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테니스와 스쿼시를 접목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는 우리나라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신설 종목 중에 하나고 이번 대회 신설 종목이 또 있는데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태권도가 있고요.
0: 버추얼 태권도?
1: 네. 가상현실이어서 예. 이 가상현실의 어떤 기구를 착용하고 태권도를 하는 그런 종목이라 저도 사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예. 이번 대회를 통해서나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0: 그 선수들이 기계를 쓰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그 경기를 벌이는 거군요.
1: 가상현실에서 벌이는 그런 약간의 게임 같기도 한.
0: 아, 그러네요.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축구와 탁구를 결합한 테크볼도 이번 대회 새롭게 도입된 종목인데요. 네. 제가 테크볼 대표팀을 대회 직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이 그 테크볼 대표팀이 특히 한국 테크볼이 저변이나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네. 선수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거의 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선수들이 자신의 생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고 오로지 태극마크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선수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네. 메달권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0: 대단한데요.
1: 네, 이미 일정이 시작이 됐고요. 예. 이준석 선수가 테크볼 남자 단식에서 준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내일 준결승전을 치르는데 여기서 승리하면 이 종목 이 한국 첫 메달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제가 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축구와 탁구를 접목했다고 하니까 네트를 사이에 두고 네. 흔히 말하는 그 족구와 비슷한 느낌을 맞습니다. 좀 받습니다.
1: 쉽게 말하면 네. 약간의 기울어진 네, 약간의 그 경사가 있는 탁구대에서 네. 족구를 하는 또는 색박타크로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탁구대와 비슷한 경사가 있는
1: 네, 맞습니다.
0: 있는 거군요.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이제 대회가 열리는 나고야 상황이 좀 원활하지 않아 보여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1: 개막하기 전부터 날씨부터 운영까지 크고 작은 변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폭우와 폭염 등 기상 악재에 이어서 대회 운영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면서 네. 좀

0: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나고야 일대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지하철역 등이 침수가 되기도 했고요. 네. 대중교통 운행에도 좀 차질이 빚어졌는데 지금 이번 아시안게임은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뭐 컨테이너 박스에 있다든지 뭐 유람선에서 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 특성상 일부 선수단 숙소가 폭우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가 샌다고 계속 연락이 네. 오고 있고요. 예. 폭우 여파로 경기 일정이 바뀌기도 했고 우리 축구대표팀 같은 경우는 훈련장으로 이동할 차량이 아예 배차가 되지 않거나 다른 경기장으로 데려다 놓거나 이런 일정이 좀 차질이 빚는 등 날씨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 날씨는 제가 나고의 현지 취재진에게 알아본 바로는 맑은 날씨는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폭염이 이어질 거란 예보가 있어서 예.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운영이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걱정인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지금이라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남자 축구 얘기 하셨지만은 구기 종목들은 뭐 이렇게 경기 수가 많아서 일찌감치 이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남자 농구 같은 경우 벌써 4강전이더라고요.
0: 20일에 결승전이니까 네. 남자 농구는 곧 일정이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에 올라서 오늘 이란을 상대로 4강전을 치릅니다.
1: 네.
0: 조별리그 A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연파하면서 조 1위로 8강에 올랐고요. 지난 대회 준우승팀 요르단까지 따돌리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4강전 상대는 이란입니다.
1: 네.
0: 근데 이란이 우리에게 좀 천적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1: 예.
0: 역대 전적에서는 13승 10패로 근소하게 앞서는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우리가 이긴 후에 네. 12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생각해보면 4강까지 오른 팀 중에 수월한 팀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1: 네.
0: 반대편 대진을 보면은 일본과 중국이 4강 대결을 펼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 4강 정도에 올라오면 우승 후보들끼리 남는 거라
1: 그렇긴 합니다.
0: 어떤 팀을 만나도 힘든 대결이 예상되는데 그리고 이란이 물론 껄끄러운 상대지만 이번 대회에서 이현중, 이정현 이런 선수들이 특히 우리 선수들이 좀 최고의 경기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 네.
0: 고른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좀 이란 징크스를 깨고 더 높은 자리로 오를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 남자 농구의 메달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축구와 배구도 일정을 시작했는데 야구도 곧 조별리그에 들어갑니다.
0: 일단 남자 축구는 카타르를 4-1로 이기고 대회 첫 승을 거뒀고 22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2차전이 있고요.
1: 엄지성 선수가 활약을 아주 해줬죠.
0: 여자 축구는 조별리그 첫 경기 미얀마 상대로 5골 폭발했고 어제 방글라데시와의 경기에서 6-0 대승을 거두고 2연승을 달렸는데
1: 네.
0: 우리와 같은 조에 북한이 있습니다.
1: 네.
0: 북한은요 방글라데시를 10-0 미얀마를 8-0으로 이겼거든요.
1: 아, 잘하네요.
0: 북한은 금메달 후보입니다.
1: 네.
0: 우리에게는 조 1위를 다퉈야 되는 상대이기도 한데 남북 대결이 조 1위를 놓고 펼쳐지는데 21일 있을 네. 예정이고요. 여자 배구는 2연승을 하면서 8강 진출을 확정했고 야구 대표팀은 오늘 나고야로 건너가는데
1: 네.
0: 21일부터 대만, 홍콩, 태국을 상대로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비가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라운드 사정이 좀 좋지 않다고 해요. 게다가 첫 상대가 까다로운 대만입니다.
1: 예.
0: 우리가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면 대만은 꼭 이겨야 하는데 지금 KBO 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하나의 왕인천 선수의 선발 등판이 지금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야구 얘기하셨는데 이제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대표 선수들이 없이 프로야구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0: 이번 주부터 이제 아시안 게임 대표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을 야구 경쟁의 큰 변수로 떠올라 있고
1: 예.
0: 기아 같은 경우는 김도영 선수의 공백을 15일 첫 경기부터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SSG에 3-6으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1: 네.
0: 어제는 그래도 키움을 상대로 2-0으로 이기면서 4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3위 LG를 다시 2.5경기 차로 추격하게 됐고요. 아시안게임 공백이 가장 큰 팀으로는 KT와 두산을 꼽고 있는데
1: 예.
0: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KT 7연승, 두산 2연승. 차출 공백의 변수는 이제 조금 지나봐야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1위 KT, 2위 삼성 2.5경기 차고요. 3위 LG, 4위 기아. 5위 두산, 6위 NC인데 두산을 바짝 추격하던 NC가 4연패에 빠지면서 두 팀의 승차가 다시 5경기 차로 벌어졌기 때문에 네. 두산이 조금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7위 SSG, 8위 한화.

0: 9위 롯데, 10위는 키움 순입니다.
1: 네. 그리고 프로야구는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0: 메이저리거 최지만 선수 네. KBO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게 됐고요. 네. 메이저리그가 탐냈던 부산고의 하현승 선수가 1순위는 당연한 상황이고 신인 계약금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게 벌써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 18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를 8년 만에 정상을 이끌었고 MVP까지 차지한 선수인데
1: 예.
0: 오타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투타가 모두 가능한 선수예요.
1: 네.
0: 키움이 당연히 1순위로 이 선수를 선발할 것 같은데 우리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많은 그 계약금을 받았던 선수가 기아의 한기주 선수였거든요. 예.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선수가 아마도 이 금액을 넘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20년 된 기록이거든요.
1: 예.
0: 야구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현승 선수가 역대 최고 계약금을 받을 것이다. 이걸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최지만 선수 역시 어떤 팀이 데려갈지에 대한 관심이 네. 커지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으로 모레노 감독이 모레노호 1기 선수들을 선발해서 발표를 했군요.
0: 데이터 전문가답게 1,700명 중에서 3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기존에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기존의 에이스들을 모두 불렀고요.
1: 네.
0: 정승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동경, 김봉수, 박태준, 구성윤 등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승선했고 유럽 무대에서 성장하고 있는 2006년생 김민수 선수도 생애 처음 A대표팀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예.
0: 관심 모았던 이승우 선수가 분을 받지 못했는데 모레노 감독의 말에 따르면
1: 네.
0: 별다른 설명 없이 발탁되지 않은 선수들한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일단 본인은 이름값이 아닌 실력만 받...
2: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연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연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안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0: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2: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퇴장을 해버렸어요.
3: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김승환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을 했습니다.
2: 네.
3: 국민의힘은 이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면서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을 했는데요.
2: 네.
3: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주요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라는 입장이고요.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이제 남은 건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졌는데요. 청와대가 아직 임명 시점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2: 네.
3: 대체적인 기류는 임명하는 쪽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2: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탄핵 얘기까지 꺼냈더라고요.
3: 네. 장 대표가 보고서 채택 직후에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고 꼬집었습니다.
2: 예.
3: 죽어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추석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김승원 후보자 임명 문제를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연결을 하면서 대여공세 수위를 굉장히 좀 높인 건데요.
2: 네.
3: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 보고 대회를 열고 이후에 추가 장외투쟁 카드도

0: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국방위원회도 어제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고요.
0: 네. 국방위도 강신철 후보자의 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을 했는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철거민 특별공급도 장남의 부동산 매입 문제 등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라면서 이에 반대에 퇴장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됐나요?
0: 네. 이쪽은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1: 네.
0: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이번 개각 후보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이 후보자가 유일했습니다.
1: 네, 차관이 승진을 한 경우였고 그래서 가장 좀 뭔가 조용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영일 후보자가 그 지명이 됐을 때부터 야당에서도 그렇게 주요한 쟁점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이영일 네. 후보자는 그래도 이전부터 계속 정책을 총괄해왔기 때문에 뭐 네. 기조에 대한 찬반이 있겠지만 능력이나 자질면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그리고 산자위에서도 홍지선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미뤄졌네요.
0: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상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는데요.
1: 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반대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일정은 그냥 취소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원래 어제 한화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소영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 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취소가 됐고 국토교통위도 홍지선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1: 네.
0: 두 후보자 모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 네. 장관 후보자들은 사실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1: 네.
0: 근데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이 227, 반대가 28, 기권 13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도 뭐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겼는데 찬성이 꽤 나온 거고요. 앞서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여야 함께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을 한 바 있고요.
1: 네.
0: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면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1: 예.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청와대의 대법관 제재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아주 길게 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비는 자리가 두 자리이기 때문에 네. 후보 두 명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번에 채택이 된 김성수 후보자 말고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싸고 여전히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지난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지만 논란 끝에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새 후보를 제청하지 않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가운데 어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면서 입법행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그 역시 고유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재재청 갈등을 직접 뭐 언급하거나 명시한 건 아니지만
1: 네.
0: 쉽게 해서 갈등관계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뭐 20일 넘게 재재청이 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0: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도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예. 대신 좀 방어에 나섰는데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했고
1: 네.
0: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기소에 반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당시에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1: 네.
0: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것도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한 취지라고 밝혔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에서는 오히려 재수사를 명령을 했고
1: 네.
0: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됐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행안부는

0: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 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다라면서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 네. 근데 대통령이 김정 후보자의 추가 검증까지 이제 지시를 했었잖아요. 청문회까지 열리게 될까요?
0: 네. 사실 청와대가 행안부와 별도로 대통령의 지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명 철회보다 청문 절차 진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네.
0: 김은재 차관은 추가 검증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고요. 요청서도 추가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와대에서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0월 2일에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설명도 내놓았습니다.
1: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권 안에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0: 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통령에게 직접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1: 네.
0: 김 후보자를 검찰 수사권 사수에 선봉장을 자처했던 인물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앉히느니 차라리 초대 청장 자리를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김 후보자가 과거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수사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패거리가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시킨 하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수청장 맡겨선 절대 안 된다라고 했고요.
1: 네.
0: 그 외에 이제 박주민 의원과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명 철회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1: 예.
0: 검찰개혁 의지가 분명한지 추가 검증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내어놓았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추가 검증이 아니라 아예 후보자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1: 네.
0: 김준영 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명된 후보자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검증이 아니라 잘못된 인사 지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친윤 간별이 이번 인사의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천됐던 사실은 검찰개혁 적임자를 바로 뜻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권에서 다 반대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처럼 중수청은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맞는 게 본래 목적이라면서
1: 네.
0: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1: 수사에 강점이 있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판사 출신들 처장들을 연달아서 했지만
1: 네.
0: 성과는 미진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각종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주장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기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쇄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경기 남부벨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더라고요.
0: 네, 이기인 위원장이 우리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당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핵심은 경기 남부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화성, 수원, 용인, 성남, 평택, 오산을 전략지역으로 묶고 경기남부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당의 인력과 조직,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1: 네.
0: 역대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지난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인사들은 다음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제외하고 지역구 출마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어놓았는데요.
1: 네.
0: 특히 천하람 원내대표의 순천갑 조직위원장 신청을 반려하고
1: 네.
0: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의원에게 경기 남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1: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경기 남부벨트 구상을 내놨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도 관련해서 좀 당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 예.
0: 이긴 위원장은 어제 자신이 발표한 쇄신안 이준석 전 대표와 일절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거리를 뒀습니다.
1: 네.
0: 이준석 의원도 쇄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면서 창당의 공로도 이름의 무게도 저와의 친분도 예외를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1: 네.
0: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경기 남부 출마를 요구한 것도 사전에 합의를 마친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큰 쇄신

0: 방향에 천 원내대표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럼 천하람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왔나요?
0: 네, 어제 오후 SNS를 통해서 순천 출마를 만류하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위원장 신청 반려 방침을 재검토해달라 공개했는데요.
1: 예.
0: 2020년 정치 입문 때부터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고
1: 맞죠.
0: 가족까지 다 지금 순천으로 이주해 있다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정치적인 기반은 순천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어제 천 원내대표가 이렇게 SNS 글을 쓰기 불과 몇 시간 전 아침 라디오 때만 하더라도 이기인 위원장에게 힘을 막 실어줬었거든요.
1: 네.
0: 당내외 구성원들의 신임이 높다. 구성원들과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은 이기인 비대위원장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했는데
1: 예.
0: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인물의 첫 쇄신안이 자신을 지목하게 되었고 취임 당일부터 본인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게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1: 네, 천하람 원내대표 예전에 뭐 정치권을 처음 활동하기 시작할 때 춘천 무슨 당협위원장 이런 직함이 늘
0: 맞습니다.
1: 이제 같이 생각이
0: 네.
1: 났는데 반발을 하는 거군요. 당내에서는 이기인 비대위에 대해서 이제 불만과 우려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결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면 김철근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기인 위원장이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과 같다라면서 이게 무슨 쇄신이냐라고 비판을 했고 이준석 전 대표 상의도 없이 비대위원장을 정한 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 예.
0: 김성열 전 최고위원도 왜 쇄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면서 비대위원을 뽑기도 전에 쇄신안 먼저 발표하는 거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릴게요. 우리 정부에서 임신 중지약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내년 1분기 도입이 목표라고 밝혔어요.
0: 사실 여성계 수건 사업이 이번에 해결이 되게 됩니다.
1: 네.
0: 정부가 이른바 미프진으로 불리는 먹는 임신 중지 약물을 내년 1분기까지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 예.
0: 현대약품이 임신 9주차, 63일 이내에 사용하는 이 복합제 미프진이소의 품목 허가를 신청해서 식약처가 심사를 하게 되고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직접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는데요.
1: 네.
0: 제도가 정비되고 나면 약국으로까지 거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도 한번 문재인 정부 때랑 윤석열 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1: 네.
0: 이번에 좀 많이 숙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0: 전남, 경남으로도 5에서 20mm 정도 비가 예보돼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산맥 넘어 서쪽 육지역으로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3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8도, 대구 부산 25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2645님이 광주는 하늘이 흐리네요. 맑은 가을 하늘이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송창식의 푸르는 날 신청하셨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하늘이 맑게 드러난다는데 가을이 짧을 것 같아요. 날씨 맑은 곳에 계신 분들은 이 파란 하늘 한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2645님께 세차용품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 사회에는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돕는 직업인이 있습니다.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구조대원과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위험할 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참담한 광경을 자주 보다 보니 정신적인 충격이 누적되는데요. 고통을 치유할 지원 체계가 미흡한 탓에 홀로 아픔을 참거나 술에 의지하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살피는 일, 개인을 넘어서 사회 안전에도 힘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0: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최근 지지율 하락과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유가 하락과 기준금리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S&P 500 지수는 1.14% 오르면서 지난달 4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1%, 1.69% 상승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도 이틀째 하락해 브렌트유는 0.95% 내린 배럴당 104.82달러,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51% 떨어진 배럴당 101.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현지 시간 23일 미국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에게 보기 드문 예우를 베풀 것이라고 미국의 한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시 주석이 미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쯤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지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다음 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인 김선경 부상은 오는 22일에 개막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부상은 지난해에도 북한이 유엔 총회 7년 만에 파견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세 고전해온 사우디아라비아가 2주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레바논의 친이란 매체 알마야딘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경북 남부, 강원 동해안에도

0: 오후까지 20mm 이하의 비가 오겠고 부산과 울산에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19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말하기를 강의하는 흥버튼 정흥수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수강생은 면접장에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인생 첫 면접 때 긴장해서 대답을 짧게 했더니 면접관이 화를 냈답니다. 그 후로 더 겁을 먹고 말이 더 서툴러졌죠. 또 다른 수강생은 유독 어른들 앞에 서면 위축돼서 말을 못하는데요. 어릴 때 엄한 아버지가 툭하면 말을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떨리게 하는 상처가 내 말에서 비롯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는데요. 2부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분이죠. 최재성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대담 진행합니다. 정부가 먹는 임신 중지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한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 그리고 오장원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여성위 부위원장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사항들 짚어보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0: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왔다다 뚜루개님. 대구는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둡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운전하시는 분들 살살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4: 가을비 내리면 더 추워지시겠는데요. 그죠?
5: 그러니까요. 네. 대구는 비가 오는데 혜인님이 세종에서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세종. 하늘이 높네요. 느낌표 3개. 진정한 공활한 가을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4: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넓어요.
5: 그러니까요.
4: 세종과 대구는 엎어지면 코다울 때인데.
5: 아, 그래요?
4: 하늘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방금 전까지 비가 왔는데 딱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가 뚝 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5: 전 서울에서도 경험해 봤는데요.
4: 아, 그래요?
5: 네.
4: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넓다.
5: 너무 넓다.
4: 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권휘닝님. 아침 일찍 출근하게 돼서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간을 놓쳐서 다른 버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늦진 않으실지 모르겠네요.
4: 뭐 다른 버스도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만 이제 그 회사 앞에서 좀 멀리 내리게 되면 이제 뛰셔야 되겠죠. 운동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5: 네, 제비 왠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죠?
4: 저 뭐 삐딱서 이런 데까지 내가 삐딱선을 발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5: 네, 호랑이님이 아침에 보는 삐딱한 시선 집중과 함께합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그만 보고 싶은데 그래도 아침은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 삐딱하게 아침만 집중하신다고 합니다. 삐딱하게 한번 가보죠.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6: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 준비단장은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네,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대파의 목소리는 누그러지지 않았는데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7: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앉히느니 차라리 초대청장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입니다. 대통령님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바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4: 네, 추미애 경기지사는 법무행정을 마비시킨 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가담한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삐딱선 한번 타보겠습니다.

0: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지형이 연출될지 어제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후속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각을 틀어서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목소리 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 얘기가 안 들리죠? 거의 그렇게 빼먹을 많이 하는 한동훈 의원도 네. 전혀 얘기가. 네.
0: 별로 지금 접한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로 나서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 굳이 나설 이유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어떻게든지 간에 태도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략 난감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봅시다.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다른 무슨 일신상의 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범여권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논란과 공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말을 걸치기가 참으로 난감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지용 후보자 문제 없다, 문제 있다. 양쪽에서 그 180도 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만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 출국 금지 사건이나 독직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당시 검찰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범여권에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그때의 수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공통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똑같은 전제에서 출발해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히려 거꾸로 그때 이 수사 결과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만약에 치고 들어가면 김지용 후보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저는 근데 그때 이러이러게 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라고 오히려 말할 기회를 부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김종 후보자에게 자리 깔아주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든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네, 이현우님 만족하는 인사니까 국민의힘이 조용한 건 아닐까요? 라는 관전평. 네. 반면에 적토마님은 인사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반면에 트리바이더 스트림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수청장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이사나님은 검찰 개혁한다더니 이제는 누가 더 우리 편인가로 싸우는 겁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인지가 중수청장 검증과 그렇게 상관이 깊나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하평파님은 김지용 후보자 왠지 삐딱한 인사 같습니다. 부적격 같아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네. 국민의힘도 조용하지만 제가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요즘에 SNS에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거의 폭풍 글을 올리고 있는 한동훈 의원 있지 않습니까?
2: 네네네.
1: 한동훈 의원도 김지용 후보자 잘 알 거 아니에요.
2: 네.
1: 한마디도 안 해요.
0: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 기본 스탠스 전제를 어디에 놓고 출발할 것인가 해서 고민이 있나 보지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1: 네. 그래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보내지고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부동산 관련 소식 두 가지 묶어 전해드리겠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세입자가 현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을 청구하면 이 기간까지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갱신 청구권이 법에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임차인이 그 갱신을 청구하면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얘기냐라는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걸 더 연장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따라서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하나고요. 두 번째 농지 전수조사 관련한 이야기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0: 청와대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했다.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정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서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의 언론 공지였습니다. 자, 정부와 지자체가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조사 결과 284만 필지, 전체 27%에 해당하는 농지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사례로 의심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고령, 질병, 상속 등의 이유로 휴경을 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전부 농지법 위반으로 분류를 하면 선량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이 잇따라 나왔었던 거거든요. 바로 그걸 고려해서 청와대가 어제 언론 공지를 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의 뉴스와 지금 전한 뉴스를 묶어서 이야기라면 총평부터 하면 잘한 결정이다. 현실을 반영하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평을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냐? 그럼 애초에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다. 내지 섣불렀던 것이다. 설익은 것이었다. 이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제 가서 아뜨거해가지고 입장 바꾼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비판적 평가도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잘했다라는 평가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다. 현실을 좀 정확히 파악해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인데이 드리밍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사는 필요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마스터 조이님,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JB처럼 계속 삐딱하네요.
0: 오늘 삐딱이라는 용어가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이름 없음님은 부동산 정책이 결국 이거저거 다 봐주고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되는 느낌은 또 왜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반응과 물음들이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0: 그러게요.
1: 어떻게 말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쿠팡 관련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민 국적법 개정안을 심사를 했는데 이 법안의 다른 명칭이 뭐냐? 우리 영토 내 사기꾼 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가 그렇죠. 근데 이 심사 과정에서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가담하고 있는 외국 공무원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국무부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한국이 훌륭한 미국 기업으로부터 두 번째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쿠팡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심지어 최고 경영자 범킴 씨 얘기하는 거죠. 최고 경영자를 체포하겠다고까지 위협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사람이나 CEO를 추적 체포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오고 싶다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그의 팀이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사람. 이라고 했는데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물어보겠습니다. 상대국 정부 고위 인사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자 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요지에 주장을 했습니다. 상대국은 둘째치고 상대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비자를 한번 거부해 보시죠, 그러면.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도대체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미국 정치인들은. 네? 이 사람들 로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선 좀 지켜라.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 네, 멋진 오빠님. 지금 전해주신 뉴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0: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토모님, 참 기분 나쁜 뉴스네요.
1: 열받는 뉴스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라면.
0: 네. 네,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불법 선행매매로 85억 대 부당이득을 취해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와 기자 일당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공소장이 보도를 탔습니다. 지금부터 그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2020년 회계사 출신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종합경제지 기자 B씨가 특징주 기사가 노출되면 진위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을 노려서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호재 기사를 통해서 주가를 띄운 뒤에 되파는 선행매매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범행을 모르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여러 명의 기자를 피라미드 방식으로 계속 포섭을 합니다. A, B, C, D, E, F, G, H까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6, 7명의 A는 회계사니까 빼고 6, 7명의 기자를 포섭을 해가지고 특정 주식, 특정 종목 관련 기사를 쓰게 하고 띄우고 차액 실현하고 빠지고 하는 행위를 반복을 해가지고 85억 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라고 하는 게 공소장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자 맞습니까? 네? 범행 조직의 행동대원이라고 표현해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까지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과정에는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아,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빠져나간 기자도 한 명은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은 전체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었다라는 거고 도대체 기자의 양심은 쌈싸먹었느냐 직업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다 갖다 버렸느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돌콩님, 나라사랑님 등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다단계네요, 다단계.
1: 피라미드라니까요.
0: 네, 그럼. 라고 올려주셨고 김창면님이 패는 진실이어야 하는데 라고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면 패가망신 가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1: 가야죠. 패가망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이 해당 기자가 소속되어 있고 그 해당 기자가 출구한 기사를 버젓이 게재했던 해당 언론사 물론 몰랐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용당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는지 한번 봅시다. 네.
0: 네, 당군신하님. 와, 이 뉴스 너무 어지럽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짱구님은 내가 이래서 주식을 손해를 보고 있나 봅니다.
1: 그거는 좀.
0: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1: 네. 뭐 그렇게 네. 위안이 된다면 뭐 제가 굳이 뭐 뜯어말릴 것 같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네.
0: 네, 왕거미님 돈만 주면 다 합니까? 그게 기자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에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으로 처리됐던 거 저희도 전해드렸고 성토한 바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때 윤석열 피고인은 피고인 2로 표기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에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소송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 네, 이유는요?
1: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 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실명 공개는 금지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거부를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열람 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건 가능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걸 한쪽으로만 보느냐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법률 위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법조문 따져가면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역사의식 좀 가져라. 그때 성토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그 등장인물들을 비실명화하는 것은 행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란 사건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담자들이. 그다음에 비실명 처리한다고 모릅니까?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지. 역사의식을 가지고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다. 그 점을 확인한 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데이지님 당연한 걸 법원이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신원서파님도 제이비와 비슷한 의견. 내란 사건입니다. 일반 사건과.

0: 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올려주셨고요. 적토마님, 금요일 화나는 기사만 차고 넘치네요.
1: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
1: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최재성 단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안녕하세요.
3: 네, 오랜만에 모셨네요. 잘 지내셨죠?
4: 네, 네네. 네,
3: 우리 단장님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표현 수위를 참모들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하고 준비를 합니까, 보통?
4: 그게 그냥 한 번이 아니고요.
3: 네.
4: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이 이제 얼개부터 네. 쭉 설계를 하고 또 그에 맞게 이제 내용들을 제안을 하고 그거 갖고 또 토론을 하고 그래서 아주 여러 차례 수기를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죠.
3: 근데 이제 보통 기자회견은 연설이 아니다 보니까 뭐 프롬프트 보고 네. 읽고 이러는 게 아니라 즉석 발언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4: 그렇습니다.
3: 근데 네.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조율했던 데서 이제 벗어나가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4: 뭐 거의 없다고 말했죠.
3: 아, 그래요? 아,
4: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기조를 얘기를 하시면
3: 네.
4: 이제 기자들 질문이 있고 거기에 답하고 그러잖아요.
3: 네네네.
4: 그러니까 이제 현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3: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그 단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그 보고자 하는 대목은 어떤 걸까요? 기자회견 내용 중에.
4: 저는 이제 대통령의 일정에 이제 국민들에 대한 말씀 톤과 매너, 톤 앤 매너,
3: 톤 앤 매너, 예,
4: 이거를 좀 이번에는 좀 중요하게 보고 싶습니다.
3: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민 설득 모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4: 설득이라기보다요.
3: 네.
4: 지금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이랬던 이제 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4: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하면 아무튼 지금까지 자신감 있게
3: 네.
4: 국정을 끌어오고 또 국정 과제를 자신감 있게 추진을 하시고
3: 네.
4: 아주 큰 메가 이슈부터 디테일까지 아주 잘 이렇게 끌어오셨는데
3: 네.
4: 이
3: 여보세요?
4: 국정 지지에 대한 지지가 확 떨어지니까
3: 예.
4: 이 간극이 커지는 거거든요.
3: 예예.
4: 자신감과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민심의 좀 이탈이죠.
3: 네.
4: 이게 이제 간극이 커지기 때문에
3: 네.
4: 내용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3: 예.
4: 왜 그렇는가를 국민들께 솔직히 인정을 하고
3: 네.
4: 또 그런 이제 마음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

0: 주시는 게 예. 아, 내용보다 훨씬 더 저는 중요한 겁니다.
1: 근데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가장 맨 앞순위에 놓고 있는 게 공소시효와 연임기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그 발언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단장님?
0: 저는 사실 아이고 우리 한국 정치가 이럴 정도로 대통령한테 아, 분명한 이제 헌법적 조항도 있는데. 연임 불가, 연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라고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야권에서.
1: 예, 예.
0: 이게 정말 좀 일종의 이제 정치적 수준의 문제인데 불가능한 것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당이잖아요.
1: 네.
0: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하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헌법 개정이.
1: 네네네.
0: 예. 네. 그래서 특히 연임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면 개헌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저기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하면 개헌을 하겠다 논의를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가장 저열한 이제 정치 공세에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1: 그래요.
0: 그래서 예 공소취소 연임은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두 가지 프레임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1: 어떤 건데요?
0: 야권에서 공소 얘기한 공소 취소와 연임. 이것이 뭔가 대통령을 좀 불투명하고
1: 네.
0: 그다음에 권력욕 그다음에 권력 체계를 흔드는
1: 예.
0: 이런 이제 상징으로 대통령을 몰아가는 요 프레임 하나고요.
1: 예, 예,
0: 그게
1: 예.
0: 공소 취소 연임 공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외부적으로는 이 분열 내부적으로는
1: 네네네네.
0: 분열이에요. 요 악성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네네.
0: 그 중에 한 축이 이 공소 취소와 연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깔끔하게 좀 이렇게 털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 그게 뭐 저열한 공세든 부당한 공세든 어차피 지금 제기됐고 이렇게 왔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래요. 지금 그 여권 내 분열이 어느 정도로까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이 되고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이제 하나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1: 네.
0: 이제 정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열이 있었는데
1: 네.
0: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수습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또 바닥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0: 또 정치인들은 또 특정 사안에 따라서 또 그 분열이 또 바로 또 일어나기도 하죠.
1: 예,
0: 최근에
1: 예.
0: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내부 문제라든가.
1: 음흠.
0: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경기지사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격이죠.
1: 네네네.
0: 이런 게 그다음에 뭐 민주TV와 소위 말해서 특정 이 방송
1: 네.
0: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이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대립 분열 구도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안에 따라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단장님, 잠깐만요. 단장님, 예, 지금 이게 지금 끊었다 이어졌다 하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0: 예. 네. 그래서 외형적으로 특히 지도부나 이런 것들이 전당.

0: 어떤 결과, 어떤 양상이 빚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1: 저는 뭐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고 보고요.
0: 예.
1: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민주당의 근력을 얘기했는데 최근에 몇 가지 사안들이 분열적 사안들이 어떻게 한 주일에 이렇게 많은 사안들이 노정이 됩니까? 저는 이거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0: 네.
1: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대통령 직격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고
0: 예.
1: 거의 뭐 공개적으로 설전하다시피
0: 예,
1: 하고
0: 예, 예.
1: 그다음에 검사의 미성년 피의자 영상 녹취 증거 능력
0: 아, 예, 예.
1: 등을 둘러싸고 또 민주당 의원들끼리 또 이렇게
0: 법사위에서
1: 대립하고
0: 예, 예, 예.
1: 예, 이런 일이 있었고요.
0: 그래서
1: 이런 것들이 며칠 사이에 그냥 한꺼번에 노정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민주당이 이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노정이 되고 대립적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단합의 근력,
0: 예.
1: 통합의 근력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0: 그 내부적으로는 지금 김주영 후보자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지금 그 가장 큰 이슈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도 이거는 일종의 이제 관통하고 있는 프레임 아까 말씀드렸던 공소 취소와 연임
0: 네.
1: 이 두 가지의 아주 고약한 프레임과 연관이 있는 문제가 김승원
0: 그렇죠.
1: 예, 후보자 예. 문제라고 보거든요.
0: 예, 예.
1: 법무부 장관 후보가 공소 취소 모임에 공동 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야권의 공소회가 뭐 거의 뭐 목숨 걸고 하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 프레임이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작동을 한 거죠.
0: 네.
1: 그런데 뭐 내심 뜯어보면 김승원 후보자의 소위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법적으로도 끝났고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소위 말해서 이 독약 게이트라는 요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예, 이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저질적이고 악생 프레임인데, 이것에 이제 걸려든 케이스죠. 그런데, 여기서 임명을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걸로 장애투쟁을 할 만한 사안이냐.
0: 예.
1: 그러면 결국은 야권의 장애투쟁이라는 거는 권력 그 자체를 놓고 승부를 거는 거 아니에요?
0: 예, 예, 예.
1: 그래야 장애 투쟁 하는 거 아닙니까,
0: 예,
1: 야권에서?
0: 예.
1: 퇴진이라든가,
0: 예.
1: 뭐, 헌법, 사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장애 투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장애 투쟁을 할 만한 사안이냐. 거기에 이제 공소 취소와 연임, 이 문제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나 이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야당이 장애 투쟁을 할 사안이 아니고, 아마 그렇다면은 이제 출구 전략도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우 무리한 주장이다.
0: 무리한 주장이다.
1: 네.
0: 그나저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와 우리 특보단장이시니까 이야기 많이 나눠보셨을 거 아닙니까?
1: 지금 이제 대표 되시고 어떻게 보면 당의 체제?
0: 네.
1: 이런 것을 이제 완료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슈 관리나 이슈를 만들어내는 요
0: 네.
1: 단계로 이제 접어든 건데
0: 네.
1: 사실 당 체제 정비하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출범하는 요 과정에서 이슈들이 불거져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0: 예, 예.
1: 이게 이제 순서하고 조금 안 맞는 정무적 순서하고 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 발생을 했죠.
0: 예.
1: 그래서 조금 쟁거름을 해야 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당 대표와 당 주도의 정치 일정들을 가져나갈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0: 예를 들어서 오늘 기자회견 전에 김민석 예. 대표가 청와대에 최소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수위 정도로는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라든지

0: 혹시 이런 게 있었을까요?
1: 조금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0: 아, 있었습니까?
1: 예. 그래서 대표께서도 그런 의견을 좀 전달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청와대에 전달을 했을 것이다.
1: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결국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민심에 이성적, 감성적 이 실태를 네. 잘 전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번에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자타가 네. 민주당 안팎에서 전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에 조금 하나의 이제 반등의 전기
0: 네.
1: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0: 네네.
1: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그 지금 그 요 며칠 사이에 또 불거진 문제가 이른바 여론조사와 컨설팅 카르텔 김민석 대표의 표현을 빌면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 어떤 그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 어떤 문제 제기도 좀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당이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황이?
1: 외형, 이미 이제 외부적으로 노출된 문제 아니에요?
0: 그렇죠.
1: 당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0: 예.
1: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0: 네.
1: 이것이 과정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0: 예.
1: 그 진행의 이제 결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 할 얘기이지 자꾸
0: 예.
1: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0: 예.
1: 결국은 지금 대전제되는 게 뭡니까? 밖으로는 그런 안 좋은 프레임, 안으로는 분열 프레임 아닙니까?
0: 네.
1: 그래서 이것에 조금 자극되는 그런 내용들은 과정에서 안 나오는 게 좋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0: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렸는데 이른바 카르텔 관련은 최근에 불거진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당대회 여론조사 같은 경우 이미 전당대회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조사 결과는 이런 게 안 나왔습니까?
1: 그게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요.
0: 네.
1: 지금 뭐 자료를 갖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검증이 계속되고
1: 네.
0: 있는 거다.
1: 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푸는 문제 있잖아요. 근데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 좀 오히려 꼬이는 감이 큰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하여튼 이게 이렇잖아요. 제가 어제 우연히 그 국회에서
0: 예.
1: 조국 혁신당 고위 관계자를 만났어요.
0: 예.
1: 그래서 길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이게 이런 이제 상황이 전제된 게 그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직전
0: 네.
1: 조국 혁신당과 정책내 대표의 이제 통합
0: 네네네.
1: 그리고 이게 통합 전당대회 때 통합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안 됐죠.
0: 네.
1: 그리고 전당대회는 아시다시피 조금 아주 격렬한 분열 격렬한 대립으로 치러졌죠. 거기에 또 이중 당정 문제가 나왔죠.
0: 네.
1: 그냥 안 좋은 이제 소위 말해서 통합적 기운이 오히려 거꾸로 없는 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
0: 예.
1: 오해, 감정적 오해 폭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이럴 때는 말을 닫고 거론도 하지 말고
0: 예.
1: 그러고 이제 연대와 통합을 구상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데
0: 예.
1: 말이 먼저 공중에서 격돌하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누가 잘못했냐 닭이냐 알이냐 뭐 예. 이런 문제로 가다 보면 오히려 통합의 기운을 저해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분열의 반대는 통합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1: 통합을 하는데 통합에 저해되는 얘기들이 사전에 이렇게 충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0: 알겠습니다.
1: 그런 거라고.
0: 지금 좀 가라앉힐 때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1: 감사합니다.
0: 네, 최재성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0: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2: 네, 어제 저녁 7시에 서울 강서구의 한 학교에 주민동의 없는 여명학교 건립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여명학교는 20년 동안 제대로 된 건물이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던 학교인데요.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찾았는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1: 여명학교가 뭐예요?
2: 서울에서 유일하게 북한 배경인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현재 104명이 재학 중이고요. 이 북한에서 직접 넘어온 청소년도 있고 탈북 여성들이 이제 국경을 넘는 탈출 과정에서 강제혼이라든가 인신매매로 낳게 된 아이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적응하는데 언어나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장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사람들이 왜 일반 학교 가면 적응이 더 잘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일반 학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학력 위주의 환경이잖아요. 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아이들의 배려적인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애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상처받으면서 오기도 하고 애들이 여기서 이제 잘 적응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정체성도 좀 확립하고 군대를 가거나 또 대학을 가거나 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애들이.
1: 근데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요?
2: 네.
1: 왜요?
2: 처음에 2004년에 문을 열었는데 봉천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시작을 했고요.
1: 네.
2: 학생 수가 증가를 하면서 2008년에 중구 명동으로 이전을 했다가 2010년에 이제 정식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건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전했는데 2019년에 은평구에 신축을 추진했는데 이제 당시 주민들의 반발로 또 무산이 됐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2023년에 이제 강서구에 폐교를 한 염강초등학교 부지 그 건물을 임대 에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1: 네.
2: 근데 내년 2월이 이제 계약 만료 시점이고 옮길 곳을 찾아야 했는데 서울 밖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제 그 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1: 네.
2: 이어서 한번 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 우리 정말 서울에 별의별 곳을 다 가봤는데 저희 학교 부지가 아니면 사실은 너무 마을하고 밀접돼 있는 곳이면 또 이제 그런 민원 문제가 있고 일반 사적인 토지는 너무 비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속으로 가보자. 산으로 가니까 무슨 산소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인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0곳 다니다가 이사회하고 논의를 했죠.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차라리 요즘엔 폐교도 많으니 교육청에 폐교에 구석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을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쁘게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합시다.
1: 아, 기부 체납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
2: 네. 기부 체납으로 해결이 거의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2: 여명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이 100억 정도가 되고
1: 네.
2: 여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이 건축 후원금으로 60원을 지원을 해서 이걸로 학교를 짓게 되고요. 서울시 교육

0: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제 남북 문제가 한국의 이제 한반도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여명학교의 의미가 크기도 하고 또 해외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찾을 때마다 이제 여명학교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환경이 좀 초라하거나 부끄럽게 느껴지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처럼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
1: 주민들이
0: 거죠.
1: 왜 반발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일단 사전 논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유아체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에 여명학교까지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그 계획 변경에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그게 개최 직전에 공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없었다. 근데 그런 반발 속에 이제 어제 2차로 설명회가 열린 건데요. 이제 이미 온라인 민원에는 좀 기피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과 재산권 침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등하굣길 같은 경우는 여명학교를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현수막이 이제 걸리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은평구에서 학교의 존재를 좀 부정당했던 학생들이 또다시 이 상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지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얘기해서 설득이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또 설득하고 싶습니다. 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도. 근데 저희는 저희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없어서. 그래서 학교 짓는다고 들었거든요. 동영상도 봤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동영상 보니까. 건물 지으면 여명학교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이어서 나갈 거잖아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1: 네.
0: 네. 이 학생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오늘은 첨언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맞습니다. 3, 2,
3: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7: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8: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금요일인 오늘 남쪽, 동쪽 지역으로 갈수록 궂은 날씨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강한 비에 바람까지 거세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전남, 경남, 동해안으로도 5에서 20mm 정도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부지방은 하늘이 점차 더 맑아지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21도, 낮에는 서울 광주가 28도, 대구 부산은 25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다시 전국이 맑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정부가 미프진으로 불리는 임신 중지 의약품을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안전성 문제를 놓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부인과 전문의 두 분을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최안나입니다. 네,
1: 그리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0: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정원입니다.
0: 네, 일단 먼저 이제 확인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입 자체는 두 분 다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2: 약 자체는 예, 예, 예, 뭐 들어올 네, 수 있는 약이라고 봅니다.
0: 그렇죠. 그다음에 평소 궁금한 게 이 미프진은 제품 명이잖아요.
2: 네.
0: 근데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데 이것만 있는 겁니까? 의약품이?
2: 그러니까 미프진이라고 하는 게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요. 미페프리스톤은 뱃속에 애를 죽이는 약이고 임신 초기에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은 죽은 애를 자궁 밖으로 빼내는 약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지금 원하는 낙태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복합돼서 나와 있는 약의 상품명이 미프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페프리스톤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소프로스톨도 의학적인 이유로 임산부한테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식약처는 그걸 지금까지도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0: 임산부한테 쓸 필요도 있는데도?
2: 있는데도. 그러니까 의학적인 이유로.
0: 예.
2: 그런데 이번에 아까 처음에 물어보신 게 미프진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냐 물어보 근데 의학적인 이유로 사용되는 데에는 쓸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낙태 문제는 비의학적 사유, 뭐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 그러니까 의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이 약을 전격 도입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여서 이제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0: 그러면 이제 어떤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2: 그거보다도 예. 그 앞단에 사실은 이제 아까 헌재의 결정.
0: 예, 첫 번째, 헌법 불합치 결정.
2: 그게 이제 2019년에 있었는데요.
0: 예.
2: 그때 그 헌재의 결정의 이유는 그 전에는 형법상의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게 과도하다. 그렇지만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허용을 하는 거는 이건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0: 같은데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임신 9주 이내로 지금 이제 하자. 이게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1: 이 9주라는 것은 미프진을 수입하려고 했던 그 현대의 약품에 전 회사인 라인파마에서 허가하는 사항으로 그냥 식약처에 제시하는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임상시험을 9주까지 해봤고.
0: 제약사에서 먼저
1: 네,
0: 제시한 거예요?
1: 네. 이 주스에선 안전하니 이 약을 허가해 주십시오.
0: 예.
1: 근데 이 라인파마라는 약이 지금 일본이랑 캐나다에도 동시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다만 의학적인 기준은 또 다릅니다.
0: 예.
1: 그러니까 WHO에서 얘기한 것처럼 12주까지는 이 약이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이 약을 사용했을 때 이제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12주 이내에서 임신 중지가 완료될 수 있다는 뜻이고 12주라는 기준을 둔 것은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리스톨 콤비팩이거든요. 근데 12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두 번째 약의 용량과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주라는 기준을 이 콤비팩에 한해서 12주 이내라 안전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12주 이후에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캐나다나 미국 이런 곳들은 이미 미프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도 그 기준은 10주, 9주거든요. 식약처의 허가 기준은. 그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시기 범위를 좀 넓혀도 된다?
1: 넓혀도 되는 게 아니라 넓혀야 합니다.
0: 넓혀야 한다?
1: 네. 그러니까 식약처의 허가 기준과
0: 네.
1: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 약을 사용해야 하는 적응증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0: 예.
1: 미소프로스톨은 오프라벨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2: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은 약을 먹는다고 뱃속에 그냥 짠 없어지는 게 아니고
0: 네.
2: 애가 죽어서 다 나와야 돼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거는 마취한 상태에서 숙련된 의사가 뱃속에 있는 그 임신과 관련된 아기랑 부산물을 다 꺼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여성이 약을 먹어서 다 배출할 때까지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작을수록 빨리 잘 나올 수 있겠죠.
0: 예.
2: 아기가 크면 제대로 다 안 나와서 불완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주 이하라고 임신 63일이라고 한 거는 그래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 출혈의 위험이 적은 시기를 말하는 거고 물론 WHO에서 12주 얘기도 하죠. 사실 12주는 애가 뭐 작지만 거의 사람의 형태고 뼈도 생기는 시기입니다.
0: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외국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큼 산부인과 의사 만나기 쉬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중요한 거는 숙련되지 않은 의사에 의한 수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는 약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숙련된 산부인과에서 지금도 낙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이 약을 쓰는 게 뭐 빈혈이 심하거나 그럼 더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무 초기에도 안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환자 상태마다 다른 거지

0: 이게 뭐 12주까지 WHO가 됐으니까 뭐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수술이 안전한 사람은 수술도 할 수 있고 약이 안전한 경우는 할 수 있게 그렇게
1: 오히려 의사 판단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
0: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 환자 상태에 대한 개별성 있는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왜? 그러니까 그렇게 의료 체계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 이 약을 쓰게 되면은 그건 이거의 전문가들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다른 의료 행위랑 마찬가지. 예.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9주나 12주나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먼저 전제가 돼야지 그다음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약의 허용 기준만 가지고 식약처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 부이사장님의 말씀을 정하면 이걸 그러니까 도입할지 말지가 중요한 문제지.
0: 그렇죠.
1: 도입을 한다면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맡겨도
0: 그렇죠.
1: 되는 거 아니냐.
0: 네, 그렇죠.
1: 이 말씀이신 거죠?
0: 네네네.
2: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의학적 판단에 의한 임신 중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학이 추구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의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본인의 이제 가족 상황이라든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 임신 중지를 한다는 것이
1: 건강을 무릅쓰면서까지
2: 네.
1: 다른 요인 때문에
2: 네.
1: 그런 경우가 있다.
2: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안전하고 존엄한 임신 중지를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약물이 도입이 그 안전한 임신 중지를 담보하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안들은 이 약물을 이용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1: 그렇죠.
2: 이 제한하는 방법들은 사실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접근성을 전혀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전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 약을 도입하고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도록 한다. 이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1: 예.
0: 우리나라 약사법에서도 예. 응급상황이거나 자태 위험이 있거나 예를 들면 정신과 약이나 뭐 에이즈 약처럼 환자의 프라이버시하고도 관련된 이 약은 원내 조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 그래요?
0: 이 약이 특별한 조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팩을 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은 누가 봐도 낙태약인데 환자가 약국에 가서 오픈된 공간에서 그런 약을 사게 하는 걸 어느 환자가 원하겠습니까?
1: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0: 프라이버시 문제 있고 또 이 약은 중요한 게 첫 번째 약 애를 죽이는 약을 먹고 나서 두 번째 약 그 하루나 이틀 후에 애를 빼는 약을 먹을 때 있을 수 있는 임신 주수에 따라서 굉장히 통증이 수반될 수도 있고 과다한 출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이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1: 예, 예.
0: 낙태를 하게 된다면 수술과 마찬가지의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부인과 숙련된 의사에서 하는 게 쓴다면 가장 안전한 건데 저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오정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 처럼 약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앞단에 결국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까지 어떤 절차에 걸쳐서 낙태를 결정하고 시행하게 될 것인지 요게 부재한 상태가 더 문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게 된 다음에 이게 앞에서가 결국은 그 낙태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절차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환자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지는 전문가들이 논의하면
1: 먼저
0: 됩니다.
1: 먼저 그러니까 낙태가 가능한 임시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
0: 예, 절차를 먼저 정해야
1: 근데
0: 됩니다.
1: 그런데 국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손 놓고 있고.
0: 그게 문제입니다. 국회가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네. 결국은 정치가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 현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고 사실
1: 예.
0: 딱 이번에 앞에 법을 정하지 않고 약만 들어온다. 이건 뭐냐 하면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 원치 않은 임신의 여성의 문제를 그냥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맡겨놓은 거거든요.
1: 그렇죠.
0: 산부인과 의사들은 너희는 돈 받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져 이거를 그대로 확정하는 거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을 도울 체계를 만들라라는 게 저희의 요구입니다.
1: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네, 이 약을 처음에 그런 식으로 도입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도입한 내에 한 1년, 2년 안에 이게 이제 굳이 병원 안에서 조제를 해서 내 앞에서 먹고 대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1년 안에 그 규제들을 다 풀었어요.
1: 풀었어요?
2: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전에 이 약이 들어왔고
1: 네.
2: 일본은 두 번째 약을 복용할 때까지도 복용하고 대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에서만 이걸 처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도입한 첫 해에 전체 임신 중지에서 이 미프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됐고

0: 전체에서 1,400건 정도밖에 처방이 안 됐어요. 그리고 3년 뒤인 현재까지도 3%밖에 처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 영국,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임신 초기에 약물 임신 중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0%거든요.
1: 아, 약물로.
0: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사유입니다. 약물을 규제하는 목적은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비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더 과도하게 약물을 이제 규제함으로써 90명 정도는 병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다시 음성적인 통로로 약을 구하게 한들 나머지 10명만 병원에서 안전하게 처방을 하면 이것이 이제 인구 집단 전체 단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냐.
1: 결국은 구멍은 생긴다.
3: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그 90% 하는 나들은 우리나라처럼 산부인과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맘만 먹으면 산부인과 의사를 예약도 안 하고 당일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고 이 약이 뭐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많이 먹이고 싶 그러니까는 우리 여성들이 이 약을 많이 먹게 되는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장려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약까지 먹지 않게 되는 그 앞단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국회가 하나도 법을 만들지 않고 정부도 절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약만 편하게 먹게 이게 뭐 여성 단체는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여성 국민들한테 과연 이게 이로운 상황인가?
0: 우리 약이 들어오지 않은 이 상황은 과연 국민들 여성들에게 안전한 상황은
3: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만 들어오는 것이 뭐 옳으냐 지금 뭐 저기 그 약국에서 하냐 이 논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1: 오늘 이 토론을 녹음을 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한테 들려야겠네.
3: 아니 법사위에 들려주셔야 됩니다.
1: 일단 법사위.
3: 왜냐하면 형법에 대한 형법 불합치 판결이거든요.
1: 그런데
3: 형법을
1: 만들 형법이니까 그렇죠.
3: 예, 근데 법사위에서 제가 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이 20년 12월 말까지 그 대체입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만들다가 20년 12월 8일 날 딱 한 번 공청회를 했어요.
1: 그러니까 국회에서.
3: 국회에서. 그래서 가서 얘기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공수처법 기습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모아놓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다 나가고 민주당하고 정의당만 인대서 요식행위에 공청회 한 번 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청회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낙태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됐을 때 약도 쓸 수 있고 수술도 쓸 수 있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1: 쉽게 보면 이제 법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없으니 오히려 이제 또 쓸데없는 논란이 더 불거질 수도 있다. 이 취지 말씀이신 것 같고 아무튼 정부가 그러니까 약 도입 후 2년 동안은 의사가 그 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 이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의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고 2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을 한 다음에 더 풀지 말지는 그걸 보고 결정한다. 이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법상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의사에 대한 것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약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낙태죄에 해당이 됩니다.
1: 또 법이 또 그렇게 되는
3: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개정해야지만 이 나머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건데 법을 개정 안 하고 식약처의 법제처 그 뭐 그걸로 인해서 식약처의 기준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식약처가 권한 남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0: 근데 2019년도에 위헌 소송을 낸 사람 자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형법 270조에 대한 의사의 동의 낙태죄가 주문에 들어간 것일 뿐이지 269조와 270조는 대형범 관계잖아요. 그래서 자기 낙태죄.
1: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0: 그렇게 생각하면 병원에서 의사가 내가 이 사람에게 임신 중지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지시를 받아서 이 환자를 함께 간호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같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법적 논란이 있으니까 법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주장하는 건.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인 문제. 도입이 돼요. 그럼 건보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이거는 약만이 아니라 수술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약만 보험이 되냐 안 되냐를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낙태라는 게 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지금도 보험이 되는데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보험으로 할 것이냐는 이거는 또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1: 이것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3: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게 약이 뭐 정부 발표에서도 비급여로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행정체계상 비급여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비급여라는 건 어쨌든 정부 모니터링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업이 될

0: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그 의사들의 어떤 진료 권위나 여성들의 이런 그 안전한 성 건강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어떤 제도화에서 할지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제 결론
1: 지금 현재 네. 가장 큰 문제는 임신 중지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비용 문제예요.
2: 그렇죠.
1: 특히 모두가 다 같은 조건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이주민 또는 뭐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에는 이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시기를 지연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급여 되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1: 당연하죠. 지금도 인공임신 중절 수술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비급여를 안 열어두면은 이제 의료진이 이걸 의료진을 유인할 요인은 없는데 가장 문제는 이 비용을 구하느라고 늦어지는 임신 중지
2: 그렇죠,
1: 또는
2: 그렇죠.
1: 이걸 늦어지면서 다시 이제 남자친구나 파트너에게 노출되는 폭력이나 학대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0: 그 비급여를 열어두지 않으면 의료진을 유인할 그거는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낙태로 돈 벌고 싶어 하는 의사 그러려고 산부인과 한 사람 없고요.
2: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책임져야 될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들이 그동안 책임져 왔던 거고 이제는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고 법도 만들어진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산부인과 현장도 정상화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건보 재정이라는 게 원래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건 정말 논의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게 많은데 그냥 골치 아프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들어올래. 지금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1: 유엔과 WHO에서는 임신 중지가 필수 의료다라고 이미 아주 오래전 부터 정의를 해왔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이제 병원들에서 20주 이상이면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저는 제가 본 건 1500만 원까지 봤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본인의 위험 그리고 환자의 위험을 이 의료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그거는 맞는데요. 네네. 그것 때문에 임신 기간이 뭐 낙태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는 것도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나라가 낙태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급여를 할지 말지 얘기는 우리처럼 아무 기준도 정해지지 않고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 낙태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2: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의사의 관점에서 네. 의사 입장에서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이런 네. 것을 가질 수 있고
0: 그럼요.
2: 그러면 이것에 뭐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0: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 사유에 의한 그러니까 의학적 사유는 뭐냐면은 임신을 유지하는 경우 엄마 공개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도 합니다. 모든 의사들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둬도 애기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고 엄마도 건강한데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애를 못 낳겠어요. 이것을 그 의사한테 여성이 요구한 무조건 해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안 그래도 산부인과 의사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를 강제하게 되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 간줄 사람 많고
2: 그래요?
0: 우리 산부인과 후대를 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성 그 의사들도 소신에 의해서 나는 이것이 여성을 위해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하고 나는 이건 내 신념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안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의사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되고 정말
2: 이것도
0: 우리나라가
2: 법으로 풀어야 되네요. 그러면
0: 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산부인과 의사를 원하는지 왜냐하면 그 여성들이 낙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언젠가는 임신 출산 건강하게 할 때 누가 그 여성을 지키고 살릴 것인지 그런 산부인과 의사도 국가가 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오정원 부연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1: 의학적 사유에 의해서 임신 중지를 정한다. 라는 그 의학적 사유는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2: 네.
1: 저희가 요구하는 양질의 의료, 양질의 임신 중지는 사실은 개인 의사가 거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진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거나 충분하지 않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양질의 의료를 어차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산부인과를 하루 만에 갈 수 있다고 하셨지만 지방에 계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산부인과 하루 만에 가기 쉽지 않고 이 사람이 임신 중지라는 이미 스티그마가 갇혀 있는 이 임신 중지를 받으러 갈 때 청소년일 때 이주민일 때 장애인일 때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임신 주수가 많을 때는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그 임신 중지를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벼랑 끝에 몰아넣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의사 개인이 이것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의료체계 전체가 거부할 수 없고 지체 없는 전원이라든지 응급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원을 해야 된다든지.
2: 지금 전원 의무는 네.

0: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1: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2: 아니, 저는 그것도 네. 반대합니다. 그거는 국가가 안내할 일이지 개인 의사의 신념에 반해서 너가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거 환자 뭐 알선행위 같은 건데 그런 걸 요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데서 오정원 선생님은 하면 됩니다. 저처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누가 이거를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의사의 개인의 양심에도 반해서 하게 어떻게 국가가 그걸 강제할 수 있습니까?
0: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방향성만 잡았지 네. 채워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죠.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는 더 바랄 것도 없고.
2: 예, 국회가 7년 동안 이 외면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고 이제는 예, 국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0: 국회한테 한 말씀 하세요. 여기서.
2: 아니 그러니까 그 국회에 계신 분들이 예. 낙태의 문제에서 결국은 그동안 대안 법안이 많이 나왔고 많은 논쟁이 있고 이거 뭐 새로 연구할 것도 없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딘가에선 결정을 해야 됩니다.
0: 쉽게 말해 종교계 눈치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2: 종교계 뭐 어디든지 간에. 근데 그 결정을 하는 순간 욕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오정원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1: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국회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0: 네.
1: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공백 상태로 7년을 둔 거는 신중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 비공백을 상태를 놔둠으로써 본인들이 안전해야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네. 본인들 국회의원들이.
1: 네. 네. 그러니까 예, 예, 이거를 예. 굳이 이제 다시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었더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혹시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리면 혹시 의료계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혹시 이런 뭐 절차나 계획 같은 게 좀 있나요?
2: 그러니까 일단 산부인과 학회, 산부인과 의사회가 또 두 군데인데 다 해서 2019년도 헌법 그 불합치 판정 났을 때 바로 충분한 논의를 수개월에 거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때 산부인과 학회가
0: 이미
2: 얘기한
0: 다 냈다.
2: 10주 이내 그러니까 여성의 선택권을 하는 것 그리고 뭐 그 충분한 상담 절차를 거치더라도 아기가 살 수 있는 22주 이후에는 하지 말자. 이미 다 기준도 정해서 충분한 상담 절차도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1: 현재는 그 말씀하셨던 학회들을 중심으로 인공임신 중절 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정부 부처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부의 소통 창구가 여기만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알겠습니다. 약을 사용하게 될 당사자와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0: 네, 생각합니다. 이제 첫발됐다. 그냥 이 정도만 확인하고 오늘 대담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한나 부이사장님, 오정원 부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4: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5: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 정부가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발표합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최고 가격을 통해서 값을 계속 누르자니 정유사 손실이 계속 쌓일 거고, 또 이걸 풀어버리자니 물가가 걱정이고 정부의 고민이 좀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해야 되는 가구만 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돼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띄우고 내릴 때마다 이착륙 수당이라는 걸 받는데요. 그동안 이게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비과세 수당이었는데 최근에 국세청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9월 1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자,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이희수 기자, 국민일보의 이광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7: 예, 기름값 이야기 먼저 좀 해보죠. 국제 유가가 뭐 다시 100달러 위로 튀어오르고 계속 불안불안한데, 요즘 뭐 주유소 가격은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한 달 전 가격이나 뭐 요즘 가격이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네. 정부가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할지를 좀 정부가 오늘 새로 발표한다고요?
10: 네, 맞습니다. 우리 정유업계 유가 기준이 되는 두바이 유가 지난달 20일 배럴당 95.6달러에서 이달 16일 128달러까지 뛰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33% 넘게 뛴 건데요.
7: 예.
10: 이렇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서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죠.
7: 이론적으로는 기름값 상승분의 대략 반 정도는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돼서 올랐어야 되는데 한 15%나 20% 정도.

0: 주유소가?
1: 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국내 주유소 가격은 비교적 안정돼 있습니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1: 국내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것은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0: 그게 뭐였죠? 석유 최고 가격제가 정확히?
1: 네. 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가격 상한을 둬서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더라도 그 상승분이 국내 공급 가격에 좀 반영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라고 보시면
0: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주유소에는 싸게 보내라.
1: 네,
0: 나중에
1: 맞습니다.
0: 정부가 정산해 줄게.
1: 네, 맞습니다.
0: 예.
1: 현재 적용되고 있는 9차 최고 가격의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휘발유는 1784원까지만 받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주유소에 보내는 가격이.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1: 지난 6월에 7차 최고 가격을 정한 이후 9차까지 그대로 최고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오후 6시에 그렇군요. 10차 최고 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0: 이게 정부가 이렇게 눌러주지 않았으면 주유소로 보내는 가격이 한 2,000원 가까이 됐을 거고.
1: 네.
0: 그럼 거기에 주유소 마진까지 더하면 꽤 됐을 텐데. 그렇군요. 오늘 발표하면 오늘은 조금 더 올려라라고 하면 오늘 밤에 주유소 가야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0: 예.
1: 지금 당장이라도 주유소 가서 좀 이렇게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0: 네.
1: 올해 오늘도 그냥 동결하지 않겠냐, 그대로 최고 가격을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0: 그러니까 내리지는 않을 거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죠? 안 올리면 안 올렸지, 내리지는 않을 거니까 혹시 비어 있으면 오늘 넣는 게 안전하겠네요.
1: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리지는 네. 않을 것 같으니까요.
0: 얼마나
1: 네.
0: 한다고 꼭 이런 거는 꼭 챙겨지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게.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요? 이게 이란 전쟁 금방 끝날 걸로 생각하고 갑자기 충격만 좀 막아보자 해서 정부가 나중에 정부 돈으로 정산해 드릴 테니 그냥 좀 낮추고 갑시다라고 한 건데
1: 네.
0: 정부도 이렇게 오래 갈 거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부가 계속 눌러가면서 손실을 보기도 어렵고
1: 네.
0: 이게 이제 승용차 모는 국민들 보조금을 전 국민이 나눠서 내주는 거니까 약간 역진적이기도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1: 네. 이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0: 예.
1: 다 세금이죠. 사실 올해 2분기와 3분기 이 정유사 손실 정산을 위해서 4조 2천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 확보를 했고요.
0: 예.
1: 4분기도 시행할 수 있으니까 이 4분기 시행에 대비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1조 4,500억 원가량을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올해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위해서 마련하거나 편성한 재정 규모가 5조 6천억 원가량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걸 세금이니까 이제 정유사에게 제대로 나눠줘야 될 텐데 그대로 이제 정유사가 원하는 만큼 주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유사가 실제로 얼마를 손해봤는지 원가를 따져서 보전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0: 정유사는 그냥 저희가 마진 붙여서 팔았으면 저희가 벌 수 있는 돈 다 주세요. 준다고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 당신들이 손해 본 걸 얘기하라고 했어. 야, 여기서 이익까지 보려고 그랬어?
1: 네.
0: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니까 이게 처음 얘기랑 다르네. 먼저 이러면서 싸우고 있다고 듣긴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를 손실로 인정할지를 이제 정부와 정유업계 사이에서 지금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 가격제가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사가 지금 그 손실을 현재까지는 떠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추석을 앞두고 이 최고 가격을 올리면은 이 국내 기름값과 물가 부담으로 당장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 최고 가격제 도입 당시보다 지금은 그래도 환율이 낮아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환율 하락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아마도 계속 이제 최고 가격제가 낮아지진 않고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정유사와 정부의 이런 갈등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부의 골칫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네요. 환율이 한 달 새 10% 내렸으니까 유가는 30% 뛰었어도 대충 한 20% 정도 올라간 거를 정부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고.
1: 네.
0: 추석 앞두고 하기에는 또 여론도 부담되고 물가도 부담되고.
1: 맞습니다.
0: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없는 게 좀 올라가야 소비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줄어드는 거지 계속 낮추면 소비도 안 줄어들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이게 뭐 차량 2부제다 그래서. 5부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름값이 올라가

0: 올랐으니까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체감하는 가격이 이제 그대로니까 예. 사실상 많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걸 언젠가는 최고 가격제를 이제 없애야 될 텐데
1: 네.
0: 지금까지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배럴당 이제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최고 가격제를 없애다 보면은 이 물가가 한 번에 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로서는 부담인데 언제까지 이게 재정으로 이걸 메꿔줄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게. 지금 딜레마가 생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조금은 좀 따라가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유소로 가는 게 좋다.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수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는 건데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갭 투자는 안 되고 실제 들어가서 살 뿐만 집을 사라는 건데
2: 네, 그렇습니다.
1: 계약하는 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한 서너 달 유예는 그동안 해줬습니다만
2: 네네.
1: 세입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2: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세입자분 나갈 때까지는 좀 봐주세요가 기존의 조치였고
2: 네네 그렇습니다.
1: 요거를 원래는 연말까지만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내년까지도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말인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1: 겨우 이해했네요. 예.
2: 정부가 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무주택자가 새낀 집을 사고 세입자 나갈 때까지는 실거주 2년 해야 되는 의무 미뤄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1: 예.
2: 이미 지난 5월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 실거주 의무를 올해 연말까지만 미뤄줄게요 하는 완화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1: 예.
2: 4개월 만에 또다시 내년 연말까지 유예를 허용한다는 완화 방안이 나와서 좀 주목이 돼요. 더 나아가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더 사는 경우에도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만 유예 대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 2년만.
1: 예. 예.
2: 이번에는 대상 범위를 이제 2+2, 그러니까 갱신 계약까지 넓힌 겁니다. 이 완화안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1: 집주인이 새로 집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샀는데
2: 네네.
1: 기존 세입자가 나가실 때까지는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2: 그렇죠.
1: 그때까지는 그럼 나 못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2: 네네.
1: 원래는 그렇게 새낀 집 사면 안 된다고 갭 투자라고
2: 네.
1: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 그럼 세입자가 들어있으면 그분 나가실 때까지는 된다는 건데
2: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그분은 강제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상 2년만 끝났으면 원래 그렇죠. 2+2를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새로 산 집주인도 저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서 어쩔 수 없어요. 나가세요.
2: 네,
1: 이제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좀 피해보자.
2: 네, 그렇습니다.
1: 그분이 2년 더 사는 경우까지도 봐줄게.
2: 네.
1: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실거주 의무를 최대한 거의 4년까지도 지금 집 사고 4년 후에 들어가는 것도 된다는 뜻이네요. 이론적으로는 거의.
2: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3년 3개월 뒤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갱신 계약이 시행일인 예.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시작이 돼야지만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년 연말에 갱신 계약이 시작이 됐고
1: 예.
2: 새 집을 산 집주인이 내년 연말에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한다면요. 새 집주인은 이 갱신 계약이 끝나는 2년 뒤인 2029년 연말까지 실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년 3개월 정도 실거주가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1: 이건 우리 말인데 다시 한번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네네.
1: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요.
2: 네.
1: 알겠습니다.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정책의 취지가?
2: 정부가 완화 방안을 내놓은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먼저 서울 전월세 물량은 1년 새 약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게다가 요새 서울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전세 매물이 5건도 안 나온 곳이 수두룩하거든요.
1: 예.
2: 물량은 줄었는데 임대차 수요는 그대로니까 이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9월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84주 연 속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6억 3,662만 원으로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좀 심했다라고 평가되는 2022년을 지금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1: 예.
2: 이런 상황에서 새 집주인의 실거주 때문에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줘야 하는 경우가 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전세 시장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요원한데 전세 수요만 늘면 아무래도 가격이 또 들썩일 수밖에 없잖아요.
1: 괜히 본인이 바깥에서 살아도 되는 새 집주인을 실거주 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니까
2: 네네네 세입자가 밀리는
1: 들어오는
2: 거죠.
1: 집주인도 내가 왜 들어와야 되는 건지 참 규제 이상해라고 하면 들어오는 거고
2: 네.
1: 그 집에서 살던 세입자는 그 집이 딱 좋아서 살던 분인데 나가서 다른 새 집 구해야 되니까
2: 그렇죠. 네, 구하기도 어렵고
1: 그렇게 되고
2: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리고 또 갱신계약을 하면 이게 전세금을 5% 이내에서 보통 올리잖아요.
1: 예.
2: 그래서 갱신계약이 보통은 신규계약보다는 전세값이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갱신계약을 좀 열어둬서 전세값을 밀어올리는 요인도 좀 줄여보자 하는 이런 취지도 있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집이 더 지어져야지 아니면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갑자기 오늘부터 서울에서 살기가 싫네?
2: 맞아요.
1: 이런 생각이 집단적으로 들든가.
2: 네네.
1: 그게 아니면 집이 공급이 돼야 새로 그렇습니다. 지어져야 이게 해결되지. 그냥 서로 수건 돌리기 의자 뺏기 하고 있는 게 뭐 이렇게 하면 나아지고 저렇게 하면 안 나아지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2: 맞습니다.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게다가 앞으로 예. 서울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 이 변수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여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이주를 앞둔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27,901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올해 하반기에 노량진 3구역, 뭐 부가연 2구역, 뭐 방화 3구역 이렇게 뭐 1000에서 2000가구가량 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에서 줄줄이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1: 철거 시작된다는 거죠?
2: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엔 재건축 대여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 4424가구거든요. 여기 이주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는 수천 가구가 비슷한 시기에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 전월세 난을 더욱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 학교나 직장 때문에 보통은 원래 살던 동네 주변의 전셋집을 구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2: 그래서 특정 지역 전셋값이 갑자기 확 오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예.
2: 가령 요즘 이제 동작구에선 노량진 1구역에 이어서 3구역까지 이제 약 5천 가구 정도가 최근 이주에 돌입을 하면서 노량진동은 물론 인근 대방동까지 전세 물건이 바닥난 상황입니다. 노량진동 아파트 중엔 전셋값이 몇 개월 새 그냥 1억 이상 오른 곳도 있다고 해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요 동네에 마침 새 아파트가 딱 지어져서 입주가 시작됐네요. 그럼 딱 좋은 건데.
2: 그렇죠.
1: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갑자기 물량 쏟아지니까 때로는 전셋값이 막 떨어지기도 하는 때도 종종 있었잖아요.
2: 네네.
1: 그런 게 딱 맞아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2: 네, 이제 지금 문제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8년까지 서울 정비사업에 따른 누적 이주 수요가 한 8만 3,500가구로 추산이 되는데
1: 예.
2: 예상 입주 물량, 그러니까 신축 들어오는 물량은 이보다 2만 3,500가구가 적은 6만 가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는 일단 이주 계획을 사전에 제출을 받아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주 시기 조정 카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난이 심해지면 인허가 속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착공 지연으로 또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수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세난이 심해지면 재건축 철거 이주 이것도 일단 스톱이라는
2: 약간
1: 뜻인데.
2: 조금 네네네 인허가를 약간 조정을 하는 거죠.
1: 전세난이 언제 좀 가라앉아야 그럼 이게 진도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2: 그렇죠.
1: 이게 요원할 것 같아서.
2: 네네.
1: 그리고 새 집이 안 지어지면 계속 더 공급이 안 되니까 더 요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그럼 이거 어떡하나 이걸.
2: 그러니까
1: 잠깐 사정 되시는 분들은 옆 나라에 가서 좀 살다 오세요 해야 되는 얘기인데 다른 물리적으로 보면.
2: 그래서 정부도 일단 향후 2년 동안 수도권에 공급할 매입 임대주택이 한 9만 가구 정도 있는데 그중에 예. 6만 6천 가구를 서울이랑 경기 지역에 주로 배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얘기 나왔지만 공실상가의 주거시설 전환도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가 활용도를 정하기 용이한 공공임대주택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할 때도 늘어나는 물량 중 상당수를 공공분양보다는 공공임대로 공급 해서 좀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뭐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언젠가 이제 뭐 경기 좋아서 여기저기 인허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입주가 많이 된 때가 있었잖아요.
2: 네네.
1: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입주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2: 네네.
1: 그때 입주 많을 때 그래도 집값은 좀 올랐지만
2: 네.
1: 입주 많을 때 그때 맞춰서 이제 아 이때가 입주가 되니까 그럼 이때 철거해서 이주하는 것을 맞춰놔야 되겠다 해서 치열하게 그걸 진도를 못 뺐으면 빨리 좀 빼세요. 이때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시지도 못해요. 이러면서 해놔야 되는데
2: 네네.
1: 입주 많으면 전세값 안 오르니까 그걸 그냥 즐기고 있고 진도 나가는 걸 안 해놓으면 이거 철거할 때랑 또 이렇게 안 맞으니까 철거도 못하고 전세난 오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있어서
2: 맞습니다.
1: 이거는 과학자들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2: 네.
1: 고민입니다.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요거는 비행기 조종사분들 이슈인 것 같은데.
2: 네.
1: 조종사들이 그 이착륙

0: 할 때마다 수당, 이착륙 수당이라고
1: 그렇습니다.
0: 받은 게 있는데 요거는 비과세 수당이었는데 국세청이 이게 왜 비과세입니까?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세금을 매길 거예요. 라고 나서면서 좀 논란이라면서요.
1: 맞습니다. 국내 저가항공사 진에어 얘기인데요. 진에어에는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륙하고 착륙할 때마다 이착륙 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급과 별도로 이착륙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인데요.
0: 예.
1: 서울지방국세청이 올해 이 회사를 정기세무조사 한 뒤에 이착륙 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통보했습니다.
0: 예.
1: 그동안 진에어는 이착륙 수당을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회사 측은 조종사가 비행을 나가면 현지에 머무는 동안 이런저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업무 때문에 들어가는 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0: 어차피 회사 돈 잠깐 맡겼다가 정산한 반 그냥 회사 돈 쓰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뜻이죠.
1: 네. 실제로 세법에도 실비 변상적 급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느라 직원이 비용을 썼는데 회사가 그만큼 보전해 주는 돈까지 월급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건 불합리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일정한 여비나 숙직료처럼 실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돈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은 이착륙 수당은 성격이 다르다고 봤는데요. 조종사가 실제로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몇 번 뜨고 내렸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착륙을 많이 할수록 더 받는 구조라면 비용을 보전해 주는 돈이라기보다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수당, 즉 근로소득에 가깝다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거 하느라고 돈 써요 정말.
1: 네.
0: 그렇다면 법인카드 들고 다니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예전에 법인카드 같은 거 없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 그럼 다 이거 일일이 영수증 제출하고 이러시지 마시고 한 달 밥값 뭐 20만 원 이런 건 그냥 비과세 할게요 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좀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국제선을 다들 하고 싶으시고 국내선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잖아요.
1: 네.
0: 그러니 다들 이제 형평성에 어긋난 너왜 나만 왜 국내선 자꾸 보내?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착륙 할 때마다 얼마씩 더 주면 국내선이 이착륙을 더 자주 하니까
1: 네.
0: 국내선 운항하시는 그 기사들에게 좀 더 수당 주면서 그냥 그렇게 형평성 맞춥시다 한 이런 걸로 또 썼다고 얼핏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는 틀리겠죠.
1: 네.
0: 이게 이제 그런 비과세 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죠. 그런데
1: 그렇습니다.
0: 원래 맞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1: 네. 그러니까 회사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일로 출장을 가서 쓴 교통비나 숙박비를 회사가 지급한다고 해서 그걸
0: 예.
1: 직원이 번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이런 돈을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 변상적 급여라고 해서 비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0: 기름 넣을 때마다 법인카드로 하면 되겠지만 옛날에 법인카드 잘 없었을 때
1: 네.
0: 그렇게 하려고. 예.
1: 그리고 이제 쓴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면서도 비과세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0: 예. 그러니까
1: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자기 차를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요.
0: 예.
1: 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그 받는 식사비도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0: 그거는 실비일 것이다.
1: 맞습니다.
0: 예.
1: 그리고 저희 같은 기자들이 취재활동과 관련해서 받는 취재수당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요. 다만 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는 돈인지 아니면 일을 한 대가로 추가로 받는 돈인지 이걸 따져봐야 하고요. 이번 그 이착륙 수당도 바로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근데 더구나 말씀드린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식사비, 취재수당 이런 것들은 세법에 별도로 비과세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착륙 수당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고 뭐 조종사에게 비과세 혜택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이 해외를 오가면서 일하고 받는 급여의 경우에는
0: 예.
1: 국외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서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이것 역시 세법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는 혜택입니다.
0: 그거 봐요. 그러니까 국제선 운영하는 승무원이 훨씬 좋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
1: 네. 유리하네요.
0: 그러니 이제 국내선은 뭐 우리는 뭡니까?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제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왜 당신들 그 월급 조정하는 걸

0: 원칙적으로 과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착륙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최종 판단되면
1: 지난 5년치를 그렇죠. 내야 되는구나.
0: 과거에 비과세로 처리됐던 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얼마나 1인당 얼마쯤 됩니까?
0: 예컨대 뭐 진에어의 부기장의 경우 이렇게 되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5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만 아직 세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진에어는 과세 전 적부 심사라고 해서 그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정식으로 부과하기 전에 국세청의 판단이 적절한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걸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 그래서 진에어와 조종사들은 항공업계에서 오랫동안 이런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좀 과세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분의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또 이번 판단이 다른 항공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1: 그렇겠네요.
0: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당연히 특정 항공사만 이렇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
0: 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등에서도 비슷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국제선 운항하는 승무원들 월급 중에 500만 원을 비과세하는 이거 국외 근로소득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다 세금 내고 오시는 건 아니라면. 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3: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유은효 시인이 쓴 김영태 선생님이란 시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풍금을 잘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음악책을 갖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국어나 산수 수업을 하다가도 옆반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 얼른 음악책을 꺼내놓고 그 옆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6학년 때 그렇게 배운 노래들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잘 부릅니다. 요즘도 교실에서 다 같이 노래들을 부를까요? 같이 부르는 노래의 그 신기한 힘, 이젠 뭐든 혼자 따로의 시대라 더 아련한데요.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유가 하락과 기준금리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S&P 500 지수는 1.14% 오르며 지난달 4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와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1%, 1.69% 상승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사우디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하면서 국제 유가도 이틀째 하락해 브렌트유는 0.95% 내린 배럴당 104.82달러, 미서버 텍사스산 원유는 0.51% 떨어진 배럴당 101.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최근 지지율 하락과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거라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이란을 공격해 전멸시킬지 말지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나와 관련해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이란이 미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여전히 미국과 합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전과 관련한 중대 결정을 오늘 11월 중간선거 전에 내릴지 이후에 내릴진 언급을 피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쟁 중인 이란 대표단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주최국의 의무에 따라 이란 정권의 핵심 대표단이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표단은 이동 제한을 받게 되고 사치품과 기타 물품 구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마수도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현지 시간 23일 미국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에게 보기 드문 예우를 베풀 것이라고 미국의 한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시 주석이 미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쯤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지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경북 남부와 강원 동해안에도 오후까지 20mm 이하의 비가 오겠고 부산, 울산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